어쩌다 팝 가수들이 내한했을 때 떼창 영상을 보게 될 때가 있죠. 연우 공연처럼 노래를 시작했는데 다 따라 부르는 팬들. 심지어 와, 잘 불러요. 가수의 표정이 점점 바뀌어갑니다. 눈이 빛나기 시작하고 생기가 돌더니 벅차하죠. 영상을 타고 타고 가다가 결국은 에미넴이 머리 위 하트를 날리는 영상까지 가게 되는데요. 라디오 DJ가 된다는 것, 콘서트에서 떼창의 순간을 매일 만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부터 딱 사흘이지만 우리 함께 크게 떼창해봐요. 8월 24일 월요일, 오늘 아침 저는 페퍼톤스 이장원입니다.

0: 8월 24일 월요일 오늘 아침 첫 곡 하하하 페퍼톤스의 레디 게세고 들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휴가를 떠난 상디를 대신해서 오늘부터 3일 동안 이 자리를 지킬 스페셜 DJ 페퍼톤스 이장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DJ 이렇게 아침 시간에 혼자 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네, 너무너무 떨리고 네, 잘하고 싶고 특히나 이 아침 시간 여러분께 활기를 잔뜩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제가 원체 활기 별로 없어. 그래서 노력하는 모습 3일 동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기차다! 네, 아침이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MBC 라디오 미니 앱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고요. 네, 많은 환영 문자가 또 와 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장지연님, 아 기대했던 곡 나와서 너무 좋아요. 떼창중, 꺄 장원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레디 게세고가 그렇게 또 떼창이 또 쉽진 않아요. 그 가사도 많고 이렇게 또 고음도 있기 때문에 네 쉽지가 않은데 네 지연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9514님 장원님 반가워요. 전 펩톤 콘서트 가서 직접 떼창한 팬이에요. 네, 펩톤이 페퍼톤스란 뜻입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9514님 떼창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3일간도 함께 떼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남수정님께서 모자를 쓰신 건가요? 얹으신 건가요? 모자가 작은 건가? 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그렇게 깊은 모자는 아니에요. 오늘 좀 얕은 모자로 좀 연출을 해봤는데 얹은 것처럼 보이는군요. 그거는 제가 아마 그 뒷장구가 좀 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얹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는데 쓴 겁니다. 네, 쓴 거예요. 그 위에다가 헤드폰까지 쓰니까 더 지금 네, 어쨌든 아 그러네요. 약간 모자를 얹은 것처럼 보이긴 하네요. 네. 아무튼 네, 그 머리가 활기가 넘쳐가지고 잘 눌리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너무 네,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침 가족들이랑 얼른 친해지기 위해서 무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뜻이에요. 무물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침은 드시고 오셨나요? 뭐 다음 앨범은 어떻게 되나요? 여름휴가 다녀오셨나요? 등등 이렇게 사소한 질문에도 네, 다 제가 열심히 답해드릴 테니까요. 네, 많이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3067님께서 모자가 심야홍님 느낌이라는데 네. 모자 엄청 심혈을 기울여서 골라왔어요. 네. 네, 아무튼 어떻게든 여러분께 활기를 드릴 수 있다면 네, 저 열심히 네,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1, 2부는 이카운트, 3일 제약, IS 동서, 롯데렌탈, 백조싱크,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베스트슬립, 현대해상 화재보험, 음주엔 티맵대리, 오뚜기 카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두드림 SNC와 함께합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5: 딱 한 번만
6: 티어실 원스야
5: 싹 한 번에
6: 티어실 원스야
5: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7: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8: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9: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0: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볼.

0: 데이브레이크의
1: 넌 언제나.
0: 네. 어, 활기가 넘쳐야 돼. 네, 활기가 넘치는 넌 언제나 들으셨습니다. 네. 7372님께서 장원님 환영해요. 펩톤이랑 데브랑 합동 공연 해주면 안 되나요? 재밌을 것 같은데. 네. 페퍼톤스와 데이브레이크의 합동 공연.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옛날에 네, 같이 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합동 무대도 하고 그랬었는데 재밌었습니다. 또 하면 너무너무 재밌겠죠. 특히 관전 포인트가 있죠. 페퍼톤스의 이장원이고요. 저는 네, 데이브레이크의 김장원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건반 치시는 분인데 심지어 여기 MBC에서 네, 그 투장원, 장원 대 장원 대결 이렇게 라디오에서 누가 진정한 장원이냐, 누가 진정한 장원 급제냐 이렇게 또 매주 싸움을 했던 적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미 이기고 들어갔죠. 장원이 둘이 있어봐야 이장원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어쨌든 너무너무 좋아하는 형들이고요. 네, 음악도 너무 좋아서 지금도 페스티벌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무대가 양옆으로 붙어있을 때가 있는데 꼭 이렇게 우리가 옆에서 준비하고 있으면 저기 네, 저기 참 시끄럽죠. 페퍼톤스만 이렇게 해주는 형들입니다. 네. 재밌네요. 9304님 출근길에 라디오를 켰는데 너무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랐어요. 월요일이 기분 좋아질 수 있다니 반가워요. 장디? 원디? 아 이거 저예요. 아님 패디? 페퍼톤스 DJ 패디. 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만 듣고 알아보시다니 진짜 영광이고요. 너무 좋습니다. 장디, 원디 뭐 다 좋고요. 패디는 좀, 네, 그럼 패디 때문에 힐링 됐어요. 하면은 패디큐어인가요? 좀 패디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장디 아시죠?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1204님, 예전에 페퍼톤스를 잘 모를 때 몇 년 동안을 팀명이 페퍼민트인 줄 알았어요. 아, 청량한 음악을 해서 페퍼민트구나 했었죠. 네, 이제는 페퍼톤스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김장원님. 네, 아, 페퍼민트 괜찮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 음악 좋아해 주시고 청량하다 느껴주시면 너무너무 좋고요. 근데 김장원님은 제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지금 방금 전에 데이브레이크 얘기를 했는데 데이브레이크 김장원님과 저를 혼동하시면 제가 슬퍼요. 네, 저는 이장원님이고요. 여러분의 장디입니다. 저 그러면은 이렇게 할래요. 장디 안 할래. 이디 할래요. 이씨니까.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재밌네요. 저만 활기가 생기는 거 아니죠, 지금 여러분?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3571님의 신청곡입니다. 오늘은 몸이 무겁게 느껴지네요. 10시에 필라테스 가기 전까지 잘 들을게요. 가기 전 달걀 두 개와 커피로 몸을 깨우는 중이에요. 네, 로제의 Toxic Till the End.

로제의 Toxic Till the End 들으셨습니다. 9217님께서 이상원님이 식사하다가 체하면 장원급체? 좋은데요? 제가 장원급체로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네, 이상원급체 뭐 이런 걸로 오래 살았어요. 미장원으로도 오래 살았고요. 장원급체 처음입니다. 9217님 감사합니다. 제가 적어놓고 필요할 때 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원급체. 5844님 장원님은 저희 어머니 천년의 이상형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생기고 지적이고 잔잔하게 웃긴 사람. 지금 어머니 댁에 가는데 라디오 틀어드려야겠어요. 엄청 좋아하실 듯요. 참고로 저희 어머님 성함은 서혜영 여사님입니다. 네, 서혜영 여사님 지금 라디오 트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너무 반갑고요. 네, 이상형이라고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제분께서 굉장히 어머님을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오늘 아침 들으면서 네, 활기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서혜영 여사님. 네, 9217님께서 네, 장원급체에 의해서 또 응원 문자를 또 보내주셨어요. 네, 장원급체가 마음에 걸리셨나 봐. 네, 반갑습니다. 이장원님. 매끄러운 진행 아주 멋져요. 응원합니다. 근데 막 활기차지 않아도 되니까 편하게 하세요. 아니요. 저는 네, 아까 그 네, 옆방에서 태희 씨가 네, 활기를 막 떠먹여드리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약간 저도 이제 상디 생각을 하고 좀 안녕하세요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왔다가 아 태희 씨를 오랜만에 봤는데 네 제 태희 씨 방송에 나간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 아침에 주는 그 활기에 제가 압도돼서 돌아갔던 기억인데 이렇게 바로 뒷타임에 제가 붙어 있는데 저 활기를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급하게 네 성대 스트레칭 했습니다. 네 오늘 활기로 가는 거예요. 하나 더 볼게요. 3914님 장원 DJ님 반갑습니다. 장원 오빠 초중고 대 후배이자 찐팬입니다. 오 진짜요? 완전 동네 후배구나. 네 앞으로 3일간 잘 부탁드려요. 초중고 대 후배 제가 대부분 제 근처 선후배들은 알고 있어요.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알고 있는데 아마 차이가 많이 나나 봐요. 네 몇 학번이야?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오늘 아침을 통해서 초중고대 후배를 또 하나 만나게 됐습니다. 반가워요. 그러면 네 노래를 들으면서 1부를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네요. 시간이 빨리 가네요 오늘. 네, 역시 활기찬 하루는 시간이 빨리 갑니다. 1부 끝곡입니다. 빌리 아일리시의 Birds of a Feather. 박예숙 김은진님의 신청곡입니다.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여보, 맛 어때?
2: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2: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1: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3: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4: 인쇄는 와우 플러스
5: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모기 입이 비뚤어진다는 처서가 지났는데도 낮 더위가 만만치 않습니다. 더위가 길어지면서 물놀이를 즐기는 분들 아직 많을 텐데요. 소방청이 원래 8월 31일까지였던 119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을 2주 더 늘려 9월 13일까지 연장키로 했습니다. 구조대는 해수욕장과 하천, 계곡에서 구조와 응급처치, 안전순찰 등을 담당하는데요. 올해는 약 6,200명이 활동하고 있고 지금까지 230명을 구조하고 222명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찬물에 풍덩 뛰어들고 싶은 날씨지만 안전이 가장 먼저겠습니다. 물놀이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파리채로 파리 잡기 생각보다 쉽지 않죠. 파리가 파리채를 요리조리 잘 피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영국의 연구팀에 따르면 동물마다 주변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속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특히 파리는 사람보다 두 배나 빠르게 환경에 반응하기 때문에 사람이 빠르게 휘두른 파리채도 파리에게는 두 배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애초에 게임이 안 되는 상대였으니까 이제 파리 놓쳤다고 약올라 할 이유가 없겠어요. 한때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책이 요즘 다시 귀해지고 있습니다. 영화 오디세이의 흥행으로 원작인 오디세이아뿐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책까지 함께 관심을 받고 있는 건데요. 특히 지금은 절판된 홍은영 작가의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전권이 예전에는 만 원대에서 비싸도 7만 원 정도에 거래됐지만 최근에는 최대 100만 원에 매물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금값이 된 책값, 90년대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 혹시나 책장에 꽂혀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칼로리 퀴즈 나갑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존재는 아름다운 노래로 뱃사람을 유혹하는데요.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고 자신은 돛대에 묶는 방법으로 노래를 듣고도 살아남습니다. 현대에는 경보음을 뜻하는 사이렌의 어원이기도 한 이 존재는 무엇일까요? 단돈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다시 할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정답 보내주십시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한 분에겐 유산균 세트, 다섯 분에겐 스킨케어 세트 보내드립니다. 네, 힌트송 나가야죠. 데스티니스 차일드의 Say My Name 준비했습니다.

힌트송으로 들은 노래는 데스티니스 차일드의 Say My Name이었습니다. 오늘 저칼로리 퀴즈,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아름다운 노래로 뱃사람을 유혹하는 존재, 정답은 세이렌. 세이렌이었죠. 네, 사이렌의 어원이 세이렌이다. 네,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드는데, 저도 처음 이 얘기를 들었을 땐 너무 놀랐어요. 사이렌이 세이렌이라고? 네. 지금 들어도, 네, 처음에 놀랐던 그 마음이 계속 떠올라서 신기합니다. 정답자 발표를 할까요? 네, 유산균 세트 받으실 한 분, 네, 발표해드리겠습니다. 5333님. 정답은 사이렌이고요. 요즘 초딩 아들이 전 세계 사이렌 소리에 빠져서, 사이렌 소리에 빠지셨다고요? 너튜브로 맨날 틀어놓는데 저는 불안형이라 듣기만 해도 심장 터져 죽겠어요. 하필 꽂혀도 왜 이런 거에 꽂혔을까요? 네, 사이렌 소리에 빠질 수도 있군요. 그거를 찾아서 틀어놓을 수도 있군요. 네, 유산균 많이 드셔야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스킨케어 세트 받으실 다섯 분입니다. 3063님, 뭐요? 100만 원이요? 저희 집에 있는데요? 아싸! 100만 원으로 뭘 산디야? 네, 좋으시겠어요. 네, 그 중고거래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분 더, 4349님, 8513님, 윤선희님, 김지연님께 스킨케어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재밌네요.

MNNZ 이거 재밌네요. 네, 재밌었습니다. 유재희 씨께서 기사마다 다른 컨셉으로 읽는 거 너무너무 웃겨요. 보다 처음 보는 진행. 네. 아, 이게 저도 오늘 처음이다 보니까 그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좀 준비해 오잖아요. 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오늘 첫날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여러 가지를 해보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가족분들께서 어떤 거를 좋아하시는지 모르니까 네. 내일은 또 만약에 하게 된다면 또 하나 잡아서 잘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9679님께서 문자 보내는 걸 단돈 50원이라고 하는 DJ 처음 봤어요. 네. 저 여러 가지로 오늘 처음 보는 DJ의 모습을 최초는 영광스럽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사실 단문이 50원인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네. 그 햄버거 값도 짜장면 값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단문은 늘 50원이었어요. 이젠 단돈입니다. 네. 네. 67443님께서 저희 아들 말, 엄마 이 아저씨 이상해. 네. 이 아저씨 이상원입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맥스웰의 Something Something.

0: 네, 맥스웰의 Something Something 들으셨습니다. 제가 그 활기에 대한 부담을 잔뜩 지고 첫 스페셜 DJ를 시작을 했는데 약간 좀 부담스러웠나 봐. 네, 남수정님께서 활기를 너무 주셔서 청취자가 목이 왜 이러지? 죄송합니다. 활기를 너무 주셔서 청취자가 장원 급체하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 7662님께서 제가 주말 근무하고 월요일이 오프거든요. 장원님의 억지 활기에 누워있다가 앉았어요. 좀 부담스럽네요. 이렇게 네,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하는 게 좀 그렇다. 좀 부담스럽네요. 크크크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6655님께서 잘못된 활기 크크크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네, 연습을 많이 해왔어요. 이 활기에 대한 그 자기 전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안녕하세요 이런 걸 연습을 많이 했는데 네, 약간 좀 그 비뚤어진 활기를 제가 선사해드리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자, 원래의 나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상디 대신에 앞으로 네, 3일 동안 스페셜 DJ를 맡은 페퍼톤스 이장원이고요. 제가 그 첫 네, 첫 멘트 때 이렇게 무물 하겠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한테 궁금해 하셨던 것들 네, 물어봐 달라고 했는데 좀 많이 물어봐 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질문이 없는 줄 알고 좀 내 마음이 작아져 있었는데 박미리 님께서 MBC 라디오 오승훈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이과학 저과학 첫날에 나오셨을 때 너무 재밌게 들었거든요. 은근 재밌는 스타일이신 거 본인도 아시죠? 네네, 알고 있는데 활기는 제가 잘 못 드리는 것 같아요. 네, 재밌는 스타일이고 싶어요. 저는 은근 재밌고 싶기도 하고 완전 재밌고 싶기도 하고 재밌는 거 워낙 좋아해가지고 근데 활기는 못 드리는 것 같아. 삐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다음 질문. 5724님 소리만 듣고 있었는데 떨림이 느껴져서 보이는 라디오 켜봤어요. 장원님 지금 심박수 몇인가요?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했으니까 인정합니다. 제 심박수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제 심장의 떨림보다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네, 마음의 떨림이 느껴지는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네, 괜찮은 척하지만 티난다고 네, 프롬프터에 적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요. 네, 8657님께서 이활기로 개명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이활기 좋습니다. 네, 또 활기라고 하니까 또 용기가 나네요. 네, 여러분을 3일 동안 활기로 모실 네, 이장원입니다.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통업,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4: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목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애견 영양제 댕이수락단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세트, 백년가게 수양농장가든에서 흑염소 진액, 제과 전문 브랜드 엠케이크에서 떡케이크와 꽃다발을 드립니다.
3: 오늘 아침 이장원입니다. 저는 잠시 자리를 비운 상디 대신에 DJ를 맡은 페퍼톤스 이장원이고요. 아, 선물 소개 그 네, 상디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또 제가 또 이 거짓 활기를 너무 전해드린 게 더 티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좀 민망합니다. 네, 상이 형 목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그 다혜랑 이렇게 제 아내 다혜랑 이렇게 다혜 행사를 갔는데 상이 형이 계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우리 결혼하게 됐어요 이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와이프 말 잘 들어 이렇게 했던 기억이 또 나면서 네, 여러 가지가 오버랩이 됩니다. 네, 문자를 좀 볼까요? 네, 박영심님께서 활기 컨셉 버리면 아니 돼요. 네, 아 그래요? 아 이게 사람 제가 굉장히 뚝심 있고 고집이 센 사람이거든요. 근데 처음이라 그런지 굉장히 좀 갈 때처럼 흔들리네요. 이게 제가 지금 아까 그 문자들을 보다 보니까 메시지 중에 두 분이 진행하는 줄 알았다라는 그런 그거 보고 굉장히 좀 반성을 많이 했는데 네. 활기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소희님께서 활기는 모르겠고 광기는 확실히 느껴집니다. 네. 박시하님. 네. DJ 네임 활디 어때요? 네. 아 참. 알겠습니다. 네, 활기에 대한 고민 앞으로 3일 동안 함께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벌써 2부 끝날 시간이에요. 네, 2부 끝곡 활기 일단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럼블피쉬의 으라라차차!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유난히 길고 진하게 찾아오는 8월의 무더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멀리 떠나는 휴가도 좋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심 속 미술관과 박물관인데요. 8월 한 달간 실내 문화시설을 찾는 방문객은 평소보다 약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야간 개장을 확대하거나 해설이 있는 무료 음악회를 여는 등 문턱을 낮춘 복합 문화 공간들이 많아졌는데요. 가족의 손을 잡고 동네 미술관으로 가벼운 문화 산책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친 마음에 시원한 예술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 8월을 가장 풍요롭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3: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4: 물놀이 전 안내 표지판과 물놀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고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응급구조함 위치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계곡물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깨끗하더라도 수심이 깊을 수 있으니 수심과 유속을 먼저 확인하세요. 폭포처럼 물거품이 보이는 곳은 유속이 빠른 곳이니 안전을 위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계곡은 바닥에 날카로운 돌과 바위가 불규칙하게 산재해 있어 다이빙 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바뀌는 장소나 폭포 아래 형성되는 물속 소용돌이는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3: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 꼭 기억하세요.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BGM 좋은데요. 오늘 제가 골라온 노래는요,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신나는 음악 잘못된 인생인데요. 술탄 오브 더 디스코가 굉장히 오랜 공백기를 깨고 최근에 재등장했어요.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그 저한테는 굉장한 밴드거든요. 제 비밀 사랑하는 밴드였거든요. 가능하다면 함께 디스코를 추고 싶은 그런 밴드였거든요. 술탄 오브 더 디스코. 처음에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어디다가 술을 탔다고? 이런 생각을 했을 만큼 네, 생소할 수 있는 술탄이란 단어. 네, 그 왕이란 얘기죠. 귀족 같은 그런 거. 네, 어쨌든 네, 그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네, 그 요즘 말로 힙한 그런 음악으로 저를 너무너무 즐겁게 해줬던 술탄 오브 디스코가 돌아왔습니다. 네, 8월 24일 월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술탄 오브 디스코의 신나는 음악 잘못된 인생 듣겠습니다.

0: 네, 오늘 생각난 노래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신나는 음악 잘못된 인생 들었습니다. 저는 술탄 오브 디스코의 음악이 이렇게 아침 시간에 또 잘 어울리는 줄 몰랐습니다. 네, 약간 그 이렇게 그 헤드라이트 켜고 달리는 그런 시간대에 좀 맞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약간 조명이 있고 막 야, 그 디스코잖아요. 근데 이 활기 넘치는 아침에 술탄 오브 디스코가 딱 맞을 거라는 생각도 못했네요. 너무 좋습니다. 추연아님께서 요즘 이 노래 너무 좋아요. 네, 보내주셨고요. 그러니까 나도 너무 좋아요. 4166님께서 와, 제목도 가사도 철학적이면서 유쾌하네요. 장디, 좋은 곡 추천 감사합니다. 반갑고요.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장디 나쁘지 않네요. 네, 네, 자, 그나저나 지금 아침 가족들은 모두 같은 생각 중? 어떤 생각이죠? 3677님께서 끝나고 뭐 하세요? 네? 뒤에 스케줄 있으면 캔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네, 당장은 없어요. 네, 그 점심시간 동안에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힘들어 보이는군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활기의 이자훈입니다. 5698님, 뒤에 다른 스케줄은 없으신가요? 이거 같은 분이 그 핸드폰 여러 개 쓰시는 거 아닌가요? 이제는 알아누우실까 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알아눕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께 활기를 이게 그 기쁨은 나누면 두 배가 됩니다. 네, 그 활기도 나누면 두 배가 되거든요. 여러분께 드린 만큼 저의 활기도 커져간다는 생각입니다. 네, 4745님, MBTI가 저랑 같다고 알고 있거든요. MBTI, I시잖아요. 저 알아요. 낯선 곳에 가면 분위기 맞추려고 아무 얘기나 하는 거. 나 너무 알아. MBTI가 계속 변하는데, 계속 변했는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 I. INTP, ISTJ, INTJ. 아, 이게 전가요? 저는 INTP였다 ISTJ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제가 요새 INTJ인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네, 알아요. 낯선 곳에 가면 분위기 맞추려고 아무 얘기를 하는 건 뭔지 저도 너무너무 잘 알고요. 근데 여러분, 네, 여러분이 저를 낯설어 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놀랍게도 여러분이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네. 오늘 너무 재밌네요. 네, 자, 오늘 아침 3, 4부는요.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키움증권,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시, 오뚜기 카레, 에어비앤비,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해,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서울우유 협동조합, 브람스 안마의자와 함께합니다.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

0: 는 샤브올데이에서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불고기 디스코의 Hey Now. 네, Hey Now 들으셨습니다. 활기가 넘치네요. 저는 몰랐습니다. 디스코가 이렇게 아침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술타노 디스코에 이어서 불고기 디스코까지 듣고 나니까 이젠 또 어떤 디스코가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허인님께서 이것도 디스코네요. 그니까 DJ 뜻이 디스코 자키 맞죠? 아니요? 너무 단호하게 말씀드렸나요? 디스크 자키로 알고 있는데, 그죠? 네. 오늘은 디스코 자키인 걸로 하시죠. 네. 9809님께서 당당하게 이상한 게 이장원님의 매력 같아요. 네. 당당하게 이상하군요. 네. 뭐, 어쨌든 매력이면 좋습니다. 네. 매력 있게 봐주시는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7744님, 이제는 장원님 숨소리도 웃겨요. 어쩌지? 숨소리요. 네, 고맙습니다. 네, 1080님 신혼여행 제주로 오셨었죠. 공항 근처 초밥집에서 장원 씨랑 다시 봤어요. 와, 이거 네 오래전 일인데 두 분이 제주도로 신혼여행 간다는 기사를 보자마자 눈앞에 있어서 얼마나 놀랐나 몰라요.

아, 네. 아, 인사해 주시지. 네. 그러면은 저희가 초밥을 좀더 깔끔하게 먹었을 텐데. 초밥이 맛있고 커가지고 너무너무 신나게 먹었었던 그런 기억인데. 네. 반갑습니다. 1080님. 남현주님께서 배다혜님도 지금 듣고 계실까요? 보라 보고 계실래나? 네. 좋은 질문인데, 머리를 너무 흔든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머리 흔들지. 그래서 네. 듣고 있고 심지어 보고 있구나라는 그런 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혜야 일어났어? 반가워. 네. 2622님께서 장원님 요즘 운동하시나요? 슬림해진 것 같아요. 네. 운동 뭐늘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밥도 늘 먹고 있고요. 운동을 얼만큼 하느냐, 밥을 얼마나 안 먹느냐 이런 것들이 현 상황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슬림해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보지 마세요, 여러분. 네, 보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런 노래가 준비되어 있군요. 노래 한곡 들어야 되는데요. 네, 활기를 살짝 내려놓고 함께 감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279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신승훈의 별의 순간.

신승훈의 별의 순간 함께 들으셨어요. 2622님께서 와 별의 순간이란 노래 처음 들어봤는데 포기와 용기 사이에 머뭇대지 않겠다 가사 너무 좋네요. 네, 보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포기와 용기, 네, 갈 거냐 말 거냐 이런 고민들 사실 길어져서 좋을 게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용기를 내서 뭔가를 했을 때 이왕 할 거였으면 진작에 할 걸, 아니면 포기할 때 여기까지 와서 포기할 줄 알았으면 애초에 포기할 마음이 들었을 때 그만둘 걸, 이런 후회 남는 경우들이 많죠. 고민이라는 건 급하게 치열하게 하고 정해서 달려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8069님께서 머리를 흔든다고 해서 보라 들어가서 봤네요. 머리를 흔드는 것보다 손을 가만 안 두시네요. 초조한 게 맞아. 네, 보내주셨는데 뭐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초조한 게 맞습니다. 네, 처음이라 굉장히 또 여러분 뵈는 게 좀 긴장되고 그래가지고 좀 초조한 게 맞고요. 근데 뭐 머리를 흔든다, 손을 가만히 안 놔준다 이렇게 하니까 약간 오기가 생기네요. 절대로 움직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본을 펄럭펄럭, 네, 그건 대본을 펄럭펄럭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쉽게 넘기기 위해서 지폐를 많이 이렇게 지폐 더미를 셀 때처럼 이렇게 펼치고 있는 거지 펄럭펄럭이 아니란 말입니다. 네, 5942님께서 단돈 50원 쓰고 보냅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50원. 네, 너무 웃겨요. 네, 아, 네, 너무 웃겨요. 네, 아, 저한테 이렇게 힘이 되는 메시지 단돈 50원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승현님께서 크크크, 아, 이제 목소리만 들어도 계속 웃겨. 나 어떡해. 네, 어떡하긴요. 내일 또 만나요. 네, 네, 3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가요? 네. 시간이 빨리 가네요. 그죠? 너무너무 재밌어요. 네, 활기 넘치는 월요일 아침 베버톤스 이정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시경의 희재 9272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0: 9272님께서 신청하신 성시경의 희재, 네, 같이 들으셨습니다. 제 3부 끝곡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깍꿍이에요. 네, 시간이 남았지 뭐예요. 네. MBC
1: FM for you.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6: 와우
5: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6: yeah.
4: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5: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7: 인쇄는 와우 플러스
8: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9: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10: 잠깐만
8: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10: 아 답답해
9: 안 돼
8: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9: 다이빙 해볼까? 토끼야 안 돼
8: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9: 여기 재밌겠는데?
8: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10: 토끼야, 추워?
8: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1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2: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마음을 담아 전하는 이야기 문득 너에게. 오늘은 김형땡님의 사연을 만나봅니다.

꼭 파스타만 놓으란 법 있나? 잡채 놓으면 얼마나 예쁜데. 네. 외국 영화에서나 볼 법한 케이크 덮는 유리 뚜껑? 그것도 있고. 일생 티를 마셔본 적이 없는데 애프터눈 티 먹을 때 나오는 그 3단 트레이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있어요. 저번에 그릇이 놓을 곳이 없다며 툴툴거리길래 그만 사면 되잖아 한마디 했다가 내가 당신처럼 술을 마셔 축구를 다녀 내가 다른 여자들처럼 명품을 사길래 필라테스 개인 레슨을 받아 어? 내가 이것도 못해? 으이씨 또 시작입니다. 저는 물욕이 1도 없어서 모아놓고 바라보기만 해도 좋다는 그 마음을 절대 이해를 못하겠어요. 보기만 해도 좋다는데 통장이 텅장 돼도 행복하다는데 네네 이해해야죠 뭐. 아내가 그릇 놓을 곳이 없네 했을 때 남편의 정답은 그릇장을 드려야 하나 입니다. 그럼 아내는 아유 그릇장은 무슨 그릇장 그게 한두 푼이요? 그릇 정리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람마다 포기 못하는 게 한 가지씩은 있잖아요. 아내는 그릇이고 사연 주신 분도 보니까 뭐 술을 마셔 축구를 네 분명 포기 못하는 게 있을 거예요. 절대 포기 못하겠다는데 그런 포기는 상대방이 해줘야지 별 수 있나요? 아니 뭐 홍차잔 예쁘잖아요. 8월 24일 월요일 문득 너에게 이렇게 답장을 전합니다.

허밍어반 스테레오 커피 한 잔 어때 들으셨습니다. 네, 문득 너에게 김영땡님께 님에게 보낸 답장 함께 네 읽어봤고요. 맞아요. 그 그릇을 계속 사는 네, 아내분이 좀 마음이 쓸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굉장한 그 키덜트 출신이에요. 막 예, 그 뭐 어렸을 때 갖고 싶었던 마음이 좀 남아 있었던 것들을 막 그 사모으는 막 그 버릇 있잖아요. 보기만 해도 기분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도 이게 어느 정도 모으다 보면 이제 컬렉션의 완성을 위해서 그냥 사고 막 약간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저도 뭐 이제 결혼하고 이제 5, 6년 뭐 이렇게 됐으니까 제가 막 그런 거에 막 너무 몰두하고 있으면 저희 아내는 저를 더 들여다보더라고요. 왜 그런 거를 사느냐보다는 혹시 우리 결혼 생활에서 내가 채우지 못한 부분이 있나 이렇게 좀 더 들여다보려고 하는 그런 네, 모습들에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고 컬렉션 완성을 그냥 안 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렇게 서로를 계속 응원하는 그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라고 하는 것보다는 함께 더 좋은 모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득 너에게 사연 관련해서 문자도 많이 주셨어요. 네, 배주원님께서 저 돈가스 트레이까지 있는데요. 네, 왠지 공감되는 사연입니다. 근데 돈가스 트레이가 대체 뭐죠? 네, 돈가스 트레이는 내가 모르겠다. 내가 그릇 좋아해요. 저 그릇 좋아해요. 저 디쉬 매니아예요. 근데 돈가스 트레이 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또 그 기름이 밑으로 빠지는 네 이거 뭐 있으면 좋죠. 이거 기름 밑으로 빠지는 그 쇠창살 같은 거 네 이거 있으면 엄청 좋아요. 이거 있으면은 뭐 각종 튀김 다 이렇게 하기도 좋고 심지어 뭐 스테이크 레스팅 하는데도 굉장히 좋게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네 이 그 그릇 대신 쓰는 이 쇠창살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돈가스 트레이. 저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진화님께서 저도 야심차게 라자냐 그릇을 샀는데 딱 한 번 썼어요. 그런데 버리면 또 사게 될 것 같아서. 재구매 방지용으로 소장하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네. 라자냐 그릇 하나 정도는 있어야죠. 라자냐는 저희가 밖에서 사 먹을 때는 이렇게 그 조각케이만한 크기로 봤지만 사실은 한 판씩 크게 만들죠. 네. 그래서 굉장히 크기가 큽니다. 굉장히 크게 큰 그릇은 사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그릇 안에 다른 그릇을 넣어서 적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그릇장을 사지 않고 그릇을 계속 사는 방법은 그 그릇을 살 때 그 영어로 stackability라고 하는데 네, 스택이 가능하냐 쌓을 수 있느냐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대한민국 가옥 구조는 그 지리상이 넓지 않기 때문에 버티컬 스태킹 세로로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릇을 살 때 큰 그릇을 사서 점점 작은 그릇을 만들어 가고 아니면 같은 그릇을 살 때 그릇 위에 그릇이 있을 때 그 이렇게 쌓을 수 있는 그 안정감이 있는지 보는 거 그런 것들이 또 구매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릇은 좋습니다. 네, 이수키님께서 살다 보니 사고 싶은 것도 한때더라고요. 나이 드니 안 사게 되고 갖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아 그런가요? 네, 저도 그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미리님께서 오늘 스페셜 DJ 몇 분이신가요? 네, 저 페퍼톤스 이장원 한 분입니다. 네, 사연 속 남편은 뮤지컬 배우 출신인가요? 글쎄요, 아닙니다. 저 뮤지컬 배우 그 네 성대모사를 좋아하는 편인데 이거 안 하기로 제가 했었는데 네네 그럼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네 정재영 장현주의 노래입니다. 지붕 위의 고양이.

정재영 장윤주의 지붕 위의 고양이 들으셨습니다. 이 노래가 처음 발매가 됐을 때는 저는 고양이를 안 키우고 있었는데 네, 고양이를 지금은 세 마리에서 한 마리 보내고 두 마리

0: 모시고 살고 있는데 고양이를 키우면서 이 노래를 들으니까 또 굉장히 새롭고 좋네요. 네. 근데 이 노래를 참 좋아했는데 근데 예나 지금이나 네 이렇게 예쁜 가사들이 나오다가 갑자기 끝에 불어가 나와요. 이 노래가 그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네, 저희 소사 선배죠. 네, 너무너무 좋아하는 형인데 이 노래만큼 이 불어하는 건 제가 참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고상하게 들려서 너무너무 짜증이 납니다. 네, 지붕위의 고양이 들었고요. 네, 듣는 동안에 이렇게 고양이 사진을 자랑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네, 노래 들으면서 재밌게 봤습니다. 귀여운 고양이 너무너무 많다. 네, 덕분에 활기 넘치는 월요일 아침 저도 맡고 있습니다. 0614님께서 이상 오묘한 활기와 함께 아침에 운전하면서 박장대소 하며 갑니다. 아, 문자도 남겨봅니다. 단돈 50원이라서요. 네, 제가 아까 문자 고지를 좀 네, 실수를 했거든요. 단문 50원인데 단돈 50원이라고 했어요. 네, 100원이었으면 못 보냈을 거예요. 네,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단돈 50원입니다. 장현홍님께서 정신이 혼미해지는 진행. 네, 제가 활기랑 혼미는 잘 안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 혼미 끝에 활기를 찾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로사님께서 초딩 3학년 저희 아들 산만하다 산만하다 생각했는데 장원님 보니까 우리 아들은 의젓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산만합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저도 네, 그 통지표 생활기록부 이런데 산만하다라고 써 있어서 그래서 어머니께 제가 덩치가 큰 거냐고 네, 여쭤봤던 적이 있는데 산만한 게 이게 좋은 거냐 이렇게 듬직한 거냐 이렇게 여쭤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굉장히 걱정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지친날을 안아봐.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네, 오늘 아침 이상원입니다. 휴가를 떠난 상디를 대신해서 오늘 스페셜 DJ로서 첫날을, 벌써 이제 끝날 시간이 돼가요, 그죠? 네, 제 시간은 빨리 갔어요. 문득 그 생각이 드네요. 아까 파리의 시간은 뭐 나보다 두 배 빠르라서 뭐 제가 여러분께 파리처럼 앵앵댔는데 여러분의 시간이 혹시나 저보다 두 배 느리게 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아닌가 반대인가? 복잡합니다. 역시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복잡해요. 어쨌든 네, 나는 빨랐는데 여러분의 시간이 느렸을까 봐 걱정입니다. 여러 가지 톤 들려드렸습니다. 이제 3일 동안에 첫날은 탐색전, 둘째 날, 셋째 날은 여러분의 그 피드백을 참고삼아 원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네요. 네, 이렇게 그 메시지도 많이 보내주시고, 네, 제가 그 한 실수하고 나면은 이렇게 실수가 사랑스럽다, 괜찮다 이렇게 보내주시는 굉장히 많은 문자들이 있어요. 네, 실수를 굉장히 잘 잡아내시는 여러분 너무너무 네, 감사하고 네.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김연순 님께서 지금 톤 좋아요. 아, 그래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군요. 네, 제가 내가 원래 이래요. 제 원래 저일 거예요 같은데요. 네, 처음으로 톤 칭찬이 왔다라면서 네, 제작진께서도 네, 이쪽을 좀 밀어주시는군요. 제가 활기찬 아침에 너무 꽂혔었나 봐.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많은 걸 준비를 했는데 결국 원래 내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느낌이 있네요. 갑자기 좀 심심해요. 활기를 불어넣고 싶다. 네, 활기를 더 불어넣어드리고 싶다. 네, 아무튼 네, 그럼 이제 뭐 오늘 마무리하면 될까요? 네네, 그렇다고 합니다. 갑자기 자신감이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네, 앞으로 이틀 동안도 네, 우리 아침 가족 여러분 너무너무 잘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끝곡은 소희의 앵두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또 뵙고, 내일 모레까지 오니까 네, 상희 형 너무 찾지 마시고 이틀만 저랑 더 놀아요. 알겠습니다. 네. 편한 오후 되시고요. 내일 아침도 페퍼톤스 이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곽정은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칭찬에 목말랐던 아이였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칭찬을 잘해주시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늘 인정받으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마음의 결핍을 채우는 걸 저만의 생존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 유익한 가치를 건네고 인정받을 수 있을지를 더 고민하게 됐어요. 허기진 마음은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채우고 어떻게 쓸지 스스로 찾으면 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8월은 기온이 크게 오르며 말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해지고 독성도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휴가철 산행이나 야외 활동 중 벌소임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벌을 자극할 수 있는 짙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피하고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야외에서 벌집을 건드렸다면 무리하게 팔을 휘저 쫓으려 하지 말고 머리를 감싼 채 신속하게 20m 이상 대피해야 합니다. 혹시 벌에 쏘인 뒤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죠. 작은 벌 한 마리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8월. 낯선 야외에서는 항상 주변을 살피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4: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 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 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6: 당신의 건물에는 내진 안전의 기준이 있나요? 디자인 기린이 흔들림에도 변형 없는 내진성, 불연성, 시공성, 친환경성 설계로 건축외장재 내진 패널과 내진 지붕재의 안전을 디자인합니다. 정부조달 우수 제품, 안전의 기준이 되다. 디자인 기린.
7: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8: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9: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8: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월요병이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만 나타나는 증상은 아니죠. 그런데 중국의 한 회사는 불행휴가라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분이 안 좋고 감정적으로 도저히 일할 기분이 아니다 싶을 때 쓸 수 있는 휴가라고 하는데요. 우리한테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야 할 일은 많고 기분은 영 아닐 때 불행휴가가 없는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쓰시나요?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를 모아서 저도 월요병 오늘 이겨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월 24일 월요일 브런치 카페 오픈했습니다. 이제 8월이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네, 월요일 월요병 이야기 해봤는데 여러분, 월요병은 전 사실 별로 없거든요. 월요병보단 일요일병이 있는데 월요병 안 겪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일요일에 일을 하면 됩니다. 저는요, 토요일에 하루 쉬고 일요일 저녁 방송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일요일 아침만 되면 일요일병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는 대부분 월요병을 겪으실 것 같은데 월요병 잘 이겨내고 계실까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불행휴가라는 제도처럼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월요병이 조금 퇴치된다, 뭐 이런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꿀팁 좀 알려주세요. 제가 청취자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은 플레이리스트로 오늘 힘차게 한주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곡한 곡씩 도착하는 대로 함께 할게요. 오늘 문자 굉장히 많이 오네요. 2379님께서 오늘도 잘 듣고 힐링 잘 할게요. 첫 곡부터 참 좋다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0: 저는 광고 듣고 와서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 신청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어요. 너튜브 검색창에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는 채널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잠시만요.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6: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5: 유동 골뱅이.
6: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7: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9: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1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4: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5: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14: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6: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7: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세계 특급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18: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19: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0: 경복!
19: 잠재력을 전문가로
20: 경복!
19: 4호선 캠퍼스
21: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20: 경복대학교
0: 네,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요병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2980님께서는 라디오를 들으면 월요병 개념이 없다고 오히려 월요일이 너무 좋다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기분이 좋네요. 2980님 월요일이 제일 반갑다고 주말보다도 너무 감동이에요. 8199님 아까 그 오프닝에서 했던 중국의 불행휴가 이야기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프면 쉬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힘들면 왜 꼭 참고 출근해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근데 어떨 때는 아플 때 쉬는 것도 눈치 보인다고 브런치 카페라도 있는 게 다행이라고 해주셨네요. 월요일 브런치 카페와 함께 좋은 노래 들으시면서 힘차게 한 주 시작하시기를 제가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948님 반가워요. 주말엔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화이팅하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저 주말도 신나게 놀았어요. 제가 일요일 저녁부터 일을 하지만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토요일을 아주 알차게 보냈습니다. 토요일에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강릉에서 순두부를 한 그릇 뚝딱 하고 경북 울진으로 가서 울진 어떤 해변에서 스노클링 하고요. 삼척으로 올라와서 삼척 장호항에서 스노클링 2차를 하고 다시 강릉으로 와서 푹 쉬었습니다. 네, 주말 아주 알차게 보냈습니다. 이제 여름이 끝나가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계속해서 신청곡 여러분과 만나볼게요. 여러분도 주말에 재미있는 일 있으셨으면 문자로 샵 1133 열려있으니까요. 많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샵 1133, 샵 1133번 열려있고

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그럼 신청곡 하나씩 만나볼게요. 0449님의 신청곡입니다. 투투의 1과 2분의 1.

0: 네, 트투의 1과 2분의 1 듣고 왔습니다. 6213님 노래 들려달라고 하면서 솔리드의 해피엔딩 신청해 주셨는데 저 DJ인 제가 태어나기 2회 전에 나온 노래라고 알려주셨어요. 이 천생연분이 좀 유명한 노래 같은데 천생연분보다 해피엔딩을 더 좋아하신다고 하네요. 6213님의 신청곡 사실 저 솔리드라는 그룹은 당연히 알지만 해피엔딩은 안 들어봤거든요. 해피엔딩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띄워드릴게요.
1: You are now about to witness the strength of street knowledge.

네, 솔리드의 해피 엔딩 듣고 왔습니다. 6213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주말에 뭐 하고 보내셨는지 지금 하나씩 보내주고 계신데, 너튜브에서 안드레이님께서는 지난 주말 아내랑 또 아이들과 서울 가서 야구 직관하고 오셨대요. 아쿠아리움도 다녀오셨다고 하네요. 30개월의 자녀분이랑 야구도 보고 아쿠아리움도 다녀오셨구나. 아이가 너무 신기하게 아쿠아리움 물고기들 구경했다고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6213님은 쉬는 날엔 역시 술이 최고라고 진탕 마시고 일요일에는 시체놀이 하셨다고. 오늘은 조금 괜찮으실까요? 7812님, 처서가 지나니까 제가 긴팔을 입고 왔더니 알아봐 주셨네요. 어제가 처서였죠. 근데 공교롭게도 저는 처서인 거를 조금 깜빡하고 긴팔을 그냥 손에 가서 입었는데 조금 처서 매직이 근데 올해는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처서 지나면 그래도 더위가 많이 꺾일 텐데, 꺾일 법한데 지금 강원도 대부분 지역이 오늘 한낮에는 30도를 훌쩍 넘더라고요. 여러분께서는 조금 저처럼 긴팔 안 입으시는 게더 나을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7812님의 이야기까지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신청곡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 신청곡을 너무 많이 띄워주셔서 지금 제가 너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샵의 라잉부터 듣고 올게요. 0948님의 신청곡입니다.

샵의 라잉 듣고 왔습니다. 6214님 아는 노래 나오니까 완전 좋다고 또 2980님 신나는 노래도 오늘 나온다고 해주셨네요. 계속해서 신청곡 만나봐야 되는데 1부 끝곡으로 이문세 가을에 오면 또 처서도 지났으니까 이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7811님의 신청곡입니다.

0: AIBK 좋은 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2: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1: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4: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5: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4: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5: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4: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전지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감식이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마늘빵 명인이 만들어 특허받은 훈인의 마늘빵에서 마늘빵 모듬 세트를, 특별한 날 특별한 곳 목수의 진달래에서 화덕피자 교환권,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

0: 파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앤세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구수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을, 영어의 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 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도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린 선물까지 소개해드렸고요. 바로 스터디 카페 출발할게요. 공부해야 되는데 이 말 몇 번째 하고 계신가요? 근데 꼭 책상 앞에 앉아야만 공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좋아하는 영화 한 편, 그리고 그 장면을 더 깊게 만드는 OST까지. 오늘은 이야기로 배우는 영어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에 함께합니다. 스터디 카페. 오늘은요, 한송이 리포터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한송입니다.
0: 네, 한송이 리포터 오늘 스터디 카페 함께하겠습니다. 이 스터디 카페 소개를 그 좋아하는 영화 그 장면을 더 깊게 만드는 OST까지 이렇게 방금 소개를 해드렸는데,
1: 네.
0: 저는 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가 저한테는 딱 그런 영화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영화 선정된 영화 작품을 보고 너무 반가웠어요. 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는 어떤 영화였죠?
1: 여러분, 혹시 길을 걷다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나 가수 만나신 적 있으신가요?
0: 전 있어요.
1: 진짜 정말요?
0: 진짜 있어요.
1: 언제요? 언제요?
0: 아, 저한테 하신 질문은 아닌 것 같긴
1: 있으신가요?
0: 한데 진짜 있어요.
1: 언제요?
0: 제가 몇 년 전에 전주에 있는 방송국에서 일을 한 2년 정도 했었는데, 네. 전주는 매년 이 독립 영화들의 영화제, 전주 국제 영화제를 해요.
1: 네.
0: 그래서 그 국제 영화제 그 시내 거리가 다 영화제로 꾸며져 있는데,
1: 네.
0: 제가 그 근처에서 살았었어요.
1: 네.
0: 그래서 그냥 영화제 구경도 할 겸 전주 온 첫 해여가지고,
1: 네.
0: 거리를 걷고 있는데 그 장동윤 배우 아세요?
1: 너무 좋아해요.
0: 장동윤 배우가 그 어디 건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1: 정말요?
0: 그 배우들이 그 근처 뭐 호텔 같은 데서 다 묵어가지고 배우나, 네. 감독님들이 그런 건물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매니저로 추정되는 분이랑.
1: 네.
0: 근데 장동윤 배우가 저의 학교 선배거든요.
1: 오.
0: 같은 대학교 같은 과예요.
1: 네네네네.
0: 그래서 그분이 막 휴학하고 막 배우 생활 하다가 다시 잠깐 복학을 했을 때,
1: 네.
0: 같은 수업도 들었었어요.
1: 신기하다.
0: 물론 그 사람은 저를 모르시지만,
1: 네.
0: 너무 반갑고,
1: 네.
0: 저는 원래 막 유명인을 만나도 사진 찍어주세요, 막 사인해주세요,
1: 네네네네.
0: 하는 성격은 아닌데, 이분한테는 무조건 말을 걸고 싶은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진짜 저기요. 이래가지고 뒤를 돌으시더라고요. 장동윤,
1: 네.
0: 배우 맞으시죠? 하면서,
1: 네.
0: 아, 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나왔습니다.
1: 네.
0: 저 후배예요. 막, 네. 이렇게 했더니 뭐 동아리 뭐 했냐 막 이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는 그 과에서 하는 동아리가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잠깐 대화하고 셀카 한 장 찍었어요.
1: 너무 신기하다. 너무
0: 그쵸?
1: 좋으셨겠는데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길 가다가 실제로 좋아하는, 왜냐면 학교 선배여서 좋아하는,
1: 그쵸.
0: 것도 있지만 그냥 제가 좋아하는 배우기도,
1: 네네네네.
0: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해 주신 길 가다가 배우 맞으신 적이 있네요.
1: 저는 그런 순간을 꿈꾸는데 아쉽게도
0: 아직 없어요?
1: 네, 단 한 번도 없네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영화를, 네. 준비해봤는데요.
0: 네.
1: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이런 상상 같은 이야기를 담은 1999년 개봉작 노팅힐입니다.
0: 노팅힐.
1: 네. 영국 런던의 노팅힐에서 작은 여행 전문 서점을 운영하는 평범한 남자 윌리엄 휴그랜트죠. 윌리엄과 세계적인 영화 배우 애나 줄리아 로버츠의 사랑을 그린 작품인데요. 노팅힐하면 영화만큼이나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 그게 오늘 들려줄 첫 곡입니다. 들려드릴.
0: 네, 너무 기대돼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고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1: 네.
0: 근데 또 이 노팅힐이 1999년에 개봉했는데 우리 한송이 리포터가 태어난 해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 영화를 좋아하게 됐네요.
1: 제가 딱 태어나기 1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0: 2000년생.
1: 네, 2000년생이어서.
0: 네.
1: 제가 옛날 영화 보는 걸 좋아해서 밤에 되게 설레하면서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0: 이 영화는 저도 아마 제가 태어나서 가장 많이 본 영화인 것 같아요. 이 영화가 그냥 아무리 많이 봐도 그 설렘이 계속 설렌,
1: 네.
0: 매번 처음 본 영화처럼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

0: 근데도 이미 너무 유명한 영화여서 많이 보셨겠지만 혹시 안 보신 분들 있다면 꼭 한번 이번 주말이나 저녁에 보셨으면 좋겠고 보신 분들도 다시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1: 그쵸.
0: 그럼 오늘 첫 번째로 들려주실 노래, 아, 그 노래는 어떤 노래죠?
1: 그 노래는 엘비스 코스텔로의 She라는 노래입니다.
0: 너무 좋아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표현도 있어요?
1: 네, 보통 take care 이라는 표현이 잘 지내, 몸 조심해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0: 네.
1: 이 take care of 뒤에 사람이나 뭐 사물이 붙으면 뭐뭐를 돌보다, 뭐 챙기다, 처리하다가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돌보다로 쓰일 때입니다. I take care of my little sister 하면 제 여동생을 전 돌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돌보다 말고 뭐 챙기다나 처리하다 라고 할땐 보통 I'll take care of it, I will take care of it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데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페에서 주문하고 친구가 막 계산을 하려고 할때 내가 내고 싶을 때 있잖아요.
0: 그쵸?
1: 그러면 I will take care of it 이렇게 딱 말을 해주면 됩니다.
0: 이건 전 처음 들어봤어요. 그냥
1: 아
0: 내가
1: 정말요?
0: 낼게. I take care of it. 오, 처음
1: 네.
0: 들어보는 표현인데요.
1: 간단하게 써보시면 여러분들도 좋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업무 같은 상황에서도 걱정 마, 내가 처리할게.
0: 내가 알아서 다 할게. 뭐
1: 네.
0: 이런 거예요.
1: 할 때, Don't worry, I will take care of it. 이렇게 딱 말해주시면 됩니다.
0: 좋은데요. 오늘 새로운 표현 하나 알아갑니다. 뭐 돌보다에서는 그래도 많이 익숙한 표현인데
1: 맞아요.
0: 내가 낼게, 뭐 내가 처리할게, 내가 다 할게 이럴 때도 사용한다는 거는 전 처음 들었거든요. I'll take care of it라고 하는 거 하나 배워갑니다. 그럼 이 엘비스 코스텔로의 She
1: 쉬.
0: 듣고 오기 전에 우리 청취자분들께 퀴즈 하나 내주시죠.
1: 네, 오늘의 퀴즈는요. 휴 그랜트, 윌리엄이 애나를 만나러 가기 위해 뜻밖의 변신, 변장을 하는데요. 다음 중 윌리엄이 했던 것은 무엇일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1번. 유명 기자인 척 위장을 했다. 2번. 영화 배우로 오디션을 봤다. 3번, 애나의 경호원이 됐다.
0: 이거는 사실 영화를 보신 분들만 맞출 수
1: 그쵸,
0: 있는
1: 그쵸.
0: 그건데 약간 명장 이 노팅힐의
1: 명장면이죠? 네.
0: 명장면 가장 중요한 장면인 것
1: 그쵸?
0: 같아요. 그래서 이휴 그랜트 배우 윌리엄이 이 극중 가장 전 세계적인 배우인 애나랑 살짝 일반인과 전 세계적인 스타가
1: 스타?
0: 우연히 만나서 사랑을 피워갈 뻔했는데, 근데 약간 조금 멀어졌잖아요.
1: 그쵸,
0: 그
1: 그쵸.
0: 시기에 윌리엄이 이제 런던을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애나를 찾으러 가잖아요.
1: 네.
0: 그 현장에서 뜻밖의 변신을 합니다.
1: 네.
0: 그럼 다음 중 윌리엄이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유명 기자인 척 위장했다. 2번, 영화 배우로 오디션을 봤다. 3번, 애나의 경호원이 됐다. 네, 1, 2, 3번 중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133, 샵 1133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 있습니다. 그럼 정답 보내주시는 동안 엘비스 코스텔로의 쉬 듣고 올게요.

0: 네, 브런치 카페 월요일에 함께하는 코너죠. 스터디 카페 오늘 한송이 리포터와 함께하고 있고요. 영화 노팅힐의 첫 OST 엘비스 코스텔로의 쉬 함께 듣고 왔습니다. 2980님께서 저도 노팅힐 생각나요. 그 영화 생각하면서 영국 런던 여행했던 기억이 난다고. 런던 가보셨어요?
1: 아니요, 영국은 못 가봤어요.
0: 그랬구나. 네. 저는 유럽에서 제일 가보고 싶었던 데가 런던 영국이었어가지고 처음으로 갔던 유럽 여행 이에서 네, 네. 런던 가서 노팅힐 갔었거든요. 그 이 서점을 갔었어요. 그래서 다 포스트잇 엽서를 사왔는데 네. 나중에 하나 드릴게요.
1: 아, 다음 주에 오시면.
0: 네, 지금 한송이 리포터와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이제 퀴즈 정답 맞춰봐야 되는데 2811님 영화는 안 봤지만 정답 3번 같아요. 경호원 해주셨고 2980님도 경호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잘 생각 안 나요? 라고 해주셨어요. 경호원 맞나요?
1: 경호원? 아닙니다.
0: 아니에요. 약간 영화 보신 지 좀 오래 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영화가 1999년에 나왔으면 지금 28살인 거거든요. 이 영화가.
1: 그렇죠. 그렇죠.
0: 네, 그래서 아마 가물가물 하실 것 같은데 3번이라고 또 해주신 분들 있는데 오답이고요. 그리고 8176님 이 영화 너무 좋아해서 쉬를 신부 입장곡으로 하셨었대요. 다시 들어도 벅차오른다고 해주셨네요. 와, 신부 입장곡으로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1: 그러니까요.
0: 뭔가 그 잔잔한 설렘이 네. 계속 느껴질 것 같아요. 8176님께서는 정답 기자 해주셨고 8685님도 기자로 위장했죠. 저도 진짜 좋아하는 장면인데 오늘 오랜만에 다시 보고 싶네요 해주셨고요. 8554님 1번 기자. 저도 하루 잠자는 숲속의 공주로 변하고 싶으시다고 해주시면서 1번이라고 기자 이렇게 해주셨는데 기자라고 보내주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1419님도 1번 해주셨네요. 혹시 정답이 그럼 1번일까요?
1: 네, 정답 1번 맞습니다.
0: 오, 맞아요. 이 휴 그랜트 윌리엄이 네. 이 극중에서 기자로 위장해서 애나의 기자 회견장에 네. 몰래 침입을 한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게 저는 이 노팅힐에서 가장 큰 명장면인 것 같거든요.
1: 네.
0: 그게 어떤 장면이었죠?
1: 휴 그랜트가 애나를 만나기 위해서 붙잡기 위해서 정확히는 갑니다.
0: 그쵸, 붙잡으려고.
1: 네, 네. 애나가 좀 마음이 떠서 아, 아니다 이 사람 못 만나겠다 하는 찰나에 휴 그랜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애나를 만나러 그 기자 회견장으로 가는데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얼떨결에 잡지 기자인 척을 하게 돼요. 근데 어떤 잡지냐고 무슨 잡지냐고 사람들이 물어보자 눈앞에 있는 잡지를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홀스 앤 하운드라고 승마 잡지예요.
0: 네. 승마 잡지 네. 기자로 위장해서 네. 전 세계적인 배우를 인터뷰하러 간 거예요.
1: 네. 네. 되게 웃기잖아요.
0: 그렇죠?
1: 그 장면에서 이제 나왔던 노래가 오늘 이 들었던 쉬라는 노래입니다.
0: 그렇죠. 쉬라는 노래.
1: 네.
0: 그러면은 그 현장에서 약간 어떤 다른 기자가 애나한테 런던을 언제 떠나실 건가요? 라고 질문했던 그 장면도 있잖아요.
1: 맞아요.

0: 뭐라 했죠?
1: 그래서 에나가 그걸 듣고 난 이제 더 이상 머물지 않는다. 오늘 밤 떠나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듣고 이제 다시 기자로 변장한 윌리엄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윌리엄 태커 씨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생각해 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면요라고 물어봅니다. 기자인 척하고 에나가 그러면 얼마 동안 영국에 머무를 예정인가요? 물어보자 에나가 indefinitely 기한 없이 영원히 머무를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0: 네, 그러면서 그 영화가 이제 마무리 장면쯤으로 이렇게
1: 맞아요.
0: 넘어가고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걸로
1: 맞아요.
0: 기억을 하는데, 8199님께서도 노래 들으니까 영화 속 장면들이 줄줄이 떠오른다고, 이 어설픈 기자 행세마저 너무 사랑스러웠던 휴그랜트 생각에 추억이 몽글몽글해진다고 하시면서 정답 기자 맞춰주셨어요. 쉬 덕분에 오늘도 감성 충전 완료했다고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스터디 카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이 노팅힐의 두 번째 OST 들어봐야 되는데,
1: 네.
0: 두 번째 OST 듣고 오는 동안 저희가 당첨자분들 한번 선정을 해보고 있을게요. 두 번째 노래 어떤 노래죠?
1: 두 번째 노래는요, 말로 직접 표현하지 않아도 상대의 눈빛이나 표정만 봐도 그 마음을 알아챌 때가 있잖아요. 오늘 두 번째 곡의 제목이 바로 그런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When You Say Nothing at All이라는 노래인데요. 로나 키링의 When You Say Nothing at All이라는 노래입니다.
0: 이 노래는 뭔가 휘처럼 딱, 아, 그 노래라고 들진
1: 맞아요.
0: 않지만 뭔가
1: 맞아요.
0: 듣고 나면 아, 이거라고 아실 수도 있을 것
1: 네,
0: 같아요.
1: 네.
0: 로나 키링의 When You Say Nothing At All 듣고 저희는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0: 극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4: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6: 네, 브런치 카페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당첨자분들 발표하겠습니다. 신부 입장곡으로 이 쉬를 하셨다는 8176님, 그리고 휴그랜트 생각에 추억 몽글몽글해진다고 하시면서 답변 맞춰주신 8199님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문자로 안내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브런치 카페와 1시간 동안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끝곡으로 8685님의 신청곡 다니엘 파이터의 배드데이 띄워드리고 있고요. 오늘 한성 리포터가 또 추억의 영화 잘 선정해서 와주셨는데 감사하고요. 저희는 2주 뒤에 다시 만나 뵐게요. 한송이 리포터 스터디 카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7: 고맙습니다.
6: 네, 끝곡 배드데이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11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 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복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착해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과 함께 로컬 브랜드를 키워가는 땀방울이 지역 소멸을 막는 해법이 되는데요.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7: MBC FM4U
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춘천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과 관련하여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곡 김지훈입니다. 요즘 개봉 19일 만에 700만 관객을 돌파하며 그야말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 오디세이 보셨나요? 방송 중에도 여러 차례 오디세이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 이 거대한 바다를 무대로 펼쳐지는 영웅들의 대모험을 보다 보면요. 문득 한 가지 엉뚱하면서도 재미있는 의문이 생기곤 합니다. 주인공 오디세우스와 그 부하들은 무려 10년 동안이나 바다를 떠돌았는데 왜 그들의 식탁에는 생선 요리가 좀처럼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이를 둘러싼 학자들의 해석은 다소 엇갈립니다. 헬레니즘 시대의 호메로스 연구자 아리스타르코스는 생선이 영웅에게 어울리지 않을 만큼 하찮고 격에 맞지 않는 음식이었기 때문이라고 봤고요. 하지만 기원전 4세기 미식가 아르키

스트라토스의 기록을 보면 그리스 각지의 좋은 생선과 조리법을 상세히 소개할 만큼 실제로는 생선이 아주 훌륭한 미식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즉 서사시속 영웅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고기 중심의 식탁을 일부러 강조했다는 거죠. 개봉 19일 만에 700만 관객을 돌파한 이 극장가 열기만큼이나 뜨거웠던 이 오디세우스의 고기 사랑을 엿볼 수 있는데요. 바다 한가운데서도 꿋꿋이 고기만 찾던 오디세우스와 부하들처럼 정의 가족 여러분도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 중에 이건 꼭 찾아 먹는다 하는 나만의 최음식이 있으신가요? 8월 24일 월요일 정오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정오의 희망곡 첫 곡입니다. 소녀시대 오우.

0: 지금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삼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9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4: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4: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5: 현대 오피스.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5: 워킷 워킷 안전화.
7: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8: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9: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10: 정오의 희망곡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8월 24일 월요일인데요. 조금 전 오전 11시에 또 강원, 경기, 경남, 경북, 부산, 또 서울, 충남, 보령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요.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을 사용하시고 물을 또 충분히 드시고요. 이웃의 안전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출근할 때부터 조금 전에 오전에 잠깐 밖에 다녀왔는데 와, 너무 덥더라고요. 다시 또 폭염이 찾아왔는데 여름이 이제 정점을 찍고 간 줄 알았지만 아직은 또 고개를 빼꼼 내밀며 가지 않았다라고 인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또 수분 보충 잘 해주시고요.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그래도 삼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오프닝에서는 또 영화 오디세이 이야기를 좀 했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좀 오디세이를 보고 왔다 하면서 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영화 이야기를 건네주실 때 조금씩 조금씩 나눠보긴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오디세우스와 부하들은 10년 동안이나 바다를 떠돌았는데 그들의 식탁에는 생선 요리가 좀처럼 올라오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이 생겼는데 학자들의 해석들이 이미 있더라고요. 이 헬레니즘 시대의 호메로스 연구자 아리스타르코스는 생선 자체가 좀 영웅에게는 어울리지는 않고 그래서 하찮고 좀 격에 맞지 않는 음식이었지 않았을까라고 해석을 했고 하지만 또 기원전 4세기 미식가였던 아르케스 트라토스 기록을 보면은 실제로는 생선이 굉장히 또 훌륭한 미식의 대상이었지만 서사시 속의 영웅의 좀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고기 중심의 식탁이 오히려 좀 그 분위기를 살리는 데 더 맞지 않았느냐 그래서 넣지 않았을까 하는 또 해석이 있더라고요. 저도 요 오프닝을 준비하면서 영화 내용을 잠깐 또 그 그림들을 떠올려 봤는데 실제로 그 오디세우스와 부하들이 배가 고프면 뭐 낚싯대를 꺼내서 낚시를 하는 모습보다는 잠깐 정박을 하고 활을 챙겨서 뭐 사냥을 한다든가 음식을 구한다거나 뭐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또 생선을 안 먹긴 했네 영화에서도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의 가족분들은 오디세우스의 이 고기 사랑처럼 일주일 중에 이건 꼭 찾아 먹는다 하는 나만의 최음식이 있으신지 제가 질문을 또 드렸는데요. 저는 예전에는 짬뽕이었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치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뭐 튀긴 거나 구운 치킨 요즘에 닭한테 빠져가지고요. 예, 퇴근하고 운동하고 먹고 있긴 한데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또 문자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1419번님도 월요일에도 굿방 부탁합니다 하시면서 출석

해 주셨고 7732번님도 어제가 또 절기 처서였는데 한낮에는 아직 덥고 간밤에 모기에 또 물렸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네요 하시면서 출석 체크 보내주셨고요. 2980번님께서도 신청곡과 함께 출석 체크 해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1419번님께서는 저랑 똑같으시네요. 1회, 주 1회는 아니지만 한 달에 두 번 치킨을 먹는다. 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도 이 정말 소울푸드는 치킨인 것 같아요. 와 근데 그냥 매일 먹으면 약간 물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틀에 한 번 정도 먹으면 뭐 하루는 튀긴 거 하루는 구운 거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또 그리고 2904번님 후디 안녕하세요. 집 나간 탕아가 돌아왔습니다. 더워서 좀 숨어 있었어요. 저도 이번 주말에 오디세이 영화 봤습니다. 너튜브로 사전조사 좀 하고 가니까 매우 재밌더라고요. 후디는 어디서 보셨나요? 또 보내주셨는데 너무 더워서 좀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가지셨나 봐요. 주말에 오디세이도 보셨는데 그 아이맥스로 예매하기가 참 쉽지가 않던데 저는 일단 실패해서 그냥 일반 상영관에서 봤거든요. 그럼에도 뭐 재밌게 보긴 했는데 부럽습니다. 실제로 그 많이 다른가요? 그 궁금하긴 합니다. 후기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그리고 6358번님께서도 신청곡과 함께 출석 체크 해주셨습니다. 문자창 여전히 열려있고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오디세우스처럼 이 고기 사랑, 나는 일주일 중에 이 음식을 꼭 먹어야지 한 주를 보낼 수 있다 하는 음식이 있으신지 보내주시면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두 곡을 준비했고요. 화사, I Love My Body, 그리고 블랙핑크의 휘파람이라는 곡인데 어쿠스틱 버전의 노래로 준비를 했습니다. 두 곡을 띄워드릴게요.

블랙핑크 휘파람 어쿠스틱 버전 듣고 오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일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2904번님께서 그 아이맥스 후기를 또 전해주셨는데 위아래가 엄청 높아서 확실히 영화관 비율이 좀 다른 게 체감되더라고요. 근데 관 자체는 작아요. 용산은 포기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소울푸드도 보내주셨는데 열무김치랑 먹는 라면 그리고 그 짜장라면도 좋아 또 보내주셨거든요. 아 요것도 못 참죠. 아 저도 그 라면 먹을 땐 저는 좀 안에다가 뭐 이렇게 기교 부리지 않는 라면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달걀 그리고 뭐 많이 넣으면은 콩나물 정도? 예, 저는 그 정도인데 그 소위 약간의 대명사처럼 된 게 있잖아요. 아버지 라면. 그냥 냉장고에 있는 남은 반찬들 다 넣어서 뭐 어묵도 있고 콩자반도 있고 뭐 이런 라면도 있는가 보면 저는 거기에 대척점. 예, 그냥 뺄 수 있는 거 다 뺀 그 오리지널을 좋아합니다. 아, 근데도 열무김치 들어오면은 끝났죠. 예. 또 그리고 0476번님께서는요. 저는 어젯밤 몸무게 때문에 치킨 유혹을 뿌리치고 꾹 참고 잤어요. 아침에 몸무게 유지 잠시나마 즐거웠어요. 보내주셨는데요. 아 요거 참 힘듭니다. 저는 그래서 있는 콘텐츠가 먹방이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어느 정도 대리만족. 저는 그래서 저녁에 너무 늦은 시간에 배가 고프다. 평일에 그러면 저는 그냥 먹방 봅니다. 먹방 보면은 좀 해소가 되더라고요. 또 그리고 2980번님.

저는 요즘 장어구이에 빠졌어요. 먹으면 기력이 강해지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옛날에는 소울푸드가 치킨이었는데요. 지금은 다리 하나 겨우 먹습니다. 소화가 안 돼서요. 근데 또 튀긴 음식을 오히려 안 먹으니까 다이어트가 저절로 돼서 좋더라고요. 보내주셨는데 그죠? 장어구이 맛있죠? 또 3146번님께서는 백숙에 빠졌다. 또 보내주고 계신데 그러니까요. 이런 소울푸드가 있어야지 또 일주일 버티는 그런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솔리드의 천생연분 6358번님의 신청곡인데요. 지금 흐르고 있고요. 저는 노래 듣고 들어옵니다.

6358번님의 신청곡 솔리드의 천생연분 듣고 오셨습니다. 8685번님, 저는 감자튀김에 밀크쉐이크 조합을 좋아하는데 살찌니까 자주 먹진 못하지만 후디도 이 조합을 아시려나요? 안 드셔봤으면 스트레스 많이 받는 날 한번 드셔보세요. 단짠 조합이 최고입니다. 보내주셨거든요. 아, 이 감튀의 밀크쉐이크 저 먹어보진 않았는데 그 종종 이렇게 인별그램 같은 거 넘기다 보면은 감튀를 밀크쉐이크에 찍어서 드시더라고요. 요게 그 올바른 사용 방법이 맞나요? 예, 섭취 방법이 맞는지. 근데 일단은 상상이 안 가긴 하지만 스트레스는 확 풀릴 것 같긴 해요. 단 거 먹으면 저도 좀 풀리는 스타일이라서. 또 그리고 3514번님도 저의 최근 최애 음식은 소고기 짬뽕 그리고 막창 순대국밥에 푹 빠졌어요. 아무래도 40대 중반이 되니까 식성이 좀 걸쭉하고 토속적 입맛으로 바뀌더라고요.

보내주셨는데 아, 요 소고기 짬뽕하고 막창 순대국밥 저랑 입맛이 비슷하시네요. 저도 내장탕 이런 거에 한때 빠져가지고 정말 그 내장탕 먹으러만 주 1회씩 가곤 했었는데 저도 토속적인가 봐요. 예, 또 그리고 3582번님께서는 오늘 신랑이 46번째 생일입니다. 출근 전 신랑 회사에 떡을 포장해서 가져다 주는 중입니다. 신랑이 좋아하겠죠? 너무 사랑하고 늘 고마워 건강하고 보내주시면서 사진 석장과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와, 떡만 준비하신 게 아니라 그 포스트잇 같은 거기다가 메모로 저희 신랑 오늘 생일이에요. 저 대신 축하 많이 부탁드려요. 요 메모가 담긴 와, 이 메모지까지 붙여서 준비를 하셨네요.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너무 신랑 부인이 부러운데요. 와, 정말 사랑이 느껴집니다. 뭔가 확실히 뭔가 이런 디지털화된 시대이긴 하지만 아직도 이런 아날로그적 나의 그 손글씨 그리고 이런 그냥 나의 마음이 담긴 선물 이런 게 사람 마음 울리는 데는 1등인 것 같아요. 확실히 디지털도 못 이기는 건 이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 생신도 축하드리고요. 자, 1부 함께 하셨고요. 저는 또 2부 런치 퀴즈로 돌아옵니다.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1: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6: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7: 밥 먹고 나른한 이 시간, 잠 깨는 비타민 같은 시간이죠. 정우의 희망곡 계속됩니다.
8: 최근 더위가 심해지고 있어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요. 불가피한 야외 작업 또는 활동 시 모자 및 양산을 이용하세요.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시고요.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가족, 이웃의 안전도 살펴주시죠.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의 런치 퀴즈입니다. 오는 9월 4일부터 4일간 사랑하는 반려견과 함께 2박 3일 동안 신나게 캠핑을 즐기는 2016 캠핑 앤 펫스카우트 페스티벌이 열린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질리티 쇼부터 퍼피 요가, 야외 영화제까지 유쾌한 프로그램이 가득 준비되어 있다는데요. 푸른 동해바다

과연 어디일까요? 1번 춘천, 2번 구미, 3번 고성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죠.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아, 이번 펫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또 세계 잼버리 수련장이 있는 이 지역에서

첫 번째 힌트송은요, 럼블피쉬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I go, I go. 제목에 힌트 있습니다. 노래 띄워드리고요. 1번 춘천, 2번 구미, 3번 고성. 정답을 보내주시죠.

런치 퀴즈 첫 번째 힌트송 럼블피쉬의 I Go 듣고 오셨습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는 9월 4일부터 4일간 사랑하는 반려견과 함께 2박 3일 동안 신나게 캠핑을 즐기는 2016 캠핑 앤 펫 스카우트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합니다. 어질리티 쇼부터 퍼피 요가, 야외 영화제까지 유쾌한 프로그램이 가득 준비되어 있다는데요. 푸른 동해바다와 설악산의 비경을 품고 있는 아름다운 또 강원의 대표 해양 관광 도시이자 이번에 펫 페스티벌이 열리는 또 세계 잼버리 수련장이 있는 이 지역, 이 지역은 어디일까요? 1번 춘천, 2번 구미, 3번 고성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죠. 또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아,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힌트, 이 지역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또 월클, 월드클래스, BTS의 앨범을 또 촬영했던 곳이 이곳에 또 능파대, 여기서 촬영을 했다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해외 관광객분들도 여기를 많이들 찾는다. 특히나 아미분들 많이들 찾고 또 사진도 찍고 인증샷 이런 것들 많이 남긴다고 하는데 자, 이제 느낌이 오시나요? 1번 춘천, 2번 구미, 3번 고성. 또 힌트송도 좀 직관적인 힌트송을 드렸죠. 두 번째 힌트송도 역시나 제목에 예, 굉장히 직관적인 힌트송 준비했고요. 소유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가라고. 가라고 노래 띄워드릴게요. 노래 나가는 동안 보내주시죠. 당첨자 세 분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소유의 가라고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의 런치 퀴즈 정답은 몇 번이었을까요? 정답은 3번 고성이었습니다. 오는 9월 4일 얼마 안 남았네요. 9월 4일부터 4일간 또 반려견과 또 그리고 반려인, 비반려인이 함께하는 또 2박 3일 캠핑 축제가 마련된다고 합니다. 2016 캠핑 앤 펫스카우트 페스티벌이 고성에서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눈에 좀 띄었던 점이 일반 참여자도 함께 즐길 수 있다라는 점이네요. 그래서 뭐 캠핑장, 또 브랜드존, 푸드존 운영한다고 하고요. 반려견 동반구역과 일반 캠핑구역도 분리해서 또 모든 참가자가 안전하고 편안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행사를 꾸린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반려견 오프리시존. 오프리시가 요 목줄, 가슴줄 없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그 존이 마련되고, 또 어질리티, 도그 스포츠, 예, 어질리티 쇼, 그리고 동물 등록 행동 교정 상담도 있고요. 또 퍼피 요가, 건강 프로그램, 또 캠프파이어, 야외 영화제 등이 운영된다고 합니다. 정답은 고성이었고요. 많은 분들께서도 3번 보내주셨는데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697번님, 정답은 3번 고성. 경기도에서 춘천을 오가는 여름을 보내며 건강하세요. 또 맞춰주셨고요. 1189번님, 1229번님께서는 또 처음 보내주셨네요. 3번이요. 아내가 꼭 청취하라고 해서 열심히 듣고 있어요. 나른한 오후 방송 듣고 있습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또 지인 소개로 들으시는 또 1229번님, 지인도 이제 또 와이프 감사드립니다. 또 그리고 0372번님도 처음 보내주시면서 정답은 3번 고성입니다. 아들이 현재 고성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어서 덕분에 휴가 나오면 데려다 주느라 다녔는데 11월에 제대합니다. 끝까지 건강하게 무사히 군복무를 마쳤으면 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그러시구나. 또 아드님이 고성에서 군 생활하고 계시는군요. 그쵸. 이렇게 휴가를 나왔을 때 다시 복귀할 때 이렇게 또 가끔 부모님들께서 바래다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11월에 제대라고 하면은 얼마 안 남았는데요. 다 하셨네요. 지금쯤 그러면 병장이실 텐데 얼마나 그 후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11월 몸 건강히 안전히 또 전역하기를 바라고요. 또 그리고 4287번님께서도 3번 남편님이 정답은 고성이라며 문자를 독려합니다. 다들 더위 조심하세요. 맞춰주셨고요. 5336번님, 6692번님, 3333번님도 고성, 7045번님께서는 구미. 야, 제가 여기 함정을 좀 심어넣었는데 구미를 고르셨네요. 땡입니다. 아마도 문제를 좀 잘못 들으신 것 같고. 또 그리고 1216번님, 3번이요. 목소리 들으면 기분이 업돼서 좋아집니다. 들은 지 얼마 안 된 새내기입니다. 학교에서 수업 마치고 퇴근하면서 들어요. 보내주셨는데요. 새내기시군요. 예, 환영합니다. 학교에서 수업 마치고 딱 요 오후 이 정오 살짝 지났을 때 퇴근을 하시나 봐요. 오전 근무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또 그리고 7370번님께서도 3번 고성, 옛날 생각나네요. 추억이 많은 곳입니다. 강원도의 힘, 다시 한번 활기찬 고성이었으면 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지난 7월 말 휴가 일주일 다녀왔을 때 속초와 고성 다녀왔거든요. 고성이 요즘에 또 젊은 층들에게 떠오르고 있는 느낌입니다. 약간 그 양양 처음에 막 이제 끓기 시작했을 때, 예, 그 밑에서 부글부글 될 때 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는 그 고성 지역이 좀 그런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인데 또 강원도 많이들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네요. 6692번님, 1번 춘천입니다 하셨는데 땡이고요. 또 그리고 7811번님, 5205번님, 1043번님도 정답은 고성. 기온이 많이 올라서 덥네요. 가을 되면은 고성 여행 다녀오고 싶어요. 보내주셨는데요. 그쵸. 가을 되면 또 이제 꽃 구경이나 뭐 이렇게 단풍 구경 가셔야죠. 또 그거 기다리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 이제 8월 말이니까요. 또 우리나라 여름 지나갈 때는 또 언제 더웠냐는 듯 지나가 버리잖아요. 조금만 더 버티시길 바라겠고요. 3433번님 처음 보내주시면서 3번 고성, 초등학생인데 아직 방학이에요. 목요일에 개학합니다. 보내셨고요. 목요일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오늘 월요일이니까 방학 숙제 이런 게 있나요? 예, 일기 쓰기. 저는 제가 초등학생일 때는 일기 써야 돼서 매일매일 써야 되는데 그거 밀려가지고 뭐 2주치, 3주치를 거의 뭐 전날, 전전날부터 막 울면서 썼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3433부님은 그러지 마시길. 네, 미리미리 또 어머니, 아버지 말씀 잘 듣고. 또 그리고 0476번님, 1419번님, 7648번님께서도 고성 맞춰주셨고요. 8685번님께서는
고성. 고성에 또 한적하고 또 바다도 있어서 자주 놀러 가는데요. 부대가 많은 곳이라 어딜 가나 군인들이 참 많더라고요. 점심 먹으러 갔는데 부대 군의 식당에 잘못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0: 보내주시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 그러네요. 사진 속에 우리 또 아무래도 요 군인분들이 군인들 사이에서 입소문 타잖아요. 여기 맛집이다라고 그러면은 우리 또 8685님 느끼신 것처럼 군의 식당 이다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실제로 사진 속에서도 우리 8685님 청취자 제외하고 다 군복 입고 계신데 아마 맛집으로 소문난 곳 가신 것 같은데요. 저도 그 고성 이렇게 살짝 들렀을 때 바다에 부대에서 이렇게 잠깐 외출을 나온 건지 혹은 이렇게 뭐 훈련 겸 잠깐 뭐 이렇게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바다에서 이렇게 신나게 정말 놀고 있더라고요. 우리 또 군 장병분들이 보면서도 뭔가 스트레스를 확 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막 대리 만족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걸 느끼기도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고성에 참 이런 또 맛집도 많고 또 군 장병분들도 많고 사진 참 재밌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또 당첨자 세 분을 선정했는데요. 광고 듣고 와서 당첨자 발표할게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 골뱅이,
2: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4: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 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 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 커피 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 떡, 춘천의 명물 떡집 이삭 떡방에서 동숙이 떡 세트, 운동 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 다림 전문 춘천 건강 다림에서 건강 집 세트, 원주 좋은 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 초밥 전문점 춘천 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꼼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꼼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정오의 희망곡 런치 퀴즈와 함께 2부 들으셨습니다. 당첨자 세 분 발표하도록 할게요. 당첨자는요. 1216번님 그리고 3433번님 마지막으로 0372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월요일에 런치 퀴즈 함께 하셨고요. 2부 마지막 곡으로는 서인국 씨의 노래 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hake it up 지금 흐르고 있고요. 저는 또 잠시 후 3부 월요일 코너 청취자분들의 신청곡과 함께하는 시간 너의 곡소리로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유난히 길고 진하게 찾아오는 8월의 무더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멀리 떠나는 휴가도 좋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심 속 미술관과 박물관인데요.

0: 8월 한 달간 실내 문화시설을 찾는 방문객은 평소보다 약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야간 개장을 확대하거나 해설이 있는 무료 음악회를 여는 등 문턱을 낮춘 복합 문화 공간들이 많아졌는데요. 가족의 손을 잡고 동네 미술관으로 가벼운 문화 산책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친 마음에 시원한 예술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 8월을 가장 풍요롭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1: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3: 물놀이 전 안내 표지판과 물놀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고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응급구조함 위치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계곡물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깨끗하더라도 수심이 깊을 수 있으니 수심과 유속을 먼저 확인하세요. 폭포처럼 물거품이 보이는 곳은 유속이 빠른 곳이니 안전을 위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계곡은 바닥에 날카로운 돌과 바위가 불규칙하게 산재해 있어 다이빙 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바뀌는 장소나 폭포 아래 형성되는 물속 소용돌이는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2: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 꼭 기억하세요.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사람 만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을

사는 게 참 팍팍하다. 입만 열면 죽겠다. 소리가 절로 나오는 월요일. 하지만 입술 끝에 매달린 그 죽겠다를 즐겁다로 바꿔드리겠습니다. 힘든 일상에 지쳐뱉는 곡소리 말고 기분을 업시켜줄 여러분의 노래, 송, 곡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너의 곡소리. 정오의 희망곡 월요일 코너 너의 곡소리 시간입니다. 일주일 중에 가장 힘든 요일인 월요일이죠. 청취자분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문자 샵 1533으로 신청곡 보내주시면 되고요. 보내주시면 저희가 곡소리를 곡소리, 송소리로 덮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1부, 2부간에도 신청곡

들 많이들 보내주셨는데요. 3, 4부 시간을 이용해서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문자창도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운전하시는 동안 뭐 혹은 뭐 이렇게 일하시거나 뭐 일과를 보내시는 동안 아, 요 노래 하나 듣고 싶다 하시면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너의 곡소리 이 0482번님의 신청곡과 함께 출발해 보려고 하거든요. 요즘에 너튜브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가장 핫한 인물들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는 그 너튜브 인기에 힘입어서 또 워터밤까지 또 등장을 하셨더라고요. 서인영 씨. 예, 서인영 씨의 신데렐라 마침 또 신청해 주셨는데요. 0482번님의 곡소리 3부 출발해 봅니다.

0382번님의 신청곡 서인영의 신데렐라 듣고 오셨습니다. 자, 월요일 코너 너의 곡소리 청취자분들의 신청곡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또 3부 듣고 계시고요. 다음으로 또 우리 청취자분들의 신청곡 3곡을 준비했습니다. 다음은 7816번님의 신청곡인데요. 또 룰라의 3-4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3-4 최근에 그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또 후배 가수 걸그룹 분들이 이렇게 90년대의 히트곡들을 리메이크해서 많이들 이렇게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3-4도 최근에 다른 신인 걸그룹 분들이 또 리메이크를 해서 냈는데

또 다른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룰라의 3-4를 또 다시 최근에 원곡을 찾으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준비를 했는데 또 7816번님께서도 보내주셨고요. 또 그리고 7269번님께서는 범진의 인사 신청해 주셨습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범진의 인사 신청해 봅니다. 늘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또 보내주셨고요. 5304번님께서는 다비치의 타임캡슐 신청해 주셨거든요. 이 세 곡을 지금 바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창도 열려있고요. 문자 샵 1533으로 신청곡 보내주시면 저희가 들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7816번님의 신청곡 룰라의 3-4 띄워드리고요. 저는 세 곡 듣고 돌아옵니다.

5304번님의 신청곡 다비치의 타임캡슐까지 들으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월요일 코너 또 청취자분들의 신청곡을 들어보는 시간 너의 곡소리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신청곡들 보내주고 계신데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4부에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04번님 후디랑 낮에 라디오 들으니까 일상이 돌아온 것 같아요. 이번 여름 진짜 길고 지루했다. 돈 벌러 가야지 유유 보내주셨는데요. 아, 그죠. 올여름이 작년 여름은 좀 괜찮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와 2026년 여름은 너무나 더웠다라고 기억될 그런 여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뭐 삶이라는 게 잘 안 풀릴 때가 훨씬 더 많아서 은근 고통인데 날씨까지도 따라주지 않는 느낌. 그래서 올여름 유난히 좀 지루하고 힘들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제 여름 거의 끝났거든요. 예, 이 더위가 물러나고 나서 또 이 힘들었던 만큼 또 이제 시원함이 찾아올 거니까 조금만 더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부 마지막 곡으로는요. 4252번님의 신청곡입니다. 매일 듣기만 하다가 처음 문자 보낸다고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아이가 후디 삼촌에게 신청곡 보내달라고 하네요. 이무진님의 신호등 신청합니다. 보내주셨거든요. 지금 띄워드립니다. 저는 또 잠시 후 4부로 돌아옵니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거점.
5: 복정역과 예정된 미래상 트렌.
4: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5: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4: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훈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7: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8: 정오의 희망곡 월요일 코너 너의 곡소리 4부 문을 열었습니다. 또 너의 곡소리 청취자분들께서 신청곡들 보내주고 계신데요. 3646번님께서 너무 더운 여름이네요. 여름 되면 은근 자주 생각나며 듣는 곡입니다. 하시면서 폴 블랑코의 서머 신청해 주셨거든요. 아, 저도 개인적으로 이 노래 한 2년 전부터 여름 되면은 간간히 듣긴 했었는데 지금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이 노래가 심의상 이 금지곡으로 또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 저도 요거는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노래 있으시면은 또 신청해 주시면 들려드리도록 하겠고요. 7732번님께서는 남유정의 네가 참 좋아 신청합니다 보내주셨는데 이 노래가 또 올해 나온 또 리메이크 곡이네요.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를 23년 만에 또 남유정 스타일로 색깔로 재해석한 리메이크 곡인데 이 노래를 또 4부 첫 곡으로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너의 곡소리 남유정 씨가 부릅니다. 네가 참 좋아.

7732번님의 신청곡 함께했습니다. 남유정의 네가 참 좋아 듣고 오셨고요. 자, 너의 곡소리 이제는 청취자분들의 신청곡 세 곡을 또 준비를 했거든요. 다음은 2681번님께서 보내주신 이예린의 늘 지금처럼 Come on baby tonight이라는 부제가 있는 또 노래죠. 이 노래를 첫 번째로 들려드리겠고요. 또 그리고 9147번님께서는 god의 보통날 신청해 주셨습니다. 보통날. 또 그리고 1853번님께서는 아이유의 너랑 나 신청해 주셨거든요. 이 세 곡을 지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81번님의 신청곡 만나보시죠. 이예린 늘 지금처럼.

왠지 모르는 하루 해가 저물 때쯤 울리는 친구들의 전화 나오라고 하루 산 얘기 회사 얘기 새로 만난 여자들 데이트 얘기 웃긴 얘기 지나치는 여자들 바라보기 TV에 나오는 스포츠 경기에 목숨을 걸고 덤벼들면서 밥값 내기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른 채 떠들다 지쳐서 돌아오니 이런 어느새 새벽 2시 찾아야겠지 친구들이 오늘 했던 얘기 떠올리면 자꾸 숨이 나와 웃으면서 누워있으면 잠이 와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정우의 희망곡 월요일 코너 청취자분들의 신청곡과 함께하는 시간 너의 곡소리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아이유의 너랑 나 듣고 오셨습니다. 아, 노래 한 곡을 더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3290번님께서 또 요 신청곡을 보내주셨네요. 옥주현 씨의 캐치라는 노래고요. 아, 이 노래 듣고 저는 또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290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옥주현의 캐치까지 들으셨습니다. 자, 정우의 희망곡도 월요일 코너 오늘 또 함께 하셨는데요. 8월 24일 월요일 또 정우의 희망곡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신청곡을 들려드릴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 곡으로는 6725번님께서 보내주신 신청곡 또 로이킴의 휘파람 보내주셨어요. 아, 이 노래를 끝으로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오전 11시에 강원 지역에 또 폭염경보가 발효됐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분들도 너무 한낮에 지금 너무 덥고 습하기 때문에 이 웬만해서는 외출을 좀 삼가시고요. 또 만약에 나가야 한다, 그래도 야외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 하시면은 이런 물 항상 챙기시고, 그리고 가능하시다면은 양산까지 예 챙기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2904번님께서 후디 안녕, 로이킴 닮은 후디 보내주셨는데

건데 제가 로이킴 씨 닮았다고는 단 한 번도 살면서 못 들어보긴 했는데 그냥 해주신 말씀이시죠? 예, 그냥 아무 말 대잔치. 그래도 감사드립니다. 예, 로이킴 씨의 휘파람. 이 노래가 또 오디션 또 슈퍼스타 K 때 아직 정식으로 가수를 데뷔하기 전에 로이킴 씨가 오디션 경연 무대에서 불렀던 곡인데 이 노래만 들어도 아 로이킴 씨가 그냥 등장과 동시에 거의 완성형이셨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행복한 월요일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김지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가족 친구들과 떠난 즐거운 여름 휴가. 기분 좋게 술을 마신 뒤 숙소까지 코앞인데 뭐 하는 아니란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들뜬 분위기에 취해 낯선 휴가지에서 운전대를 잡는 건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끔찍한 범죄이기 때문이죠. 특히 늦은 밤까지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 아침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는 숙취운전 역시 만취 상태만큼이나 반응 속도를 떨어뜨려 매우 위험한데요.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날 오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이나 일행의 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운전석에는 술잔 대신 안전운전의 책임감만 꽉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보겠어요. 다들 모른다고 해도 우리 윤세이만큼은 쌤이 누군지 알아볼 거야. 알아들어. 안녕하세요. 제가 누군지 아직은 비밀입니다. 대신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실제로 교사 2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놀랍죠? 그리고요, 이거 말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 피아노 학원을 다닌 적이 없습니다. 왜 요새 이런 밈 있잖아요. 너 가난하게 컸어. 네, 저 가난하게 컸습니다. 예, 피아노 학원요, 다니고 싶어도 못 다녔어요. 근데요,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전 직장은요, 쇼팽 피아노 학원, 그리고 랑데뷰 미용실, 이 두 군데만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누군지 이젠 맞출 수 있으실까요? 8월 24일 월요일, 2시의 데이트. 저는 누구

0: 네, 8월 24일 월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자멜리아의 슈퍼스타 듣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누군지 눈치채셨을까요? 네, 저는요. SNL, 유튜브 진기명기 뭐 등등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정이랑입니다.
1: 아, 회원님 왔어요. 감사합니다.
0: 네, 출산휴가를 떠난 안영미 씨를 대신해서요. 오늘 딱 하루 2대에 초대되었습니다. 아니 보니까요. 다른 분들 보니까 뭐 2주 뭐 1주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 날을 이렇게 진행들 하셨는데 저는 오늘 하루 초대됐어요. 굉장히 리미티드하게. 네, 오늘 제작진께서 저를 못 믿어 오셨는지 하루만 초대를 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저를 못 믿으니까요. 오늘 진짜 단독으로 이렇게 DJ하는 거 정말 처음인데요. 아, 여러분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만나러 나왔습니다. 뭐 저보다는 뭐 여기 청취자분들 두댕이들이 진짜 전문가라고 들었어요. 저는 여러분들 등에 엎어서 2시간 그냥 재밌게 한번 놀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리미티드한 하루라고 볼 수 있어요. 저한테는 언제 올지 모르는 기회이고요. 여러분들 또 언제 뵐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참여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문자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이정수님. 정혜라님 반가워요. 여기서 뵙다니 와우. 네, 감사합니다. 김수미님. 정혜라님 반갑습니다. 저도 피아노 못 배웠어요. 아, 네. 못 배워도 뭐 잘 살고 있습니다. 좀 절대 음감이 있어가지고요. 뭐 멜로디언으로 연습한 가라가 있었는지 그냥 코드만 보고 요새 살짝 치는데요. 뭐 카타르시스 같은 거 좀 느낍니다. 아, 내가 이런 감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뭐 피아노 못 배워도 잘 살 수 있으니까요. 김송님, 미용실 문 닫고 오신 건가요? 반갑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미용실. 아, 오랜만이네요. 랑데브 미용실. 수지양이랑 잠깐 활동했었는데 재밌었습니다. 5285번님, 정이라 언니죠? 언니 늦었지만 청룡 시상식에서 상 받으신 거 축하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네, 저 청룡 어워드에서 예능 우수상 받았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박효정님, 부캐가 너무 많은데 오늘 몇 명이나 데려오셨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뭐 여러분들께서 뭐 시켜주시면 뭐 하고요. 뭐 기억하신 거 있으면 뭐 요청해 주셔도 좋고요.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지만요. 재미있게 여러분들과 2시간 동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아, 그리고 혹시 우리 윤정이들 듣고 있니? 듣고 있으면 윤정이들은 문자로 좀 줄을 좀 서보지 않을래? 쌤이 특별하게 코코아 한 잔씩 나눠줄 거야. 알아들어? 네. 참여하실 곳은요. 문자는 샵 8000번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정보 이용료 추가됩니다. 미니 게시판, 스마트폰, 미니 어플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요, 시원한 커피 팍팍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시의 데이트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바로 읽어도 될까요? 네, 모빌 코리아, 윤활유, 올폼, 알레스 아우토, 3일제약, 경기주택도시공사, 롯데렌탈,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음주우엔 티맵대리,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혜와 함께합니다.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7: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8: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0: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11: 2시 데이트 스페셜 DJ 정혜랑입니다. 아, 노래 한 곡 듣고 가실게요. 정이라고 하자. 아니고요. 정이라고 하자. 정이랑이라고 하자 아니고요. 정이라고 하자. 빅나티가 10cm와 함께 불렀습니다. 함께 들으시죠.

네, 정해라고 하자 빅나티와 10cm의 노래였습니다.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정해랑입니다. 최슬아 씨가 또 문자를 주셨어요. 어머, 곡 속에 스무스. DJ 처음이란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너무 잘하세요. 아이고, 네, 별 말씀이요. 과찬이십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속으로는요, 똥줄 진짜 많이 탑니다. 네, 김주현님 보내주셨어요. 이랑님의 라디오 진행이라니 왠지 신기하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저기 라디오 DJ 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부러웠어요. 라디오 나올 때 보면은 막 주유소에서 뭐 또 카페에서 이제 목소리가 이렇게 흘러나온 거 보면 와, 언제나 나도 이렇게 DJ 한번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만 했었는데 영미 덕분에 제가 오늘 이렇게 스페셜 DJ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안영미 씨는요, 지금 출산 휴가로요, 잠깐 자리를 비우셨어요. 저는요, 오늘 하루 두댕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영미 씨하고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았는데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생 지옥 같은 천국을 맛보고 있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예, 발음 조심해야 됩니다. 생 지옥입니다. 네, 아기 사진 많이 보내줬는데요. 진짜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더라고요. 진짜 아기 나도 이렇게 갓난아기 안고 싶어. 그래서 너무 부럽다. 영미야 축하해 이렇게라고 보냈는데 우리 영미 씨 지금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몸조리 잘하시고요. 두댕이들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하진님이 보내셨어요. 어머나! 딱 하루만 하신다고요? 너무 리미티드 하시다. 근데 원래 리미티드 에디션이 제일 비싸고 귀하잖아요. 귀한 이랑님 환영합니다. 오늘 제대로 놀아보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8052번님 안녕하세요. 여긴 진짜 피아노 학원입니다. 피아노 학원 남자 원장인데요. 정현랑 원장님의 쇼팽 피아노 학원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남자 원장님도 계시나요? 정말 리미티드한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예쁜 친구들 잘 가르쳐주세요. 최윤정님, 쌤 인정이 왔어요. 저는 쌤 목소리 딱 알아봤어요. 세상에 모든 윤정이 나라 어서 오너라. 네, 우리 윤성이들 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 알아들어. 네, 임윤정님 환영해요. 이랑님 윤정이 왔습니다. 차분하게 진행 잘하시네요.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김윤정님. 진짜 윤정님들 많이 오셨네요. 금방 컸는데 윤정이 찾으셨나요? 무슨 일이신가요? 네. 이윤정님. 온갖 윤정이들 다 왔네. 윤정이 찾으세요. 기분 좋아요. 야호. 저도 제가 사실 SNS를 잘 안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방법 잘 모르고 막 좀 SNS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고 막 생각도 정말 많고 그랬는데 이렇게 또 라디오를 통해서 2시의 데이트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윤정이들과 또 직접 만나고 두댕이들 이렇게 직접 만나니까 너무 새롭고 좋네요. 네, 이게 라디오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윤정이들 마실 제가 시원한 코코아 한 잔 모바일 쿠폰으로 싹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읽어드릴까요? 4790번님 나치 읽은 번호인데요. 이랑 선배님, 전 매니저 전초롱입니다. 어머, 우리 초롱 팀장님. 세상에. 스페셜 DJ 하신다는 소식 듣고 달려왔어요. 요즘 결혼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전 처음 피부과 시술 받으러 병원 와서 마취 크림 바르고 있습니다. 히히. 스페셜 DJ 화이팅입니다. 라고 보내셨어요. 우리 초롱 팀장이 너무 보고 싶어요. 저와 그래도 한 2, 3년 같이 하면서 정 많이 들었던 팀장님이고 우리 팀장님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힘내서 또 방송 생활 으쌰으쌰 할 수 있었는데 10월에 다시 결혼하시고 돌아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건강하게 결혼 준비 잘하시고 결혼식 날 제가 뭐라도 도울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뭐 제가 뭐 사회라도 막 뭐라도 왜 전화를 안 해? 근데 제발 전화 좀 줬으면 좋겠어. 문자 감사하고요. 제가 커피 쿠폰 또 축하해. 메시지 보내면서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들 많이 듣고 계시죠? 여러분들 뭐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뭐 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신청곡도 많이 보내주세요.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몇 분 뽑아서 아메리카노 팍팍팍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아 작년에 SBS 연예대상 양세찬 씨하고 함께한 무대였습니다. 아우 제 말 제 입으로 얘기하기 되게 부끄러운데 굿바이 화사의 노래였습니다. 굉장히 낯뜨겁고 그분한테 죄송한데 예, 그 무대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노래.

그 연예 대상에서 제가 게스트로 나와가지고 양세찬 씨하고 이런 장난을 쳤어요. 그 국바아아 막 이런 얘기. 아,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데 진짜 제가 화사 씨께 죄송하고 박정민 씨께 정말 너무 죄송해요. 그 무대 하면서 아, 진짜 제가 근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시켰는데요. 뭐 웃기긴 해야겠고 너무 죄송하고요. 근데 저의 설레임 포인트예요. 아, 굿바이 노래 운동할 때 듣고 운전할 때 듣고 하루 시작할 때 들어요. 예, 네, 그러면은 아, 뭔가 오늘 하루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설레이는 막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 노래예요. 그래서 일부러 챙겨 듣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도 잘 들으셨죠? 네, 2시에 데이트 스페셜 DJ 정유랑입니다. 굿바이 잘 들었고요. 0705번님. 재택근무 중에 언니 얼굴 뚫어지게 보느라 일이 안 됩니다. 아, 설레. 네, 제가 의외로 이렇게 웃을 때 이렇게 입 가리고 웃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어떻게 귀엽나요? 네. 아, 보이는 라디오도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쁘게 잘 나가고 있죠? 여러분들 저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1507번님, 와! 라디오에 문자 처음 보내는데 이렇게 하면 가요? 오, 저는 집이 너무 더워서요. 마트로 구경 가요. 여름 다시 왔니? 라고 보내셨어요. 아, 맞아요. 여름이 좀 한풀 꺾이는 것 같더니 다시 온것 같아요. 아우, 좀 후끈후끈 지글지글 끓는 느낌이 있는데 또 저녁이 되면 또 선선해지는 어떤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저녁이 되면 그래서 남산 둘레길을 좀 걷습니다. 그래서 남산 이렇게 또 이제 가을바람, 가을 냄새 되게 미세하게 나는데 너무 좋아요. 벌써 좋아요. 가을이 기대됩니다. 3557번님. 정혜랑 씨 오늘 하루만 두대 DJ라면서요. 첫날인데 마지막 날이고 출근하자마자 퇴사 예정인 DJ네요. 그러니까 오늘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내일 출근해서 혼날 일이 없잖아요. 맞네요. 하루라서 더 아쉬운 만큼 제대로 놀아주세요. 듣다가 너무 잘하면 MBC에 연장 근무 신청 넣겠습니다. 되게 거룩한 부담이네요.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연장 근무 신청 많이 넣어주세요. 뭐 영미 씨 오기 전까지는 뭐 제가 언제라도 예, 뭐 시간이 없어도 내야죠 뭐. 부를까 모르겠습니다. 네. 장정윤님. 심부름으로 편의점 왔는데 이랑 언니 목소리가 쩌렁쩌렁 들립니다. 신청곡으로 빅뱅의 듣고 싶어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콘서트 가고 싶었는데 티켓팅 실패해서 못 갔어요. 아, 저도 가고 싶은데 빅뱅도 저의 또 설레임 포인트거든요. 운동할 때또 엄청 듣는 노래예요.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빅뱅의 빅.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헛!

0: 호텔에 가면 바이바우 멤버십 인증을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바이바우. 바이바우.
1: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네, 2시의 데이트 2부가 시작됐습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는요. 퀸의 레디오 가가였습니다. 박성호님이 문자 보내주셨어요. 이런 언니 이 노래 알면요. 대장 내시경 예약해야 된다는데 어? 이 노래 알아요? 라고 보내셨네요. 아, 그만큼 아, 이제 나이가 됐다 뭐 이런 뜻인가 싶은데요. 네, 좋은 노래는요. 언제라도 들으면 좋습니다. 네, 쭉 이어가야 됩니다. 네, 기분 좋게 하는 노래. 레디오 가가 저는 잘 들었습니다. 6864번님, 저 지금 들어왔습니다. 오늘 DJ님은 누구신지요? 알려주세요. 지금이라도 들어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누굴까요? 네. 정말 끝까지 듣는 사람은 정말 어떠미야. 아시겠어요? 정인왕입니다. 네, 오늘 영미 씨가 출산 휴가를 가서요. 오늘 두댕이들과 두 시간 동안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글쎄요. 다른 사람이 옵니다. 네. 아쉽게도 오늘 굉장히 리미티드하게 오늘 단 하루만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7568번님. 20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덥다고 학원 마칠 때쯤 픽업해달라고 해서요. 학원 앞에서 대기 중입니다. 형아가 지 봉이인지 하나 봅니다. 아우, 어머. 누나도 아니고 형아가, 아이고, 20살이나 난다고요? 세상에 아들뻘인데 얼마나 귀여울까요? 네, 시간 지나면 또 뭐 그런 뭐 픽업이고 뭐 없습니다. 예, 크면요. 얄짤 없어요. 예, 함께 할 수 있을 때 많이 함께 해주시고 많이 귀여워해 주세요. 대기하고 계신 거 보니까 봉이 맞네요. 아, 네. 안타까워서 제가 뭐, 아이고, 참 잘하고 계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커피 한 잔 시원하게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705번님. 제 의자 밑에 선풍기 바람 쐬며 누워있는 저희 집 강아지와 함께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일합니다. 방송 마칠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어머, 강아지가, 선풍기 밑에서. 아우, 세상에. 배가 굉장히 시원하게 척 벌리고 있네요. 예, 이거는 굉장히 시원하고 편하다는 뜻이겠죠. 나는 이제 강아지들, 고양이들이 가랑이 이렇게 벌리고 쫙 누워있을 때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어요. 쓰담쓰담. 예, 너무너무 귀엽네요. 1320번님.

어머니 반갑습니다. 전 졸혼쉼터에 잠시 들러서 사연 보냅니다. 오늘 첫째 생일인데요. 첫째한테는 어제 생파해주고 오늘은 친정엄마 보러 갑니다. 시간이 넉넉치 않아서요. 엄마 얼굴만 잠시 보고 와야 될 것 같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크니까 그만큼 저도 부모님도 늙으시네요. 엄마랑 좋은 시간 보내고 올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엄마.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싸우고 아유 그래요. 그게 친정 엄마인 것 같아요. 네, 그쵸. 아 오늘 어머니랑 또 시원하게 커피 한 잔 사드시라고 제가 또 커피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두 잔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861번님 언니 두산 시구하신 날 직관 갔어요. 치어리더석에서 열심히 즐기시던 모습이 너무 귀여우셨어요. 와 제가 사실 야구를 잘 몰랐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두산 이렇게 또 시구를 하면서 응원을 하게 됐어요. 근데 와, 그 야구의 그 뜨거운 그 열정이 와, 정말 제 막 죽어 있던 그 막 심장을 막 뛰게 하고 날뛰게 하고 막 힘차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나른하고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 억지로 한번 야구장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열정과 그 뜨거운 열기를 받으시면 다시 살아날 힘이 생기실 것 같더라고요. 네. 1326번님 스페셜 DJ 누구 나올지 참 궁금하고 기대했는데 기대 이상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섹시하고 밝고 DJ 찰떡 목소리 같네요. 저는 지금 배송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차에서 언니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활기차고 제가 싫어하는 월요일이지만 힘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신청곡 신청해 주셨어요. 바비킴의 고래의 꿈입니다. 저도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 함께 들으시죠.

네, 바비킴의 고래의 꿈 들었습니다. 강재희님입니다. 오늘은 정희랑님이 맡아주시는군요. 영미언니 육아 잘하고 계시죠? 저는 이제 생후 60일 아기 키우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두 달 동안 라디오 못 들었어요. 지금은 50일의 기적이랄까? 아기 밥 주면서 라디오 들으면서 댓글 다는 여유가 조금 생겼네요. 아, 50일의 기적이요? 50일에는 기적이 안 일어나는데. 한참 힘들 때인데. 아, 그래도 또 이렇게 라디오 들어주시면서 또 아기와 함께하고 계시네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요. 한 50일, 4, 50일 이렇게 지나면 아기가 통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진짜 숨쉴만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참 좋죠. 예, 금방 옵니다. 예, 조금만 잘 버티시고 제가 힘내시라고 커피 쿠폰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일 때는 더 큰 기적이 옵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3723번님, 1학원이 나온 데서 더운데 걷다가 무작정 뛰어들어온 곳이 무인카페입니다. 언니를 이 시간에 만날 수 있다니 너무 행복합니다. 언니 나오는 방송 주말에 다 찾아봤거든요. 우리 샤팬 피아노 학원 원장쌤. 오늘 끝까지 다 듣고 갈게요. 완전히 대박인 하루입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어우, 또 이렇게 무인카페 또 시원하잖아요. 또 무인카페에서 온전히 또 저의 목소리를 이렇게 또 듣고 계시네요. 아, 덕분에 저도 행복합니다. 전재훈님, 저는 점 빼고요. 암막 커튼 안에서 이랑님 목소리 듣고 있습니다. 되게 진행 잘하시네요. 어허, 지금 예, 되게 똥줄 타는데요. 티 안 내고 그냥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그냥 저와 함께 해주시면서 많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호님, 이랑 누나, 어떻게 하면 여전히 부부 사이 그렇게 러브러브 할 수 있습니까? 비법 좀 알려주세요. 아, 글쎄요. 일단은 저희는 되게 오래 사귀었어요. 오래 사귀어서 볼 꼴 안 볼 꼴 다 봤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뭔가를 기대를 안 합니다. 예, 다 내려놨어요. 막 제 힘으로 뭔가를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더 그럴수록 멀어지고 더 어긋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려놓고 나부터 잘하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그 마음을 알았는지 제가 이렇게 좀 고쳐줬으면 좋겠는 거 굳이 말 안 해도 알아서 이렇게 조금 서로에게 맞춰가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상대한테 기대를 하지 않는 거. 그리고 또 설레임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 남편 보면은 뭐 설레진 않지만 막 밤에 오늘 이렇게 일하고 저녁에 가면 남편이랑 뭐 먹지? 오늘 같이 저녁에 같이 뜰까? 한강 갈까? 애기들하고 뭐하고 무슨 얘기하지? 뭐 이런 기대를 일부러 좀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조차 안 들면은 막 설레는 음악 듣고 막 그러면서 막 설레면 막 제가 막 찾아요. 막 제가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남편 보면 기분이 좋아요. 설레임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도. 우리 애기 엄마들도, 애기 아빠들도. 육아에 힘들지만 설레임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래도 듣고 운동도 하고 좋은 책도 읽고 라디오도 듣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5356번님. 야, 이게 누구야? 정추자 언니 나오셨네. 어머. 이번 한 주 너무 기대됩니다. 야, 정추자 알기 힘든데. 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업로드된 영상인데요. 김추자 선생님. 예, 제가 흉내는 아니고요. 예, 리메이크해서 제가 뮤직비디오를 찍었는데, 네. 오늘 한 주 아니고 오늘 하루 딱 만.

나라 여러분들, 예, 맞습니다. 예, 리미티드한 하루입니다. 오늘 끝까지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박수진님, 어제 유튜브 정추자. 저문은 바닷가에 저배도 전하고. 네,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오늘 꼭 들려주세요. 매력적인 정이랑 입장 감사합니다. 들어도 돼요? 오, 예. 정추자의 정문은 바닷가. 김추자님이 부르시죠. 네, 정문은 바닷가. 일단 함께 들어보시고 오겠습니다. 전하고.

0: 서울 언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김추자 아닙니다. 정추자 저무는 바닷가였습니다. 특별히 라이브로 살짝 쿵 들려드려봤습니다. 이유연님, 이혜원님, 이거 너무 고퀄인데요. 6260번님 브라보. 사실 이게 저의 유튜브 진기명기 채널에서요 며칠 전에 업로드한 영상인데요. 제가 김추자님 굉장히 팬이고 또 좋아했던 노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인상적이어가지고요 한번 해보고 싶다 했는데, 사실 저희 친오빠가 영상도 이렇게 좀 제작하고 또 이렇게 글도 쓰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오빠가 그걸 좀 찍어줬어요. 네. 그래서 그냥 간단한 핸드폰하고 작은 카메라로 이렇게 찍었는데 퀄리티가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흑백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가지고 퀄리티가 좋지 않은 게 티가 나지 않은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1413번님, 꺄! 뮤직비디오 발가락만 생각이 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예, 그냥 웃음 포인트로 예, 어디다 시선을 둬야 될지 모를 때를 대비해서 발가락을 이렇게 한 컷 한 컷 찍어서

올렸는데 그게 되게 좀 어이가 없어서 웃겼다고들 하시네요. 그리고 이렇게 팔을 이렇게 드는데 그 삼두박근이라고 하나요? 저기 팔뚝이 굉장히 꼴 보기 싫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모자이크를 했는데 그 시대 그 모자이크가 완성치가 않아서 얼굴로 갔다가 뭐 겨드랑이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웃겼나 봐요. 예.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우님, 춤사위가 한 마리 고래회춘 같았어요. 네.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고래회춘. 굉장히 바이브가 좋았다. 이런 뜻이겠죠. 네. 고정선님, 오늘 면접 실패한 50대 아줌마입니다. 위로가 필요해요. 데이식스의 해피. 거국적으로 크게 듣고 싶습니다. 들려드릴게요. 당연히 들려드려야죠. 아유, 뭐, 우리 인생사 뭐 있습니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죠. 네, 함께 들으시죠. 데이식스의 해피.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고온 다습한 8월은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즐거운 휴가지에서 식사가 고통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인데요. 식재료는 반드시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고 펄펄 끓는 자동차 트렁크에 음식을 방치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야외에서 굽는 고기나 해산물은 겉만 타기 쉬우므로 속까지 완전히 익혀 드시고 조리 전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죠. 만약 구토나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임의로 지사제를 먹지 말고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휴가지에서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철저한 식중독 예방과 개인 위생 관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 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목동의

0: 전술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 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2시에 데이트.
1: 네, 2시에 데이트 3부 시작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영미 씨는요, 영미 DJ는 출산 휴가를 떠났습니다. 오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스페셜 DJ 정혜랑입니다. 오늘 리미티드하게 오늘 하루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대 한 시간 이렇게 진행을 해보니까요,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두댕이들 정말이지 정말 재밌어. 사연을 정말 잘 보내. 우리 두댕이들 때문에 딴 거 못 들어. 우리 2시에 데이트 정말 어떠미야. 누구야? 누가 쌤이 스페셜 DJ한테 딴짓 하냐? 깔깔거리면서 문자 많이 보내는 거야. 알았어. 쇼팽 히아노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런 캐릭터들 연기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요. 우리 동네에도 저런 사장님 계셨던 것 같아. 많이 본 사람이야. 학원쌤 생각나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시는데요. 진짜 그 시절에는요. 우리 엄마보다 내 소식을 더 많이 아는 옆집 아주머니가 계셨고요. 오며 가며 간식 챙겨주시던 동네 사장님까지 참 정다운 이웃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추억 한번 소환해 보겠습니다. 문자 주제입니다. 나의 정다웠던 이웃들 정말 으뜸인 이웃들. 띵동띵동이 먼저 나왔네요. 네. 네. 방과 후에 매일 놀러가서 밥 얻어먹었던 친구네 어머니, 갈 때마다 사탕 쥐어지던 슈퍼 아저씨, 온 동네 아이들을 다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피아노 학원 태권도장 선생님도 좋습니다. 그땐 너무 당연해서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고 그리운 사람들. 우리 정다웠던 이웃들 이야기 보내주세요. 문자는요.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건 50원이고요.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저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0: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DJ 정혜랑입니다. 허밍어반 스테레오의 하와이안 커플 잘 들었습니다. 신청하신 분이 계세요. 김동학님. 이랑님, 복면가왕에서 듀엣하셨던 허밍어반 스테레오 하와이안 커플 듣고 싶네요. 우리 가족은 복면가왕 매니아였는데 그때 이랑님 가면 벗으실 때 정말 반전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때 제가 약간 맨날 할머니 이슈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
짜나나 뭐 이런 거 막 되게 여리여리하게 노래를 좀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예상을 못했던 것 같기도 한데 몸통 보고 아 목소리에 비해서 굉장히 좀 체구가 있는 거 보니까 개그맨인 것 같다 뭐 이렇게 예, 추론을 하시면서 금방 들키긴 했습니다. 역대급으로 제가 7표인가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예, 17표도 아니고 7표요. 예, 예.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나 봐요. 제 노래가요. 아, 예. 문자 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의 정다웠던 이웃들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사연 이렇게 제가 보내달라고 하면서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차량을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차고집이 있었는데 거기를 개조해서 저희가 살았어요. 그래서 연탄을 떼고 있었거든요. 근데 할아버지랑 낮잠을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연탄 가스가 샜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렸을 때 막 숨이 막 못 쉬겠고 막 뭔가 막 죽을 것 같은 어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할아버지는 옆에서 자고 있는 게 보이고 근데 그 어린 마음에 제가 비틀비틀거리면서 문을 탁 나와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랬는데 마침 저희 집 앞에서 그 동네에서 김장을 동네 어르신들이 아주머니들이 김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겨울철에. 그래가지고 제가 그 배추 절여진 배추에 딱 쓰러지니까 어머니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 달려와서 김치국물을 저를 이렇게 먹여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때 막 동치미 국물, 김치국물 막 먹이고 제가 이렇게 깨어났는데 그렇게 하면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엎혀가지고 이제 119에 실려가시고 저도 같이 이렇게 가서 살아났던 기억이 나는데 그 동네 분들이 동네 아주머니들이 안 계셨더라면 저는 살아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지금에야 비로소 제가 방송을 통해서 진짜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계셔서 지금에 제가 이렇게 또 잘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4737번님 사연 보내주셨어요. 저는 시골 작은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서 말 그대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7살 때 엄마 없이 혼자 미용실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나이아가라? 빗자루 펌 있잖아요. 빗자루 같은 펌. 그게 하고 싶어서 한참을 들여다보니 미용실 사장님이 귀여워서 공짜로 해주셨습니다. 저는 엄마는 저를 보고 많이 놀라셨더랬죠. 정이 많았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와, 맞아요. 그 미용실 이렇게 가면 어머니들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파마 이렇게 하시고 머리 이렇게 우주인처럼 그 뭐라죠? 이렇게 그 뭐 하여튼 수건 같은 거 그 포대기 같은 거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걸 갖다가 머리 이렇게 하시고 싸떨고 계시고 또 막 누룽지 같이 씹으시면서 이야기하시고 그랬는데 어머니들 그렇게 식사하셨던 거 되게 맛있어 보였던 기억이 나요. 예, 밥솥 같은 거 그 머리 쓰시고 그죠? 요새도 가끔 본 것 같기도 하고 저 어렸을 때 꽃미용실이라고 있었는데요. 그때 7살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아직도 있습니다. 지금 47이 된 지금에도 그 꽃미용실이 있어요. 예. 논현동 어디에 있는데 말해도 되는 거죠 이런 거. 예. 7282번님 전 치맛바람 완전 센 엄마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이고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예. 중1 때 학원에서 소수반이라고 밤 늦게까지 하는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학원 선생님께서 간식 트럭 같은 데서 순대를 사주신 기억이 나요. 어린 나이에 늦게까지 공부하는 저를 기특하고 안쓰럽게 여기셨는지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우 이거 금수저예요. 금수저. 예. 나는

평상시에 뭐 엄마 데려오라고 선생님들이 얘기해도 엄마 바빠가지고 못 갔어요. 예. 좀 오라고 오라고 해도 엄마는 안 갔습니다. 예. 아주 뚝심 있게 안 가셨어요. 네. 그래서 그냥 예, 아주 금수저에서 잘 자라신 거예요. 좋은 선생님, 좋은 부모님. 네, 축하드립니다. 9540번님, 정다운 이웃이라 학교 옆에 컵떡볶이, 피카츄 돈가스, 슬러시 같은 간식 팔던 곳. 그땐 떡볶이 3개 100원이었는데 사장님이 늘 2개씩 더 주셨습니다. 추억이 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떡볶이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그 특유의 그 어묵 국물 맛 있잖아요. 그때는 오뎅 국물이라고 그랬는데 그 맛이 다 비슷했어요. 초록색 그릇에 그 어머니께서 그 사장님께서 떡볶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50원어치 하면은 5개 주시고 100원어치 하면 12개 주시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피카츄 돈가스면은 그리 예전은 아닌 것 같은데 아우 저 제가 이렇게 또 떡볶이 50원어치 얘기하니까 확 늙어 보이네. 죄송합니다. 네 아유 죄송합니다. 어릴 때 동네 얘기하면 생각나는 얼굴 이름 예 뭐든지 좋습니다. 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실 곳은요 문자는 샵 8000번이고요 미니는 무료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김현철의 동네.

네, 김현철의 동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정혜랑입니다. 예전 동네 이웃들 얘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5933번님. 전 100원의 떡볶이 10개였는데 3개라니 그분 무척 신세대 같습니다. 저는 돈이 부족해서 100원어치 못 먹고 늘 50원어치 5개 먹었습니다. 한 번에 못 깨물고 양념 한번 빨고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와, 저도 양념 한번 빨고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이렇게 빨고 친구들하고 100원어치 200원어치 사가지고 같이 먹잖아요. 그때 양념 한번 빨고 넣었다가 그거를 놓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찬이라고 친구들한테 욕을 태바가지로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정말 추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5684번님. 예전에 살던 슈퍼마켓 사장님이 저 앞니 뽑아주셨어요. 이 말을 딱 쳐서요. 과자도 외상으로 매번 가져오고 엄마가 갖다준 기억이 납니다. 와, 저도 앞니 뽑다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엄마가 앞니를 쳤는데 제가 피한 거예요. 그래서 어설프게 피해가지고 피가 팍 튀겼는데 이는 안 뽑아지고 피는 튀고 이래가지고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을 갔는데 엄마가 막 쫓아왔거든요. 그 동네 한 바퀴 그렇게 뛰다가 슈퍼로 도망가가지고 이렇게 숨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때 정말 전기톱 사나이 뭐라 그러죠? 옛날에 그 무서운 영화. 그거 제가 재현하는 것 같아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정말 끔찍했습니다. 아우, 이빨 잘 뽑아야 돼요. 요새는 치과 가서 뽑잖아요. 그죠? 네. 김순중님. 어릴 때 살던 주택에는요. 주인집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요. 제가 주인집 아주머니를 큰방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큰방 아줌마의 자녀분이었던 언니 오빠들을 제가 졸졸 따라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저에게 잘해주셨는데 그분들도 저를 기억하실까요? 큰방 아줌마. 이름 좋다. 큰방 아줌마 되게 정감 있게 불렀네. 저는 주인집 아줌마. 주인 아줌마. 주인 아줌마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큰방 아줌마 좋네. 주인 아줌마보다 큰방 아줌마 맞아요. 같이 살았어요. 그분들은 위층에 살고 저희는 바로 밑에나 옆층 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와 옛날 추억 생각난다. 네, 0718번님. 어렸을 때 저희 집에 통닭집이 있었는데 제가 매일 놀러가서 통닭 튀기는 거랑 무절이는 거 구경하고 TV도 보고 그랬어요. 배달 주문 들어오면 사장님이 저한테 한 조각 주시면서 조각 하나 없다고 전화 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놀리곤 하셨어요. 그땐 이렇게 많은데 한 조각 없어졌다고 알까 생각했는데 지금의 저는 치킨 부위를 다 알고 있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조각 통닭 하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 게 저는 어렸을 때 그 금귀걸이 있잖아요. 18K 뭐 이런 거를 막 팔고 닭다리 사 먹고 그랬어요. 중학교 때. 미쳤죠. 그때는 뭐 그 금이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고 소중한 거 모르고 막 14K, 18K 막 이런 거 막 갖다 팔아가지고 통닭 반말이랑 바꿔 먹고 내가 진짜 미쳤지. 아우, 그때 생각하면 진짜 어리다 어려. 그때는 그 금의 소중함을 몰랐으니까 뭔데 소중함을 알았겠습니까 그 나이 때. 네, 김명선님. 엄마랑 둘이 살았는데 엄마가 일 다니셨어요. 방학 때 주인집 아주머니가 본인 가족들 여행 갈 때 저도 데리고 가서 자고 왔어요. 진짜 가족이나 다름없었네요. 저 결혼할 때 초대도 했습니다. 와, 진짜 가족처럼 잘 지내셨네요. 저도 엄마가 일 다니셨는데요. 그때 아무도 없을 때 엄마가 저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집에 가정집이었거든요.

피아노가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피아노를 안 배웠는데 그때 제가 7살이었거든요. 피아노를 땡강땡강땡강 이렇게 쳤는데 제가 절대 음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종이 땡땡땡 이거를 막 눌렀는데 엄마가 기절초풍했던 기억이 나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피아노를 잘 쳤냐고. 예. 피아노를 그때 이어서 더 배웠었어야 되는데 못 배웠습니다. 예. 있는 집 애들 많이 학원 다녔어요. 네. 네, 오래전 다정했던 이웃들 얘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연 계속 보내주시고요. 보내주실 곳은요. 문자는요. 샵 8000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요. 무료로 남기실 수 있습니다. 추억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URI의 UNI.

0: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1: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2: 잠깐만.
0: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1: 아, 답답해.
2: 안 돼.
0: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1: 다이빙 해볼까?
2: 토끼야, 안 돼.
0: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1: 여기 재밌겠는데?
0: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2: 토끼야, 추워?
0: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5: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대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깔깔깔이다. 2시에 데이트입니다. 안영미 자리 비워도 좀 들어와라.
6: 2시에 데이트 4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스페셜 DJ 정희랑입니다. 아, 얘기들이 너무 재밌어요. 3086번님. 저는 인형 귀걸이랑 18K 귀걸이랑 바꿨어요. 저보다 나으십니다. 와, 18K 귀걸이랑 인형 귀걸이랑 바꿨대. 진짜 무지해도 너무 무지했다. 몰랐지 뭐. 그때는 금 귀한 줄 모르고 그냥 이쁜 게 이쁜 건 줄 알고 막. 이쁜 게 귀한 거였죠 뭐 저희한테는. 아이고. 6932번님. 금이랑 바꿨다니 럭셔리 하십니다. 저는 아빠 드시고 남은 맥주병이랑 소주병 그리고 델몬땡 주스병 모아서 과자랑 바꿔 먹었는데 이것도 귀해서 언니랑 서로 갖겠다고 싸우곤 했어요. 아, 맞아요. 집안에 이렇게 보면은 뭐 항아리나 장롱 밑에 뭐 그런 거 이렇게 뒤져보면 막 가끔 토큰 토큰 나와가지고 그거 들고 와가지고 과자 바꿔 먹고. 저는 엄마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아유, 막 그냥 뭐 옛날 얘기하고 그런데 다 하자. 어머니가 장롱이 아니고 장판이라 그랬죠? 그 옛날에 장판이 있었어요. 장판 밑에다가 11조를 숨겨놨어요. 그래서 막 5,600원, 12,000원 막 이랬는데 다 가져가면 들키니까 1,000원, 2,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사먹고 뭐 1,500원짜리 인형 막 사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아, 또 괜히 얘기했네. 이런 옛날 얘기 너무 나이 들어 보이네. 네. 2시에 데이트 스페셜 DJ 정희랑입니다. 네. 어? 김영근? 여보! 어머? 여보, 오늘 너무 잘하는데 문자가 왔어요. 여기서 네가 왜 나와? 여보, 이렇게 노골적으로 문자 보내면 내가 막 읽어. 네, 어쨌든 문자 주셔서 감사하고요. 커피 쿠폰 에라 모르겠다 쏘겠습니다. 아, 네, 미니 가입하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MBC FM4U 커피 바로 보내드릴게요. 2504번님, 저희 집 딸은 7명이고요. 와, 따님이 7명. 윗집은 딸이 없고 아들만 셋이어서 윗집 아주머니가 항상 저랑 동생을 데리고 가서 머리도 이쁘게 묶어주시고 이쁜 인형도 사줬던 게 기억이 남습니다. 아, 인형놀이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네요. 아이고, 이렇게 옛날에는 윗집 아랫집 뭐 옆집 뭐 그런 거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밥도 같이 먹고 옆집에서 그 따끈한 밥 냄새 나면 쓱 가가지고 누구야 놀자 그러면 들어와 이래가지고 같이 밥 먹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 박근선님, 국민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오랜만이다. 국민학교 다닐 때 저보다 한 살 어린 도시에 살던 동생이 이사 왔는데요. 그때 그 동생이 요거트를 줬는데 전 살면서 요거트라는 걸 처음 먹어봤어요. 동생은 도시에서 많이 먹어봤다는데

네, 저는 요거트 먹는데 입맛이 안 맞아서 뱉었던 기억이 납니다. 촌스럽죠? 맞아요. 옛날에 그 요거트 처음 나왔을 때 저도 어떻게 하다가 얼떨결에 한입 먹었는데 뭐 요거트 상한 것 같고 막 좀 이상했어요. 저거 우엑하고 막 저도 좀 되게 놀랬던 기억이 나요. 예, 네, 막 딸기도 이렇게 좀 씹히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 온도랑 좀 안 맞았는데 지금 참.

오, X세대 그 언니 오빠들이었는데 쟤네 집은 열쇠가 있구나 해서 부자인가 싶어서 부러워했어요. 저희 집은 열쇠 따로 안 잠그고 다녔거든요. 맞아요. 저희 집도 열쇠 안 잠그고 다녔어요. 그렇죠. 뭐 가져갈 게 딱히 있었나. 예. 다정한 우리 집, 우리 이웃의 사연 예, 잘 받고 있습니다. 계속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할게요.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윌 스미스의 노래입니다. Friend Like Me. Here I go.

네, 윈 스미스의 Friend Like Me 그리고 Boy Next Door의 헐리우드 액션 함께 듣고 왔습니다. 저는 스페셜 DJ 정혜랑입니다. 나의 정다웠던 이웃 사연 함께 하고 계신데요. 이혜정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국민학교 때 태풍이 와서 할머니랑 마루에서 밥 먹고 있는데 밥상째 파도가 휩쓸어 갔어요. 집 앞에 바닷가였거든요. 방안까지 잠겨서 골목 꼭대기에 사시는 담배가게 할머니 집에서 며칠 지냈습니다. 지금은 안 되지만 담배 손님 오시면 제가 대신 팔고 그랬네요. 와, 바닷가 앞에 살면은 방까지도 그렇게 파도가 휩쓸려 오기도 하네요. 야, 오, 진짜 무섭다. 네. 오. 0286번님. 문자 보내려고 일부러 휴게소 들어왔습니다. 어릴 적 그 할머니가 생각나서요. 항상 담배를 입에 물고 노시는 우리를 향해 욕하시던 욕쟁이 할머니. 아, 항상 담배를 입에 물고 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욕을 하셨대요, 할머니가. 왜 욕을 하셨을까? 그 할머니만 보면 괜히 무서워서 피해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동네마다 그런 어르신 한 분씩 있지 않나요? 이런 시그널타면서 예, 할머니도 욕쟁이 할머니도 많이 계셨죠. 저희는 저희 할아버지가 그렇게 욕을 하셨어요. 친할아버지가 예, 뭐만 했다면 욕을 그렇게 커피 타와 이씨 하고 요로스 가져와 이씨 욕을 왜 그렇게 심부름시키면서 하셨는지 그때는 그냥 그 어르신들의 그냥 애정 표현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네, 네 아니 이 와중에 다정한 이웃 문자 받고 있는데요. 김양근님 계속 사연을 폭주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보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네 김영근 명기정 여보세요. 김영근 진기명기 정투자 삼두 매끈한 닭다리 같아요. 아이고 제가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리메이크해서 찍는데 팔뚝이 좀 두꺼웠나 봐요. 그래서 매끈한 닭다리 같다는 댓글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김영근이 아 여보 여기서 왜 이래 정말. 목소리가 맑고 청아해서 듣기 너무 좋습니다. 이그 에이 자중하세요. 예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0966번님 어릴 때 겨울에 뻥튀기 아저씨가 동네에 와서 뻥튀기 튀기시다가 뻥이요 하면 귀 막으면서 바닥에 떨어진 뻥튀기 주워 먹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때 그쵸 소리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그 밑에 떨어진 그런 게 먹으면은 굉장히 달고 맛있었던 기억이 나요. 저는 모르는 걸로 할게요. 네 안다고 그러니까 자꾸 나이가 탈로가 나는데 네 진경님 보내주셨어요. 정다웠던 이웃이라 80년대 주공 아파트는 한 통로에 10집씩 있었는데요. 10집이 모두 현관문을 열어놓고 살 정도로 가까웠어요. 문방구 앞에 오락하다가 문방구 앞에서 오락하다가 이웃들의 보고로 어머니 귀에 들어가서 집에 끌려가곤 했습니다. 정급주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문방구 앞에서 오락하다가 100원짜리 그 이렇게 막 넣고 막 탁 하는 갤럭시 뭐 슈퍼마리오 갤러그 뭐 그쵸 다 있었죠. 재밌었는데 삐리삐삐삐삐 뿅 뭐 보글보글도 있었고 서커스 마리오 아유 네 정말 추억 돋네요. 감사합니다. 0911번님 우리 동네 이장님 감사합니다. 예전에는요 이장님이 출생신고를 해주셨는데 한 살 늦게 신고해주셔서 용띠인데 뱀띠로 젊게 살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한 살 늦게 신고가 가능한가요? 오 맞아. 옛날에는 이장님이 어, 출생신고를 해주셨다. 막 2년 늦게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예. 예. 저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걸.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3074번님. 엄마가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내셨던 분이 계세요. 결혼 후에도 친하게 지냈는데 그분이랑 엄마랑

저랑 임신 4개월 차이라서 출산도 같이 하고 종종 저희 엄마가 그분의 아이 모유수유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랑 저랑 그 친구는 우리 엄마 모유를 같이 먹었어요. 와 진짜요? 이거는 진짜 거의 친형제나 다름없는데 와 아무리 같이 키워도 그래도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젖동료? 예, 모유동료. 예. 네, 어쨌든 대단합니다. 예, 정말 대단한 이웃들입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맞아요. 우리네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행 스케치가 부릅니다.

선배님. 아하. 추억 듣는 노래였습니다. 네. 아, 너무 신나게 잘 들었어요. 여행 스케치 노래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 이 노래방에서 이거 되게 많이 불렀어요. 18번

0: 곡이었어요. 오랜만에 들으니까 아 요새 복잡한 저의 마음을 좀 다독여주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잘 들었습니다. 김찬희님이 진짜 오랜만에 듣는 노래네요. 조세호님 나이 있는 분들한테 추억의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아 오랜만에 옛날 생각도 나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추억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덕분에 저도 굉장히 설레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2시의 데이트 듣고 계십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보고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9: 2시의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10: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동화 가든에서 효자 두유,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멋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 차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1: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9: 네,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정희랑입니다. 3, 4부 도움 주신 분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환인제약, 에어비앤비, 오뚜기 카레, 브람스 안마의자, 서울우유협동조합, 음주우엔 티맵 대리,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주식회사 본컴퍼니, 이카운트, 현대오피스 유한 책임회사, IS 동서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2시의 데이트 여러분들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요. 1053번님, 정희랑님 처음 하시는데 편하게 진행 너무 잘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남편분 응원하시는 것도 보기 좋네요. 부러. 아유, 나 뜨겁습니다. 예, 예, 아유, 좀 부끄럽고요. 예, 어쨌든 여보, 고마워. 예. 시무리님, 아유, 내 친구인데요? 아이고, 너무 난리 났네. 오늘 그 일가 친척들, 뭐 친구들 다 모였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재밌었어요. 이랑님 다시 오시는 거죠? 아이, 우리야, 내가 미리 얘기했어. 너 내 친구라고. 예. 부르면 오겠지. 예. 또 불러주시겠지. 아이고,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벌써 시간 다 된 거예요? 마무리 인사인가요? 아이고, 시간 정말 빨리 가네요. 정말 뭐랄까,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사실 난독증 있다고 솔직하게 얘기할까. 예, 영어 울렁증이 있어서 영어 문자 보내지 말라고 미리 얘기할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제가 걱정도 많고 생각도 많은 사람이라 진짜 정말 걱정 많이 하고 왔는데, 우리 두댕이 여러분들이

정말 전문가예요. 그냥 저는 여러분들한테 업혀가지고 그냥 재미있게 두 시간 흘러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시간 보내고 나니까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가 아직 퇴근 안 했대. 네, 근데 부모님이 저녁했다고 앉아서 밥 먹으래. 근데 밥을 갓 했는데 밥 냄새가 너무 고소해. 청국장도 너무 맛있어. 갓한 김치며 수육이며 뭐 제육볶음이며 너무너무 맛있게 한상 차려주셨는데 그 맛을 잊을 수 없는 진짜 개꿀맛. 네, 그래서 정말 가족 같은 따뜻한 느낌 받고 갑니다. 여러분들 덕분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 불러주시면요 여러분들 또 같이 뵐게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초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정희랑이었습니다. 저의 설라임 포인트예요. 검정치마에 기다릴 만큼 더 여러분들 많이 기다려주시고 찾아주시면 제가 또 오겠죠.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8월은 기온이 크게 오르며 말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해지고 독성도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휴가철 산행이나 야외 활동 중 벌쏘임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벌을 자극할 수 있는 짙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피하고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야외에서 벌집을 건드렸다면 무리하게 팔을 휘저 쫓으려 하지 말고 머리를 감싼 채 신속하게 20m 이상 대피해야 합니다. 혹시 벌에 쏘인 뒤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죠. 작은 벌 한 마리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8월. 낯선 야외에서는 항상 주변을 살피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2203-3650. 현대건설.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마을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마을 토종순대.
5: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착해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과 함께 로컬 브랜드를 키워가는 땀방울이 지역 소멸을 막는 해법이 되는데요.

0: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서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아이스크림 통을 딱 열었을 때 뚜껑 안쪽에 진득하게 묻어있는 아이스크림을 보면 괜히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본체를 퍼먹기 전에 숟가락으로 뚜껑부터 깔끔하게 싹 긁어 먹어야 비로소 디저트가 시작되는 느낌이죠. 컵에 담긴 것보다 뚜껑 안에 얇게 붙은 게 이상하게 더 맛있게 느껴지는데요. 오후의 나른함 속 갇혀있던 감각을 달콤하게 깨우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뚜껑 싹 긁어먹듯 알차고 기분 좋게 채워드릴 오늘 이 시간 시작해볼까요?

0: 뱅글스 매닉 먼데이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8월 24일 월요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 주말도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 예, 여러분 덕분에 또 이제 공개방송 잘 마치고 예, 평안하고도 아, 고요하고도 유쾌하고도 즐거운 주말을 마치고 예, 저도 이제 월요일 출근을 했습니다. 그죠 케이님 많이 달리신 것 같더라고요. 주말에 너무 달린 탓인지 살짝 피곤한 월요일이다. 예, 살짝 피곤한 게 다행입니다. 예. 그 현장에서 뵀던 상태로만 봤을 때는 여기까지만 하죠. 예, 어쨌든 현장에 또 와주셨던 우리 오바리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덕분에 정말 예, 참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비가 많이 와서 우리 오바리들 덕분에 정말 든든하게 행사를 잘 치를 수 있었다. 이렇게 좀 짧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아, 와 잠자리님 진짜 정말 성격 급하시군요. 저도 한 성격 하는데 빠르기로는 한 줄 시작하는 말을 잊지 말자 이 시간 벌써부터 남겨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2, 3부 사이에 잊지 말자 이 시간 예 참여해 주십시오. 여우의 여신님 오셨어요. 리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어요.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한 오발과 함께 오늘도 고고고 해볼게요. 출발해 주셨고 탱크님께서는 아 아이스크림이나 떠먹는 요거트 뚜껑에 묻어있는 걸 먹을 때 왠지 덤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오, 아 이런 생각은 해본 적 없는데 덤 같다. 아 참 감사의 마음 항상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진짜. 그래서 더 깨끗하게 드신다고. 옛날 어떤 드라마에도 나오잖아요. 막 재벌들도 이 그 떠먹는 요 거트 얘 뚜껑에 묻은 건 다 긁어 먹는다. 심지어 혀로 까망님 말씀처럼 핥아 먹는다. 요거 이제 사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인생 룰입니다. 룰. 요거는 진짜 만약에 버린다. 아, 요건 약간 좀 이제 인생의 거리감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왜 먹을 때 음식 먹을 때 참 나 진심이다 싶은 순간들이 있거든요. 떡볶이 양념에 튀김을 진짜 막 구석구석 네. 어떻게든 그 구석구석 다 끌어와서 적셔 먹거나 봉지 과자 바닥에 남은 부스러기를 탈탈 털어먹을 때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믹스커피 몸에 분명히 좋진 않다고는 하지만 그 믹스커피를 딱 붓고 가루를 딱 붓고 그 티백으로 저어 먹어야 완전 제맛이고 네. 컵라면은 뚜껑을 접어서 앞접시처럼 써야 예. 컵라면의 맛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남아나는 이 소소하고 솔직한 맛의 즐거움을 챙기셨는지 아직 못 찾으셨다면 지금부터 음식 아니어도 됩니다. 음악 통해서 우세 발견 통해서 소소하고 솔직한 맛의 즐거움 함께 찾아가 보시죠. 자,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오늘 2시간 함께 하실 텐데요. 참여하시는 방법 안내 드립니다. 문자창 샵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으로 여러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주시고요. 하소연도 좋아요. 어디다 말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일들 예, 저희에게 남겨주시면 혹시라도 원하신다면 익명으로 또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유튜브 창 오시면 또 저희 스튜디오 보시면서 스트리밍으로 생생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역시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3, 4부에 또 우리 임주현 선생님 오시는 날이잖아요. 선생님과는 어떤 음식 이야기를 나눌지 잠시 후에 또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광고 듣고 와서 여러분 출석 체크, 또 주말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야기 나눠보죠. 광고 듣고 옵니다.
1: 티어실 원스야 무조맨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의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4: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5: 유동 골뱅이
4: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0: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친나를 안아줘.
1: 지친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우와, 3991번님 신청곡 전해드렸습니다. 아, 노래가 끝나서 이제 가실 때 된 것 같은데 아쉽네요. 한 곡 더 듣고 가시면 어때요? 1956번님 오셨습니다. 스리님 날씨가 갑자기 다시 얼음이에요. 가을이 오는가 싶었는데 너무 더워서 밖에 10분만 있어도 땀이 줄줄 흐릅니다. 시원한 음악 틀어주세요. 아까 누가 그러셨는데 가을이 왔나 싶었는데 갑자기 더워져서 더 아쉽고 더 덥다고. 노래 한 곡 시원하게 듣죠. 아이유 울랄라 세션 애타는 마음.

아우, 아이유 울랄라스의 시안 애타는 마음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하영 늑대님께서 아이유 노래들 원하셨는데 오늘 이 노래로 대신 좀 늦게 봤어요. 예, 이 노래를 대신하고 주말에 가능하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오바리님 오셨습니다. 신나는 음악에 취해 출첵 인사드립니다. 출첵이죠? 추석 인사 벌써 주시는 거 아니죠? 오타가 났는데 추석으로 읽기에 아주 딱 좋은 오타입니다. 한 주 출발 잘하셨나요? 대전 오바리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7554번님은 배고파서 동료랑 라면 부셔 먹으며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아, 많이 드시지 마세요. 이제 곧 저녁 시간입니다. 요거 이제 먹고 이제 물 마시면 큰일 난다. 예, 진짜 배가 터질지도 모른다. 적당히 이제 스프 맛 좀 느끼시면서 예, 요기만 하시고 저녁도 맛있게 먹자고요. 눈누난나님 오셨습니다. 와, 월요일 너무너무 정신없고 피곤한 날인 것 같습니다. 기분 안 좋은 중딩 어르신이 엄마랑 같이 집에 가고 싶다고 제 일터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왜죠? 왜일까요? 저는 왜 퇴근 시간도 자유롭지 못한 걸까요? 하루만 혼자 살고픈 1인입니다. 먼데이 키즈에 흩어져 정해준. 제발 좀 흩어져. 우리 가족 흩어져. 각자 시간 좀 갖게 흩어져.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엄마에게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그냥 오늘 뭔가 혼자 집에 터덜터덜 가기 싫은 거지. 엄마 손 붙잡고 가고 싶은 거죠. 오늘만 좀 너그럽게 봐주시죠. 신청곡 잠시 후에 전해드릴게요. 써놔야 돼. 예, 잊어버립니다. 눈눈안나님. 아... 와이즈라이프님 오셨습니다. 리디 오늘은 강릉에서 오프닝을 들으니까 집에서 들을 때와는 또 다른 새로운 느낌입니다. 양구사시거든요. 내일이 계약인 아이의 스케줄에 맞춰서 강릉으로 막바지 휴가 왔다가 이제 집으로 출발합니다. 집까지 가는 길 감사해요. 오발과 함께 할게요. 내일 아이가 등교하면 여기도 지금 약간 혼자만의 시간 필요한 엄마. 집안일 잠시 뒤로 밀어놓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부터 라지 사이즈로 마셔야겠습니다. 혹시 뭐 지금 첨불나시는 건 아니죠? 그냥 오늘 날이 더워서 찬 게 당기시는 거죠? 뭐 하셨어요, 강릉에서? 1박 2일. 오늘 오신 건가? 어제 오신 건가? 어쨌든 마지막 일정까지 예, 잘 마무리하시고 복귀하십시오. YG 라이프님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아치님도 강릉에 계시네요. 어제 오신 건지 오늘 오신 건지 시간상으로는 어제 오셔서 오늘 이제 치과 진료 받으시고 복귀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뭐 치과 때문에 병원 진료 때문에 강릉을 오시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가끔씩 예, 종종

최근엔 좀 종종 강릉으로 오시니까 괜히 더 반갑네요, 아치님. 제 평생에 일출을 직접 보는 날이 있을까 싶은데 이렇게 꼭 대신해서 이제 주시는 분들 덕분에 제가 인생 호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덥진 않으셨는지 아침부터. 감사하고요.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데이식스 노래 준비했는데요. 오늘 춘천 국정쌤께서 남겨주신 노래입니다. 아유, 예. 감사해요. 그 혹시 감기 걸리지 않았는지 이제 괜찮냐고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 예, 목소리를 이렇게 좀 증명해 드리면서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 예, 말씀드리면서 신청곡 듣겠습니다. 데이식스 Shoot Me.

어우, 데이식스의 Shoot Me, 춘천 국종쌤 신청곡이었고요. 역시 락그룹, 예, 락 노래로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소네프레 플라네타리움이라는 곡인데요. 우드로님께서 청해 주신 곡입니다. 지난주 이제 저희 공개방송 현장에 우리 밴드 피어의 무대가 피날레를 장식했었죠. 예, 진짜 환상적인, 예, 에너지가 정말 넘치는, 예, 멋진 무대였는데 이제 이번 주 일요일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 공개방송 현장의 소리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피어밴드는 아마 이제 강릉에서 당분간은 되게 자주 만날 수 있는 반가운 밴드가 되지 않을까 살짝 예고 드립니다. 피어밴드의 여운을 담아서 인디 록밴드 소네풀의 노래 신청합니다. 플라네타리움, 이게 뜻이 저도 뭔가 이제 찾아봤더니 그 별을 보는 도움을 플라네타리움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공간을 생각하면서 노랫말을 들어보시면 더 가사가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플라네타리움 소네풀입니다.

0: 아우. 음원 속에서도 막 그 무대에 막 열정이 느껴지지 않나요? 쏘네플 플라네타리움이었고요. 아, 2부 순서 계속해서 여러분 사용과 신청곡 이어갑니다. 오늘 3, 4부에는 우리 임주연 선생님과 요리 이야기, 음식 이야기 할 거라 2부 순서 또 타이트하게 우리 가족분들 사용과 신청곡 나눌게요.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두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얼른 돌아올게요. MBC
1: FM for you.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

0: 없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 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레드 핫 칠리 페퍼스 스노우 노마드님 신청곡으로 2부 시작했습니다. 노래가 좀 길죠? 예. 오늘은 고추 아가씨로 출첵합니다. 부모님 텃밭에 와서 고추 따고 있는데요. 따도 끝이 없어요. 이제 당분간 빨간 음식은 안 먹을래요. 처서라는데 다시 여름이 오는 건가 싶습니다. 레드 핫 칠리 페퍼스 스노우 정해주신 노마드님. 네. 밭의 규모가 상당해 보입니다. 예. 여기서 봐도 끝이 없어 보여요. 되게 가셨군요. 본가에. 덕분에 또 좋은 노래 함께 했습니다. 언제 복귀하세요? 요즘 휴가가 너무 잦으신 것 같은데. 예. 그랬군요. 예. 점성술사님 오셨어요. 어제 영화 시사회 다녀오셨대요. 경주기행이라는 영화. 오. 인생 50에 처음이었습니다. 시사회. 박소담 배우도 실물로 봤는데 영화 재밌었어요. 배우들 모두 기억에 남지만 이거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약간 스포의 느낌이 좀 있어요. 전 뭐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꼭 보세요. 휴지 살짝 필요합니다 하셨어요. 경주기행. 이정은 배우도 나오고 공효진 씨 또 그리고 박소담 씨 또 이현 씨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장르로는 범죄라고 나오는데 약간 스릴러 코미디 장르가 아닐까 살짝 네. 느낌인데 재밌으셨다고 하니 이제 내일모레 개봉이군요. 이번 주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람하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사랑스러운이 오셨어요. 라디오가 고장나서 한동안 못 듣고 이동 중에 차에서 잠깐씩 들었거든요. 아 오늘에서야 이제 라디오로 듣습니다. 앱으로도 듣지만 실제 라디오랑은 약간의 버퍼링이 있어서 그렇죠. 좀 다르더라고요. 며칠 안 되는데 너무 답답했어요. 오발 듣는 동안 라디오만 세 번째 바꾼 것 같아요. 오늘도 오발 들으며 저녁 준비합니다. 저희가 감사한 일 맞죠 이거? 제가 괜히 김치국 마시는 거 아니죠? 특히 이제 주방에서 라디오 이렇게 켜놓고 음식 하시는 우리 오바리들이 좀 많이 계시죠. 라디오 사랑하시는 분들, 라디오 러버들은 이렇게 주방에 항상 라디오를 켜두시기도 하고 하루 종일 소리가 이제 크게 안 해놓으셔도 소리를 크게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집안에 음악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는 라디오 러버들이 또 있죠. 고맙습니다. 라디오라는 매체 참 올드한 매체인데 이렇게 또 사랑해 주시는 마니아들이 있기에 저희도 힘이 나서 또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면서 방송하는 것 같습니다. 올디즈 굿이죠. 예. 아 그러셨어요. 4279번님께서 갑자기 저도 고추 땄어요 하시며 사진 주셨는데 아 홍고추를 와 여기는 거의 뭐 작업을 하셨네요 진짜. 예, 그 정돈된 홍고추의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상자 속에 가지런히 누워있는 어우 아주 색깔이 때깔이 곱다는 표현을 이럴 때 쓰는 것 같습니다. 때깔이 곱다. 오늘 감기울 아가씨 오셨는데 주말에 음악 프로그램을 보는데 에타트가 나왔어요. 아이돌 노래 아예 몰라서 사실 처음 듣는 그룹명인데 저도 마음만이라도 어려주고 싶어서 끝까지 봤습니다. 에타트 세이 신청해요. 아이 덕분에 그럼 저도 오늘 초면인 우리 에타트 소녀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노래를 같이 들어볼까요? 아니 인형들이 무대에서 뛰놀더라고요. 에타트 Say It.

9792번님.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샘플링해서인지 출첵 한번 해봅니다. 러플 샘플링 맞죠? 저도 순간 우리 애타트 우리 소녀들에게 미안한데 저도 오늘 처음 들었어요. 예, 가끔 오는 그녀님 덕분에. 이게 닉네임을 바꾸시니까 헷갈리네. 우리 감귤 아가씨 덕분에 화낸 거 아니고 우리 감귤 아가씨 덕분에 오늘 우리 천사들의 노래를 처음 들었는데 맞네요. 예, 카디건스의 러플이라는 곡을 예, 샘플링을 한 노래가 맞습니다. Say It이었어요. 느낌이 완전 또 다르죠? 감사합니다. 제주 아가씨. 제주 아가씨 맞죠? 감귤 아가씨. 제가 머릿속에서 가끔 오는 그녀님이 돼 있는데 말로 지금 생각하느라고. 예. 감귤 아가씨. 예. 좀더 자주 오셔야 되겠습니다. 예, 제가 자주 불러야 입에 착 붙을 것 같아요. 아, 8837번님 오셨어요. 왜 이렇게 덥죠? 다시 여름방학 해야겠어요. 달궈진 차 안에서 보냅니다. 문자. 아. 어제가 처서였는데 더위가 꺾이기는커녕 예, 더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는 계속 그럴 것 같고 지난주도 왜 폭염이 이어졌었잖아요. 며칠 더 예, 막바지 여름을 즐겨라. 우리 아직 안 간다 하는 마음으로 여름이들이 지금 좀 약간 민기적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다려주죠. 갈 때까지. 낙화님 오셨군요. 회사에서 교육받느라 늦게 출첵해요. 월요일부터 교육하는 거 아닙니다. 예, 참그 주관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또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뭐 여러 또 이유와 상황들이 있었겠죠? 낙화님 고생하셨습니다. 덕분에 저도 감사했고요. 원주 새내기님, 다들 더운데 뭐해 드세요? 2시부터 마트 두곳 들러서 장본 걸로 저녁 준비 끝내고 여유롭게 듣고 있습니다. 야호, 좋다. 저 지금 고민하시는 건줄 알았네. 지금 너무 홀가분하게 듣고 계시네. 뭐 만드셨어요? 비만 워터님께서 오늘

오늘은 어떤 식재료로 이야기를 할지 궁금하다 하셨는데 오늘 식재료는 임주현 선생님께서 오늘 고구마가 아니고 고구마 순을 데려와 주셨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채소 중에 하나거든요. 고구마 순. 이거 무쳐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저도 어떤 요리 이야기를 또 해주실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구마 순 준비돼 있어요. 7578번이 오셨습니다. 적색 신호였던 것 같은데 앞차가 비보호 좌회전하고 경찰차에 호출당했습니다. 리디, 헷갈리는 교통상식들이 있거든요. 우회전, 비보호 좌회전 등등. 아, 주차하고 문자 보내는데 저도 그런 거 많이 헷갈려서 사실은 제가 알고 싶어서 부탁드립니다. 교통규칙. 네, 좀 어렵죠. 네, 뭐 이게 저도 뭐 잘 아는 편은 아닌데 예, 최대한 그냥 안전운전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비보호 좌회전 요건 이제 진짜 녹색 신호에 해야 된다. 비보호 좌회전. 좌회전을 해도 되는 공간. 좌회전 신호가 아니어도 좌회전을 해도 되지만 좌회전 신호가 아닌데 좌회전을 해도 되지만 아닐 경우에는 녹색 신호에서만 해야 되죠. 적색 신호에서 아마 또 경찰 아저씨들께 혼이 나셨던 것 같고요. 예. 또 뭐가 있을까? 말씀 주신 걸로만 보면은 그 우회전, 좌회전 이렇게 동시에 서로 이제 맞물릴 때 있잖아요. 그때는 좌회전이 우선이다. 네, 내가 우회전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좌회전 차량이 온다. 그럼 내가 양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회전교차로도 되게 많이 요즘 많이 생겨서 곳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 회전교차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약간 옥신각신하는 상황들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선 진입한 차량이 먼저라는 거. 네. 그러니까 내가 회전교차로에 진입을 할 때 내 왼쪽에서 오는 차량들이 먼저라는 거죠. 네. 먼저 보내고 뒤이어서 들어가고 네. 먼저 흐름을 탄 친구들을 먼저 보내준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안쪽 차선에서 가다가 빠지느냐 우측 차선 바깥 차선에서 가다가 빠지느냐 이것도 이제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 그 차선에 따라서 그 비율 사고 비율도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도 좀 정확하게 알고 숙지를 하시고 운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요. 네, 사실 어쨌든 7578번님 우리는 알고 있는 선에서 최대한 안전운전하면서 네. 경찰 아저씨들께 불려가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노래를 한 곡 들을까요? 오늘 눈누난나님께서 먼데이 키즈 노래 원하셨잖아요. 어떻게 같이 하교하고 계세요? 손 붙잡고 같이 들어가고 계신가요? 잠시라도 퇴근 시간에 혼자 있기를 원하는 눈누난나님의 신청곡입니다. 먼데이 키즈 흩어져! 한참을 보고 있었죠 그대가 떠난 자리에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보고.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오후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정성스레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가 순대를 만드는 곳 새마을 토종순대에서 식사권,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레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래내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 알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방카스테라님, 저도 리디 덕에 라디오 시작한 1인이에요. 하루하루는 긴 것 같은데 한 달, 1년은 진짜 훅훅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오늘도 길었어요.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 왜냐면 이제 하반기에 이제 일정들이 쭉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와 이거 하나씩 이렇게 쭉쭉 해나가면 금방 연말이고 우린 또 내년이겠구나 싶은 생각을 제가 최근에 며칠 동안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년엔 더 금방 지나가겠지, 내후년은 더 빨리 지나가겠는데, 뭐 저도 그랬다고요, 밤카스테라님.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인생에 우리 오바리들과 함께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라디오를 안 했으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지 더 몰랐을 것 같아요. 계절이 이렇게 지나가고 절기가 이렇게 다가오고 또 지나가고 하는 걸 여러분이랑

이야기하면서 알게 되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저도. 완연파파님, 와, 리디. 요즘 이런저런 일들을 계속 벌이는 나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세상에, 탭댄스 강좌 시작하셨대요. 아주 신나고 재밌고 마음처럼 말을 안 듣는 제 몸을 발견하게 됩니다. 씽씽씽 신청해요. 오바리들 모두 스윙의 몸을 맡겨보세요. 와, 멋진데요, 완연파파님. 스텝을 생각하시며 2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5시에 우리 임주연 선생님과 함께 돌아올게요. 고구마 줄기, 고구마 순과 함께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가족 친구들과 떠난 즐거운 여름 휴가. 기분 좋게 술을 마신 뒤 숙소까지 코앞인데 뭐 하는 안일한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들뜬 분위기에 취해 낯선 휴가지에서 운전대를 잡는 건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끔찍한 범죄이기 때문이죠. 특히 늦은 밤까지 과음을 했다면 다음 날 아침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는 숙취운전 역시 만취 상태만큼이나 반응 속도를 떨어뜨려 매우 위험한데요.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 날 오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이나 일행의 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운전석에는 술잔 대신 안전운전의 책임감만 꽉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 4U입니다. HLAF FM. 행복.

밤새 안녕님 오셨군요. 예, 3부 첫 곡은 제 선곡이었습니다. 아까 또 요런 스타일 또 좋아하시죠? 약간 좀 끈적하고 예, 아 섹시한 요런 느낌들. 프린스 스톤이었습니다. 스톤 3부 첫 곡. 꽃담님 오셨어요. 이 시간 잊지 말자 이 시간 2학기 계약 준비로 그렇구나. 이렇게 방학 끝나고 이제 계약해요. 이제 어머님들의 해방이다. 이런 이제 문자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선생님들 계약 생각을 또 못했네. 에이, 너무 바쁜 하루였어요. 다음 주에 계약이라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래도 하루 지나갔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또 반갑게 맞이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완현님. 벌써요? 똔똔이가 태어난 지도 벌써 열흘이 됐어요.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열흘이라니. 아까 우리 세월 얘기하다가

0: 그 지난주 지지난주 금요일에 왜 제가 우리 애기 생일까지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사진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벌써 열흘. 되게 좀 적응 좀 하시나요? 서로 약간 이제 낯선 것도 좀 사라지고 똔똔이도 처음이고 엄마 아빠도 처음이고 빨리빨리 가까워져야지 우리. 밤카스테라님 오셨습니다. 아들 기다리면서 차 안에서 여유롭고 행복하게 듣고 있어요. 핫도그가 지금 당기는데 고민 중이에요. 시킬까 말까요? 시킬까요 말까요? 왜 고민하시지? 시켜야죠. 예. 케찹 잔뜩 뿌리셔가지고 시켜야죠. 들깨가루 넣은 고구마 순복권 엄청 좋아하는데 기대합니다. 요거 이제 진짜 고구마 순의 진리죠. 예. 우드로님께서도 제가 무척 좋아하는 고구마, 껍질 벗긴 고구마 순처럼 고순고순 얌전히 청취 중이세요? 바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어머님이 도시농부시라 이맘때 많이 주시거든요. 된장무침 나물 육개장에 넣어서 먹습니다. 어떤 레시피가 나올지 기대됩니다. 냉장고에 한가득이거든요. 처치곤란 중. 요때 딱 나오는 고구마 숲, 고구마 순, 네, 고구마 줄기라고 하죠. 요걸 오늘 또 선생님께서 제철 식재료로 딱 준비해 주셨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우리 선생님과 오늘 또 음식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참여하시는 방법 안내 드립니다. 문자창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유튜브 창 열려 있습니다. 오셔서 우회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하시면 함께 보시면서 음식 이야기 또 나누실 수 있죠. 광고 듣고 옵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7: 지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아니,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잡나?

0: 자, 우리 오바레도 오늘도 메뉴 검색창을 여셨나요? 저희 약간 좀 준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예. 자, 고구마 순을 오늘 들고 오신 우리 임주현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임주현의
1: 제철 톡톡.

0: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아,
0: 선생님.
1: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덕분에 그 시그널 속을 조금 더 들었는데 되게 신나네요.
0: 이렇게 오래 들은 건 네. 처음이죠, 우리가?
1: 네네네. 네.
0: 그 약간 왜 그 백조들이 호수 위에서 이렇게 잔잔한 게 있지만 아, 밑에서 네. 열심히 이제 발전구를 치는 것처럼
1: 네, 네, 네. 굉장히 손 놀림이 네. 오, 이렇게 정확하게 각도를 딱딱 맞추죠.
0: 다급해서. 네. 자, 우리 임주영 네. 선생님 찾아주셨습니다. 오늘 네. 식재료 이제 저희가 고구마 순, 고구마 줄기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반응들이 지금 너무 뜨거워요.
1: 좋나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고구마 순이 은근히 매력적이고 인기가 있어요.
0: 저 되게 좋아하는 식재료 중에 하나예요.
1: 그러게요. 네. 근데 제가 항상 이게 쿠킹 클래스 같은 거 할 때 고구마 순을 딱 가져가면 그 선생님들 표정이 약간 이렇게 좋다가 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 이게 손질하는 게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가니까 이제 좋아하는 하시는데 손질 때문에 좀 머뭇머뭇 하시는 그런 느낌들이
0: 어쩐지
1: 있었거든요.
0: 저희 엄마도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1: 네. 맞아요, 맞아요.
0: 그렇군요. 고구마 줄기, 고구마 순 이게 뭐 지역별로 또 이렇게 부른다. 그리고 이제 네. 재래시장 가면 고구마 줄거리라고 해야 된다.
1: 줄거리, 네. 아 그러네요.
0: 약간 이제 정겹게 느껴지는 그런 네,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1: 네네네. 아까 어떤 지역에서 고구마 순이라고
0: 안동이라고 하셨던
1: 안동이라고,
0: 것 같아요.
1: 안동이라고, 그렇죠. 네. 안동이면은 그 경상도 그쵸, 그쵸. 쪽이죠. 네, 네 그렇군요. 네, 요거는 그러니까 지역별로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또 다르다는 거는. 네. 그러니까 저는 고구마 이번에도 고구마 줄기로 할지 아니면 고구마 순으로 할지 조금 이렇게 뭐가 맞을까 표준어가 뭐가 맞을까 근데 둘 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걸 할까 하다가 일단은 그 부위 명칭이 맞는 것 같아서 줄기라고 하긴 했는데 네. 고구마 순이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긴 네, 하네요. 네.
0: 네. 듣기에는
1: 네, 네. 그러네요. 네요.
0: 방금 라디오로 네. 계속 노래만 나오고 목소리가 안 나와서 네. 스튜디오에서 고구마 순 까시는 줄 알았다.
1: 아 진짜. 아,
0: 마이크 이슈가 네. 살짝 있었습니다, 여러분. 네. 예, 좀 아유, 네. 죄송하고 예, 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네. 승구룡용님께서 자고로 손 많이 가는 게 맛있는 법이다.
1: 아, 그러니까요. 이거는 네. 이렇게 만드는 사람의 어떤 그런 자세가 그리고 또 마음가짐이 이거를 해서 맛있게 먹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이 있어야 맛있어지더라고요. 요리라는 게 저는 이제 예전에 뭐 어머니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는 손맛이다 아니면은 정성이다 요리는 정성이다 이거에 대해서 약간 뭐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확실히 요리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 먹는 사람의 어떤 기분이나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도 읽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참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0: 그럼요. 그리고 일단은 그 만드는 과정이 이제 힘들면 다듬고 이제 손질하는 과정이 네. 힘들면 잘 안 하게 되다 보니까 더 먹는 기회가 적어지고 더 맛있게 느껴지고 약간 또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을 것 예, 같습니다. 네. 손질 못해 누가 해주는 고구마 줄기볶음 너무 좋아한다.
1: 저도요.
0: 그러니까요, 나파님. 자, 오늘 고구마 순, 고구마 줄기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선생님?
1: 네. 고구마 줄기 하면은 사실 이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문자 주신 거 보면은 그 들깨 들기름에 이렇게 볶는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이렇게 데쳐서 같이 이렇게 쪄내는 거라고 할까요? 그런 게 굉장히 인기가 많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고구마 김치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고구마 김치 하면 약간 빨갛게 물들인 그런 김치 양념에 고구마 순을 이렇게 묻힌 그런 느낌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자작하게 국물을 내서 하얀색의 그 약간의 그 요즘에 나오는 청양 홍고추 있죠. 그런 거나 아니 파프리카 같은 거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하얗게 김치를 내는 약간 나박김치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스타일의 고구마 순 김치를 참 좋아해요.
0: 선생님이 직접 만드신?
1: 네, 저는 매년 그래서 만들고 네, 이렇게 클래스 같은 거에서도 항상 이제 그 레시피 알려드리고 하면은 만족도가 더 높고 그래서 이렇게 하얀색으로 무쳐 먹는 김치가 참 매력이 있더라고요. 시원하게.
0: 이게 이제 딱 그 김장김치 끝나

0: 편하고 요맘때지만 갓 이렇게 김치 담가서 막 맞아요. 드시잖아요. 네. 이런 것도 되게 새롭게 신선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네. 그리고 또 이렇게 갈치조림 아니면 고등어조림 같은 거 할 때 그때 이제 무가 요즘에는 철이 아니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고구마 순을 이렇게 바닥에다가 두껍게 몇 개 쫙 깔아갖고 그 위에다가 이제 생선 올리고 양념장 올려갖고 대파 마늘 보름 게 양념장 딱 들어가서 이렇게 지글지글 또 그러는 그 조림 또 굉장히 그 고구마 순의 어떤 식감이라든지 그 조화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0: 저는 그 생선 조림에 깔려 있는 고구마 순을 강릉 와서 먹어봤어요.
1: 네.
0: 예전에는 그냥 고구마 순 이렇게 말씀하신 알고 있던 그냥 레시피로만. 네. 엄마가 해주신 거 먹어봤는데 이쪽 와오니까 이 생선 조림 밑에 이걸 까시더라고요.
1: 아, 네. 우와, 강릉에서 강원도 지역에서도 그걸 그렇게 즐겨서 드셨나봐요.
0: 강원도 지역의 음식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 와서 처음 접해요. 이게
1: 너무 맛있죠. 메뉴였습니다. 너무 맛있죠. 그 고구마 순 자체가 약간 풋내도, 그러니까 생으로 먹으면 사실 풋내도 나고 약간 아삭한 느낌도 있는데 그거를 살짝 그 들춰보면 모든 양념을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그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양념이 된장이 들어갔던, 간장이 들어갔던, 고추장이 들어갔던 그 딱 씹었을 때 그 양념이 팍 터지는 그런 느낌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0: 아, 너무너무 오늘 신이 납니다. 네, 식재료 이름부터 벌써 신이 나는데 어떤 이야기부터 나눠볼까요, 선생님?
1: 일단 고구마, 오늘 고구마 얘기는 전혀 뿌리에 대한 얘기는 아직 먹을 수도 없고 이렇게 그 줄기에 딱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생애도 마찬가지로 고구마, 사실 고구마 그 줄기랑 고구마 뿌리는 굉장히 결이 다르죠. 그러니까 고구마 뿌리에 그 우리가 먹는 그 노란색의 그리고 겉껍질이 자주 비친 그 고구마는 굉장히 이제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이렇게 포근한 느낌도 쪘을 때 포근한 느낌, 달콤한 느낌. 그래서 뭔가 전분과 당분이 가득 찬 그런 느낌이라고 하면 그 줄기 같은 경우에는 아삭하고 수분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약간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저기 열매, 그러니까 줄기인데 그거를 나물 같은 이제 형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또 여름에 이제 뭐 상추라든지 그런 잎채소들이 다 너무 더워서 다 녹아버리는 이 시점에 나오는 그 줄기가 굉장히 이제 소중하기도 하고 귀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줄기를 조금 더 귀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 요맘때쯤에 이제 고구마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고구마 밭에 고구마를 심었는데 사실 고구마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그 밭을 쫙 그 점령한 이파리들, 줄기들 그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줄기가 약간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순을 따주거나 하면은 뿌리가 잘 자란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감자 같은 경우에도 감자가 이제 덩이를 조금 더 키우려면 꽃을 따줘야 되고 그쪽으로 영양분이 가는 걸 좀 막기 위해서. 근데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순을 많이 딴다고 해서 고구마가 뭐 비대해지거나 고구마가 많이 자라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그 고구마 순을 이제 따줘야 된다고 하는 거는 그 고구마가 심을 때도 이제 고구마 순을 이렇게 접지해서 땅에다가 심는데 거기에서 순이 하나씩 나와요. 그러면 그 순에서 뿌리가 나오고 그 다른 순에서 또 뿌리가 나오고 하면서 그 약간 딸기처럼 이렇게 확장하면서 뿌리를 내거든요. 그러면 그 뿌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란색의 고구마를 채취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뿌리만 많아지고 고구마 개수는 많아지지만 이 고구마 자체가 커지진 않아요. 영양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파리가 갖고 있는 광합성 역할이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구마 순은 뿌리가 내리지 않게 이렇게 들쳐주는 정도로 들쳐주는 정도로 하면 고구마도 이제 잘 자랄 수 있고 고구마 순도 이렇게 뒤집으면서 먹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생애를 또 알고 계시면 요맘때쯤 줄기를 잘 채취하시고 드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0: 그리고 아까 우리 손질하기 참 어려운 식재료라고 하셨는데 이게 계속 벗겨내야 되는 거더라고요.
1: 맞아요. 그리고 줄기가 이렇게 보면은 아마 이렇게 마트나 시장에서 보시면 색깔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줄기가 좀 여린 애들, 그러니까 어린 줄기 같은 경우에는 초록빛에 껍질도 굉장히 얇고 투명한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보랏빛이 나면서 굵기도 엄청 굵고 이렇게 되게 실해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0: 사실 고실해 보이는 애들이 껍질을 굉장히 까기가 어렵고, 그리고 그 여린 애들은 굳이 껍질을 까지 않아도 그냥 데쳐서 사용하면 그 아삭한 맛이 또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용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좀푹 끓여서 조림으로 해 드시거나 할 때는 조금 굵은 게 좋겠죠. 대신에 이제 껍질을 조금 더 까서 사용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제가 좋아하는 그런 어떤 나박김치 스타일의 김치라든지
1: 네.
0: 약간 샐러드처럼 아삭하게 드시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여린 그 고구마 순 초록빛의 여린 그 고구마 순을 고르셔서 한 번만, 그러니까 전체 다 벗겨내지 않고 한 번만 쫙 그냥 그 약간 뭐라 해야 되죠? 한 커플만 벗겨낸다? 네,
1: 한
0: 정도만
1: 경만.
0: 네 하면 충분히 네 가볍게 또 드실 수 있는 그런 고구마 순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고구마를 까다 보면, 저는 예전에 이제 엄마랑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저희 아버지가 또 농사 고구마를 또 좋아하시니까 그때 고구마 순이 나오면 엄마랑 둘이 이렇게 깠던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손이 이렇게 이게 뭐라 해야 되죠? 안 해보셨죠, 리디? 어머니가 해주시는 거는 드셔보시고,
1: 갑자기 죄송해졌어 지금. 네.
0: 이게 해보시면 아시거든요. 뭐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빨갛게, 그러니까 붉게 손이 약간 깻잎 많이 만지면 또 붉어지는 것처럼 그 붉어져요.
1: 깻잎을 만지면 또 붉어져요.
0: 왜? 깻잎도
1: 깻잎도 그래요?
0: 깻잎을 썰어보시면,
1: 썰어는 봤어요.
0: 그렇죠. 그러면
1: 근데
0: 이렇게 그 잡은 자리가 이렇게 손톱이 약간 이렇게
1: 그래요.
0: 네, 보라색으로 이렇게
1: 몇장안
0: 물더라고요.
1: 썰어봐서 그런가 보다. 그랬구나.
0: 네네네. 그래서 고구마 줄기를 이렇게 깔때 이렇게 붉은색의 그 보라색의 손톱을 보면은 약간 훈장 같고, 나 요즘에 뭐 이렇게 고구마 순좀 했어 막 이런 그런 느낌도 들고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성분 자체가
1: 네.
0: 레신이라는 성분이래요. 그래서 그게 뭐 폴리페놀이라는 화합물이랑 만나서 이렇게 산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근데 금방 또손 씻고 그 다음날이면 지워지고요. 괜찮아지고. 그 다음에, 줄기를 이제 깔때 사실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소금물에 조금 절이는 방법. 그러니까 아까 좀 굵은 고구마 줄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거를 정말 사방에 이제 다 까내야 그 맛을 또 제대로 느끼실 수가 있어서, 소금물에 한번 절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까지면 조금 더 뭐라 해야 될까요? 쉽게 네, 까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또 데쳐서, 네, 데쳐서 요거를 잘 까주실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끓는 물에 한 30초 정도만 살짝, 왜냐면 이게 또 오래 이렇게 데치다 보면은 걔네들이 안에서 또
1: 그죠.
0: 물러지는, 네, 물러져서 살짝만 데치신 다음에 찬물에 담가서 껍질을 벗기면 훨씬 더 수월하게 네, 까실 수 있습니다.
1: 이 소금물에 절일 때는 약간
0: 네.
1: 혹시라도 밑간이 될까 봐 그것도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0: 맞아요. 그래서 또 이거 너무 오랜 시간 하는 것보다는 한 10분 정도만 살짝. 네. 그리고 소금물을 보통 이렇게 절이거나 할 때는 물의 양에 3% 정도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 진짜 조금
0: 자량,
1: 넣는 거네요.
0: 네. 물의 양에 3% 정도만 소금물을 하면 걔네들이 이제 삼투압을 어쨌든 작용을 하니까 그 효과로 네, 벗기실 수 있어요.
1: 네.
0: 네.
1: 어쨌든 조만간 한번 고구마 순을 한번 벗겨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고구마 줄기. 아까 이제 처음에도 계속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떤 뭐 특별한 맛이라기보다는 수분감이 가득한 좀 아삭함이 있는 식재료잖아요.
0: 맞아요.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좋아하는 그 가장 고구마 줄기 맛이라고 하면은 약간 진짜 아삭한, 딱 씹었을 때 아삭한 그런 느낌?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수분감 팍 터지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구마 줄기 같은 경우에는
1: 네.
0: 그 신기하게 이제 고구마 뿌리의 맛도 좀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줄기랑 또 잎의 맛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이따가 또 잎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텐데, 그맛 자체가 이렇게 식감이 있는 아삭한 부분, 그리고 약간 요거를 데치거나 좀 삶거나 하면 그 들깨, 좋아하시는 그 들깨 볶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걔가 뭐라 해야 될까요? 약간 쫄깃한 느낌까지 들거든요. 이렇게 아삭하면서도 쫄깃해서 그 간장 맛이 쫙, 그 간장, 네, 그 맛이 쫙 배어든 그런 맛이라서, 약간 생으로 드셔도 좋고, 그다음에 약간 익혀서 드셔도 좋고, 그리고 한 가지는 그 고구마 줄기를 까기가 조금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차라리 한번 그냥 데쳐서 냉동에다가 놓아두신 다음에, 데친 다음에 말려요. 네, 햇빛에 이렇게 지금 좋을 때 이렇게 말려두면은 걔네들이 이제 쪼그라들면서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냉동에 딱

0: 넣어서 보관했다가 나중에 이제 뭐 반찬 같은 거 없을 때 그냥 꺼내서 한번 푹 삶아서 익히면 껍질을 벗기지 않고도 이렇게 나물 무침이나 아니면은 아까 뭐 얘기했던 조림 같은데 넣으셔도 굉장히 그 맛이 더 쫄깃한 그런 맛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건조시켜서 먹는 방법, 그다음에 생으로 먹는 방법, 그다음에 약간 졸여서 이렇게 열을 가해서 먹는 방법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네.
1: 선생님 우리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퀴즈 네. 말고 네. 고구마 줄기 고르는 법부터 먼저 배우고 갈까요?
0: 아, 네. 고르는 방법.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구마 줄기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종류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어떤 음식을 할 것인지 네네. 먼저 염두에 두시고 이제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줄기가 이제 너무 굵고 질긴 거보다는 적당하게 이제 굵기감도 있고 아삭해 보인다라는 것을 이제 선택을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잎이 붙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한데 네. 만약 로컬 매장 같은 경우에는 잎이 같이 붙어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잎이 붙어 있는데 잎이 좀 시들어 있다. 이제 잎은 줄기보다 조금 더 시드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잎을 보면 얘가 언제 수확했는지 대충 감이 와요. 그래서 하루 이상 두면 잎이 시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굵을수록 이거는 좋은 채소가 아니다. 그래서 요리에 따라서 적당한 굵기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색깔도 이게 보라색이냐 초록색이냐 이거에 따라서 그 어떤 맛의 차이가 또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이걸 네. 샐러드로 먹는다는 건 또 처음 알았어요, 선생님. 먹을 수 있다는 거는.
0: 네, 샐러드도 이게 어쨌든 아삭한 그 식감을 살려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샐러드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올리브오일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1: 아, 어울리겠다.
0: 네, 그리고 소금에 살짝 절여놓은 상태에 그 상태에서 이제 수분을 살짝 빼고 거기에 올리브유랑 그다음에 레몬즙 산미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그 산미랑 그 고소한 올리브유랑 견과류 같은 거 같이 넣어서 이렇게 조물조물 무치셔도 좋고 요즘에 나오는 뭐 복숭아가 좀 끝물이기는 하지만 그런 산뜻한 향긋한 과일과도 이게 왜냐면 이렇게 맛이 확 그렇게 강하지 않은 편이라서 어떤 재료가 들어가도 달콤하고 산미가 있건 간에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근데 대신에 푹 익힌 거는 샐러드로 쓰시면 안 됩니다. 네?
1: 왜요? 식감 때문에요?
0: 네, 맞아요. 아. 약간 아삭한 느낌의 그 샐러드가 조금 더 어울리니까 그쵸? 밥반찬이 아니라 그렇게 하실 경우에는 살짝만 데쳐주시면 돼요. 아니면 생으로. 네.
1: 파스타에도 넣으면 괜찮다는 말씀을 원고에 살짝 써주셔서.
0: 맞아요. 파스타에도 굉장히 잘 쓸 수 있죠. 그리고 파스타 면 자체의 굵기랑 또 비슷하게 가는 경우에 예를 들어 뭐 링귄이라든지 약간 굵은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랑 같이 고구마 줄기를 볶아서 이제 올리브유로 아니면 거기에 들기름이나 약간 들깨 가루 넣어서 볶으시면 이따가 얘기가 조금 나오긴 할 텐데 네 굉장히 맛있는 그런 파스타도 되죠.
1: 그러면 여러분도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광고 듣고 와서 이어갈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4: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3: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4: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3: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5: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

0: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1: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0: 임주현의 제철톡톡, 오늘은 고구마 순, 고구마 줄기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를 좀 소개해드릴게요. 백홍이님께서 사진을 주셨는데 세상에나 오늘 혼자 이제 식사하셔야 돼가지고 네. 짜장만 라면에 고구마 줄기 김치 담궈놓으신 걸 같이 드시는데 지금 조합이 너무 좋다고.
2: 너무 좋다 진짜. 그리고 사진만으로도 저 맛이 어떤 맛인지 대충 감안하거든요. 그래서
0: 미친 거예요.
2: 네, 네. 맞아요. 맛있겠다.
0: 배봉이님 이런 사진 좀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달콤설탕님께서 요즘 마트에서 데친 고구마 줄기 많이 팔아요. 아, 데쳐서? 오. 어제 구매해서 오늘 반찬에서 점심으로 먹었습니다. 라는 이야기 주셨고 마냐님은 방송을 듣다가 무심코 냉장고 문을 여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일찍 먹어야겠어요. 춘천국종쌤, 작년에 고구마 심어서 캐먹었는데 와 줄거리 고구마 순 원 없이 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올해부터는 힘들어서 못한다고.
2: 동사 힘들어요. 저도 여기서 많이 못해요. 근데 고구마 이렇게 찍어주신 사진 보니까 굉장히 실한데요. 이게 작년 고구마라는 말씀이신
0: 그죠,
2: 거죠?
0: 그죠. 네.
2: 야, 색깔도. 네.
0: 고구마 줄기를 이렇게 껍질을 벗길 때는 신문지를 한 장 깔고 하는 게 국룰이다. 달력은 수분 흡수가 안 돼서 신문지가 딱 좋다.
2: 아, 신문지가 수분을 흡수해 준다.
0: 네, 네.
2: 달력이 흡수가 안 되나요? 코팅지인가?
0: 그래서 코팅지를 아마 쓰시는 것 같아요.
2: 그렇군요. 네.
0: 그러면 코팅 안 된 달력으로 한번 해보시면 추천드리면서 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만나야 될 퀴즈 풀고 가겠습니다.
2: 네. 제가 이따가 좀 고구마 잎을 얘기를 드릴까 했는데 네네. 먼저 이제 퀴즈를 해서 좀 쉬웠으면 좋겠어요.
0: 아, 네, 퀴즈는 퀴즈송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
2: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자, 고구마 잎은 먹을 수 있을까요? 자, 먹을 수 있으면 O, 먹을 수 없으면 X.
0: 정답 보내실 거 시합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고구마 줄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고구마 잎 얘기입니다. 잎은 먹을 수 있다. O 아니다. 못 먹는다. X 둘 중에 하나 찾아주십시오.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두고요. 선생님께서 골라주신 힌트송. 아, 매주 점점 기대가 큽니다, 선생님.
2: 네. 아, 네. 이 힌트송에 정답이 다 있거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요거는 이제 밴드의 이름에 정답이 있거든요. 제가 요즘에 진짜 많이 듣는데 이거는 혁오의 영맨.
0: 제목에도 답이 있는데?
2: 그러니까요. 그 생각이 났어요. 맞아요.
0: 자, 혁오의 영맨 듣고 옵니다.

0: 문제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구마 줄기, 고구마 순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요. 퀴즈는 고구마 잎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구마 잎은 먹을 수 있다, 있으면 O, 먹을 수 없다면 X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정답 보내실 곳?
1: 네. 문자는 샵 2943번.

0: 어, 선생님 노래 너무 좋은데요?
1: 어, 네, 어, 어, 네, 어, 집 나갈 가는 거죠? 너무 좋아요.
0: 저 혼잣말 하는 줄 아셨죠? 네. 네. 혁우의 영매 네, 선생님께서 네. 골라주신 힌트송까지 전해 드렸고요. 네. 오, 정답률이 한 98% 정도 됩니다.
1: 아, 그리고 다 경험이 있으셨나 봐요. 저는 사실 이거 오늘 준비하면서 찾아보는데 알았거든요. 근데 근데 다들 뭐 해보신 분도 계신 것 같고 드셔보신 분도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오, 네, 너무 좋습니다.
0: 네, 정답은 오였고요.
1: 네, 네.
0: 아, 다들 그니까요. 밤카스테라님은 처음 알았어요. 고구마 순은 엄마의 사랑 없이는 못 먹는 음식인 줄 알았는데 생으로도 먹을 수 있다니 오늘 요리 너무 기대됩니다. 정답 아, 동그라미 해주셨고. 아, 어, 9852번님께서는 잎은 전이나 무침, 물김치로 활용 가능하다. 와. 세상에. 진스마님께서는 확신에 차서 네, 먹을 수 있어요.
1: 해보신 분이에요.
0: 경험 있는 언니.
1: 네, 진짜.
0: 0070번님은 정답은 오입니다. 뿌리, 줄기, 잎까지 아낌없이 주는 고구마야. 네가 고생이 많다 고마워 해주셨고요.
1: 버릴 게 없어요. 진짜 그쵸?
0: 노마드님, 밭에서 나는 작물들을 웬만하면 다 먹을 수 있는 것 같던데 부모님이 텃밭에 재미를 붙이시면서 이것저것 많이 심으셨거든요. 엄마! 이런 것도 먹을 수 있어? 이 말을 참 많이 했던 것 같다.
1: 맞아요.
0: 제 거울을 보는 것 같다. 그리고 어, 4101번님께서는 아 오늘 새로운 사실이었다.
1: 아, 아. 네, 다행입니다.
0: 자, 정답은 5였고요.
1: 네.
0: 어, 정답 주신 분들 가운데 어머 고구마 잎 메밀전? 잎 고구마 잎을 넣은 메밀전이 또 있나 봐요.
1: 아, 고구마 잎. 잎이랑 메밀이랑 네. 이제 섞어서 네. 이렇게 전을 붙이시는
0: 어머나.
1: 거. 어머, 저도 해봐야겠어요. 너무 맛있겠다.
0: 또 신메뉴를 주신 와. 0309번님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우울해하지 마시고 네, 행복하게 항상 함께하자고요. 네, 0309번님. 네, 주소 성함 남겨주세요. 선물 보내드립니다. 고구마 잎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볼까요, 선생님?
1: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 고구마 순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다가 잎이 항상 이렇게 버려지잖아요. 이렇게 주기를 하다가 또 요 잎은 이제 버리고 하는데 그게 또 이렇게 쓰레기통에 가는 게 아깝긴 한데 이걸 먹어볼 생각은 정말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 고구마 잎을 너무 다양한 그 나라만의 어떤 식재료나 그 문화에 맞춰서 요리를 해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중국 우리가 이제 가까운 중국이나 대만, 일본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간장이나 약간 춘장이나 이런 것이랑 졸여서 이렇게 데쳐서 요거 잎을 좀 드시고 있었고요. 베트남이랑 말레이시아에서도 뭐 약간 뭐 죽이나 카레나 이런 오믈렛이나 이렇게 그걸 다져서 이렇게 네. 요리에 많이 사용하고 아. 시금치처럼 우리가 먹는 그냥 시금치처럼 네. 살짝 데치면 그 부들부들하고 특히 이제 막 센 그러니까 오래 이제 그 밭에 있던 애들 말고 네. 여린 잎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정말 살짝만 데쳐도 흐물흐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 이번에 해봤는데 그 맛이 또 약간 시금치랑 비슷하고
0: 오.
1: 그다음에 또 아프리카 뭐 인도 이런 데서도 그거를 뭐 스프나 스튜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소스를 만들 때 그 안에다가 요거 다져서 이렇게 넣고
0: 잎을
1: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0: 방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먹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아 이제는 고구마 잎 뭔가 새롭게 연구 대상이 됐어요.
1: 재밌게?
0: 네, 그래서 재밌게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긴 했고요. 근데 이제 잎을 요즘에 또 고구마 이제 심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간단하게 요 잎으로 샐러드를 만드는 네. 방법을 살짝 요거 요리 세 가지 이외에 좀 소개를 해드리고 네네. 싶었는데 그래서 그 고구마 잎은 한 30초 정도만 살짝 네, 데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차가운 물에 씻어서 약간 이렇게 물기만 쫙 이렇게 빼면 약간 너무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 잘 찢어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탄력 있는 그런 고구마 잎이 돼요. 거기에다가 이제 토마토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니까 토마토랑 생강, 그다음에 자색 양파 혹은 그냥 양파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양념은 설탕, 소금, 후추, 식초 딱 요거 네 가지만 딱 넣어서 같이 버무리면 그 고구마 잎 샐러드가 되기도 하고 약간 밑반찬이 되기도 하는데 요 생강이 진짜 킥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생강 맛이 알싸하게 들어가면서 고구마 잎이랑 다른 이런 그 드레싱 재료들이랑 이렇게 잘 섞이는 것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1: 생강을 살짝 갈아서 해야 되는
0: 네, 갈아서 하시거나 아니면 생강 갈아서 조금 하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물에 살짝 그 즙만 내서 즙을 요 드레싱 소스에다가 살짝 섞으셔도 향이 싹 네, 그 마지막에 코끝에서 딱 나는 그 생강향이 굉장히 킥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보시면 어떠실까. 오늘 또 잎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새로 아신 분들도 많으시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막바지 딱 더위에
0: 맞아요.
1: 딱 좋은
0: 맞아요.
1: 그 메뉴일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 진짜 마트 가면 뭐 상추도 그렇고 양상추도 그렇고 구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거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이파리들도 이렇게 고구마 잎으로 대체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네.
1: 감귤 아가씨 텃밭 할 때 고구마 줄기 손톱 끝이 아리면서까지 줄기 껍질 벗기면서 잎은 버렸는데 세상에
0: 맞아요, 맞아요.
1: 이제 그 잎을
0: 그러니까요.
1: 네, 가져오셔서 샐러드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메뉴를 한번 선생님 네. 파헤쳐 볼까요?
0: 네. 네. 요즘 그 좋아하시는 그 반찬이 항상 고구마 줄기로 들깨 넣어서 볶음을 해 드셨다면 요거를 한번 국물 요리로 풀어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네. 요 여름 근데 갑자기 또 더워진 여름에 갑자기 기운이 또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보양식 느낌으로 고구마 이제 순을 넣는데 버섯이랑 그 들깨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잖아요. 그리고 버섯이랑 그 순의 그 부드러운 느낌이랑도 되게 잘 어울려요. 네. 그래서 그 다양한 버섯들, 그러니까 표고, 뭐 느타리, 팽이, 요즘에 노루궁뎅이 뭐 이런 것도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모기 버섯 이런 것들을 같이 여러 종류를 같이 넣고 탕을 끓이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있잖아요. 감자를 넣어서 같이 푹 끓이면 그 감자 전분이 나와서 굳이 감자 전분 따로 가루되어 있는 거 넣지 않더라도 이렇게 국물을 또 걸쭉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약간 탕 같은 느낌이 또 들고요. 그리고 건새우 있잖아요. 그 건새우를 고구마 줄기를 먼저 들기름에 볶을 때 건새우를 살짝 넣어서 이제 넣으면 그 감칠맛도 사실 확 느껴지고 그다음에 약간의 식감도 네 새로운 아삭한 네. 그 딱딱한 그 새우의 맛도 느끼실 수 있어서 같이 넣고 들깨 탕을 끓여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 탕에 사실 국물을 이제 다 드실 수도 있지만 요거 한 두 국자 정도 따로 빼놨다가 나중에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그 아까 우리 파스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고구마 순을 먼저 이렇게 올리브유 마늘 넣고 이렇게 볶아냈고 그 탕국물을 그 두 국자 정도를 거기다가 부어서 소스를 만드는 거예요. 올리브유 이제 막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파스타 면만 삶아서 거기에다가 바로 그 올리브유랑 같이 그 소스랑 같이 볶아내고 고구마 줄기 따로 이제 올려서 먹으면 또 한 끼 파스타가 되는 그런
1: 일석이조네요.
0: 네, 마법이 생깁니다. 네.
1: 두 끼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0: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이걸 또 매일매일 이렇게 그 데일리로 드실 순 없으니까 냉장고에 살짝 두셨다가 생각났을 때 아 이런 게 있었지 한번 파스타 해먹어볼까 해서 이렇게 생각나실 때 꺼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오, 네. 너무 새로운데요. 이게 또 들깨탕 이제 또 한여름에 원래 또 뜨거운 음식 좀 챙겨줘야 되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버섯을 넣어서 먹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첫 번째 메뉴 고구마 줄기 들깨탕이었고요. 그럼 두 번째 메뉴 이어가 볼까요?
0: 네. 두 번째 요리는

0: 고구마 줄기 얽은 소고기 육개장인데요. 아까 그 문자 사연에 제가 본 게 맞다면 우드로님이 그 육개장 끓여서 드셨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드로님 저기 이게 육개장을 그죠? 그래서 그 끓여 드시는 그 스타일이 그 육개장에 고구마 순을 넣는 경우가 경상도에서 많이 드신다고 하고 또 이제 김치로 드시는 경우는 전라도 그래서 네 그런 스타일에 또 지역마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경상도 음식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소고기 육개장에 보통은 요 뭐죠 토란대 그다음에 뭐 고사리 이런 것들을 이제 말려서 건조시킨 것들을 이제 풀어서 푹 끓이는 게 요 육개장 스타일인데 요 고구마 순을 살짝 그 데쳐서 이렇게 그 고사리나 토란대 대신에 네 넣어서 푹 끓이는 것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어요. 그리고 요거는 고구마 잎 아까 드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고구마 잎도 살짝 이렇게 초록빛에 이렇게 올리면 그 대파랑 요 고구마 잎이랑 고구마 줄기랑 그 같이 채소가 어울려지면서 또 각자 이렇게 다른 모양의 다른 맛을 또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육개장도 한번 또 국물 요리네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좀 요즘 몸이 허해서 그럴까.
1: 자꾸 탕이 살짝 있으셔가지고
0: 탕이 자꾸 생각나서 이번에도 국물 요리 준비해봤습니다.
1: 네, 선생님의 개인 취향이
0: 많이 반영이 많이 들어간, 되네요. 예.
1: 두 번째 메뉴까지 만나봤는데 네. 육개장이 아까 고사리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약간 왜 아까 파스타에도 그 고사리 파스타처럼 대신해서 이제 이 고구마 줄기를 쓰는 것도 약간 식감이 좀 비슷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리고 고사리도 보통 이제 막 나오는 생고사리도 많이 쓰긴 하지만 요걸 또 이렇게 데쳐서 냉동실에다가 건조했다가 쓰는 고사리가 또 맛있잖아요. 그런 식감이 비슷하게 고구마 줄기 특히 좀 자란 애들은 많이 나오죠. 껍질이 두껍기 때문에 고사리의 대체 요리로 고구마 순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1: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메뉴는 우리 광고 듣고 와서 여유롭게 한번 전해드려볼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2: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보고 있어?

0: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큰일 났습니다. 지금 배고파요. 급한 대로 차린 거 치고는 조금 과하지만 우삼겹 굽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이제 같이 이것도 구워드셔도 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2: 우리 그 왜 삼겹살 굽을 때 고사리 굽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사리. 네. 어머 고구마 순두 옆에 다. 네,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1: 곁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디언님. 네. 그리고 너무 맛있게 설명해 주셔서 지금 참지 못하고 과자를 뜯었다.
2: 아, 저도 지금 옆에 있는 과자가 자꾸 눈에 보여서 배고파.
1: 아, 큰일 났습니다, 지금. 예. 일단은 오늘 마지막 메뉴까지 네. 전해드리고, 우리가 군침을 한 번 더 삼켜보면 좋겠는데, 큰일 네. 났어요. 마지막 메뉴 여러분, 압권입니다.
2: 너무 맛있어요.
1: 전이네. 이거 네. 큰일 났다.
2: 전인데, 네. 우리 이렇게 부침개처럼 넓은 그런 전이 아니고요. 약간 이렇게 한 입에 딱 먹어서 먹을 수 있는 그 막걸리랑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는 그런 전인데요. 제목이, 네. 이름이 고구마 줄기, 새우 깻잎 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구마 줄기에 그 생의 아삭아삭한 맛을 살리면서도 먹을 수 있는 전이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왜 저희 그 이거는 저도 시집 가서 제일 처음으로 먹었던 건데 깻잎 안에 이렇게 그 고기를 완자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서 깻잎을 반 접어서 계란물 묻히고 굽는 그런 스타일을 저는 처음 먹어봤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새우살을 그리고 이제 고구마 그 줄기를 생으로 그리고 그 새우와 고구마 줄기를 비율을요. 보통은 새우를 많이 넣어야 뭔가 이렇게 양이 이렇게 풍부한다고 생각하는데 요거는 한 1:1 비율이 좋아요. 그러니까 줄기를 충분히 많이 넣어야 딱 씹었을 때 아삭하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비율을 한 1:1 정도로 새우랑 그렇게 잡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는 별다른 양념 없이 그냥 소금, 후추 넣고 그다음에 감자 전분으로 약간 그 쫀득한 느낌 만두에 그 있는 쫀득한 느낌 있잖아요. 그거로 이제 그 감자 전분을 넣어서 이렇게 반죽을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깻잎 요즘 또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딱 깻잎의 중간 그 선의 왼편이나 오른편 한쪽에다가 그 만든 완자 같은 새우 완자를 그렇게 넣고요. 그다음에 반을 접어서 밀가루 살짝 붙이고 그다음에 계란물 적셔서 바로 그 기름 이제 지글지글한 거기다가 탁 얹어갖고요. 사실 이제 새우가 익는 시간이 필요해서 기름 양을 살짝 조금 많이 두시면 그 기름이 이렇게 튀면서 새우살을 잘 익혀주니까 너무 오랜 시간 굽지 않아도 양옆으로 네, 한 1분 정도씩만 이렇게 굳혀서 바로 드시면 너무 맛있는
1: 선생님 지금
2: 죄송해요.
1: 네. 이렇게 숨이 넘어가면서
2: 네. 네, 숨이 넘어가는지 지금 그리고 요즘에 또 고추가 많이 나오는데 그 홍고추 같은 거
1: 아무래도 오늘 네. 밭에서 홍고추 수확하셨던 분들이 꽤 많이 계셨거든요.
2: 진짜요. 네. 저 다음 주 주제를 고추로 잡아볼까. 요즘 또 많이 나오고 또 이게 쓸모가 또 많은 식재료니까 근데 네. 홍고추가 또 맛있거든요. 그래서 말리는 것도 맛있지만 그 생으로 먹는 것도 맛있어서 약간 색감도 이렇게 주시면서 네. 같이 이 전이랑 같이 어울려서 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 근데 이거 고구마 줄기는 어느 정도로 썰어요?
2: 그 굉장히 얇게 써시면 돼요. 한 3mm 정도?
1: 길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2: 네. 길이. 길이를 3mm 정도.
1: 짧게?
2: 네. 짧게 한 3mm 정도 이렇게 송송송송 네. 송송송송 썰고 대신에 이제 그 데치진 않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껍질만 벗겨서 송송송 썰은 상태. 그다음에 새우살 이렇게 송송송송 다져서.
1: 냉동으로 해도 돼요? 새우살?
2: 냉동을 저기 해동해서 쓰셔야죠. 네. 해동하고 이제 새우살을 생새우살이 훨씬 더 맛있긴 한데 냉동도 괜찮습니다. 해동을 잘해서 수분 잘 빼서 네. 이제 한번 소금 후추 간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섞어 주시면은 더 좋아요. 왜냐면
1: 그러면 네. 재료가 지금 고구마 순과 생새우살만 딱 이렇게
2: 네. 그리고 감자 전분 거기에 후추 이제 소금 후추
1: 간을 넣고
2: 간을 넣어서
1: 되게 간단하네요.
2: 네. 그리고 이제 깻잎이 어쨌든 간에 그 향이 또 이렇게 그 있잖아요. 그 깻잎의 향 그리고 계란물의 고소함 그다음에 그 기름의 그
1: 어, 네, 네, 그만. 네. 네. 여기까지만.
2: 맛있어요.
1: 아, 네. 큰일 났습니다. 네. 저녁 안 먹으려고 했는데 고구마 줄거리에 무너졌습니다. 맛있게 볶아서 먹어볼게요. 진수맘님. 아, 네. 선생님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너무 힘들게 하시네요. 사람을. 이런 얘기도 맞고요. 야 최고의 막걸리 안주인 전요리에 고구마 줄기라니요. 네. 게시판에 올려주신 레시피들 참고해서 꼭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리베로님.
2: 아, 고맙습니다. 오늘 비가 안 오길 천만 다행이에요.
1: 그럼 뭐 바로 이제 네. 오늘 직행이었다.
2: 네. 네. 꼬르륵 계속 소리가 났어요.
1: 우리 주 선생님 빨리 건강 되찾으시라고 이제 회복하시라고 아, 네. 문자도 고맙습니다. 또 주셨습니다. 감사해요. 리베로님. 선생님 질문이 하나 왔습니다. 네. 혹시 선생님 싫어하시는 음식이 있는지.
2: 싫어하는 음식은 없는 것 같아요.
1: 이 정도면
2: 같아요.
1: 없는 걸로.
2: 네, 네. 없는 거 생각나는 게 없는데요. 그렇죠? 지금 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네.
1: 싫어할 수 있는 음식은 없다.
2: 네, 다들 매력 있는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네. 아,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전까지 소개해 주셔가지고 뱃속에서 요동이 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선생님께서 고구마 줄기, 고구마 순으로 할 수 있는 요리들 또 소개해 주셨는데요. 리베로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제 선생님께서 주신 레시피를 선곡표방에 같이 올려두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오늘 저녁 혹은 이번 주 저녁 네, 맛있게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2: 네, 고맙습니다.
1: 우리 다음 주엔 조금 더 나은 컨디션으로.
2: 네, 환절기에 또 네, 건강 유념하시면서 다음 네. 주에 뵐게요.
1: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곡은 6047번님 신청곡이에요. 에스파 Better Things 띄워드리면서 선생님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유지원.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유난히 길고 진하게 찾아오는 8월의 무더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멀리 떠나는 휴가도 좋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심 속 미술관과 박물관인데요. 8월 한 달간 실내 문화시설을 찾는 방문객은 평소보다 약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야간 개장을 확대하거나 해설이 있는 무료 음악회를 여는 등 문턱을 낮춘 복합 문화 공간들이 많아졌는데요. 가족의 손을 잡고 동네 미술관으로 가벼운 문화 산책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친 마음에 시원한 예술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 8월을 가장 풍요롭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4: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5: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6: 야, 시원하다.
5: 백년가게 맛집 횡성 새말
7: 토종순대.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지난달 전국 연합 학력 평가 국어 시험에 나온 문제 하나를 들여다보면 요즘 학생들의 어려움을 절감합니다. 예전에는 국어를 잘 하려면 그냥 언어와 문학만 잘 이해하면 되었는데 지금 수험생들은 각 분야의 전문 지식까지 습득하고 있어야 하는 처지. 국어 문제의 지문들이 갈수록 난해해집니다. 금융 관련 배경 지식이 없으면 아무리 국어 실력이 뛰어나도 풀 수 없는 문제여서 그랬는지 오답률이 무려 74%나 된 문제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쉽니다. 학과 공부하기도 벅찬데 투자 상품의 운영 방식이 패시브형인지 액티브형인지 레버리지형인지 커버드 콜형인지 한눈에 척 보고 알아야 하는 요즘 고등학생들입니다.

삶의 난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 공부의 난이도도 그렇고 요즘 직장인들 업무의 난이도도 그렇고 요즘 사람들 관계의 난이도도 그렇고 예 쉬운 게 없습니다. 자, 8월 24일 월요일입니다. 백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슈거레이 예언자 노래 It's so easy. 미스터 바텐더 들었습니다. 젊을 때는 뭐 주변의 모든 일들이 다 쉬워 보였는데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쉬운 일이 없어요. 쉬운 일이 없습니다. 김민우 학생, 현 수험생이래요. 아저씨, 저희들 고충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어 이거 지문 해결이 아니라 논문 분석하는 것 같아요. 김민우 수험생,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슈거레이의 미스터 바텐더 첫 곡으로 들었고요. 1부, 2부,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현대해상화재보험, 3일제약, 주식회사 헬리자보에,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본컴퍼니, 음주엔 티맵대리, 백조싱크, IS동서, 도드라만돈, 키움증권,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함께합니다.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4: 딱 한 번만
5: 티어실 원스야.
4: 싹 한 번에
5: 티어실 원스야.
4: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아니,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디벤.

네, 코인의 Don't Stop Me Now 들었습니다. 4230번으로 예, 예비군 훈련 끝난 기념으로 틀어달라고 하셨는데 예, 예비군 이번 훈련이 끝났다는 거 아니면 예비군이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예? 민방위로 가는 겁니까 이제? 아니, 요즘도 민방위 있나? 민방위 돼? 저는 이제 뭐 다 끝나가지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퀸의 Don't Stop Me Now.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 휴가 갔다 돌아왔잖아요. 아, 이 휴가 가서 너무 고된 스케줄이었던 것 같아요. 휴가인지 출장인지 모르는 와. 그래서 지금 어제부터 감기로 투병 중입니다. 예, 투병 중이니까 가급적 말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데뷔번 공연을 너무 열심히 봤던 것 같아요. 강예순 씨가 와, 철수 오라버니께서 왜 데뷔번 공연을 한번 보라고 말씀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본 공연 중에 데뷔번 공연이 최고의 퍼포먼스. 거의 뭐 송골매급이잖아요. 예. 농담이에요, 농담. 예. 잘하셨습니다. 예. 자, 이동화 씨가 총해주신 신디 로퍼. 저하고 동갑이에요, 신디 로퍼. 예. 쉬밥.

네, 블러의 연주한 노래 Girls and Boys 들었습니다. 이동환 씨가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샌디 로퍼 쉬바. 아이, 오늘 음악이 아우 운전해야 되는데 이거 들썩거려야 돼서 큰일이네요. 예. 3371번. 아, 운전하기 좀 힘들어요? 들썩거려야 돼서, 들썩거리면서 운전하면 되죠. 예. 예. 농담이고요. 예. 아, 음악은 뭐, 음악 날, 고개만 까딱까딱 하면서, 손으로 박자 맞추면서, 예. 조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5335번으로 청해주신, 예, 스웨덴 밴드, 켄트, 소케르.

0: 잠깐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 거점.
5: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4: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5: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4: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6: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착해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과 함께 로컬 브랜드를 키워가는 땀방울이 지역 소멸을 막는 해법이 되는데요.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8: 태풍의 힘까지 이겨버린 폭염의 기세입니다. 가장 강한 태풍인 사우델도 북태평양 고기압에 밀려서 북상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태풍 사우델은 앞으로 남쪽 가장자리를 따라 서쪽으로 이동해서 우리나라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다. 태풍도 비껴갈 만큼 폭염의 기세에 누그러질 줄 모르고 있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도 심해졌습니다. 내일도 오후 한때 중부지방에 소나기가 지나겠고 최대 60mm까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 북부에도 최대 3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반면에 남부지방은 내일도 맑은 가운데 자외선 지수 매우 높겠고요. 35도를 넘어서는 곳도 많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만약 종교에서 말하는 천당이나 극락세계가 없다면, 극락세계가 있다면 그곳에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이유. 현생에서의 삶보다 좀 재미없을 것 같아서이다. 천국엔 골치 아픈 문제 같은 건 없다고 종교는 가르친다. 다들 평화롭고 행복하다고 한다. 무언가 잘못되었거나 부조리한 문제들, 긴장과 반목과 충돌 같은 것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천국 사람들에겐 문제의식 같은 것도 없을 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문제의식이 생길까? 그런데 사람이란 존재는 묘해서 문제의식이 없으면 주체성이나 창의성까지 상실하기 쉽다.

아, 나는 삶 속에서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우리가 삶에 대해 생각도 해보기 전에 삶과 화해하는 법을 배웁니다. 사람마다 좀 더 깊이 느끼는 특별한 문제들이 있는 법이죠. 내 관심은 언제나 정치적이었습니다. 정치는 나의 관심을 사로잡습니다. 정치, 인간관계, 사랑, 그리고 사회에서 억압받는 사람들. 나는 이런 일들에 매우 관심이 끌립니다. 철수는 오늘 어떤 창의성 높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

창의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창조 과정이 문제 많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이유를 밝혀준다. 어딘가에 풀어야 할 숙제가 있고 완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식과 함께 창의성이 시작된다고 한다. 그렇게 정신적 에너지를 끌어내는 긴장감이 없다면 새로운 답을 찾으려는 욕구도 생기지 않는 법. 사람이란 존재는 그런 종류의 자극이 없다면 애초부터 창의적인 과정을 시작하지 않는다. 몰입의 작가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생전에 노벨상 수상자 14명을 포함한 창의적인 인물 91명을 직접 찾아가 만났다. 그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30년 연구가 창의성의 즐거움이란 책으로 나왔는데 그는 책에서 말한다. 창의성이란 번뜩이는 아이디어 같은 게 아니라 문화 속에서 특정 상징 영역을 변화시키는 과정 전체라고. 창의적인 사람들은 문제를 성급하게 규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각도로 상황을 바라보면서 한동안 결론을 보류하고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를 생각한다. 문제가 생기면 이제 창조 활동의 영역에 들어섰음을 깨닫고 기꺼이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해 보도록 하자.

많은 분들이 게시판에 올리는데 놀랐네요. 놀라워요. 저는 주중에 방송 듣는 분들하고 주말에 듣는 분들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주중에도 줄창 듣고 또 주말에까지 듣습니까? 아, 요건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 예. 아니. 아, 저는 정말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뭐 좋은 노래니까 뭐 이틀 연속 나가도 괜찮죠? 건스 앤 로지스의 Knocking on Heaven's Door. 예. 자, 6시 41분 40초 막 지났습니다. 장재상 씨가 오랜만에 로그인합니다. 아, 로그인 잘 됐나? 예. 아, 이거만 남기시려고 로그인하신 거예요? 이럴 필요까지 있으신가? 아니 뭐 방송에 대한 얘기를 하시든가 신청곡을 하시든가 그래야죠. 그리고 저 미니 게시판에 보면 이 미니 게시판이라는 게 배철수의 음악 캠프 저나 제작진과 청취자 여러분이 소통하는 창구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편하신 분들 계신 모양이에요. 여기 청취자들끼리 막 서로 인사하고 뭐 개인적인 사담 나누고 이런 게 특히 주말에 많으시더라고 보니까. 계속 이렇게 하시면 할 수 없이 우리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전 뭐 괜찮은데. 그래서 이제 청취자들한테는 안 보이게 운영할 수도 있거든요. 이걸 게시판을. 근데 뭐 그렇게 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예. 여기까지만 얘기 드립니다. 예. 자, 5006번으로 청해 주신 카펀터였습니다. They long to be close to you.

0: 리아나 다이아몬드 4823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카펀터즈의 Close to You였고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2: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1, 2부 끝곡은 스티비 원더 러브 고고. 박건영 씨가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더워도 추워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뛴다. 러닝의 시대라 달리기로 유명한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다짐에 눈이 갑니다. 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밥 먹고 잠을 자는 것처럼 당연히 달린다. 말이 쉽지 하루 한 시간씩 매일 뛰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어서 물었더니 답해줬죠. 그냥 하루가 23시간이라고 생각해버립니다. 달리기에 취미가 없으면 책 읽기, 스트레칭과 근육 운동, 아니면 엄마랑 통화해주기. 하루가 23시간인 셈 치고 매일 1시간씩 해본다. 어떠세요? 도전!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팔이 올라가지 않는 순간 일상도 멈춰버립니다. 어깨 속 회전근개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나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가면 집으로
1: 굿길베이글.com.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 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Charlie Puth, featuring Selena Gomez, We Don't Talk Anymore. 1703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광고 뒤에는 김세윤의 영화음악 진행합니다. 김세윤 씨가 오늘은 모자를 안 쓰고 오셨네. 네. 3부 4부 음주엔 티맵 대리 에어비앤비 CTOCL 9단지 주식회사 워킷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이카운트 모빌코리아 윤활유 서울우유협동조합 SK케미칼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에서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5: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안전화.
6: 예뻐도 너무 달다. 어디 거?

뭐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주세요.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오늘은 모자를 안 쓰고 나오신 김세윤 씨와 함께 김세윤의 영화 음악 진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네. 어, 모자 가방에 있어요.
1: 아, 그래요?
2: 가방에 두고 왔어요. 깜빡했어요.
1: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네.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2: 그렇죠. 한 일주일 정도.
1: 모자 안 쓰고 오시잖아요.
2: 그렇죠. 샵 갔다 오면 어어. 머리를 깎아준 분께 대한 예의로.
1: 예의로.
2: 예. 그렇습니다.
1: 그래서
2: 어색해요. 모자 안 쓰면.
1: 샵을 갈 필요가 있나요? 계속 모자 쓰고 다니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2: 어, 그러게 머릿결이 네, 오래 놔두면 또 이게 관리가 힘든 거라 가긴 가요.
1: 아, 그래요?
2: 네. 거기 되게 잘하는 데인데
1: 어,
2: 거의 그 포털 사이트 평점이 5점 만점에 4.99점의 별점을 받는 곳이거든요.
1: 어, 유명한 샵이군요.
2: 그렇게 막 크게 유명하진 않지만 아는 사람 사이에 소문나고 어,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
1: 아무튼 그 거기서 머리 한 사람들은 평가가 무지하게 네, 좋은. 어?
2: 근데 제가 그걸 누가 추천하고 싶어도 제 머리를 보면 신빙성이 안 생길까 추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죄송한 마음.
1: 아니 그 네, 김세윤 씨 이 두상에는 지금 제일 네,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일 수도 있잖아요.
2: 아, 그렇죠. 예. 네.
1: 그리고 본인도 마음에 드니까 그걸로 가는 거 아니에요?
2: 어, 그럼요. 어. 네. 저는 너무 좋아하죠.
1: 어, 괜찮아요. 예. 네.
2: 고맙습니다.
1: 이게 무슨 고마울 일이야? 아, 네. 자, 오늘 어떤 영화입니까?
2: 이번 주에 개봉하는 한국 영화고요.
1: 어,
2: 영화 제목은 경주기행입니다.
1: 경주기행.
2: 네. 일단 오늘은 줄거리부터 먼저 좀 짧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1: 네네.
2: 왜냐하면 제목이 왜 경주기행인지를.
1: 아니, 그 영어 제목이 있잖아요. The Journey
2: 네,
1: to 경주.
2: 네. 이게 영어로는 이게 사실 중의적인 그 우리말의 중의적인 말을 다 담기는 사실 아, 힘들죠.
1: 아, 이게 기행이
2: 그죠.
1: 거기 여행 가는 것뿐 아니라 괴상한 뭐 행동도 기행이잖아요.
2: 으로 해석을 어,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조금은 우리말로 하면 어, 좀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제목이 경주 기행이에요.
1: 아, 이 앞에 경주가 또
2: 그죠.
1: 그 불국사 숙가람 있는 경주가 아닐 수도 있네요.
2: 그 경주이면서 영화에 나오는 또 주인공 그 영화에 나오는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이기도 해요.
1: 아,
2: 네, 그래서 경주란 말에도 한 두 가지 정도의 뜻이 있고
1: 네네,
2: 기행이란 말에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는 여러 의미가 담길 수 있는 경주 기행이라는 작품이고요.
1: 네.
2: 어,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밝혀지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 스포라고 할 수 없고요.
1: 어,
2: 영화 시작하자마자 경주는 이미 죽어 있습니다.
1: 네. 아, 그래요? 어,
2: 경주라는 아이가 그냥 죽었습니다.
1: 죽었어요. 어,
2: 수학여행을 갔는데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는데
1: 네,
2: 수학여행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어떤 그 사건의 피해자가 돼서 어, 사망을 했고
1: 어,
2: 범인도 잡혔어요.
1: 범인도
2: 이게 영화 시작하자마자 나와요. 어, 일반적인 영화라고 하면 만약에 경주라는 아이가 희생됐으면 그 범인을 잡기 위한 어떤 추격전이 그 뒤에 좀 전개될 텐데
1: 네네,
2: 이 영화는 영화 시작하자마자 경주는 이미 죽었고
1: 어,
2: 경주를 그 죽음에 이르게 한 범인도 잡혔고
1: 어,
2: 그 범인의 재판도 끝났고 형기를 다 살고 심지어 출소를 한 상태에서 영화가 시작이 돼요.
1: 오.
2: 그래서 범인이 출소를 했는데 그 사망한 경주의 이제 생일이 다가오는 거죠.
1: 네네.
2: 그 경주의 생일을 앞두고 남은 가족 엄마와 새 언니가 승합차를 몰고 경주를 갑니다.
1: 어,
2: 경주

0: 주가 마지막으로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곳 경주로 가는 거죠. 온 가족이. 네네, 네네. 그런데 그렇게 온 가족이 노란색 승합차를 타고 가는데 그 차에는 엄마 그리고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말고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트렁크에 비닐에 비닐로 얼굴을 가리고 두 손 두 다리가 모두 묶인 채로 한 사람이 승합차 트렁크에 실려 있습니다. 오. 이렇게 영화가 시작하죠. 경주 비행.
1: 뭐 스릴러예요, 이거?
0: 스릴러인 것처럼 시작해요, 영화는.
1: 아, 스릴러인 네. 것처럼 시작을 한다.
0: 그런데 영화는 또 코미디예요.
1: 아, 코미디예요, 또? 네.
0: 그런데 코미디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눈물이 나요. 그게 이제 경주 비행이라는 작품이고요.
1: 아니, 근데 이게 네. 저는 이 감독은 저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데 김미조 감독.
0: 네. 그러니까 이 김미조 감독의 전작도 사실 굉장했거든요. 그러니까 갈매기라는 영화는 독립 영화였고요. 갈매기에서는 주인공이 60대 정도의 여성으로 짐작이 되는데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데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1: 네네.
0: 근데 이제 주변에서는 다 아주 겉으로 알려져서 좋을 게 뭐 있냐. 서로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조용히 넘어가자 할 때 마지막까지 그 고집을 꺾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 싸우는 여성의 이야기로 되게 주목을 받은 그런 감독님인데 처음 상업 영화를 만들면서 되게 쉽지 않은 도전을 한 거죠. 이게 어떤 사건의 피해자로 고등학생이 사망을 한 데서 그러한 사건을 가지고 코미디를 만드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1: 네네.
0: 이게 왜냐하면 자식 잃은 부모의 그 심정을 코미디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 위험할 수 있는데 그 위험하고 모험적인 시도를 멋지게 해내서 지금 또 경주기행에 대한 평가도 좋고요.
1: 일단 배우들이
0: 네.
1: 좋은 배우들이 대거 출연하셨는데
0: 일단 엄마는 이정은 배우.
1: 네네.
0: 네. 그리고 큰딸은 공효진. 네. 그러니까 지금 MBC 방영 중인 드라마 유부녀 킬러에서는
1: 네.
0: 사람 죽이는데 천부적인 실력을 갖고 있는 킬러로 나오잖아요. 이 영화에서는 벌레 한 마리 못 죽이는 벌레 한 마리 못 죽이는 소심한 딸로 나오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둘째는 법을 공부하고 있는 박소담 배우가 이제
1: 배우.
0: 둘째를 연기하고 있고요. 셋째를 연기하는 건 이연 배우인데
1: 네.
0: 최근에 21세기 대군 부인에도 나왔던 이연 배우는 특이한 게 이 영화에서 프로레슬러 선수 출신으로 등장을 해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머리보다 몸이 앞서는
1: 네.
0: 좀 다혈질 성격의 셋째 딸. 이렇게 해서 엄마와 세 딸이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니까 경주까지 합치면 네 자매인 거죠.
1: 네.
0: 근데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쓰고 직접 연출을 한 김미조 감독이 실제로 네 자매래요.
1: 아, 그래요?
0: 그리고 실제로는 내 자매의 막내래요.
1: 네.
0: 그리고 위에 언니가 실제로 프로레슬링을 하셨대요. 그래서 감독이 그 실제로 성장했던 딸 넷이 함께 부대끼며 살아갔던 집안의 좀 분위기들이 자연스럽게 영화 속에서는 코미디로 좀 녹아나고 있고요.
1: 네.
0: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트렁크에 실려있는 남자가 누구냐 그 남자의 정체가 무엇인지도 시작하자마자 밝혀지니까 스포는 아닙니다. 그게 바로 변요한 씨고요. 바로 그 막내 경주를 살해한 범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은 딸 그리고 죽은 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이 가족이 큰맘 먹고 감옥에서 풀려나게만 기다렸다가 그 가해자를 납치를 하고 일단 경주를 가면서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
1: 일단 뭐 잔인하기 시작하네.
0: 그때까지 완전히 스릴러였죠.
1: 네네.
0: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벌레도 제대로 죽여보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마음은 먹었는데 막상 그걸 실행에 옮기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고요.
1: 쉽지가 않죠.
0: 그 와중에 또 가족 사이에서 처음에는 의기투합했지만 막상 이게 현실이 되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자는 파와 이만하면 됐다 파가 갈리면서 그때부터 영화는 코미디가 됩니다.
1: 네.
0: 그게 바로 경주기행이라는 작품이에요.
1: 예. 김미조 감독 친구분이
0: 우와.
1: 글을 올리셨네. 0905번 김미조 감독 친구입니다. 친구가 첫 상업영화를 준비하고 개봉하는데 와 있어 너무

0: 싶습니다. 더군다나 그 철수 아저씨 라디오에 소개가 된다니 너무 좋은 영화예요. 많이 봐주세요. 어. 혹시 김미조 감독 본인 아닐까 본인? 아, 본인이 올리긴 좀 쑥스럽지.
1: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줄거리에 더해서 네. 제가 이 영화를 본 느낌을 만약에 저에게 뭐 한 줄 평을 써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친절한 금자씨를 태우고 가는 미스 리틀 선샤인. 그러니까 예전 할리우드 영화 중에 미스 리틀 선샤인이라는 영화를 혹시 좀 보신 네네. 분이 있다면 네. 노란 승합차를 타고 온 가족이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면서 겪는 우당탕탕 스토리라는 점에서는 미스트리스 선샤인을 담겨 미스트리스 선샤인을 닮아 있지만
0: 네.
1: 애초에 여행의 목적이 막내의 복수를 위해서 떠난다는 점에서는 이야기만 놓고 보면 친절한 금자씨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미스 리틀 선샤인 분위기의 영화. 요 정도로 좀 말씀드리면 만약에 두 편 다 보신 분이라면 네.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 자, 음악을 한번 들을까요?
1: 그래서 고른 게 이 음악이고요. 미스 리틀 선샤인의 음악을 골랐고요. 이 음악이 흘러도 꽤 좀 제법 어울릴 법한 여정이 영화 속에 펼쳐지고요.
0: 네.
1: 데보지카의 The Winner Is라는 스코어입니다.
0: The Winner Is. 예. 자, 오늘 영화는 경주기행. 김미조 감독, 이정훈, 공효진, 박소담, 이연 배우가 출연하는 예. 자, 듣겠습니다.

0: 데보츠카의 The Winner Is 들었습니다.
1: 네, 그 보통 영화를 감독의 예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0: 네.
1: 감독의 예술이긴 한데 거기에 하나의 좀 문장이 더 들어가야 되는 게 배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감독의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런 실사 영화.

0: 영화는.
1: 그렇죠. 예.
0: 그리고 모든 영화에는 일종의 코어 근육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영화라는 게 뭐 살짝 흔들리는 순간도 있지만 살짝 흔들리는 듯 하다가도 다시 또 중심을 잡아서 마지막까지 자기 색깔을 잃지 않게 하는 그 코어 근육이라는 게 영화마다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어떤 네. 건 뭐 연출, 어떤 건 뭐 촬영, 뭐 여러 요소가 있겠죠. 이 영화의 코어 근육이라고 한다면 저는 확실히 배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정은이라는 배우께서 이 영화에서 맡은 역할이 야구를 치면 그 약간 믿음직한 마무리 투수 같은 느낌. 마지막에 그 제일 중요한 엔딩 시퀀스는 거의 이정은 배우 혼자서 좀 책임지는 영역이라고 그 좀 할 수 있는데
1: 네네.
0: 거기까지 이어가는 흐름에서는 첫째를 연기한 공효진 배우가 정말 잘 이끌어가고요. 그러니까 박소담 배우와 그리고 또 이연 배우가 저마다 자기 시퀀스에서 마치 야구로 치면 필승조 개투진처럼 이야기를 차곡차곡 잘 이어가서 이정은 배우에게 마지막 엔딩을 넘겨주는 형태로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영화는 배우하고 배우들 간의 케미의 힘이 워낙 단단한 코어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살짝 흔들리는 순간이 있더라도 마지막까지 이 영화를 집중해서 보게 되고요. 이게 사실 스릴러인 척 하다가 코미디로 갔다가 드라마로 마무리하는 이게 쉽지 않은데.
1: 그렇죠.
0: 그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식 잃은 엄마 그리고 동생 잃은 딸들의 그 좀 문드러진 마음을 가지고 좀 우스꽝스러운 시퀀스를 연출하는 게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이렇게만 만들면 위험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아마 좀 하게 되지 않을까. 마지막 엔딩에 대해서는 아마 서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1: 아니 변요한 씨도 나온다며.
0: 그러니까 이
1: 뭐야 이거 특별 출연.
0: 변요한 씨가 바로 그 승합차에 그 실려 있는 남자인데요. 예, 그것도 뭐 곧 영화 시작하자마자 밝혀지기 때문에 큰 스포는 아닌데.
1: 노 개런티로 출연했다는.
0: 제가 제일 놀라운 게 노 개런티예요. 노 개런티로 하기에는
1: 분량이 많아?
0: 분량도 많거니와 고생이란 고생.
1: 오.
0: 변요한 씨가 제일 많이 고생을 해야 되는. 네. 특히 몸이. 몸이 고생하는. 어떻게 이걸 노 개런티로 찍었지? 네.
1: 아니 뭐. 감독하고 뭐 친구일 수도 있고 뭐 예.
0: 제가 듣기로는 영화를 만든 제작자가 뭐 그분하고의 아주 오래된 인연 때문이라고 하는데
1: 아 뭔가 예 이유가 있겠죠.
0: 노게런티라는 게 저는 가장 믿기 힘든 이 영화를 보고 나면 그 정도로 아주 임팩트 있고 중요한 역할 아마 많은 배우들이 특히 그 정도급의 배우들이 선뜻 하려고 하지 않았을 수 있는
1: 네.
0: 그 주인공도 아니고 사실 연기하면 관객들한테 미움받을 일밖에 없는 캐릭터고 근데 심지어 노게런티로 예, 그래서 변요한 씨의 희생이 만들어낸 장면들이 있습니다.
1: 뭔가 이유가 있겠죠. 자 음악 들으면서 마치죠.
0: 두 번째 곡은 이번 주에 개봉하는 또 다른 영화에서 골랐고요. 오크스트리트의 마지막 날이라는 헐리우드 영화도 이번 주에 개봉해요.
1: 네네.
0: 요거는 재밌는 설정이 우리가 왜 눈 떠보니 다른 시대에서 깨어나는 그런 좀 이야기들 많았잖아요.
1: 많았죠.
0: 이 영화는 눈 떠보니 내가 사는 동네가 통째로 공룡이 살던 시대에 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눈 떠보니 마당에 공룡이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아주 재밌는 SF 영화.
1: 네.
0: 예, 그 영화에 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영화 속의 누군가가. 스티브 윈우드의 발레리 준비했습니다.
1: 오늘 영화는 김미조 감독의 The Journey to 경주. 경주 기행입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훈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착해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과 함께 로컬 브랜드를 키워가는 땀방울이 지역 소멸을 막는 해법이 되는데요.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훈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처서가 이미 지났지만 폭염의 기세는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발효 중이고요. 태풍보다도 힘이 더 세서 지금은 태풍조차도 우리나라를 피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 크게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도 심해졌는데요. 오늘 저녁까지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더 지나겠고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에서 6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오겠고요. 충북 북부에도 최대 3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반면에 남부지방은 내일도 볕이 강한 가운데 35도를 넘어서는 곳도 있겠고요. 열대야도 이어지겠습니다. 수요일에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비가 예상됩니다. 박윤경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지난주 빌보드 앨범 차트 1위 스트레이 키즈의 This and That 앨범에서 앨범 타이틀곡입니다. This and That. 4147번으로 강력하게 항의하셨는데 그 늘 BTS만 소개해 주시던데 스트레이 키즈 노래도 틀어주세요. 아 그럼요. 청취자들이 원하시면 예, 보내드립니다. 스트레이 키즈. 예. 아, 앨범 차트 1위 올랐잖아요. This and That. 7시 34분 48초 막 지났습니다. 노숙현 씨가 백혜물 첫방부터 들어온 애청자입니다. 확실한 거죠. 예. 아주 의심 많아가지고요. 자, 음악은 플리라고요. 예. 레드 핫 칠리 페퍼스의 베이스 연주자입니다. 플리의 솔로 앨범. 그중에서 레디오헤드의 톰 요크가 피처링한 트래픽 라이츠.

닥터 드레 그리고 스눕덕의 스틸 드레 들었습니다. 9441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중학교 1학년 학생. 저번에 한번 얘기는 해드렸을 거예요. 예, 오늘 듣고 있나 모르겠네 오늘. 앞에 들으신 음악은 플리 피처링 톰 요크 트래픽 라이트였고요. 자, 7시 45분 46분 막 지났습니다. 2021번으로 예. 이분도 경주에 다녀오셨네. 예. 자, 머룬 5 피처링 시저 What Lovers Do.

0: 괜찮더라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만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3: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2: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4: 온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5: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6: 배철수 액마 캠프입니다. 아, 9646번으로 스페인 포르투갈 여행 중이에요. 제가 도착한 날 이강인 선수 골 소식 듣고 아주 생각이 났어요. 이강인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 왜 제 생각이 납니까?

여행 잘하고 오시고요. 자, 오늘 끝곡은 도쿄에서 들어주신 청취자죠. 네, 도쿄 무사시노에서 김순 씨. 네, 고맙습니다. 아, 일본에 엽서가 왔어요. 청해주신 Earth, Wind and Fire의 Fantasy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곽정은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칭찬에 목말랐던 아이였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칭찬을 잘해주시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늘 인정받으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마음의 결핍을 채우는 걸 저만의 생존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 유익한 가치를 건네고 인정받을 수 있을지를 더 고민하게 됐어요. 허기진 마음은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채우고 어떻게 쓸지 스스로 찾으면 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고온 다습한 8월은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즐거운 휴가지에서 식사가 고통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인데요. 식재료는 반드시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고 펄펄 끓는 자동차 트렁크에 음식을 방치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야외에서 굽는 고기나 해산물은 겉만 타기 쉬우므로 속까지 완전히 익혀 드시고 조리 전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죠. 만약 구토나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임의로 지사제를 먹지 말고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휴가지에서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철저한 식중독 예방과 개인 위생 관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 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린...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1: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심리학을 전공하고 전문 상담 교사로 학생들을 마주하는 어떤 분은요.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방법으로 민트 초코를 예로 듭니다. 페퍼민트의 시원함과 카카오의 단맛이 결합된 민트 초코는 호불호가 극명하게 나뉘는 편이잖아요. 하지만 모두가 자기를 좋아했으면 좋겠다고 자신이 가진 고유의 색깔이나 맛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분명 있으니까요. 모두가 날 좋아해줬으면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요구에 다 맞추다 보면 정작 내 색깔을 잃어버립니다. 미움 좀 받으면 어때요? 나를 있는 그대로 확실히 사랑해주는 이들이 더 많은데.

8월 24일 월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의 첫 곡은 아바맥스의 So Am I였습니다. 별밤 시작하면서 어떤 심리 전문가가 추천한 공동체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방법으로 민트 초코처럼 살기 소개해드렸습니다. 9724님, 제가 방금 보고 온 너튜브 영상에서도 비슷한 말이 나왔어요. 나다운 게 이기는 거다. 맞아요. 이게 했는데 계속해서 어떤 공동체에서 배제되는 경험을 뭐 너무 지속적으로 겪는다 하면 뭔가 조언을 얻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해야 되는 거지만 대체로는 이 말이 정답입니다. 특히 한국의 그 좀 문화가 튀는 것을 너무 싫어하고 배척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아 무난한 게 제일 좋은 거다라는 인식이 너무 강해서 다들 개성을 숨기거나 없애기 십상인 것 같아요. 0225님,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제가 되고 싶은 모습으로 노력하는 건 좋은 거겠죠? 민트 초코가 먹고 싶어지는 밤이네요. 그럼요. 되고 싶은 모습이 있다라는 것. 저는 그게 결국에는 훌륭함이란 무엇인가를 봤을 때 결과가 아니라 그런 지점이 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냥 뭐 그래서 뭐하냐 뭐 사람 다 똑같다 이러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되고자 하는 어떤 사항이 있는 것. 그게 은근히 또 계속 그게 있기도 어렵기는 해요. 그죠? 민트초코 저도 오늘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 먹고 와가지고 시원한 게 땡기진 않네요. 다행히. 이따

0: 밤에는 또 땡기겠지만요. 오늘 별밤은 이렇게 막 별하별 얘기 다 나와도 되는 날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노래 편하게 나누는 날이거든요. 실시간 이야기나 신청곡 다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별밤 1, 2부는 오뚜기 카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CTOCL 구단지, 주식회사 워키, 롯데렌탈, 3일제약, IS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와 함께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자유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백현진입니다.
5: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력은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지긋지긋
7: 무조맨. 티 어실 원스야.
8: 딱 한 번만.
7: 티 어실 원스야.
8: 싹 한 번에.
7: 티 어실 원스야.
8: 무조맨.
7: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의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2: 8월을 뜨겁게 수놓은 한여름밤의 음악축제 서머페스타인 별밤. 그 대망의 피날레를 장식할 주인공은 밴드 Can't Be Blue입니다. 8월 25일 화요일 가든 스튜디오 현장에서 라이브로 함께하세요.

키키의 I Do Me 듣고 오셨습니다. 1038님께서 오늘 아침 클래식 라디오를 듣는데 별밤 시그널송이 나오더라고요. 그 음악이 클래식이라는 거 처음 알았어요. 아침에 별밤 시그널송을 들으니 순간 밤 8시로 순간 이동을 한 것 같은 신기한 기분을 느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원곡이 있어요. 저도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대체로 이 곡은 그 우리 별밤 시그널 곡은 별밤 시그널로 특히 한국인들이 많이 알고 있죠. 프랑크 프루셀의 메르시 쉐리라는 곡으로 검색하시면 익숙한 별밤 시그널 왕곡으로 들으실 수가 있고요. 윤선아님, 50견으로 어깨에 주사를 맞았더니 오늘은 샤워를 하지 말아네요. 땀 흘리며 운동해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집에서 매트 깔고 에어컨 틀고 시원하게 가볍게 달리며 듣습니다. 매트를 깔고 달리신다고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너무 궁금한데? 매트 제자리 달리기인가? 매트 위에서? 뭔가 아무튼 운동하는 비법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의사 선생님 말은 꼭 지켜야 됩니다.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어요. 운동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3057님, 내일 제 생일이에요. 별거 없는 여러 날 중 하루지만 별일 있는 생일로 만들고 싶어서 문자 보냅니다. 스스로 8월의 크리스마스라고 일컫는 제 생일인데 나이 들어도 설레긴 매한가지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3057님, 생일 축하드릴게요. 생일에 설레는 거, 그 마음이 청춘 아니겠습니까? 젊음이자. 자, 노래 또 듣는 동안에 부엉이들 오늘 있었던 일 아니면 지금 문득 드는 생각들 신청곡 등등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로시의 구름.

조지의 BGF 들었고요. 그 전에는 로시의 구름이었는데요. 3713님께서 제 작업 시간은 김이나의 별밤 방송 시간이 8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지금 한복에 고름을 만들고 딱 한복에 부착하려는 순간 공명이 고름 아니 구름 혼자 빵 터졌습니다. 그리고 요즘 한복 시장이 너무 힘들어요. 한복 하시는 분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3713님이 오늘 첫 문자군요. 아이고 작업 시간에 함께 해주시는 딱 어쩜 이렇게 저랑 맞아떨어지신 거예요. 한복 시장은 언제가 좋은 걸까요? 아무래도 제가 한복을 구매한 것은 결혼식이 있을 때 제 결혼 또 누군가 제 가족 내의 결혼 이럴 때인데 아무래도 그 영향인가? 아무튼 이게 지금 그 시장이 요새 안 좋다니 첫 문자 주셨는데 마음이 쓰입니다. 진짜로 화이팅 하십시오. 앞으로도 문자 자주 보내주시고 오늘 첫 문자라 선물 챙겨서 보내드린대요. 꼭 다시 와주세요. 3538님 오늘 회사에서 팀장님에게 혼났습니다. 제가 일을 너무 못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도 울면서 라디오 듣는데 오늘이 외롭게 느껴져요. 이리 오세요 3538님. 난 진짜 울면서 일한다는 얘기가 제일 슬퍼. 그냥 울면서 뛰쳐나가거나 어디 잠깐 앉아있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책상 앞에 앉아있는데 눈물이 흐르는 거 제가 생각하는 진짜 어른의 모습 너무 힘들지만 할 일은 하고 있는 거. 아휴 외롭지 마세요. 우리가 있습니다. 뭔가를 못해서만 혼나는 게 아니에요. 팀장님도 아 뭔가 또 위에서 뭐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힘내십시오. 4213님께서 고3 담임입니다. 오늘부터 수능 원서 쓰는 기간이라 아이들 서류 체크하고 혹시 틀린 곳 없는지 얼마나 꼼꼼히 신경을 썼는지 이제야 허리 펴고 한숨 돌리는데 밤하늘의 별이 참 예쁘네요. 전국 고3 선생님들 화이팅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선생님. 오늘은 또 밤하늘이 맑은 모양이에요. 요 며칠 또 비가 많이 내려서 하늘이 좀 흐릿흐릿한 날이 많았었는데 혹시 여유 되시는 분들은 지금 밤하늘이 맑다고 해요.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한번 올려다 보시고요. 안경옥님. 안녕하세요 이나님. 저보다 20살 많은 큰언니랑 크루즈 여행 가요. 저 어렸을 적에는 언니가 우리를 참 많이 챙겨줬는데 이제는 7남매 중 이 막내가 우리 언니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좋은 것도 많이 보여주려고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세상에 7남매의 제일 큰언니는 20살 차이. 얼마나 애지중지 귀염둥이 막둥이시겠습니까. 근데 또 이렇게 여전히 우애가 좋아서 큰언니까지 온 가족까지 다 챙기는 역할이 되셨군요. 아무튼 너무나 많은 기억을 만들고 오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깨 주사 맞고 실내에서 매트 깔고 달린다는 분 어떻게 달리는 걸까 제가 궁금했잖아요. 윤선아님. 깍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창한 거 없이 거실에 요가 매트 두 장 두툼하게 깔고 제자리 뛰기 끝에서 끝으로 왔다 갔다 뛰기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거였구나. 요령이 있는 분들은 장소에 구애를 안 받는 것 같다니까요. 뭐가 아무리 도구가 없어도 맨몸으로 무게도 창출해 내서 근력 운동도 가능하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들으셨죠? 너무 더워서 너무 추워서 다 핑계입니다. 어떻게든 뛸 수 있는 것 같아요. 노래 듣는 동안에 실시간 사연들 계속 기다리고 있을게요. 샘 스미스의 I'm not the only one.

0: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모든 물가가 무섭도록 오른 요즘 나는 남성 커트의 염색까지 3만 6천 원에 해결할 수 있는 가성비 최고의 미용실을 7년째 다니고 있다. 싸기만 한 게 아니라 실장님 실력도 좋아서 한 달에 한 번 찾아갈 때마다 늘 하던 대로 해주세요 라고 말하곤 했다. 지난 주말에도 똑같은 멘트를 던지고 기분 좋게 자리에 앉았는데 웬 낯선 디자이너분이 다가왔다. 이달부터 본인이 미용실을 인수했고 원래 계시던 실장님은 그만두셨다는 거다. 지난달에 왔을 때만 해도 아무 내색 없으셨는데 좀 당황스럽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나는 새 디자이너분께 원하는 스타일을 세세히 알려드렸다. 커트를 받는 동안 생각해보니 내 머리를 7년이나

책임져 주셨는데 그분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었다. 실장님을 마지막으로 본 날도 나는 무심하게 안녕히 계세요 하고 미용실을 나왔을 거다. 다음 달에 또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말이다. 그게 마지막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그동안 편하게 찾아올 수 있게 잘 해주셔서 감사했다고 따뜻한 말 몇 마디라도 건넸을 텐데 아쉬움이 컸다. 그러고 보니 내 입에서 나가는 어떤 말이든 누군가에겐 마지막으로 남는 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는 그 말들에 조금 더 따뜻함과 향긋함을 담아보려고 한다.

오늘 안녕들 한가요? 1010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고요. 비록 이름은 모르지만 7년간 제 머리를 책임져준 실장님께 늦게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해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새 디자이너분이 만진 제 머리 스타일과 염색이 또 마음에 드는 겁니다. 7년 단골 실장

그 자기가 신경 쓰는 아주 작은 디테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합을 잘 맞춰놨는데 그분이 어디로 옮기시거나 뭐 일을 그만두시게 되면 진짜 너무 곤란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분한테 머리를 맡겼는데 마음에 들지 않기라도 하면 이게 참 머리카락이 생각보다 우리 모습을 많이 바꿔놓잖아요. 남들 보기에는 뭐 큰 차이가 없는데 머리라는 게 진짜로 그냥 우리 스스로에게는 참 많은 감정을 주는 그런 요소인 것 같아요. 뭐 앞머리 있는 사람들은 더 그렇고. 1419님께서 공감되는 사연이에요. 저도 단골 미용실 원장님이 출산휴가 들어가는 바람에 다른 곳에 가서 뿌리 염색 한번 하는데도 엄청 검색하고 고민했어요. 얼마 전 다시 오픈한다고 톡이 와서 단골 미용실로 편하게 돌아가려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죠? 단골 미용실만큼이나 바꾸기 어려운 게 없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한번 바뀌긴 했는데 거기서 어차피 저는 뭐 메이크업 할 일이 있을 때 가야 되는 미용실로 가야 돼서 근데 메이크업 하는 실장님을 계속 따라다니고 있거든요. 그분이랑 벌써 이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서 받았을 때 더 마음에 들어도 그냥 계속 지금 오래된 실장님이랑 하고 싶은 것 같더라고요. 참. 아, 이름이라도 혹시 오래된 단골 가게 있으면은 꼭 성함을 알아두시기를. 저도 이런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2년이 오래됐는데도 항상 직책이나 역할로만 서로 알아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이분 성함이 뭐였지 했을 때 가물가물한 분들이 좀 떠오릅니다. 사연 주신 1010님께는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안녕들 한 가요는 부엉이들의 무탈했거나 그러지 못한 하루 이야기로 채워지고 있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또는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고요. 계속해서 사연 기다리면서 소금 피처링 10cm의 위로 듣겠습니다.

소금 피처링 10cm의 위로에 이어서 이무진의 에피소드 들었는데요. 추선희님 듣고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이나님. 집에 TV가 고장나서 초등학교 4학년 아들과 라디오 듣는데 너무 좋네요. 아들이 좋아하는 곡 이무진의 에피소드 신청해 봅니다.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함께 들었는데 어떻게 아드님도 지금 옆에서 기뻐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샤워를 할 수 없어서 시원한 실내에서 운동하는 분 사연을 소개하면서 역시 운동의 핑계 될 수가 없는 거다. 운동 못하는 거 했는데 확연히 다른 반응이 두 개가 도착했대요. 박규림님은 핑계는 대라고 있는 겁니다. 운동 안 간 사람이라고 보내주셨는데 반면에 9345님 맞아요. 핑계 대지 마세요. 저는 오늘 오전 6시에 일어나서 근력 운동하고 아침 점심 도시락 싸와서 작업실에서 지금까지 작업 중입니다. 9월 말에 개인전이 있어요. MBC 라디오는 작업 친구예요. 세상의 모든 예술가들 화이팅입니다. 라면서 지금 작업 중인 공간을 보여주셨습니다. 별밤 듣고 계시는 그러면서 작업하시는 예술가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아, 너무 멋있는 또 작품들이 슬쩍슬쩍 엿보이는데요. 아, 고생이 너무 많으신데 그림 그리는 분들 진짜 스트레칭 잘 하시고요. 손가락도 중간중간 싹싹 잘 풀어주시고 정말 창작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운동 열심히 해야 됩니다. 뭐 모두가 그렇지만 몸을 고정시킨 채로 앉아있는 시간이 기니까 더 유의해야겠지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제시 바레라와 알버트 보시스의 Every Day Feels Like Sunday.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5: 자녀의 마음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자녀를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친밀한 경험은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0: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건강한 관계를 맺는 힘을 키워줍니다. 하루 10분 자녀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세요. 그리고 풀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아 상담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월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0709님께서 처음으로 글 남겨봅니다. 출퇴근길에 청취하면서 항상 30분 정도 함께하지만 기분 좋고 힘이 되는 시간인 것 같아서 고맙다 문자 보내고 싶었네요. 라고 보내주셔서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짧게든 길게든 종종 함께 해주십시오. 2부 마무리하면서요. 이현정님이 신청하신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 듣고 3부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8월은 기온이 크게 오르며 말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해지고 독성도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휴가철 산행이나 야외 활동 중 벌소임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벌을 자극할 수 있는 짙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피하고

0: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야외에서 벌집을 건드렸다면 무리하게 팔에 휘저 쫓으려 하지 말고 머리를 감싼 채 신속하게 20m 이상 대피해야 합니다. 혹시 벌에 쏘인 뒤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죠. 작은 벌 한 마리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8월. 낯선 야외에서는 항상 주변을 살피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2: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3: 노년층 열사병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탄소 배출로 인해 매년 더 뜨거워지는 여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사병,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열사병으로 노년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40도 이상의 고열로 인해 뇌 장기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열, 환각,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시원한 그늘 또는 실내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벗겨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춰줍니다. 대처보다는 예방이 우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Come on, Harry, we wanna say goodnight to you.

해리 스타일의 As It Was 들으면서 별밤 3부 도착했고요. 김나현님, 목이 아파서 따뜻한 게 필요한 것 같아. 냉장고에서 죽어가던 콩나물로 콩나물국 끓여서 늦은 저녁 먹고 있어요. 개강 전에 빨리 컨디션 회복해야겠어요. 대장부엉도 항상 건강하시길. 해리 스타일의 As It Was 신청이요 라고 보내주셔서 나현님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함께 들었습니다. 자, 남은 한 시간도 부엉이들이 지금 있는 데서 듣고 싶은 노래나 하고 싶은 얘기로 꽉 채울 겁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별밤 3, 4분은 미분당, 현대해상화재보험, 오뚜기 카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환인제약, 에어비앤비,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회와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월요일 별밤 부엉이들이 보내준 실시간 이야기와 신청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최용준님께서 이나님 박뱅춤 추는 영상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라고 알 수 없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박뱅춤이라. 약간 왜 배뱅이굿 이런 느낌으로 우리나라 민속춤인데 제가 모르고 있는 걸까요? 제가 민속춤을 춘 적은 없는데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르겠고요. 뭔가 모든 자료들은 별밤 SNS 인별그램에 올라가 있고 그중에 우리 제 절친이죠. 예, 지디가 좋아요를 누른 게시물이 하나가 있긴 합니다만은 남지혜님께서 저보다 11살 어린 사촌동생이 어느덧 다 커서 저를 데리고 드라이브 가는 날이 왔습니다. 마냥 어리게만 봤는데 이런 날이 다 오네요. 차창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시원합니다라고 이제 세월 흐르는 것을 이렇게 이 친척 아이들 어른 되어가는 걸 보면서 느낀다니까요. 왜 그렇게 항상 어른들이 내가 어릴 때 너가 벌써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몇 살이냐 영원히 반복하고 있는 이유를 제가 나이가 들어가며 느낍니다. 정미정님은 오늘 너무 더워요. 오랜만에 다비치의 빵빠레 듣고 싶습니다. 월요병 때문에 힘들었는데 퇴근 후 누워서 라디오 들으니 이런 게 소확행이네요. 고생 너무 많았어요. 오늘 약간 그 습기 때문에 더좀 더위가 두껍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2638님은 토이의 스케치북 노래 신청해요. 김인아님 늘 수고가 많네요. 저는요, 하얀 종이 위에 장미꽃 다섯 송이 그려서 친구에게 건넸더니 엄지척 해주더라고요. 이런 낭만 여러분 간직하고 계십니까? 누가 장미꽃 다섯 송이를 그려서 나한테 주는 친구라니. 아, 제 친구들은 좋은 말안 해줄 것 같은데. 갑자기 지금 상상해봤는데 서로 또 조롱할 것 같지만은 2638님 주변에는 또다 낭만쟁이 친구들만 계시겠죠. 두분 신청곡 듣겠습니다. 다비치의 팡파레 그리고 토이 피처링 윤종신 김장훈의 스케치북.

다비치의 팡파레 이어서 토이 피처링 윤종신 김장원의 스케치북 듣고 왔습니다. 박종욱님, 가족 단톡방에 저만 풍경사진이나 하늘사진 등을 열심히 찍어서 올리거든요. 그런데 오늘 웬일로 우리 아들이 나무가 걸쳐진 파란 하늘을 찍어 단톡방에 올렸어요. 드디어 우리 아들도 감성이라는 걸 알게 된 걸까요? 오, 그런 걸 수도 있고 뭔가 이 엄마와 나누는 무언의 대화 같은 거 아닐까요? 그리고 그 사진들을 내가 딱히 어떤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참 잘 보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액션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종욱님과 마음의 결이 참 닮아있는 아드님인 것 같습니다. 1383님께서

첫째가 수족구에 걸려서 지난주부터 고생했는데 이제 7개월 둘째랑 저 남편까지 걸려버렸네요. 둘째랑 입원하면서 음악이라도 틀어두려고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많이 아프고 또 입원할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하루가 더 많길 기도해봅니다. 라이마, 라비나,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해. 우리 가족 행복하자. 카더가든에 나무 틀어주세요. 둘째 안고 열심히 밤을 새워볼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프신 와중에도 그죠. 지금 아이까지 돌보시느라 몸은 아픈데 정신은 완전 단단하게 붙잡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더 되지만 그래도 그만큼 더 강한 분일 거라고 믿습니다.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고요. 4693님은 이나 언니, 저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에요. 저는 다리 수술을 해서 오늘 처음으로 병원을 나와 다시 학원에 갔네요. 내일이면 학교를 다시 가야 해요.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이나 언니도 화이팅, 힘내세요. 신청곡은 할로로의 사랑하게 될 거야. 아, 오늘 지금 병원 신세 치신 분들 또는 졌던 분들 사연이 많이 왔네요. 두 분 다 쾌차하셔야 됩니다. 다 나았지만 그래도 조심조심 걸어 다니시고요. 4693님은 두 분께 나란히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청곡도 나란히 들을게요. 카더가든의 나무, 한루로의 사랑하게 될 거야.

카더 가든의 나무에 이어서 한유로의 사랑하게 될 거야 들었고요. 6694님이요. 제주도에서 산책하다가 노랫소리가 들려서 가보니 장범준님이 미니콘서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멀리서 듣는 와중에 소나기가 내리길래 이것도 추억이지 하면서 비와 함께 노래 들으며 집에 갔어요. 평상시엔 하지 않았을 선택들이 기억에 오래 남네요. 장범준의 그렇게 시작되는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거 너무 맞는 말이죠. 평상시에 하지 않는 선택 또는 내 선택이 아니라도 그냥 우연 또는 내가 예상한 대로 뭔가 흘러가지 않아서 맞이하게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우리 추억들 중에 가장 반짝이는 순간이 되더라고요. 3부 마무리하면서 장범준의 그렇게 시작되는 듣고 4부로 올게요.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5: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4: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5: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4: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6: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월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아, 실시간으로 사연과 신청곡 계속 받고 있는데 7542님께서 50대 중반 교육신청 광크를 위해 오늘 난생 처음으로 PC방을 갔어요. 경험 없는 제게는 회원, 비회원으로 나뉜 결제 구조와 부팅 비번 입력까지 안 그래도 긴장하고 있었는데 더 긴장되더라고요. 성공한 지금의 기분은 완전 해피합니다라고. 그렇죠. 이게 누군가에게 너무 그냥 당연한 과정들이 그 문화에 낯설면은 괜한 긴장감이 막 나를 감싸고. 그런데 뭐 차분히 잘 해내셨나 봐요. 저 최근에 PC방이란 데 안 가본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헤아릴 수도 없는데 아마 저도 가면 이제 긴장할걸요. 예전이랑 너무 많은 게 바뀌어 있을 것 같아요. 한때는 제 최애 공간이기도 했었는데. 7535님은 회사 에어컨이 고장나서 일찍 퇴근했어요. 3시간 일찍 퇴근하니까 카페에서 여유롭게 책도 즐기고 이것저것 해도 하루가 길어서 행복해요. 뉴진스의 버블건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우 또 좋은 회사입니다. 에어컨 고장나면 근데 다들 이렇게 바로바로 처리가 됩니까? 바로 집에 보내주나? 그럴 수 없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무튼 너무 좋았겠군요. 원래 3시간 정도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데도 뜻밖의 주어지면 할 게 갑자기 막 많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 시간이 정말 꿀이죠. 윤요한님, 퇴근 후 취미생활인 프라모델 조립하면서 듣고 있어요. 폴킴의 너의 잠을 채워줄게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퇴근 후 풍경들이

색칠까지 하시나요? 그것은 정말 난이도가 높은데 프라모델 조립 차곡차곡 잘 하시면서 들으시라고 두 분 신청곡 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뉴진스의 버블검, 폴킴의 너의 잠을 채워줄게.

뉴진스의 버블검 이어서 폴킴의 너의 잠을 채워줄게 들었습니다. 6047님이 사진과 함께 사연 주셨는데요.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라디오 들으면서 만든 가방입니다. 사실 거의 다 만들었을 즈음 잘못한 걸 발견했지 뭐예요. 그래서 다 풀고 다시 했습니다. 끈까지 다 달고 사연 보내서 자랑하려고 하는데 마무리해서 또 애를 먹네요. 힘낼 수 있게 신청곡 부탁드려요. 김사월의 프라하 라면서. 근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색깔 조합인 거 있죠. 굉장히 짙은 갈색. 그러니까 다크 초콜릿 색깔에 가까운 브라운에 아주 선명한 파랑색. 이 두 조합은 이렇게 미울 수가 없는 조합이라고 제 취향에는 그렇거든요. 이 조합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리고 마무리에는 뭐가 조금 얼기설기 되었어도 그걸 좀 개성으로 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더 재미난 작업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아주 금손이십니다. 정용경님은 오늘 사춘기 아들이 자전거 바퀴에 바람을 너무 많이 넣어서 결국 바퀴가 터졌다는 거예요. 혼자 수리점 가서 교체한다고 해서 현금 보내줬는데 1시간 후에 나중에 할머니한테 용돈 받으면 10,000원 더 보태서 30,000원 드릴게요 라더군요. 그 1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지 상상도 못하겠어요. 감동. 서태지와 아이들 너에게 신청해요. 아 진짜 잘 컸다. 이게 당연히 엄마가 주는 돈은 그냥 갚을 생각 같은 거 안 했던 저로서는 굉장히 감동적인, 물론 또 할머니에게 용돈을 받는 거지만 그래도 이게 개념이라는 것이잖아요. 누군가에게 돌려준다. 이런 아이면 나중에 또 할머님한테는 어떻게 고마움을 돌려드릴지도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신청곡 이어서 들을게요. 김사월의 프라하, 서태지와 아이들의 너에게.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8월 24일 월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문지은님, 초등학교 2학년 딸아이가 꼭 라디오 듣고 자려고 해서 이제 침대에 누우면 라디오부터 켜요. 엄마 어릴 때 이 노래를 좋아했다 라고 추억 얘기할 수 있으니 좋으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너무 행복한 루틴에 별밤이 있다니 감사합니다. 4588님은 따뜻한 대구의 밤이네요. 딱히 사연을 적어보내지 않아도 별밤 들으며 걷는 이 시간이 제게 힐링 타임입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서 걷다가 멈춰 서서 이 기분을 전해봅니다. 여러분 모두 아름다운 밤이 되길 바래요. 이 마음은 진짜 아마 가끔 이런 기분 들 때 한 번쯤 있으셨을 거예요. 이게 매일 들 수는 없는 기분인데 이 귀한 기분을 별밤에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제가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는 세상 속 이야기들은 어쩜 그렇게 험한 게 많은지 너무 좀 나에선 기분이 들다가도 별밤에서 2시간 동안 또 말랑말랑 동글동글한 기분을 가지고 갑니다. 덕분에요. 오늘 끝곡으로 T-Connection의 Love Supreme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작가 곽정은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칭찬에 목말랐던 아이였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칭찬을 잘해주시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늘 인정받으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마음의 결핍을 채우는 걸 저만의 생존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 유익한 가치를 건네고 인정받을 수 있을지를 더 고민하게 됐어요. 허기진 마음은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채우고 어떻게 쓸지 스스로 찾으면 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고온 다습한 8월은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즐거운 휴가지에서 식사가 고통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인데요. 식재료는 반드시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고 펄펄 끓는 자동차 트렁크에 음식을 방치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야외에서 굽는 고기나 해산물은 겉만 타기 쉬우므로 속까지 완전히 익혀 드시고 조리 전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죠. 만약 구토나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임의로 지사제를 먹지 말고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휴가지에서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철저한 식중독 예방과 개인 위생 관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부실한 신축 NO.
6: 튼튼하게 YES.
5: 대충한 리모델링 NO.
6: 제대로 YES.
5: 무너진 외벽 NO.
6: 새롭게 YES.
5: 헌집 줄게 새집다오.
6: 주식회사 해암.
5: 신축 리모델링 외벽까지
6: 새집처럼 내 집처럼 짓습니다. 주식회사 해암.
7: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착해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과 함께 로컬 브랜드를 키워가는 땀방울이 지역 소멸을 막는 해법이 되는데요.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8: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9: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8: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질문. 이 정도면 오늘 잘 살았다 싶은 기준이 있나요? 하루를 시작할 때는 욕심이 많죠. 운동도 해볼까? 책도 읽어볼까? 근데 이제 실제로 하는 건 마라샹궈 먹고 오롱 아니고 우롱 버블티도 소화시키기? 늦잠 자고 일어나서 빰빰빰빰 노래 들으면서 빨리 씻기? 뭐 이 정도면 완벽하진 않아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밥도 잘 먹었고 지각도 안 했고 일도 했고 버틸 만큼 버텼고.
1: 맞습니다. 어떻게 매일이 100점이겠어요. 어떤 날은 잘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출석 점수를 줘야죠.
0: 잘 산 하루보다 잘 버틴 하루가 필요한 날도 있는 거니까요.
1: 그리고 원래 개근상이 제일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알죠? 다들 오늘 하루도 잘 버티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돌아온 피아노 언니 태호,
0: 저는 키오입니다.
2: 안녕. 쉽지 않죠. 바쁘죠.

0: 친한 친구 방송반 8월 24일 월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오늘의 첫 곡은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였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쿄디 표현함이 기호
0: 탱디 표현함이 태호입니다.
1: 사실 미리 생독방을 하고 와서 완전 첫 인사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잘 지내셨죠? 저희는 아주 열심히 바쁘게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Yes. 아, 이 몇 주 동안은 진짜 정신없게 했었죠 저희가.
0: 맞아요. 지금 뭐 거의 눈 감았다 뜨면 다른 나라 있고 네. 거의 지금 그런 식이라서 네.
1: 거의 한 달 가깝게 계속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편안하고 익숙한 곳에 다시 방문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0: Yes. 저희가 없는 동안 하루하루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해서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봤습니다. 이 정도면 오늘 잘 살았다 싶은 최소한의 기준이 있는가? 쿄딘 있나요?
1: 뭐 저희는 사실 스케줄이 가득 차여 있어가지고 그냥 스케줄을 끝나면 난 오늘 잘 살았다라는 맞긴 생각이 해요, 솔직히. 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날들이 있으면 오히려 거기에 따라 기준이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되게 이 기준인 것 같아요. 나가서 좀 바람 샜냐? 바람을 좀 쐬고 맛있는 거 먹었냐? 그러면 뭔가 오늘 하루 잘 버텼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0: 뭐 저도 스케줄 있을 땐 똑같고요. 네. 사실 이제 아침에 딱 이제 눈 뜨면은 이제 솔직히 한숨부터 나오잖아요.
1: 그렇죠.
0: 그 스케줄 딱 봤을 때 야, 이거 내가 할 수 있나?
1: 그렇죠. 미리 안 보는데.
0: 그냥 저는 미리 봐요.
1: 그냥 전 무조건 전날 밤.
0: 그 보면은 야, 이거 진짜 홀린 볼리다 하는데 이제 딱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면 끝나긴 하더라고요.
1: 맞아요.
0: 거기서 이제 저도 오늘 잘 살았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요즘 저는 또 러닝 뛰어서 러닝까지 하면은 이거 진짜 잘 살았다 이런 느낌이죠.
1: 좋습니다. 5537님께서 오늘 이유 없이 힘들고 에너지 다 털려서 퇴근길이 참 우울한 하루였는데 친친방 오프닝이 날 울리네요. 오늘은 셀프 무한 쓰담쓰담 하며 잠에 들어야겠어요.
0: 좋습니다.
1: 셀프 쓰담쓰담 쓰담쓰담
0: 아주 꿀잠 자십시오.
1: 네.
0: 2832님께서 퇴근하고 집 가는 길에 너무 피곤하지만 바로 공원 가서 산책하는데 하고 나면 너무 뿌듯하게 하루 마무리해요. 산책을 해야 잘 살았다 싶고 하루가 완전 상쾌.
1: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 요즘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 신발을 벗고 양말 벗고 그냥 그 바닥을 좀 지압 같이 하면서 이제 그 걸을 수 있는 또 그런
0: 그 되게 많았어요 옛날부터.
1: 아 그래요? 네. 아, 맨발 산책길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뭔가 딱 퇴근하고 그런 거 하나면 퇴근하고 힘이 난다면 그런 거 해도 진짜 참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긴 했어요. 네. 많이 걷길 바라겠습니다.
0: 그럼 또 건강해지잖아요.
1: 그럼요. 간질간질하고.
0: 네, 강혜리님께서 아 오랜만입니다 쿄디 탱디 세 달 만이지만 10분 전에 만난 것 같은 편안한 분위기.
1: 아 그니까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진짜 오랜만에 본 것 같지만 근데 또 막상 하니까 되게 오래 안 된 것 같은.
0: 그렇죠.
1: 예. 환영합니다.
0: 좋습니다. 자 돌아온 오야호를 반겨주는 친구들과 친친방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친한 친구 방송반의 마지막 주간으로 야간 자율학습이 두 번 있습니다. 바로 오늘과 수요일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내일은 손동표 씨와 우리끼리로 함께하니까 방학을 마치고 잠깐 돌아온 저희와 이번 주 끝까지 즐겨주세요.
1: 문자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질문 뭐는 남겨주세요.
0: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0: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직접 쓴 답장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 교환 일기는 시간엔 마지막 교환 일기 시간에는 저희가 직접 써온 일기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네, 보이는 라디오도 열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노트북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보실 수 있어요.
1: 자, 그럼 또 바로 출석 부르러 가볼까요?
0: 갑시다. 자, 방송 시작하자마자 문자로 출석해준 선착순 10명
1: 출석 부를게요.
0: 친친방 출석부 엽니다.
1: 먼저 0번 윤기호 아잉,
0: 0.5번 최태양 하잉.
1: 오케이. 그리고 1번, 아니 너네 팅디 큐디한테 반했지? 야 진짜 큰일 났다. 다 반할 거야? 이번에 진짜로, 아니 솔직히 평생 아닌 거 알면서 혹시 나는 마음에 그런 건데 오늘은 진짜야? 싹 다 반한 거지? 반했으면 나 차단해 지금? 제정신 아니지? 내 거야. 아니 잠만, 진짜 반할 거 같아. 전부 반했어 지금. 큰일 났어 진짜. 님.
0: 오케이 좋습니다. 맛과 증승이 가득한 전통 음식 태양인의 육회 비빔밥 너무너무 맛있고 육회도 신선하고 딴집하고 비교하면 절대로 안 되는겨. 우리는 딱 당일 도축으로 가져와가 하루를 안 넘기거든요. 그거를 딱 피스들이 먹으면 어디서 이런 맛이 나왔나, 비법이 뭐냐 막 물어보는데 우리는 마 손맛밖에 없심더님.
1: 3번, 내가 죽을 놈이지 뭐, 우리가 어긋날 때만 전부터 탓이지 뭐, 마치 죄인인 것처럼 난 한 걸음 물러서서 아무 말도 안 해. 완벽한 너에게 난 항상 부족한 사람인걸 님.
2: 무슨 말 하는지
0: 노래예요. 노래.
1: 아 그렇군요.
0: 4번, 최태양을 처음 봤을 때부터 솔직히 한눈에 반했어요. 진심으로 태양씨를 보자마자 평생의 반려자로 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반려자가 되면 후회하지 않도록 태양씨께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제 진심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기다릴게요. 답변 가세현님.
1: 답변 가세현님.
0: 센스 있었다.
1: 5번, This is Tech Song Rock Tonight. 경동일 흔들어봐. 탁이 뭘 하든 걱정 필요 없어. 지금 탁 믿고 탁 따라 흔들어봐. 탁성 탁성 탁성 탁성. 켜랑 탱도 넣어서 불러주세요 님.
0: 지금요?
1: 지금 켜성 rock tonight. 경동이 흔들어봐. 켜이 뭘 하든 걱정할 필요 없어. 지금 켜 믿고 켜 따라 흔들어봐. 켜성 켜성 켜성 켜성.
0: Let's go. 아 저도요?
1: 네.
0: This is 이 노래 잘 모르는데.

0: 행성 님.
1: 오케이. 자, 6번 자이자이자씨가 친친바하고 있는데 님.
2: 7번 쿄디탱디 네모네모네이드. 네모네이드? 아, 쿄디탱디 네모네이드 너무 듣고 싶어요. 가사도 써왔어요. 제발 그만해 do it for me. 재질한 man I'm not going. 답답한 눈물 안에 깨군 나도 나를 만다고 생각한 걸요.
1: 왜 이렇게 낮게 잡았어?
2: 그니까요.
1: 그나

0: 좋습니다.
1: 8번 탱에 맞춰 둘이 같이 볼집방 해주세요. 지금부터 레몬 탱탱탱님.
2: 앞에 보고 하셔야죠.
0: 좋습니다. 9번 쿄디 탱디는 냉면에 뭐 넣어 먹어요? 저는 기호에 따라 넣으라고 해서 기호 넣어 먹음. 완전 짱임. 그래서 기호는 뭐 넣어 먹어 먹 뭐 넣어 먹나요? 냉면에 님. 저는 계란?
1: 아니 그거 아니고요.
0: 네.
1: 뭐 식초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겨자?
0: 식초랑 겨자 넣어 먹습니다. 저도. 기호에 맞게 해요. 저는.
1: 그렇군요.
0: 예. 네.
1: 좋아요. 자, 마지막 10번. 여러분 죄송하지만 출석부에 글 하나만 적겠습니다. 안녕 쿄디탱디, 너네를 처음 본 순간부터 좋아했어. 예전부터 고백을 하고 싶었는데 바보같이 그땐 용기가 없더라.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로지 너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서 큰 마음 먹고 용기 내어봐. 사랑하는 쿄디탱디 내 남자가 되어줄래 님.
0: 아, 왜 둘 다 가질라 해. 하나 고르라고요. 둘 다는 가질 수 없어요. 그건 욕심쟁이야. 둘 중에 하나만.

0: Yes or yes.
1: 이상 손빠른 10명 출석책 완료 소개된 분들에게는 선물 보내드리고요.
2: 친친방은 이외에도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합니다.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마음이 힘이 들 땐 우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털어놓을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의 안전판 역할을 하니까요. 믿을 수 있는 어른이나 친구도 좋고 일기를 쓰는 습관도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거나 휴대폰에서 서울 위플에 접속해도 힘이 될 거예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매일의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1: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열어봅니다. 하루 언박싱.
0: 저희 소식을 언박싱 해야 하는데 광고 듣는 사이에 또 문자가 왔습니다.
1: 숭이님께서 와 역시 댄스 가수라 그런가 안무 창작 장난 아니네. 아, 그럼요. 저희는 심지어 댄서, 저희 보컬 라인이에요.
0: Yes.
1: 그만큼 피어남의 댄스 수준이
0: Yes.
1: 뛰어넘어요.
0: Yes.
1: Yes.
0: 좋습니다. 자 다시 언박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쿄디 뭔 택배를 세 달이나 쌓아뒀어요. 빨리 가져가서 열어주세요.
1: 어머머나 이렇게 많아요?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기호의 하루 언박싱. 태국 갔을 때 바디워시가 캐리어 안에 다 흘려서 슬펐다.
0: 아 마이 갓. 저도 이런 적 있는데.
1: 아 진짜 아 그 막 다 까진 아닌데 그 좀 꽤 많이 흘려가지고 진짜 그 네 그 저 심지어 막 캐리어 안에 어떻게 막 빨래 해야 되지 막 그러가지고 막
0: 나도 막 그 짐 닦고 나서 물 해가지고 이렇게 막 예 막 닦으려 했는데 막 거품이 막 나와서
1: 맞아. 그래서 그냥 둬야 돼요 사실.
0: 냄새 되게 좋아져요 근데.
1: 예 맞아요 맞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청소 잘했고 잘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또 바디워시 새로 산 거라서 그런지 가득 차 있어가지고 누르니까 이렇게 팍 터졌나 봐요. 네. 아무튼 탱디도 만만치 않은데요. 친구들이 탱디 하루 빨리 열어달라고 줄 섰습니다 지금.
0: 네 갑니다. 자 태호의 하루 언박싱 방콕에 갔다. 엄청 더울 줄 알았는데 한국이랑 비슷해서 놀랐다.
1: 솔직히 한국이 좀 더 더운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진짜로.
0: 근데 확실히 방콕이 좀 더 습하긴 하더라고요.
1: 아 습하긴 하죠.
0: 호텔 되게 습했죠?
1: 아니요 전 괜찮은데.
0: 호텔 안 습했어요?
1: 어 전 괜찮았어요. 어 제 방만 괜찮았나 봐요. 저 심지어 가습기 틀고 잤어요.
0: 어? 와 너무 습했는데 진짜.
1: 어? 왜지? 전 괜찮았는데. 어때요? 탱디 캐리어는 멀쩡했어요?
0: 아 멀쩡합니다.
1: 방만 뭐, 습했고?
0: 네 그렇게 짧은 기간에 갈 때는 되게 작은 캐리어 가져가기 때문에.
1: 아 저 방콕 너무 좋아요.
0: 그리고 저는 바디워시 이런 거 안 챙겨요.
1: 네?
0: 호텔에 있는 거 씁니다 다.
1: 진짜요?
0: 네.
1: 아 안 건조해요?
0: 네? 건조해요.
1: 아,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0: 네.
1: 어 근데 거기는 완전 작은 거 막 쓰던데.
0: 아 맞아요. 그래서 하나 더 달라 해가지고 두 개 썼어요.
1: 아 진짜요?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 방콕 너무 좋았어요. 아 수영장 가고 싶었는데 못 갔죠.
0: 네 못 갔죠. 아 저희 갈 시간이 없었어요. 저희...

0: 이 귀걸이 때문에 가고 싶어도 근데 이제 만질 수 있다 여러분. 저희 이거 뚫은 지 한 한 달 됐는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무튼 네 그래서 수영장 못 들어갑니다. 아무튼 이어서 여러분의 하루도 같이 언박싱 해볼게요. 김민철님께서 탱디큐디 오늘 저희 아빠 생신이에요. 장인 어른한테 생일 축하 세라나데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1: 오케이 파이.

0: 땡큐. 네, 5262님께서 오늘 좀 많이 버거운 하루였는데 친친방 라디오 보고 들으면서 힐링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듣는 큐디 탱대 친친방이 이렇게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힘이 되어주네요. 감사합니다.
1: 많은 힘을 가져가세요.
0: 감사합니다.
1: 네, 월요일인데요 또 오늘.
0: 아, 파이팅.
1: 네,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들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갑니다.
0: 르세라핌의 Come Over 듣고 올게요.

0: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르세라핌의 Come Over 듣고 왔습니다.
1: 네,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 36식품에서 36케어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0: 자, 그러면 실시간 문자 만나볼까요?
1: 5856님께서 쿄디 탱디 얘기 듣고 있으면 뭔가 카페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어요.
0: 아, 카페에서 뭔가 몰래 훔쳐 듣는 사실 그런 건데.
1: 아, 몰래 훔쳐 듣는.
0: 우리 막끼리 얘기하는 옆에서 훔쳐 듣는 그런 내용인가?
1: 훔쳐 들어본 적 있나 봐요.
0: 그럼요.
1: 어, 그래요? 어, 예.
0: 카페에서 갑자기 재민이서 어, 무슨 이거 무슨
1: 이렇게?
0: 얘기지? 어. 어? 어? 어 뭐지? 뭐 이런 느낌. 저는 밥 먹을 때 그러는데 혼밥할 때. 혼밥 때. 어, 무슨 얘기 하는 걸까? 아무튼 띠용띠용님께서 초콜릿에서 뭐 나왔어요? 저는 헉 스매시. 저는 그거 나왔습니다.
1: 저는 영어 발음으로 해 볼게요.
0: 네.
1: 블랙 밴더.
0: 겠냐고요? 그거 겠냐고요? 한번 다시 해 봐요.
1: 블랙 팬서가 나왔습니다.
0: 블랙 팬서.
1: 블랙 팬서.
0: 블랙 팬서. 블랙 팬서. 혀 짧나 봐요.
1: 블랙 팬. 어, 저 되게 길어요?
0: 아, 한번 다시 해 봐요, 그럼.
1: 블랙 팬서.
0: 오케이. 오케이. 어. 70점. 좋습니다.
1: 네, 5421님께서 쿄디탱기 야식 메뉴 추천해 주세요.

0: 저는 마르샹궈를 저는 마르샹궈를 한번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거 진짜 몸에 안 좋은 거 알죠?
0: 어, 그럼요.
1: 그래도 괜찮아요.
0: 그 야식이 몸에 원래 좋은 거 먹으려고 먹는 거예요?
1: 월요일 날은 몸에 안 좋은 거 먹어도 됩니다.
0: 아, 그죠.
1: 고생 있으니까.
0: 그죠.
1: 예.
0: 마르샹궈.
1: 저는 오늘 같은 날은 육회?
0: 아, 너무 담백해 근데. 너무 담백해.
1: 육회.
0: 오케이, 좋습니다. 켈리님께서 귀여워 캐리어 히히 개운하다. 죄송해요.
1: 아, 이런 게 개그 코드 좀 맞나 봐요.
0: 아니 그냥 너무 뜬금없잖아요. 이게 뭔 말도
1: 아니 밑도 끝도 없네 진짜 이분.
0: 그 히히가 너무 웃겨. 히히 개운하다. 간만에 쉬었어요 제 캐리어가. 아, 아. 막 갑자기 내 캐리어가 말하는 게 막 상상했어. 막 그 호텔 방 있고. 아, 켈리님, 아, 유머라 사시네요.
1: 아, 좀 맞나 봐요.
0: 예, 좋습니다. 네. 본인도 웃었잖아요.
1: 네, 아니 난 네가 웃는 모습으로. 네, 9848님께서 쿄디탱디 보러 방콕 갔다 왔어요. 정말 피곤해서 냅다 자고 싶었지만 집 오자마자 부지런히 입었던 옷이랑 수영복 빨래하고 캐리어까지 벅벅 닦았어요. 이불 빨래까지 완전 부지런한 하루 와우. 보냈어요. 푸하하 칭찬 부탁드립니다. 근데 푸팟퐁커리 못 먹고 왔어요. 응? 먹으러 방콕 다시 가야 하니 태국 공연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0: 아, 일단 진짜 부지런하긴 하네요. 아, 뭐 옷 정리한 것까진 인정. 근데 갑자기 이불까지? 이불 빨래까지
1: 수영까지 했나봐요.
0: 아, 수영 그러니까 부럽네요.
1: 야무지게 했구나.
0: 하, 진짜 부러워요. 아, 아니, 은근 멀어요 또.
1: 네. 5시간 팝콘커리 저 이번에 처음 먹어봤거든요.
0: 아, 진짜요?
1: 저 그날 그 저녁에 중국 공연 끝나고
0: 예.
1: 저 그거 먹으면 진짜 눈물 한 방울 흘렸어요.
0: 맛있죠?
1: 진짜 이건 진짜 천국의 맛이야. 진짜 천국의 맛있어요. 맛.
0: 근데 그거 원래 살짝 그 게랑 같이 있긴 있어야 돼. 그 게살만 있었잖아요.
1: 아, 그거 내장 아니었나? 누런 거?
0: 안 될 텐데 그건? 난 왜? 내장 싫은데? 나 그거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1: 그니까 그거 내장일걸? 조금 있는 거?
0: 뭐? 뭐라고?
1: 밥까지 싹싹 말아 먹었지.
0: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했었는데 와 충격이다. 아무튼 그 게가 좀 있어요. 그 소프트쉘 게가 있어요. 좀 더 맛있는데 그럼 다 같이 한번 다시 방콕 가서 한번 먹어보시죠.
1: 좋아요. 아 네. 너무 하, 진짜 그거 오 마이 갓.
0: 아 그 5시간이라서 은근 좀 멀긴 해요. 좀 그렇게 뭔지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1: 거리가 좀 있죠. 네. 저는 긴 비행 시간을 좋아합니다.
0: 아 그죠. 잘 수 네, 있으니까.
1: 잘 수 있으니까. 네,
0: 좋습니다.
1: 네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제 야간 자율학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추천곡 먼저 들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엔 친친방 친구들의 취향을 알아보는 시간 있잖아 젤리 좋아해로 이어집니다.
1: 저에게 궁금한 질문들은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보통 문자는 100원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그럼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P1 Harmony의 Stupid Brain.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자, 조용 조용. 선생님 없다고 딴짓하지 말고 자습해 자습.
2: 쌤 나가셨지?
3: 그럼 시작해볼까.
4: 야간 자율학습.
5: 교실 공기의 흐름을 바꿔봅니다.
2: 몰래 몰래
5: 조용 조용.
2: 지금은 야자 시간.
5: 기분 탓일까요? 어쩐지 오늘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밤의 야자 시간. 노래로 시간을 조금 앞당겨 보겠습니다.
6: 물론 중요한 건 선생님 몰래 듣는 거겠죠? 어깨 단축하면서 들어야 하니까 다들 주의해 주시고요.
5: 역시 노래는 오늘도 저희가 직접 선곡해 왔는데요.
6: 오늘의 플레이리스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5: 야, 나 믿고 진짜 딱 한 번만 들어봐.
6: 제목부터 느낌 오죠? 서로 닮은 듯 취향이 아주 많이 다른 저의 두 사람 오야호가 내 취향 일단 한번 잡숴봐의 느낌으로 각자가 좋아하는 노래를 떠먹여 주려고 합니다.
5: 아마 이 친구가 절대 들을 일 없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노래라서 언젠가 꼭 한번 같이 들어보고 싶었던 노래들을 선곡해봤는데요. 효도님 이 주제를 받고 어땠나요?
6: 아, 좋았어요. 그래서 저 사실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되게 신중하게 골랐거든요. 그래서 아쉽게도 제가 그 수급하는데 좀 잘못 이해해가지고 네 개 보내달라 해가지고 네 개를 보냈어요 또. 그래서 이 네 개 중에 두 개 뭐가 선택된지 너무 궁금한데 뒤쪽 두 개였으면 좋겠어요.
5: 아, 오케이 오케이.
6: 뒤쪽 두 개. 왜냐면 태호 씨가 뒤쪽 두 개를 조금 더
5: 좋아할 것 같아요?
6: 아니요, 안 좋아할 것 같아서요.
5: 브라보.
6: 앞쪽 두 개는 그냥 아 뭔가 무난해서 이럴 것 같은데 뒤쪽 뭐야 저 이럴 것 같아서 뒤쪽에 조금 더 문화 충격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탱디는 어때요?
5: 저요?
6: 주제를 받았는데 어땠어요?
5: 저는 뭐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 사실 너에게 들려주는 건지도 몰랐어 난. 그냥 내가 좋아하는 곡 두 개 그냥 가져왔어.
6: 뭐 그럼 당연히 같이 하는데 제가 듣겠죠 누가 들어요?
5: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들려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다는 거지.
6: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제가 열심히 들어볼게요.

0: 좋습니다.
1: 네, 쿄디비님께서 진짜 야자 끝나고 규 친친방 틀었어요. 후 잘 들을게요. 아
0: 열심히 조심히 집 가십시오.
1: 네, 조심 들어가세요. 그럼 가볼까요? 제 추천곡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탱디를 위해 선곡한 곡은요, 라빈 레의 Never Let Me Go입니다. 아, 이 노래가 선택 잘못 선택됐네요. 괜찮아요. 근데 이 노래도 좋아요. 이거 최근에 나온 노래인데요. 아, 제가 원래 이 가수를 되게 좋아했는데 한 몇 주 전에 앨범이 나왔어가지고 이제 쭉 들었는데 이 노래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잔잔하고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태호도 막 태호 씨가 듣는 노래 중에서 막 너무 막 다르진 않을 거예요. 너무 오케이. 막 예. 이질감 있진 않을 것 같아요.
0: 오케이.
1: 네, 좋습니다. 그럼 자 여러분도 저 믿고 한번 들어보세요. 라빈 레의 Never Let Me Go입니다.

0: 이 다사적 되게 좀 편하고 좀 이지 리슨이 되게 좋아요. 네, 좋습니다.
1: 네, 광어 지느러미님께서 나 또 기가 막히게 좋아하는데.
0: 아, 광어요? 예. 맛있죠.
1: 어머 언니, 아마 동생일 듯. 목소리 애인절 같으시네.
0: 애인절이시죠. 애인절이시죠. 그 되게 유명한 노래 하나 있어요. 들으면 다 알 것 같은데 갑자기 저도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다음 나중에

0: 가보시죠.
1: 예, 뭐 일단 아빠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빠가
2: 아빠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1: 아, 연락이 와가지고 뭐 잘 지내냐 하고 뭐 앨범은 언제 나오냐.
2: 오.
1: 오. 뭐 곧 나와요. 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
2: 아니 막 그런 내용인데 이제 오랜만에 이제 부모님을 이제 인사를 전화 통해서 인사를 하는데 뭐 앨범 언제 나오냐 뭐 내년에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앨범 어떠냐 해서 잘 팔리냐 막 이러면서 그냥 되게 순수하고 그냥 좀 뭐라 해야 돼 순수하고 되게 이너센트한 그냥 통화 내용을 그 뒤에 넣고 싶었나 봐요. 네. 그래서 귀여워요.
1: 그렇습니다.
2: 네. 좋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아 자 선곡 이어가 볼까요?
1: 네, 이번엔 제 차례인데요. 제가 효대한테 야 나 믿고 진짜 딱 한 번만 들어봐 라고 말하고 싶은 곡은 아, 현준님께서 탱디 노래 예상 잔나비님이라고 말해주셨는데
2: 아 너무 뻔하잖아요 그럼
1: 아니고요 근데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이미 언급을 한번 했었는데 바로 Wave to Us의 Courage입니다.
2: 이것도 또 좀 뻔하죠.
1: 아, 예, 좀 뻔하긴 해요. 근데 뭐 제가
2: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거지.
1: 이게 딱 봤을 때 저는 이번 앨범이 정말 마음에 들었고 아. 개인적으로
2: 언제 나왔죠?
1: 진짜 얼마 안 됐어요. 진짜 얼마 안 됐어요. 나 그 해외 나가 있을 때 들었는데.
2: 그럼 진짜 얼마 안 됐네요.
1: 그래서 그거 듣고 근데 뮤비가 네. 되게 신박합니다.
2: 아 진짜요?
1: 네. 뮤비가 되게 신박해요.
2: 뮤비도 같이 봐야 될 텐데 나중에 보겠습니다.
1: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 기타가 맛있다. 여기 그 브릿지에 나오는 기타가 정말 맛있습니다.
2: 알겠습니다.
1: 교대 기
2: 네.
1: 열었죠?
2: 네.
1: 지금 그럼 바로
2: 했습니다.
1: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브 투어스의 커리지.

0: 저의 추천곡 웨이브톨스의 커리지 듣고 왔습니다. 퀴즈 어땠나요?
1: 아 좋았어요. 그냥 뭔가 오늘 제가 추천한 곡들이랑 태호 씨의 추천한 곡들이 되게 좀 뭔가 이즈리스닝 하면서 네. 되게 칠한 느낌이어가지고 맞아요. 뭔가 이렇게 또 취향이 또 아예 안 맞지도 않아요 또. 이게 그냥 저도 워낙 듣는 음악이 많고 태호 씨 듣는 음악이 많다 보니까 서로의 리스펙트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좋았어요. 그 뮤비가 너무 궁금해지네요. 아까 지금 음악 나오면서 뮤비 살짝 설명해 줬는데 좀 신기할 것 같아서.
0: 맞아요.
1: 근데 원래 전 되게 아티스틱한 뮤비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 연출이 그렇게 많을 필요 없어요. 뭐 원티기어도 괜찮아요.
0: 그게 인디의 맛이죠.
1: 네, 그 되게 아티스틱한 게 전 되게 좋아해가지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2525님께서 이 좋은 노래를 들으면서 탱디 배 긁네.
1: 배를 긁었어요?
0: 제가 배를 긁었나요?
1: 그랬나 봐요. 습관적으로. 배는 왜 긁어요? 진짜 싫다. 네, 물통님께서 같은 노래를 계속 추천하는 거 진정성 미쳤음. 맛있는 기타 나온다. 아.
0: 같은 노래를 추천하는 이유가 있어요.
1: 그죠? 좋아하면 좋은 거니까.
0: 좋아하기도 하는데 마음에 드는 음악이 없어요.
1: 요즘에 네. 좀 많이 들어봐요, 태호 씨.
0: 아니 들어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1: 진짜요?
0: 네.
1: 이렇게 수많은 노래들이 많은데.
0: 재미없어요.
1: 맨날 같은 것들 들어서 그래요, 태우 씨. 그 말은 이제 좀 다른 거 한번 찾아봐요.
0: 아 다른 장르는 딱히 지금 관심 없습니다.
1: 오케이. 솔직히. 좋아요. 다음 거 읽어주세요.
0: 네, 0030님께서 저는 학교에서 방송부 하고 있는 고딩피스인데 점심 방송 때 틀 쿄디 탱디 픽 피어나무니 노래 하나 잡사봐 해줄 노래 추천 하나 해주세요.
1: 학교에서 뭔가 학교에서
0: 만한... 그냥 아이돌 노래 제일 좋아하지 않아요?
1: 근데 학교에서 방송에 든다고?
0: 그러니까 그 노래로 다 들리게
1: 그럼 뭔가 좀 대중성 있는 거 한번 골라봐 주세요. 새드송.
0: 아 우리 노래.
1: 우리 노래 피어나.
0: 아 우리 노래 우리 노래. 아 우리 노래로 해주면 이제 점심 시간에는 사실 졸린 시간이에요.
1: 아
0: 그래서 막 칠한 노래로 하면 안 돼.
1: 아 진짜? 네. 오케이 난 몰라 이런 거.
0: 아니 점심 시간 졸리잖아요.
1: 아니었어요 전.
0: 좀 희한하네 이 사람.
1: 점심에 완전 좋죠. 점심에 밥 먹으셔서 아싸 이러면서 이.
0: 너가 그때까지 자서 그런 거야.
1: 어?
0: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자고 점심 먹고 그때부터 넌 노니까 안 졸린 거라고.
1: 혹시 맞아요.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0: 저였다면은 잠이 확 깰 수 있게 트리플 세븐이요. 그 처음에 인트로가.
1: 네. 완전 그냥 네, 확 이렇게
0: 확실히 깨는... 잠을 깨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네, 좋은 쪽으로.
0: 예,
1: 네, 좋습니다. 그럼 트리플 세븐 가시죠.
0: 네,
1: 좋습니다. 대뻥이님께서 점프하자라네요. 아, 그러면 사람들이 다 뛰어서 문제 생길 수도 있어요.
0: 학교 무너집니다.
1: 예, 네, 무너질 수 있어서 네. 적당히 트리플 세븐으로 가시죠.
0: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친친방 선곡표는 쿄디 탱디가 서로를 생각하며 선곡해온 노래들로 채우고 있는데요. 이번엔 쿄디가 한 곡 더 추천해 주세요.
1: 네, 제가 탱디에게 나 믿고 한번 잡숴봐라고 말하고 싶은 노래인데요. Bad Bad Not Good이 피처링한 Daniel Caesar의 Please Do Not Lean입니다. 아, Daniel Caesar는요, 여러분 저와 추억이 깊죠. 데니얼 형님은 제 오래된 친구고요. 제 오래된 친구고 일단 가사부터 너무 잘 쓰고 이분은 되게 잔잔한 음악을 하는데 이 코드 프로그레션 이 음악의 이해도가 너무 뛰어나서 이분의 음악을 들으면 굉장히 뭔가 배울 것도 많으면서도 근데도 너무 특이해서 막 이질감 들진 않아요. 그냥 이 정도? 그래서 되게 재밌고 그리고 가사를 너무 잘 쓰기 때문에 진짜 너무나 존경하는 아티스트 중에 하나. 그리고 또 이분 데니얼 씨 토론토 사람인 거 아시죠?
0: 몰라요 그거는. 이 사람 토론토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내가.
1: 코론토요? 토론토 사람이에요. 토론토 사람.
0: 아 토론토 사람. 네, 친구네
1: 그,
0: 진짜.
1: 진짜 형님이에요. 네. 저만 아는 형님. 그분 저 몰라요.
0: 일방적 형님.
1: 네, 일반적인 형님. 네, 그래서 되게 샤롯 하고 싶었고 요즘 이렇게 최근에 제가 또 그 쇼폼으로 누가 이걸 피아노 치면서 커버하는 영상을 봤어요.
0: 네, 저한테도 많이 떠요 이분.
1: 아 데니얼 씨죠? 네. 유명하니까요 아무래도. 그래서 근데 제가 이 앨범 또 LP로 있거든요. 저는 LP 사는 기준이 진짜 나한테 한 시기 동안 내 인생의 한 시기 동안 되게 중요하게 느껴진 앨범 중에 하나면 LP로 사요. 근데 이 노래를 계속 한참 잊고 있다가 그 쇼츠 보면서 아 다시 들어가야겠다 해가지고 최근에 다시 듣게 된 노래라서 태호한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0: 좋습니다.
1: 좋습니다. 자, 바로 들려드릴게요. Bad Bad Not Good이 피처링한 Daniel Caesar의 Please Do Not Lean.

0: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친한 친구 방송반, 지금은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고요.
4: Daniel Caesar의 Please Do Not Lean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3: 이 노래 정말 좋네요.
4: 하, 괜찮죠?
3: 네, 확실히 배울 게 있다는 뭐야 노래라는 게 뭔 소리인지 바로 이해했어요.
4: 진짜 Daniel Caesar 노래들 다 그래요. 네, 꼭 나중에 집까지 들어보세요.
3: 확실히 좋네요 이거는. 네.
4: 마라탕 후추님께서 나도 기호처럼 음악 느끼고 싶다. 하, 그러니까 전 진짜 밥 먹는 거 진짜 맛없게 먹고요. 진짜 모든 걸 잘 못 느끼는데 음악은 진짜 잘 느끼는 것 같아요. 전 제가 봤을 때 저 리액션 채널 올라요.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3: 아, 그 리액션 하는 거 들으면서 그런 거 해야 될까? 겁나 웃겨.
4: 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 있어요.
3: 네, 1621님께서 대니얼 시저 너무 잘 아는 사람처럼 말하길래 진짜 개인적 친분 있는 줄 알고 깜놀함. 아, 웃겨.
4: 아, 개인적 친분 있을 거예요. 곧.
3: 곧.
4: 네. 곧 있을 거라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한국 올 때마다 그때 내 안에서 제가 한국에 없었잖아요. 제가 아, 형 지금 왔어? 한국에 없는데 좀 밀려라 좀. 좀 다음 주로 해라 그럼. 기회야 그럼 널 위해서 그럼 당연하지.
3: 그럼 네가 이제 끝나고 삼겹살 고?
4: 삼겹살 고? 삼겹살 고 내가 좋아하는 삼겹집인데
3: 오케이. 하면 바로 오케이 바로 하는 오케이. 거지.
4: Do you want 삼겹살? 이렇게 한번 영어 할 줄 아시니까
3: 한번 대접하라고.
4: 그럼 항상 내 안 해주시니까 해드려야죠. 좋습니다. 자, 오늘 친친빵 선곡표는 내 취향 떠먹이는 내 취향 떠먹이기 노래들로 채우고 있는데요.
3: 네, 마지막 추천곡은 제가 골라왔습니다. 최태양 이 노래 남 있고 또 한번 들어봐. 바로 좀 이건 어떻게 읽어야 돼? 너드 커넥션의 29입니다.
4: 29
3: 이렇게 읽어야 됐나?
4: 29
3: 29입니다.
4: 한국 가수예요?
3: 네.
4: 그럼 29이겠죠.
3: 예?
4: 한국 가수면 29이겠죠. 29 말고.
3: 그래요.
4: 네, 너드 커넥션 29. All 29.
3: 네, 이 노래는 들은 지 뭐야 예전부터 좋아했었고.
4: 오, 처음 들어봐요.
3: 아, 이 밴드를요?
4: 네.
3: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밴드예요.
4: 근데 태열 씨는 항상 그 얘기를 많은 분들한테 하는 거 아시죠?
3: 아, 근데 그 정해져 있어요. 그래도.
4: 아, 오케이 오케이.
3: 그래도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제가 좋아하는 한국 밴드입니다.
4: 오케이.
3: 이 노래는 굉장히 좋아하고 그 중간에 그 기타로 포인트 준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좋아하고 뭐 그냥 좋아합니다 이 노래는.
4: 이거는 인이어 두 개 끼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 아, 좋아요.
4: 네, 좋습니다. 그럼 이 곡을 2부 끝으로 들려드리고요. 저희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3: 3부는 무조건 반말 모드로 진행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의 취향과 취미는 물론 저희에게 궁금한 점도 반말로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저의 추천곡 너드 커넥션의 29 듣고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3: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선 트램.
2: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3: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2: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4: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반가워. 나는 최태야.
1: 나는 윤기호야. 너네랑 친해지고 싶어서 우리 지금 태오 맛 젤리랑
0: 기호 맛 젤리 가져왔는데 이거 같이 먹을래? 별로야? 그럼 너네 뭘 좋아하는데? 2905 친구가 나는 요즘 게임에 빠졌어. 요즘 한 달 동안 해 뜰 때까지 친구들이랑 게임해가지고 미국 시간으로 하루를 사는데 탱디 쿄디 밤낮 바뀐 거 돌리는 팁 있으면 알려줘.
2: 이렇게 뭐 사실 미국 가서 있는 시차는 진짜 리얼 시차고 이런 거는 사실 바로 방법 있지. 그냥 하루 안 자면 돼.
0: 맞아.
1: 하루 안 자고 그 아침을 되게 힘들게 하다가 그 밤에 자면 돼.
2: 그 저녁까지 버텼다가 자면은 바로 맞춰져 진짜.
0: 맞아.
2: 맞아. 자, 8812 친구가 내가 요즘 푹 빠진 건 유치원 애기들이랑 같이 간식 먹는 시간. 난 방학 동안 유치원에서 알바하는데 애기들이 너무 웃기고 사랑스러워서 하루 종일 엄청 많이 웃으면서 지내고 있음. 저번에 6살짜리가 자기는 슈퍼마리오고 선생님은 피치공주라서 자기가 나를 꼭 지켜주겠다고 하는 거야. 너무 귀엽지.
0: 아 귀엽다. 아 나도 어렸을 때 그 volunteer work? volunteer? 그 volunteer work 한국말로 뭐지? 아무튼 그 봉사활동. 아. 벌써 봉사활동으로 그 어린이 그 여름 방학 때 그 막 하는 거 했는데 나는 한우도 안 줬고 목만 씌었어.
2: 뭐라고?
0: 목만 씌었어.
2: 아 소리 계속 해가지고 계속
0: 애들아 앉아! 막 이러면서 앉아! 앉아! 해가지고 제 3일 동안 목 씌어있었어. 아무튼 70 7900 친구가 나는 요즘 무화과에 크림치즈 발라먹기에 푹 빠졌어. 올해 무화과가 엄청 달아서 매일 먹고 있어. 크리탱도 무화과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과일이 뭔지 궁금해. 와 나 무화과 한 번도 안 먹어본 것 같아.
2: 나도 솔직히 무슨 맛인지 몰라.
0: 무슨 맛이지?
2: 무슨 맛인지 몰라. 같아.
0: 나는 뭔가 좀 희한하게 생겼잖아.
2: 맞아. 나는 무슨 맛인지는 잘 몰라. 난 좋아하는 과일 있지 정확하게.
0: 뭐?
2: 복숭아.
0: 아 복숭아.
2: 수박.
0: 나는 1등은 망고.
2: 아 망고?
0: 망고. 무조건 망고. 2등은? 수박.
2: 난 1등 복숭아 2등 수박.
0: 3등은?
2: 3등 포 귤? 포도?
0: 귤?
2: 귤?
0: 나 요즘에 블루베리가 치고 올라오고 있어.
2: 아 블루베리.
0: 블루베리 좋아.
2: 그 몸에 그렇게 좋다는데.
0: 내가 하도 말해서 너가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야?
2: 그런 거 같아.
0: 그치.
2: 그래서 내가 그때 너한테 정확히 그런 쇼츠 같은 거 그만 보라고 얘기했어.
0: 맞아 맞아. 아야 찾아봐. 진짜 블루베리 진짜 짱 좋아.
2: 자 냐냐냐 롱이님 이 친구가 탱디 요새 러닝 열심히 하던데

0: 나도 탱디 영향을 받아서 어제 런닝했어. 근데 어제 1km밖에 안 뛰었는데 오늘 일어나자마자 갓 태어난 기린처럼 걸었어. 탱디는 첫 런닝은 후 폭풍 안 왔어. 당연히 뭐지.
1: 근데 무릎도 안 좋은데 왜 뛰어?
0: 어? 그냥 뛰어보는 거야.
1: 그럼 무릎 안 좋으면 뛰면 안 돼?
0: 근데 막 근데 그걸로 인해서 그렇게 아직까지는 무리가 오는 것 같진 않더라고.
1: 나중에 한 꾸준히 하면 나중에 느낄 거야.
0: 괜찮아 그때는.
1: 조심해.
0: 나도 당연히 아팠지. 뭐 기린 정도는 아니긴 했는데 그냥 아팠어. 아프고 근데 딱 뭐야 딱. 그 다음 날 하고 한 세 번째 날부터 안 아프던데.
1: 맞아 익숙해지니까 몸이.
0: 1km밖에 안 뛰었는데 내가 근데 이거 진짜 요즘에 계속 보고 느끼는 건데 나도 무조건 빨리 달리려 했거든.
1: 아니야.
0: 그니까 천천히 달리.
1: 천천히 본인 속도에 맞게.
0: 천천히.
1: 그래도 오래 할 수 있잖아 지금.
0: 맞아.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 1km 뛰고 죽는 줄 알았어.
1: 진짜?
0: 뛰어봐 한번.
1: 난 뛰어본 적 있어.
0: 1km
1: 많이 나 5분대 5km까지 한 적도 있어.
0: 5분대 처음에 근데 런닝할 때 그렇게 뛰면은 겁나 힘들어 진짜.
1: 그치 빨리 뛰려면? 그럴 것 같아.
0: 오늘 우리랑 얘기해줘서 고마워. 문자 보내준 네 명한테는 젤리도 선물로 보내줄게.
1: 이제 같이 노래 들을까? 최예나의 설탕 준비했어.
0: 있잖아 넌 젤리 좋아해? 나는 너를 좋아해.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친한 친구 방송반 있잖아 젤리 좋아해 이어서 최애나의 설탕 그리고 광고까지 듣고 왔어.
3: 3부는 계속 반말 모드로 가는 거 알지? 친구들이 보내준 문자 계속 볼게.
2: 5367 친구가 쿄디는 왜 넥타이를 하다 말았어? 묶는 법을 모르구나.
3: 아니 패션을 알지 못하면 물어보지 마.

0: 보도록 해. 어?
1: 5367 친구는 패션을 모르는구나.
0: 아, 몰라. 모르니까 물어보지. 이런 느낌 몰라?
1: 모를 거야.
0: 그러니까 찾아와. 찾아봐. 8197 친구가 인타기의 무화과 진짜 좋아한다고 생일 선물로 갖고 싶다는데 크크크크크.
1: 어. 찍어 사 먹으면 되지 뭘.
0: 뭐 그렇게 비싼 건가? 비싼 거 같긴 해. 느낌.
1: 비싼 과일이야?
0: 뭔가 비싸 보이긴 해. 아닌가?
1: 아주 비싼 과일이네. 아,
0: 그래서
1: 아주 비싸지 않네.
0: 그래서 끝까지 이거 해야 돼.
1: 아, 그럼 찍어 사 먹으면 되겠네.
0: 어, 그러네. 그냥 뭐 과일은 좀 한국에 사기 좀 비싸긴 하니까.
1: 맞아.
0: 태양이 가면 사줘.
1: 나? 그래요. 자, 이은재 친구가 인타이가 얼마 전에 지웅 인탁 소울은 순둥 조합이고 기요태오 종섭은 악마 조합이라고 했는데 쿄디 탱드도 동의함?
0: 동의해. 진짜 그렇긴 해. 지웅 인탁 소울은 진짜 완전 순둥 하긴 하지. 걔네들은 막 뭐라 해도 뭐라 완전 순둥해. 아니야? 왜?
1: 뭐 그런 거 같아. 아, 쇼타는 순둥하지.
0: 네. 인타겐 중이도 순둥한데. 그 뭔가 놀리기가 너무 재밌잖아.
1: 아, 그렇지. 타격감 있지.
0: 어, 타격감 있지. 근데 나도 타격감 있어.
1: 아, 너가 제일 많지.
0: 근데 나 왜 악마 조합이야?
1: 응?
0: 내가 왜 악마야? 네 생각 한번 들어보고 싶어. 나 왜 악마 조합에 껴 있어? 나도 그럼 순둥 조합 아니야?
1: 그러니까 너가 순둥 조합인데 내가 봤을 때.
0: 그래? 그럼 네가 한번 다시 말해 봐 봐.
1: 뭘 말해 내가. 악마 조합은 없어요. 저랑 종서이 빼고.
0: 아, 그럼 나머진 다 순둥?
1: 응.
0: 어?
1: 너가 제일 좋아 놀리기.
0: 어. 나 놀리기 좋아.
1: 되게 재밌어.
0: 응. 근데 잘 받아주잖아.
1: 맞아.
0: 그래서 좋은 거지.
1: 맞아.
0: 근데 나도
1: 또 못 받는 애들 있다고.
0: 근데 난 그만큼 또 다시 돌려줄 수 있어 그런 건가? 내가 악마 그래서 악마인가?
1: 몰라. 왜?
0: 근데 무튼 너가 제일 악마야.
1: 내가 왜 악마야?
0: 네가 제일 악마지.
2: 아! 오 마이 갓.
0: 아, 저 태호가 제일 악마 킹이에요. 킹 어. 악마. 어경이 좀 그렇다. 무튼 에센셜 님께서 쿄디 무섭게 생겨서 악마 조합이.
1: 아,
0: 저 무섭게 안 생겼잖아요, 근데.
1: 이제 머리 깎고 다시 그럼 이제 순둥 조합 됐어요.
0: 예, 순둥 조합. 순두부 조합.
1: 자, 리나 친구가 나는 비행기 이륙하기 전에 활주로를 엄청 빨리 달리는 순간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공감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쿄디 탱디한테 물어보고 싶어. 비행기 탈 때 가장 신나는 순간 있어?
0: 비행기 탈 때?
1: 나
0: 잠깐만,
1: 있지.
0: 이게 딱 떠날 때가 신난다고?
1: 어.
0: 난 그때 제일 불안한데.
1: 왜?
0: 난 갈 때랑 도착할 때가 제일 불안해.
1: 그때가 이제 제일 위험한 순간이긴 하지.
0: 어, 그러니까
1: 하지.
0: 난 그때가 제일 무서운데? 넌 언제가 제일 신나?
1: 난 제일 신나는 순간 있지.
0: 뭐? 언제?
1: 딱 이제 며칠간 못 자다가 장시간 비행기 타야 될 때 잘 수 있다는.
0: 맞아.
1: 그게 인정. 그때 신나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신나.
0: 맞아. 신날 건 없는 것 같은데 비행기 타면서.
1: 아, 여행으로 가면 신나지.
0: 아, 나는 근데 가끔씩 그 뭐야 그 라면 시킬 때.
1: 아, 그때는 근데 이제는 나 먹지도 않아. 나는.
0: 그러니까 나도 안 먹어. 나 그냥 자고 아니면 그 막 또 다음 날에 막 또 바로 도착하자마자 뭐가 있으면 뭐 먹기가 좀 그렇잖아.
1: 아니 부를까봐. 비행기에서 라면 먹으면 되게 더부룩해.
0: 그게 뭔 소리야?
1: 그 더부룩해. 그 아, 속이 막
0: 아, 그치
1: 안 좋아.
0: 그치. 그래서 이제 안 먹긴 하는데 근데 가끔씩 먹을 때 되게 신나는 것 같아. 2122 친구가 내가 요즘 푹 빠진 건 순대 트럭의 순대. 아, 배달 시키면 내장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순대 트럭은 원하는 만큼 넣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 순대 트럭 아저씨가 내 옆집에 살면 좋겠어. 내장이 없는 경우에 또
1: 그런 게 있어. 그 내장 간 뭐 심장 이런
0: 순대 안에 있다고?
1: 아니 따로.
0: 아,
1: 따로 있는데
0: 아,
1: 근데 이제 여기선 다 한 번에 삶으니까.
0: 아, 오케이 그냥 계속 먹을 수 있다.
1: 어, 이런 거
0: 보지도 못하겠어요 전 그런 거.
1: 근데 저는 나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해. 은근히.
0: 알아. 너 옛날에 못 먹었잖아 근데.
1: 아니야.
0: 아, 그래?
1: 이건 먹었지.
0: 아, 그런가?
1: 근데 난 그거 못 먹겠더라. 그 선지 아닌가?
0: 아, 그 해산물?
1: 그 아니 그 피로 돼 있는 거 있잖아.
0: 어,
1: 그
0: 피로 만든
1: 푸딩 같은 피. 와, 오마이갓. 난 그건 좀 힘들던데 진짜.
0: 막 입에 막 지금 느껴져 막 지금.
1: 아니 그건 아 진짜 나 지금 너무 궁금해. 그 무슨 맛을 먹는 거야?
0: 난 그냥 나는 그냥 모든 거 다 그래. 이렇게 알겠어. 순대 맛있을 수 있어. 오케이.
1: 와 고소하대.
0: 근데 봐봐 봐봐.
1: 피만 나던데.
0: 이런 거 다 맛있을 수 있거든. 근데 굳이 그 정도까지 맛있나 싶은 거지 난. 차라리 그냥 그거 막 그런 거 막 모르겠어. 그 가끔씩 그 마라탕에도 막 넣어 먹잖아. 그 막 우리 그런
1: 맞아. 나도 선지는 못 먹어.
0: 그냥 굳이야. 그냥 굳이야.
1: 근데 저 맛을 좋아하는 우리가 맛을 잘 못 느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0: 그래.
1: 되게 미식가들은 또 그거 하나의 그 맛에 빠질 수도 있다고.
0: 어. 그래. 맞아 맞아. 우리가 그 발달 안 된 걸 수도 있어.
1: 맞아. 잠깐만. 아 돌사탕이 철분 보충이래.
0: 철분 저는
1: 요즘 알약으로 되게 잘 나오는데.
0: 맞아요. 저 밤에 알약 아주 열심히 먹고 있어가지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1: 예. 네. 좋아요. 이쯤에서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할게요. 오렌지 카라멜의 까탈레나.

0: 오렌지 카라멜의 춤추는 작은 카텔레나 듣고 왔어.
1: 3225 친구가 쿄디 탱디다 내일부터 백수인데 혼자 뭐하고 놀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무지한 휴가 같고 너무너무 신나.
0: 하, 좋지. 태호 내일부터 백수에 뭐할 거예요?
1: 내일부터 백수?
0: 하나 둘 셋.
1: 여행.
0: 어 그치. 나는 내일부터 백수면 한 달간 유럽 백패킹 투어 할 것 같아.
1: 아 근데 나 그것도 너무 해보고 싶다.
0: 뭐?
1: 한 2일 정도, 3일 정도 집에서 안 나가기.
0: 아 난 필요 없어 그런 거.
1: 집에서 안 나가기 진짜.
0: 난 괜찮아 그런 거 안 하고 싶어 난. 왜? 굳이?
1: 그냥 그 이 여유를 즐기는 거야.
0: 아 나 뭔가 뭐

0: 몸이 너무 썩어가는 느낌이 날 것 같아. 이게 우리가 너무 열심히 살아서 그런가?
1: 한 번도 지금 그런 적이 없잖아 지금.
0: 맞지. 2-3일 넘게.
1: 나 진짜 고등학교 방학 때 이후로 한 번도 그렇게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집에 그냥 있어 보는 거야.
0: 좋아.
1: 뭔가 막 계획을 잡지도 않아.
0: 그냥 가는 대로.
1: 그냥 먹고 싶으면 이거 막 시키고 그냥.
0: 그냥 나가서 그 슬리퍼 신고 그 편의점 가서 뭐 먹고 그 주워 먹고 그냥 이런 느낌. 좋지. 325님 저희가 우리가 지금 말한 거 토대로 한번 영감을 받아서 실행해 보도록 해.
1: 예스.
0: 좋아.
1: 4056 친구가 쿄디 흑발 너무 예뻐. 어떤 학생이 그렇게 섹시한가? 핑크 머리 뜨는 기호가 본인 스스로를 토끼 같다고 했었는데 흑발한 지금은 뭐 같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함. PPAP.
0: 뭐?
1: 닥터님의 뭐 같다고 생각해?
0: 나는 막 생각을 못 해왔네. 나는 지금은 어떤 느낌이라면 살짝 그거 그 두더지.
1: 갑자기
0: 두더지도 이렇게 생겼잖아. 머리 짧고 막.
1: 나 두더지 솔직히 살면서 본 적 없어. 잘
0: 두더지
1: 몰라.
0: 너무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여워.
1: 아 너네 그때 봤지?
0: 봤어. 너무 귀여워 두더지. 아무튼 073 어머 잠깐만 이 사진들
1: 이거?
0: 귀여운 두더지를 쳐야 될 것 같은데.
1: 오 와우.
0: 이게 지금 작가님들 저의 화면에 띄워주셨는데 되게 이상한 사진들밖에 안 나와가지고.
1: 되게 징그러. 얘 뭐야?
0: 그거 왜
1: 아니 저 밑에는 뭐야?
0: 왜 탈모지?
1: 귀여운 두더지. 어머
0: 귀여워. 얘는 진짜 귀여워 실제로 보면. 귀여워. 진짜 귀여워. 오케이. 0738 친구가 탱디 방콕에서 앞머리 내린 거 잘생겼다고 SNS에 완전 난리 났는데 실감해? 조만간 덤머 또 할 생각 없어?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어. 근데 태연이 이런 거 싫어하잖아 너.
1: 맞아.
0: 그런 스타일 싫어하잖아.
1: 아니 그런 잘생겼다는 뭐야 그 뭔가 그런 거 딱히 안 좋아하게 돼.
0: 잘생겼다는 소리 듣는 거?
1: 그러니까 그렇게 잘생긴 거. 그러니까 뭔 느낌인지 알지? 그러니까 좀 멋있는 느낌 아니고.
0: 아 이쁘게 생긴.
1: 그냥 정석. 그냥
0: 태양아 미안하지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 근데
1: 앞머리 내린 거는 사실 그냥 머리를 잘랐기 때문에. 진짜 이 앞머리를 자른 게 너무 오랜만이야. 원래 머리는 짧았는데 앞머리는 여기까지 왔었단 말이야. 근데 길었는데 지금 짧아졌으니까 그 김에 내린 건데 또 좋아하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면은 또 하죠 당연히. 근데 올리 무대에서
0: 본인 죽음인 아니다.
1: 그러니까 제 죽음인 사실.
0: 제가 한번 해보면 안 돼? 느낌 있네. 아 분위기 있어 근데 확실히. 근데 목은 왜 실제 이렇게 꺾고 있는 거야? 오케이 좋았어. 아 맞아. 근데 그날 되게 잘생겼었어.
1: 그 좀 잘 나오게 하는 그 법이 있어 사실.
0: 뭐?
1: 그 메이크업도 있고.
0: 아 그래?
1: 그래서 항상 내가 쌤한테 얘기해. 오늘 저 뭐야 아이돌처럼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딱 그렇게 해줘.
0: 그럼 안 할 때는 뭐 어떻게 해주시나요?
1: 안 할 때는 태양 모드로 해주세요.
0: 태양 모드가 뭔데?
1: 그냥 나 지금.
0: 아 그래? 89
1: 네가 가끔씩 봤을 때 그 아저씨 같다 할 때.
0: 맞아.
1: 그게 태양 모드.
0: 그럴 때 왜 이렇게 아저씨 같아?
1: 지금 태양 모드.
0: 아니 지금보다 그때가 더 아저씨 같았어.
1: 근데 그렇게 애매하게 기본 애매하는 게 더 그렇다.
0: 아 그치. 아까 너 한 머리 보고 9396 친구 아니 그거 아니야래.
1: 저 친구 느낌 다시 하지 없다.
0: 말자. 아 근데 아니긴 했어. 그 느낌은 아니긴 했었어.
1: 그 느낌 아니지.
0: 괜찮아. 1236 친구 안녕. 고딩피스인데 독서실에서 몰래 보고 있어. 근데 자꾸 웃음이 나와서 미치겠어. 공부 자극 멘트 좀 해줘라. 어? 지금 11시 22분인데 근데 아직도 하고 있다고?
1: 요즘 고등학생들
0: 고생이야.
1: 요즘 고등학생들 이래서 안 돼.
0: 그래도 해야지.
1: 응? 지금 당장 자.
0: 아 지금 공부 자극 멘트 좀 해달래.
1: 그만해.
0: 아 그래 오늘 많이 했으니까 11시까지 했으면 충분했으니까
1: 가서 쉬어도 돼.
0: 고등학생이. 좀 쉬어. 나 진짜 근데 솔직히 이거 완전 TMI인데 난 이게 제일 문화 충격이긴 했었어.
1: 한국에?
0: 캐나다는 그냥 끝나면 집 가. 그 3시면 집이야. 근데 11시까지 3시부터 11시까지
1: 나도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우리 젊은 학생 친구들 공부 열심히 하면 당연히 좋지만
0: 우리도 당연히
1: 다가 아닙니다 진짜.
0: 그치? 근데 우리도 당연히 숙제는 있었지. 근데 그냥 집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뭐 이렇게 그렇진 않아. 근데 진짜 대박인 것 같아.
1: 다가 진짜. 아닙니다. 본인이 원하는 걸 찾으십시오.
0: 그래도 되게 멋있고 존경하고 되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1: 화이팅. 이제 집 화이팅. 가세요. 이제 진짜 이제 몇 시야 지금? 11시 반인데. 이제.
0: 그러니까 너무 늦으면 좀 그렇잖아요.
1: 2931 친구가 난 다음 주에 개강이야. 개강 화이팅 해줘.
0: 화이팅!
1: 화이팅!
0: Let's do it. 9218 친구가 난 요즘 영어 인터뷰 보기에 빠졌어. 사실 공부해야 돼서 하는 중인데 피어남 영어 인터뷰 영상들 보면서 공부하니까 잘 되는 것 같아. 고마워 피어남이. Of course, don't worry about it. Anytime.
1: Yes.
0: You let me know. You let me know we got you. 너도 진짜 얼마나 감사해야 돼. 내가 네 옆에 곁에 있는데. 너 영어 배우고 싶으면 나라는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아? 오케이. Okay. Whatever you want, 9218, whenever you need it, we got you.
1: Yes.
0: Let's go.
1: 1386 친구가 어벤져스가 쓰는 펜은 블랙팬서.
0: 2651 친구가 탱디는 해 좋아하는 걸로 유명한데 탱디 큐디는 초장파임 간장파임?
1: 솔직히 나는 회를 좋아해서 좀 비싼 것도 먹어봤다. 좀 일부러 사서 좀 먹어봤어. 솔직히 내 입에는 다 비슷비슷해. 이거 정말 축복받지 못한 입이야 지금.
0: 나는 블랙팬서.
1: 난 초장.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난 초장.
0: 1386 친구 죄송하고요. 웃겼고요. 이 651 친구는 초장 쓴다고요? 태호 씨? 초장 쓴다고?
1: 난 초장.
0: 초장이 뭐더라?
1: 그 빨간색.
0: 아 나는 간장.
1: 간장도 가끔 먹으면 맛있긴 해.
0: 간장. 8860 친구가 재수생도 파이팅 해줘. 재수생도 공부 안 하고 자도 된다고 해줘.
1: 아 재수생은 안 되지.
0: 재수생이 뭐야?
1: 그 다시 하는 거.
0: 아 왜 다시 해?
1: 그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게 있었는데 이거를 만약에 못했으면은 다시 한 번 더 하는 거지.
0: 오케이 오케이.
1: 아니 저 친구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자는 게 좋고 재수생은 괜찮습니다.
0: 아 재수생도 좀 나이 있으시군요.
1: 아니 뭐 나이는 없겠지 사실. 해봤자 뭐 20살 초반대겠지.
0: 아 조금 시험시험하게 하세요. 그냥 좀 알아서 적당히 밸런스. 맨날 한다고 할 필요 없고.
1: 맞아.
0: 아니
1: 내가 진짜 공부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머리에 들어오나?
0: 안 들어오지. 그냥 하는 거지.
1: 그냥. 안무랑 똑같지 않을까?
0: 안무랑 똑같지.
1: 이게 오랜 시간 계속 길게 가지고 있는다고 이게 머리에 들어오는 그 머리 한계치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0: 맞아. 그래서 진짜로? 그 효율성을 찾아야 된다는 거.
1: 자고 말이지. 일어나면 더 기억 잘 나고?
0: 맞아. 이게 우리 안무도
1: 안무랑 다른가? 우리
0: 안무랑
1: 몸으로
0: 비슷할
1: 해서?
0: 거야. 비슷할 거야. 우리도 춤추면 하루 종일 추면 그날에 다 안 들어. 그럼 하루 보면 자야 그 다음 날에 좀 더 잘 들어오거든. 그런 것처럼 알아서 본인의 그렇다고 막 그냥 계속 하지 말고 그냥 자 이런 건 아니지 당연히. 근데 이제 알아서. 합리적이게.
1: 아니 너무 궁금해. 내 친구들도 막 그런 재수한다고 했을 때 막 이렇게 막 새벽까지 공부하고 그러면은 아니 그게 다 머리에 들어오나?
0: 그냥 새벽에 하면 심지어.
1: 그 도라에몽 그 암기 식빵 찍어가지고 먹는 거.
0: 그냥
1: 건가?
0: 모두가 하는 거고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거지.
1: 희한합니다.
0: 괜찮아. 화이팅.
1: 화이팅.
0: 잠깐 이 문자를 끝으로 길고 긴 야자 드디어 종료.
1: 아쉽지만 아직 얘기할 시간은 더 남았으니까 다시 존댓말 챙겨서 우리는 4부에서 다시 만나자.
0: 좋아. 스티브 레이시 오야. 와 나 이 앨범 진짜 좋아하는데. 아 이 앨범도 여러분 진짜 좋습니다.
1: 오야.
0: Yes, 오야 듣고 들어올게. 이따 봐.

0: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내 미래보다 뚜렷한 기호 이목구비 말고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뭐더라?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금천고등학교. 오늘의 급식력 퀴즈 바로 주시죠. 8월 25일 화요일 내일 금천고 점심 메뉴입니다. 친환경 잡곡밥, 근대 된장국, 소불고기 야채볶음, 콩나물 무침, 배추김치, 사과엔 망고맛 슬러시, 그리고 낙지 이것. 이것은 낙지를 통째로 돌돌 말아 꼬치에 돌돌 말아 꼬치에 끼운 뒤 양념을 발라 구워 먹는 전라도 지역의 향토 음식인데요. 낙지 이것은 과연 어떤 음식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호롱이, 2번 초롱이. 정답 보낼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 뽑아서 학교, 회사, 동아리, 학원 어디서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단체 간식 선물 카페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누구와 함께 먹고 싶은지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겠습니다. 내 급식만큼이나 맛있는 오늘의 신곡입니다. NCT 127의 블링이.

0: I'm a blingy blingy blingy.
1: 내일 급식 못 알아에 이어서 NCT 127의 블링이 듣고 왔습니다. 바로 오늘이죠. NCT 127의 정규 7집이 발매됐는데요. 데뷔 10주년 기념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는 앨범이라고 합니다. 치열한 과정을 거쳐 선정된 타이틀곡 블링이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겠다는 자신감을 불꽃에 빗대서 표현한 곡이라고 하니까요. 퍼포먼스도 한 번씩 다들 챙겨봐주시면 좋겠네요.
2: 네, 그럼 내일 급식 못 알아 퀴즈 정답자 확인해볼까요?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낙지 호롱이었습니다.
1: 야, 내일 금천고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친환 경잡국밥, 근대 된장국, 소불고기 야채 볶음, 콩나물 무침, 배추김치, 사과 and mango mud slush, 그리고 낙지 호랑이. 아, 호롱
2: 그냥.
1: 너무 자신있게 말했지.
2: 야, 메뉴로 낙지랑 호랑이가
1: 아,
2: 나와요?
1: 아, 그니까 저 그래서 읽으면서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뭔 음식인지 너무 궁금해졌어요. 죄송합니다. 낙지 호롱이래. 호롱이네요, 호롱이.
2: 아니, 이런 게 나와.
1: 그게 뭔데요?
2: 이거 산낙지.
1: 아.
2: 나도 호롱이란 건 처음 들어본다.
1: 그 이거 구워 먹는 거야?
2: 아. 아, 구워 먹는 거구나. 그래서 나오는 거구나.
1: 아니 뭐 그냥 산낙지를 먹겠어요?
2: 나는 그런 게 나온다고 해가지고 야 무슨 급식에 산낙지가 나와 이런 줄 알아.
1: 어렵죠 그런 건 먹기가.
2: 이건 기어도 먹을 수 있겠는데요?
1: 뭐 굳이긴 해요.
2: 구운 거예요, 구운 거.
1: 아 그래도. 어. 굳이? 아니, 뭐 있으면 먹을 거.
2: 아, 오징어 구운 거 안 좋아요?
1: 음식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2: 아 그래서 환장하네요. 네.
1: 아 진짜 한번 먹어볼게요 그럼. 맛있을 것 같긴 해요.
2: 네. 산낙지는 저도 먹어본 적 없어요.
1: 어, 저도 못 먹어본 적 없죠. 네. 근데 그런 쇼츠 얘기 떠나오네.
2: 그 가끔씩 먹는 거?
1: 어, 그 막 그런 거 있었거든요. 막 누가 뭐 어떤 외국에 계신 분이 세상에서 먹기 제일 위험한 음식 중에 막 10가지 막 했는데 근데 그 10가지 중에 막 South Korea 산낙지 막 이렇게 막 나온 거야. 그래서 이거 산낙지가 그렇게 위험한 음식이야?
2: 위험하지. 어. 왜냐면 얘가 빨판게 막 달라붙잖아.
1: 그치, 그치.
2: 근데 이걸 막 한 번에 꾸도 안 삼키면은 이 목에 막 붙는 거야.
1: 나랑 안 맞을 거야. 그럼 왜냐면 나는 솔직히 그 오래 씹어서 먹는 건 싫어. 쫄깃쫄깃한 거. 그냥 빨리 그냥 삼키고 싶은데 계속 쫄깃. 어 생각만 해도 너무 역겨워.
2: 아 근데 외국 분들이 산낙지 보면 좀 기절하더라고요.
1: 그니까 근데 그때 그 영상에 그 나오더라고.
2: 나도 뭐 기절한 정도는 아닌데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한데.
1: 먹어봐요 한번. 그 한번 저 꼭 데려가 주세요 한번 보게.
2: 아 저는 먹으면 바로 먹을 수 있죠 사실. 뭐 거부감은 없어요 전혀.
1: 진짜요?
2: 응.
1: 오케이.
2: 맛있을 것 같아.
1: 다음에 한번
2: 또 딩.
1: 여러분 다음에 제가 꼭 태호가 산낙지 먹는 거를 보고 영상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꼭. 태호가 먹나면 보고
2: 좋아하는 사람들 진짜 없어서 못 먹을걸요?
1: 에이 어떤 그런데 좀 시골 가면

0: 있지 않을까요? 그 잘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1: 그죠. 꼭 먹어보고 싶어요. 네, 저는
0: 좋습니다.
1: 자, 그럼 오늘의 퀴즈 맞춰준 분들 중 행운의 당첨자 뽑아봐야겠죠? 단체 간식 선물 받을 주인공

0: 고맙고 아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당첨 축하드립니다.
1: 이야 대박. 9년지기 친구를 10명이나 하면은 엄청 어마무시하네요.
0: 그러게.
1: 이거 진짜 어려운 건데 10명이면.
0: 맞아. 왜냐면 그렇게 오래되면 한 명씩 막 떨어나가지.
1: 맞아요. 떨어나가요. 이제 나중에 뭐 다 결혼도 하고 뭐 직장도 바빠지고 그렇게 그치. 하면서 각자 알아서 다 이제 흩어지는데 10명이면 아 젊으신가?
0: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 예, 저도 10년 된 친구들이 있는데 좀 조가 여러 가지 있는데 다 막 한 3, 4명씩 밖에 없거든요. 막 그렇게 10명은 있진 않아요.
1: 저도 지금 아직 뭐 26밖에 안 되진 않았지만 하면은 이제 친구들이 떨어져 나간 애들이 있어요. 확실히. 왜냐면 이제 직장 때문에 좀 멀리 간 친구들 또 결혼한 애들도 있고
0: 그치.
1: 그러면 그쵸.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0: 10명이 좀 어렵죠.
1: 네. 네. 좋습니다. 자, 카페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다 같이 맛있게 드시고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 일기로 갑니다.
0: 오늘 얘기는 태호 씨가 태호 씨가 또 써왔네요. 기대도 됩니까?
1: 아, 감동받았어요?
0: 네, 감동받았어요. 네. 그러면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 밤은 가고 남은 건 불펌없지만 먼저 듣고 되게 기네요. 다시 가려고.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 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먼저 듣고 일기 교환하러 돌아올게요.

요즘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고민이다. 다른 사람들은 하고 싶은 게 없어서 고민이라던데 나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또 꼭 해야 하는 성격이라서 답답하다. 그래서인지 요즘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 같다고 느꼈다. 이걸 조금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하는데 그게 나에겐 아직도 어려운 숙제이다. 천천히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얼마 전 빅뱅 공연을 보고 왔는데 We Like to Party라는 곡을 따라 부르다 딱 가사 한 줄이 머리에 남았다. 우린 젊기에 후회 따윈 내일에. 공연장에서 이 가사를 딱 듣고 지금 내가 뭐하러 이렇게 성급한지 생각하게 되었고 또 그 노래 가사가 줄 수 있는 힘이 엄청나다고 느꼈다. 나도 나중에 좋은 가사들로 나를 응원해주는 피스들을 힘나게 해주고 싶다고 생각했다.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너가 채워줘.

0: 빅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듣고 왔고요. 오늘 교환 일기는 제가 직접 써온 일기였습니다. 아, 노래까지 완벽했어요. 지금.
1: 그러니까요.
0: 제가 제일 좋아하는 페이보릿 노래고요. 사실.
1: 그러니까요. 랑예양님께서 그렇게 우리 젊은데 내가 왜 고민했을까.
0: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1: Why?
0: 이 노래를 원래 좋아했지만.
1: Why?
0: Why?
1: Yes.
0: 한 번도 이 가사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제 공연장에서 딱 듣는데 와우. 정말 공감했습니다.
1: 하, 진짜 근데 태우 씨는 진짜 좋아하나 봐요. 빅뱅 선배님.
0: 하, 너무 좋아. 그, 아, 저는 러뷰예요. 아,
1: 저는 막 그 정도까지 두는 걸 막 좋아한 적 없고 막 가수를 그렇게. 근데 그렇게 막 들으면서 이 가사 딱 들으면서 그렇게까지 힘을 받을 수 있고 뭔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 어떻게 좀 달라지잖아요.
0: 그쵸.
1: 그 가사 하나 때문에.
0: 그렇죠.
1: 그게 얼마나 영향 있는 거예요. 그게
0: 예스.
1: 얼마나 그게 아름답고. 음악이라는 게 얼마나 힘 있는 거라는 걸 좀 거기서 좀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젊어요. 태우 씨.
0: 그러니까.
1: 천천히 해요 좀.
0: 우린 젊기에 후회 따위 내일에.
1: 난 다른 라인인 줄 알았어.
0: 아, 그 라인 맞아요.
1: 아 그죠? 다르게 불렀죠?
0: 아니, 그냥 갑자기 그냥 그렇게
1: 아 불렀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가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젊고 막 하고 싶은 건 많은데 근데 난 이렇게 생각했거든. 저희가 지금 26이잖아요.
0: 네.
1: 그럼 막 60살이야. 60살에다 80살까지 살잖아. 그럼 우리의 지금 이만큼 산 걸 그때 또 다시 살아야 돼. 오 마이 갓. 너무 많이 살아야 된다.
0: 사실 아찔하긴 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1: 이렇게 생각보다 살 시간 너무 많고 그래서 그만큼 하고 싶은 거나 많아도. 많이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급할 필요가 없다.
0: 나도 다급할 필요 없긴 해요, 사실.
1: 네, 할 수 있어요. 뭐든 간에 할 수 있어요. Look at Paul McCartney.
0: 네?
1: Paul McCartney?
0: 파마 하고 싶다고요?
1: 폴 맥카트니요.
0: 아, 폴 맥카트니. 아, 난 또 파마 하고 싶다는 줄 알았네요.
1: 아니죠. 폴 맥카트니랑 얼마나 멋있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0: 멋있죠.
1: 오랫동안 뭐 할 수 있다는 게
0: 멋있어요.
1: 뭐든 하고 싶은 다 할 수 있어요.
0: 자 티끌모아 27억님께서 너네도 나한테 그 정도로 영향력이 큼.
1: 감사합니다. 그냥 진짜 그런 말 들으면 되게 신기하다.
0: 맞아. 너무 신기해.
1: 나는 그냥 사람인데.
0: 그니까.
1: 그냥 나는 그냥 인간인데.
0: 그니까.
1: 감사합니다.
0: 저도 그거를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1: 네.
0: 아주 좋더라고.
1: 대지유님께서 난 탱디가 빅뱅한테 느끼는 걸 피어남지 느낌.
0: 그러니까 이거 너무 신기해. 정말 그런가?
1: 그니까 정말일까?
0: 내 빅뱅
1: 뻥이죠. 대지유 뻥이지.
0: 거짓말 치는 거지. 내가 빅뱅을 거죠. 좋아하는 만큼 난 그걸 느낄 수 있다고?
1: 얼마나 좋아하는 건데?
0: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좀 더 있긴 해야 돼 사실. 왜냐하면은. 빅뱅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좋았기 때문에 네. 사실 그냥 저의 학생 시절 그 자체였어요. 그렇죠. 지금 학생들이 이제 우리 노래 들으면 또 나중에 나이 먹고 어머나 25, 26 우리 나이 때 됐을 때 이제 딱 그 노래 들으면 저 노래 좋았지.
1: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그렇지.
0: 신기하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1: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0: 네, 교환 일기 오늘은 저 탱디의 일기였고요. 수요일은 쿄디의 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내일은 여러분의 일기 교환해드릴 거니까 사연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인사 나누겠습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이제 학교할 시간입니다.
1: 오랜만에 돌아온 쿄디 탱대 친친방 재밌으셨나요?
0: 재밌었습니다.
2: 좋았습니다.
0: 아 너무 재밌었고요. 아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0: 말하는 거 좋아서 그런지.
1: 저희는 또 수다 떠는 거 좋아하는 멤버잖아요. 이 그만 좀 쳐줄래요?
2: 빼버려 그냥.

0: 네, 아, 그니까요. 그래서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서 그냥 뭔가 별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막 그냥 돼버리네요. 그게 너무 재밌어서.
1: 맞습니다. 만병이님께서 낙지 호랑이 다시 생각만 해도 엄청 강해 보인다.
0: 그니까요.
1: 만병이님을 위해서 낙지 호랑이 먹은 리액션 한번 해주세요.
0: 먹은?
1: 자, 낙지 호랑이 먹었다. 지금 한입 먹었어?
0: 아니 거기
1: 낙지 호랑이 먹은 그냥 피피피 아저씨.
0: 아니 이 침을 막 뱉는다니. 아니 근데 그때 화했을 때 내가 얼굴 저기 잠깐 봤는데 줌을 너무 확 당겨가지고.
1: 아 진짜.
0: 아 더워요 지금. 여기 에어컨 켜야 될 것 같아요.
1: 아 좋았어요 방금. 예, 낙지 호랑이 먹은 느낌이었어요.
0: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지훈님께서 내 청춘의 피어남이가 있어서 너무 행복함 따라매요.
1: 감사합니다. 이건 저희도 동감입니다.
0: 네 예, 그럼요.
1: 저희 청춘의 여러분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0: 그럼요.
1: 예. 네. 2093님께서 효디 백신 먹고 진정하세요. 지금 백신 빨리 먹으세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알코올 바이러스 맞은 것 같아요.
2: 아 지금 빨리 먹을게요 지금 당장.
1: 방금 낙지 호랑이 먹은 게 아니고 알코올 바이러스 맞은 줄 알았어요. 돌아왔군요. 오케이,
0: 돌아왔어요.
1: 좋습니다. 내일은 역시 오랜만에 만나는 동표 씨와 우리끼리 함께합니다.
0: 과몰입 토론 준비돼 있으니까 내일도 놀러와 주시고요.
1: 그럼 오늘의 끝곡 피어나무니의 라스트 콜 들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0: 지금까지 기술의 목상우, 영상의 김혜영,
1: 연출의 김연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0: 저는 DJ 피어나무니 기호
1: 태호였습니다.
0: 또봐 여기서 기다릴게.

0: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0: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2002년 작품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한 장면, 그리고 이어서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곡이죠. 슈베르트 교향곡 8번, 우리가 보통 미완성 교향곡이라고 부르는 교향곡 8번의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영화에 쓰인 버전이 바로 이 버전입니다.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필립 케이딕의 단편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스필버그가 연출을 했고요. 톰 크루즈가 주연을 맡았고요. 2054년을 배경으로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차단하는 사회를 상상하고 있습니다. 프리크라임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는 건 뛰어난 예지력을 가진 세 사람 덕분이에요. 아가사, 대실, 그리고 아서. 이렇게 세 명의 예지자가 앞을 내다보고 범죄자를 지목하면 그 범인을 미리 검거하는 거죠. 범죄를 일으키기도 전에 미리 검거하는. 그런데 6년 만에, 그러니까 프리크라임 시스템이 작동하고서는 이제 뭐 살인사건 같은 건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살인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검거를 해버리니까요. 그런데 6년 만에 첫 살인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범인으로 지목된 게 바로 존 앤더튼. 범인을 잡으러 다니던 그 주인공 톰 크루즈입니다.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서 톰 크루즈는 일단 도주를 시작하고, 그러다가 그 세 명의 예지자 가운데 가장 능력이 뛰어난 에거서. 네. 영화에선 계속 에거서라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자막으로 아가사라고 보게 되는 바로 그 사람과 함께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게 되죠. 오늘 들려드린 장면은 그 에거서를 연기한 사만다 모튼 배우의 하나의 시그니처 시퀀스입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이 장면이 그를 대표하는 장면 중에 하나죠. 일명 사만다 모튼의 런 시퀀스. 톰 크루즈는 지금 궁금한 게 많은데 그걸 일일이 지금 답해줄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톰 크루즈를 잡으러 근처에 다 왔거든요.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거서는 말을 하다 말고, 그런데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 당신 빨리 도망쳐야 돼요. 런! 네. 달려! 도망쳐! 라고 소리치는 그 시퀀스의 연기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오늘 그 장면 들려드릴 때 그 런 부분의 볼륨을 엄청나게 낮췄어요. 실제로는 오늘 들려드린 볼륨의 한 두 배쯤 되는 어마어마한 발성으로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런데 밤에 라디오로 듣다가, 영화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대충 그 표정으로 짐작이 되는데 라디오에서 갑자기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르면 다들 놀라실까봐 최대한 소리를 낮췄는데도 아마 놀라신 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 배우 사만다 모튼, 영화에서 에거서를 연기한, 아가사를 연기한. 제가 사만다 모튼을 처음 기억하는 게 바로 그 영화예요. 그 영화의 사만다 모튼이 제가 기억하는 첫 만남입니다. 와, 이런 배우는 어디서 나타난 거야? 어떻게 이런 연기를 해? 와, 정말 처음에 그 물에 떠 있을 때부터 예사롭지 않더니 마지막까지 톰 크루즈와 함께 거의 이 영화를 흔히 말하는 멱살 잡고 끌고 가는 또 한 사람이 바로 사만다 모튼이었습니다. 그 뒤에 이 배우를 수많은 영화에서 늘 임팩트 있는 역할로 만나다가, 여러분이 지금 극장에서 보고 계신 오디세이에서 다시 한번 이 사만다 모튼의 그 엄청난 에너지를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누구냐? 바로 키르케입니다. 지금 오디세이를 본 관객들 사이에서는 일명 돼지 주물럭 시퀀스로 불리는 그 키르케. 사람을 돼지로 바꾸어버리는 그 장면을 혼자 정말 이끌어가는 게 바로 사만다 모튼이에요. 이것도 사실 우리가 아가사를 에거서라고 하듯이

0: 한다도 썸앤서 모튼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그냥 편리한 대로 하죠. 예, 우리에게 좀 익숙하게 불리는 대로 그냥 사만다 모튼이라고 해야 좀 매칭이 될것 같습니다. 썸앤서 모튼, 사만다 모튼. 오디세이 보면서 저는 내가 이 배우를 처음 보고 감탄했던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봤거든요. 이거 너무 재밌는데요. 다시 보니까 더 재밌는 것 같은데요. 스필버그 감독의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아직 못 보신 분은 당연히 재밌게 보실 거고요. 나 그거 예전에 봐서 다 아는데 하시는 분도 지금 다시 보면 이게 지금 20년이 훨씬 넘은 24년 된 거죠. 2002년 영화니까 2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영화가 촌스럽지 않고 바로 엊그제 찍은 그런 영화 같지? SF 영화인데 20년 전의 기술인데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정말 재밌을 겁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 바로 그 배우 사만다. 지금 오디세이의 키르케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1: 지긋지긋 무조 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 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번만 바르면 한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아니 분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저번에 보니까 음악 좋아하는 것 같던데 라디오 무슨 프로 많이 들어요?
2: 서금옥의 이브의 연가요.
1: 어? 아, 나도 그거 듣는데.
2: 전 거기에 없어도 몇 번 보내봤어요. 근데 한 번도 안 틀어주더라고요.
1: 그냥 신청곡만 적어보냈죠.
2: 네.
1: 다음에 보낼 때는요, 역사에 그림도 그리고 이런 꽃 같은 것도 한번 붙여봐요. 그럼 분명히 뽑힐 거예요.
2: 그래요? 그렇게 해봤어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엽서, 그림, 꽃 필요 없어요. 문자로 보내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언제든 보내시면 됩니다.

스파이크 존즈 감독의 영화 그녀 사운드 트랙에서 디멘션스, 아케드 파이어 그리고 오웬 팔레트가 함께한 스코어였습니다. 영화 그녀에서 그녀의 목소리를 연기한 건 스칼렛 요한슨이죠. 극중에서 그 스칼렛 요한슨의 이름은 사만다입니다. 서맨서. 왜 그렇게 되었느냐? 왜 스칼렛이 아니냐? 바로 이 사만다 모튼이 원래 그녀 역할이었기 때문이죠. 사만다 모튼이 녹음을 다 했대요. 그 전체를 다 녹음 다 끝냈는데 그 목소리로 스파이크 존즈가 목소리를 듣다 보니 이 느낌은 좀 아닌 것 같다. 네, 뭔가 다른 목소리가 좀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스칼렛 요한슨을 다시 캐스팅해서 처음부터 대사를

다시 녹음을 한 거죠. 카메라 앞에 나올 일은 없는 역할이니까요. 배역은 그대로 사만다. 네, 서맨서로 남겨두고 목소리만 바꾸고 사만다 모튼에게 전화해서 네, 석고대죄하고 그렇게 되었다는 뒷얘기가 있습니다. 사만다 모튼이 했어도 너무너무 잘했을 거예요. 워낙에 연기 잘하시는 분이고 또 딕션 발성 다 너무 좋은 분이라.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기억하고 있는 와킨 피닉스와 스칼렛 요한슨이 대화를 주고받을 때의 어떤 그런 로맨틱한 느낌? 그거는 좀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사만다 모튼의 목소리였을 경우에는. 사만다 모튼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그녀의 이름이 사만다가 되었다. 라는 얘기 몇 번 해드렸지만 기억 못하시는 분 많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그리고 김기택 씨, 영상 만들어야 하는데 오늘은 편안하게 집에서 듣고 있어요 라고 며칠 전에 남겨주셨는데 오늘도 편안하게 듣고 계신지. 영상을 만든다는 건 그냥 뭐 개인적인 어떤 영상 작업인지 아니면 영상 작업하는 일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날은 빗소리와 피아노 소리, 제가 피아노 곡을 들려드렸더니 빗소리와 피아노가 잘 매칭된다고 하셨거든요. 오늘 이 그녀의 음악이나 아까 슈베르트의 음악은 어땠는지 또 궁금하네요. 그리고 9629번 쓰시는 분, 야간 운전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밤에 운전하실 때 혹시 좀 졸립지는 않았어요? 디멘션스 같은 곡 너무 또 잔잔해서 운전할 때 졸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FM 영화 음악은 졸린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계속 졸려야 되는 분, 이제 좀 서서히 잠들어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차분한 곡도 틀다가 또 졸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또 좀 빠른 곡 아니면 좀 센 곡도 틀다가 이렇게 냉탕 온탕 선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분께 도움이 될지 몰라서 다 준비해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좀 취향에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밤에 운전하시는 분 또 있네요. 7278번. 밤에만 투잡으로 택시를 하는 50대 가장입니다. 그럼 원래 이제 낮에 하는 다른 일이 있는데 밤에는 이제 택시 영업을. 아이고 피곤하시겠다 하시면서 신청곡을 주셨는데 급이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이규영 감독의 철수와 미미의 청춘 스케치에서 소년이의 오늘은 어떤 일이 신청합니다 하셨거든요. 급이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이라니요. 급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FM 영화 음악에는 수직이 아니라 수평의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뭐가 더 위다, 뭐가 더 낮다, 그건 수준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수직의 그래프 체계에서 뭔가 등수를 매기고 등급을 매기는 그런 방송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막대기를 옆으로 쓰러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옆으로 스펙트럼이 있는 거죠. 언제든 듣고 싶은 곡, 생각나는 영화 보내주시면 됩니다. 미미와 철수의 청순 스케치, 그 오프닝에 강수연 배우님의 그 청청 패션, 신촌 거리를 걷는 그 오프닝 장면을 생각하면서 듣겠습니다. 손현희의 오늘은 어떤 일이.

미미와 철수의 청춘 스케치에서 손현희의 오늘은 어떤 일이, 그리고 이어서 2022년 영화였습니다. 정원희 감독의 영화 둠둠 엔딩곡이었죠. 배인숙의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이 영화 보신 분 많지 않을 텐데 디제잉이 소재이기도 하고요. 엄마와 딸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윤유선 배우님 나오고 또 신인 배우였죠. 김용지 배우 나왔던 클럽 불추 무대로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가 되고 디제잉이 계속 나오는데 엔딩곡은 배인숙의 노래였어요. 그 충돌이 좀 재밌었습니다. 처음부터 시나리오 쓸 때 엔딩은 무조건 배인숙의 누구라도 그러하듯이를 쓰겠다고 감독이 마음을 먹었다, 이런 인터뷰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어떤 감독이 노래 하나에 꽂히면 덕분에 좀 잊혀진 노래나 오래된 노래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화 덕분에. 9130번 쓰시는 분이, 작가님 전 교통사고로 저승 다녀왔어요 라고 쓰셔서, 저는 교통사고로 좀 아찔한 순간이 있었다라는 그 상황을 이렇게 그냥 표현하신 건 줄 알았어요. 저승이라는 말로 일종의 수사법으로 쓰신 건 줄 알았는데, 이 사연을 보다 보니까 일종의 임사체험을 실제로 하셨나 봐요. 이렇게 글이 이어집니다. 교통사고로 저승 다녀왔어요. 제 의식이 돌아온 순간을 기억합니다. 제가 위에서요, 병원에 늦게 온 남편의 한숨과 말을 들었어요. 그 남편의 한숨과 말을 뭔가 좀 위쪽에서 마치 내 몸에서 내가 빠져나온 듯한 느낌으로 위에서 좀 내려다보듯이 뭐 그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여러분, 사람이 의식은 없어도 청력은 끝까지 남아있으니 말 조심하라는 거 그거 다 사실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수술하고 그때 회복할 때 그 당시에 5살이던 딸을 위해서 아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면서 그런 의지로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그 딸이 23살 아가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병원에서 감사하게 일합니다. 아, 사람 인연이 이렇게 되네요. 병원에서 그렇게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드실 만큼 큰 고비를 겪으신 분이 지금은 또 병원에서 일하며 내가 하는 일이 또 한 생명을 살리는데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병원에서 일하고 계시대요. 와, 일단 너무 다행입니다. 저승에 가셨다가 오셨기 때문에, 예, 다녀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연도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5살은 이제 23살이 됐고, 거기 뭐 좋은 데 아니니까 또 뭐 거기 가시려고 하지 말고, 네, 저승 같은 데 가지 말고 근처에도 가지 마시고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지금 하시는 일 보람있게 계속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신청곡 준비했어요. 탕의 위에 꿈속의 사랑. 이거 약간 그 위에서 남편의 한숨과 남편이 하는 말을 들었던 그때의 경험을 좀 빗댄 신청곡일까요? 뭔가 좀 꿈꾸는 듯한 느낌이셨던 걸까요? 탕의 위에 꿈속의 사랑이 쓰인 건 그녀의 전설이라는 단편 영화였죠. 탕의 위에 꿈속의 사랑.

장혜희의 꿈속의 사랑, 영화 그녀의 전설에서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영화 얼굴 없는 미녀에서 이승열의 타워였습니다. 김혜수 씨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죠. 김수정 씨가 공포영화는 잘 못 보는데 기괴한 느낌의 영화까지는 볼 수 있어요. 장영규 음악감독님과 이승열 씨를 좋아해서 제가 얼굴 없는 미녀까지는 잘 보았습니다. 그 영화에 가수가 나오는 어떤 장면이 있는데 이승열 씨가 대신 노래하고 목소리 더빙도 하셨죠? 하시면서 타워 신청하셨어요. 2000년대 초반, 그죠? 그때 영화죠? 저 기억나요. 얼굴 없는 미녀. 아, 김인식 감독님이었나? 예, 아마 그랬던 영화로 기억합니다. 맞아요. 기괴한 영화였죠. 아, 이렇게 좋은 노래 있는지 몰랐습니다. 마지막 곡은 1975, 1975의 Somebody Else라는 곡, 영화 지랄 발광 17세 사운드 트랙에서 골랐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무한방송.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Your soul, your world, they cannot kill it. 날 봐, 죽고, 다시 눈 떠, I killed it. 날 삼켰던 어둠이 이제 내가 너를 삼켰어.

0: 여러분은 지금 최신 K-POP 트렌드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새벽 1시 길을 걷는다. 저 강가에 우리 한 마리 왜 내 모습 같은지.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O 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지긋지긋 무조맨 티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3: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스티커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4: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To rhyme to millennium time. 친구의 친구 사랑하게 되나? 이 슬픈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될지 몰랐어. 혼자 나만을 원망하나? 다시 그런 바보 같은 생각하지 않을 거야. Yeah, you know who we be. Baby T and the T's. In 99, prime time to shine. Baby, hit me one more time.

0: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노년층 열사병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탄소 배출로 인해 매년 더 뜨거워지는 여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사병.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열사병으로 노년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40도 이상의 고열로 인해 뇌 장기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열, 환각,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시원한 그늘 또는 실내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벗겨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춰줍니다. 대처보다는 예방이 우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생각에 스포트라이트 효과란 말이 있죠. 남들은 별 관심이 없는데도 세상의 시선이 온통 나한테 집중돼 있다고 믿는 현상인데요. 흥미로운 건 정반대의 순간도 종종 찾아온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왜 아무도 안 알아주지? 하고 서운함이 밀려올 때가 있으니까 말이죠. 전문가들의 얘기에 따르면요. 이건 역시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내느라 미처 그걸 봐주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건데요. 그런 만큼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남이 알아주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수고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것부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거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진짜 대단한 거야. 나 애썼다 정말 하고 말이죠. 8월 25일 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8월 25일 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미도와 파라솔의 슈퍼스타였습니다. 맞아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인데 스스로 살아내기도 참 힘든 일이잖아요. 남들까지 알아주는 거 정말 쉽지 않은데 그래도 내가 일한 거를 티내고 싶을 때는 한 번씩 티는 내주면 좋긴 하더라고요. 각자 누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서류의 근황도 공유할 겸 어떤 고충들이 있는지 얘기도 토로할 겸 하는 그런 시간도 종종 갖는 게 또 사회생활에서 필수인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고립되어 있으면 또 그게 스트레스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아, 나 이렇게 바쁜데 나 이렇게 힘든데 왜 아무도 몰라 하면은 그건 또 이렇게 사회생활에서 악이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여튼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자, 화요일은 그다려 노래 있는 날이죠. 오래전 8월에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던 노래들 이 시간 통해서 다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그해 여름에 난 어디서 뭘 하고 있었지? 그것도 찬찬히 생각해 보시면서 음악 같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오, 그래.
3: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소년제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5-star hotel
6: mattress. Best sleep.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7: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4: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새싹이신 0994번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출발해 재판하러 청주에 가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드라이브 삼아 간다고 생각하고 갑니다. 가는 동안 즐겁게 갈 수 있게 좋은 노래 많이 부탁드려요. 오, 이 변호사 빵그리는 또 처음이네요. 근데 재판을 이렇게 멀리까지 가시나요? 서울에서 청주? 부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이에요. 0694번님, 휴가 내고 영화 보러 가는 길이에요. IMAX 좋은 좌석에서 보려니 그나마 아침 7시밖에 없더라고요. 극장이 집에서 1시간 거리라 부지런히 갑니다. 왠지 오디세이 보러 가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근데 이렇게 멀리 이렇게 이른 시간에 출발을 하셔야 한다니 참 휴가인데 휴가 같지 않고 좀 묘하긴 하네요. 그래도 저는 참 이 영화 재밌게 봤거든요. 잘 즐기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0025번님, 2년 전에 청소업을 시작해서 거의 매일 새벽에 움직입니다. 광주에서 여수까지 청소하러 가는 길인데 바다 보면서 하는 청소라 낭만 청소를 하고 오려 합니다. 항상 힘있는 방송 감사합니다. 어떤 청소를 하시길래 또 이렇게 멀리 가시죠? 광주에서 여수면은 정말 좀 먼 거 아닌가요? 부지런히 아침부터 움직이시네요. 그래도 소소한 행복, 즐거움이 있다면 좀 덜 힘들겠죠. 스트레칭 하실 때 바다 보면서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네요. 안전하게 잘 다녀오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이혜정님께서 라디오에서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면서 이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멜로망스의 해피송. 제목부터 기분이 좋아지네요. 함께 듣겠습니다.

멜로망스의 해피송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요. 8122번님의 신청곡이었는데요. 출근 중이에요. 회사 가기 싫어서 심장이 두근두근 떨려요. 유유. 이런 제 마음을 달래기 위해 황규영의 나는 문제없어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아우, 이렇게 떨릴 정도면 스트레스가 정말 심하신가 봐요. 이게 잠깐의 스트레스인지 아니면 예전부터 쭉 이어져 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좀 덜 힘들면서 출근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없을까요? 네, 부디 어떤 좋은 방법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은 직장생활 오래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황규영의 나는 문제없어까지 듣고 오셨고요.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0994번님, 0025번님께는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이지원님께서요. 밀린 업무 때문에 휴가도 반납하고 출근했습니다. 휴가지 사진이 올라올 때마다 휴대폰을 뒤집고 엑셀 창만 바라보는 신세네요. 딱 사흘이라도 좋으니 현실에서 로그아웃하고 싶습니다. 영디도 이럴 때 있으신가요? 아유, 그럼요. 왜 없겠어요. 휴가는 갈 때만 좋을 뿐이지 갔다 오면은 또 금방 그냥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이런 헛헛한 마음 저도 자주 느끼죠. 네, 참, 네, 스스로 약간 처량하고 그럴 것 같네요. 휴가지 사진이 뜨면 휴대폰을 뒤집는 내 모습. 아유, 얼른 바쁜 일 끝내시고 휴가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연수님. 영디, 저는 5살 쌍둥이를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눈 뜨는 순간부터 전쟁이네요. 밥 먹이고 싸움 말리다 보면 하루가 사라집니다. 화장실만 가도 둘이 엄마를 외치네요.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지만 힘든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아유, 진짜 힘드시겠어요. 이게 5살이면 또 한창 그런 나이인데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니까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그런 아이들의 마음이겠죠. 그래도 조금만 더 버텨서 조그만 아이들이 더 크면은 이제 둘이서 노느라도 바쁘지 않을까요? 아니면 더 싸우려나요? 아, 얼른 또 아이들이 커가지고 엄마 걱정을 힘듦을 좀 덜어줬으면 하네요. 그래도 사랑하고 예뻐하시죠? 8703번님. 얼마 전 제가 좋아하는 시금치 무침과 제육볶음이 들어있는 점심 도시락을 사서 먹었는데요. 시금치가 쉬었는지 모르고 먹었다가 폐가 너무 아파 응급실 가서 링거도 맞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영지도 더운 여름 음식 조심하세요.

노래는 이지의 응급실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이 노래가 이렇게 또 쓰이네요. 근데 정말 나물은 조심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김밥 먹는 것도 조심조심 먹어야 한다고 그런 기사도 많이 나왔죠. 아 너무 힘드셨겠어요. 이게 배탈이 이게 참 잠깐 한 하루 이틀이면 나을 법한 그런 배탈도 그 순간은 진짜 고통스럽죠.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분간은 네, 좀 순한 것들 많이 챙겨 드시고요. 얼른 회복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신청곡 함께 하겠습니다. 이지의 응급실 듣고 올게요.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중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오늘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남부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는데 수도권 강원도 충청 북부로는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지금도 인천, 서울, 남양주 중심으로 소나기 구름이 지나고 있고 산발적으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해서 최고 60mm의 소나기가 예보돼 있고요. 그리고 내일도 수도권 영서로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폭염의 강도는 더 강해졌습니다. 서울 포함한 전국 곳곳으로 폭염주의보에서 경

0: 경보로 강화되어 있고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도, 부산이 27.5도, 오늘 낮에는 서울이 32도, 전주대구 35도로 오늘도 많이 무덥겠습니다. 곽진이었습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시간을 잠시 10년 전인 2016년으로 돌려볼까요? 인간과 AI의 대결로 전 세계에 충격을 줬던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세기의 바둑대국이 벌어졌던 게 바로 이때였는데요. 온 국민을 울컥하게 만들었던 이세돌 9단의 감동적인 1승은 아직도 우리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있죠. 또 당시에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캐릭터를 수집하는 모바일 게임이 큰 인기를 모으면서 사람들이 전부 스마트폰을 들고 그 게임을 하는 데 열중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혼밥, 혼술 문화가 자리 잡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그해 여름 우리는 어떤 음악을 듣고 또 따라 불렀을까요? 2026년의 8월을 살아가는 우리가 흘러간 8월의 노래를 다시 들어봅니다. 그달의 노래. 그달의 노래는 추억 속 어느 날 8월에 우리는 어떤 노래를 들었나 기억해보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10년 전인 2016년 8월의 노래 만나보려고 합니다. 아, 제가 이 코너 할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2016년이 벌써 10년 전이에요. 와, 이 게임 있잖아요. 이 증강현실 해서 그 캐릭터 잡아다니는 그 게임. 저는 해보지는 못하고 그냥 너튜브에서 이렇게 사람들 하는 거를 봤는데 진짜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 기술이 와, 완전 획기적이다, 센세이션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도 이 기술이 좀 많이 활용되고 있나요? 어디에 활용이 되고 있나요? 네, 그럼 그 달의 노래 바로 시작해볼게요.

2016년 여름에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이 설렜던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바로 존박의 네 생각인데요. 존박이 직접 작사 작곡을 한 곡이고요. 막 사랑에 빠졌을 땐 하루 종일 그 사람의 생각만 나잖아요. 그 순간에 설레는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존박 하면 생각나는 매력적인 중저음의 목소리에 감미로운 기타 소리가 어우러져서 지금 듣기에도 참 세련된 느낌을 주는 곡이에요.

그런가 하면 2016년 여름엔요 원더걸스가 멤버들이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을 처음으로 타이틀곡으로 내세워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 곡이 바로 지금 흐르고 있는 Why So Lonely였습니다. 이때 레게팝 장르에 도전해서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멜로디는 사랑스럽고 편안한데 가사는 무심한 연인한테 느끼는 외로움과 실망감을 담고 있는 노래라 그게 뭔가 묘한 매력으로 다가왔던 기억이 나네요.

어반자카파와 빈지노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았던 곡이죠. 지금 흐르고 있는 목요일 밤이 발표된 것도 2016년 8월이었습니다. 일주일 중에서도 유난히 지치고 힘든 목요일 밤. 지금 데리러 갈 테니까 나와 함께 어디로든 가자. 이렇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노래인데요. 어반자카파 특유의 감성적인 보컬에 빈지노의 감각적인 랩이 더해지면서 더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어요. 요즘도 이 노래 찾아듣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좀 더 즐겨보시죠.

네, 방금 함께한 세 곡 중에서 한 곡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볼 텐데요. 아, 저 요즘 이분의 너튜브에 빠졌잖아요. 존박 씨가 영어 구절 가르쳐주는 것도 너무 재밌는데 와, 커버곡을 기가 막히게 소화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래 그래서 함께 드릴게요. 존박의 네 생각입니다.

존박의 네 생각 듣고 오셨고요. 그달의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6년 8월 어딜 가나 울려 퍼졌던 노래들 함께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노래 만나볼게요.

2016년 8월 가요계에 혜성처럼 등장한 신인도 있었죠. 바로 블랙핑크인데요. 당시에 데뷔곡 붐바야와 휘파람을 동시에 선보였는데 그중 지금 흐르고 있는 휘파람은 몽환적인 휘파람 멜로디가 단번에 귀를 사로잡았죠. 사랑에 빠진 마음을 당당하고 자신있게 표현한 가사, 그리고 블랙핑크 특유의 걸크러쉬한 매력까지 더해지면서 데뷔와 동시에 가요계의 괴물 신인이 등장했다, 이런 기사들이 연이어 터져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2016년 그해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곡이죠. 블랙핑크의 휘파람 좀 더 들어볼게요.

yesterday. 2016년 8월 음원 차트를 뜨겁게 달궜던 곡 중 하나를 꼽으라면 또 이 곡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B.Y.의 Day인데요. 쇼미더머니 5 세미파이널 무대에서 선보인 곡이고요. B.Y. 특유의 빠르고 정확한 랩에 박재범의 여유로운 피처링이 더해져 큰 사랑을 받았죠. 데이데이는 메인

이미 주어진 오늘을 소중하게 살아가자는 메시지를 담은 곡인데요. 방송 직후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하면서 비와이는 단숨에 힙합씬에서 가장 핫한 스타로 발돋움할 수 있었죠.

2016년 여름엔 여자친구가 첫 정규 앨범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타이틀곡이 바로 지금 흐르고 있는 너 그리고 나였는데요. 좋아하는 사람과 진짜 사랑을 시작해보고 싶은 그 소녀의 설레는 마음을 담은 곡이었죠. 특히 조지훈 시인의 승무에 나오는 나빌레라라는 표현을 활용해서 좋아하는 사람한테 나비처럼 활활 날아가고 싶은 마음을 귀엽게 표현한 게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여자친구 특유의 풋풋하고 싱그러운 매력이 듬뿍 담긴 곡이죠. 너 그리고 나 좀 더 들어볼게요.

방금 함께한 세 곡 중에서 한 곡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서 코너 마무리 해볼게요. 아, 네, 이 세 곡은 어떤 곡을 골라도 이상하지 않아서 요즘 새아침에서 덜 나왔던 장르의 곡으로 골라봤어요. 힙합 많이 못 들어봤잖아요, 우리. 박자범 피처링한 BY의 데이데이 함께 할게요.

0: 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슈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4: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3: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4: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에서는 이사 청소 전문 연구 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분이에요. 9065번님.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84년생 트럭커입니다. 강서에서 채소 싣고 용인으로 가네요. 근데 평소보다 마음이 좀 싱숭생숭합니다. 최근에 위내시경을 받았는데 조직 검사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그 결과가 나오는

네, 부디 꼭 아무 일 없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과가 좋길 함께 빌어주세요 하셨네요. 그러게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 이런 게 있으면은 일에 집중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죠. 하지만 네, 별일 아닐 겁니다. 괜찮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 네, 결과 또 받으시고 또 안심하는 그런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건강도 챙기시라고 홍삼 녹용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그럼 오늘 끝곡으로 2248번님의 신청곡 같이 할게요. 프로미스나인의 비타민 B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걱정하고 계신 모든 일들 잘 해결될 거라고 믿고요. 우린 내일 행복한 마음으로 다시 만날게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가족 친구들과 떠난 즐거운 여름 휴가. 기분 좋게 술을 마신 뒤 숙소까지 코앞인데 뭐 하는 아니란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들뜬 분위기에 취해 낯선 휴가지에서 운전대를 잡는 건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끔찍한 범죄이기 때문이죠. 특히 늦은 밤까지 과음을 했다면 다음 날 아침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는 숙취운전 역시 만취 상태만큼이나 반응 속도를 떨어뜨려 매우 위험한데요.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 날 오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이나 일행의 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운전석에는 술잔 대신 안전운전의 책임감만 꽉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3: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2: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3: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2: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4: 9월 태백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산골 음악회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5: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테이입니다. 최근 105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찰스 엔터 콘텐츠에서 찰트 엔터 씨 친구가 한 말이 화제가 됐습니다. 구독자 수가 많은 친구 채널에 나오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는데요. 어떤 진지하고 감동적인 말이 나오려나 기대하던 그때 지하철에서 장우상 가로로 들고 다니시는 분들 뒷사람 찔립니다. 세로로 들고 다니세요. 제발요.

요즘에 많이 당하셨나 봐요. 상암동엔 조금 전까지 세찬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린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요. 찰스엔터 씨의 친구분 말처럼 오늘 장우산 챙겨서 나가시는 분들 가로로 말고요. 세로로 들고 다니는 센스 꼭 발휘해 주시고요. 더위도 소나기도 모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SES 감싸 안으며 오랜만에 들었어요.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8월 25일 화요일 굿모닝 FM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습도가 좀 높은 화요일인 것 같은데 다들 어때요? 컨디션 괜찮아요? 자 일어나세요. 화이팅 해야죠 우리. 환영합니다. 박미령님이 굿모닝 테디, 여긴 인천인데요. 천둥 번개가 치고 난리 났었어요. 갑자기 비까지 쏟아지더니 지금은 또 잠잠하네요. 그러니까요. 소나기라고 하기에는 막 쏟아지는 이제 스콜 같은 비들도 좀 있는데 오늘도 약간 심상찮습니다. 그죠? 김수경님께서 저도 얼마 전에 지하철에서 누가 우산 가로로 들고 가길래 한 소리 했지요. 눈 찔린 뻔 했거든요. 가로로 들고 다니는데 눈을 찔릴 뻔 했으면은 키가 너무 크신 거 아니에요 그분이? 근데 어쨌든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 타고 가다 그러셨나? 어쨌든 이게 위험해. 우산, 장우산 들고 다니시는 분들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죠. 좀 길쭉한 무언가를 들고 다니실 때는 세로로 내 몸 기울기랑 똑같이 이렇게 딱 붙여서 들고 다니셔야 되는데 이걸 이제 편하게 덜렁덜렁 이렇게 들고 다니면 앞뒤가 이제 다 찔린 거. 특히 뒤 진짜 위험하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서로 배려하고 서로 다정하게 또 말을 건넬 수 있는, 몰라서 그런 거니까 또 다정하게 말 건네야 돼요. 건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들.

0: 마음속으로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시면서 다정한 화요일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팬테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재영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양수현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화요일 4부 새로운 코너가 시작이 됩니다. 문학 작품 속의 도파민을 찾아 떠나보는 시간, 태인의 빨간 책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개그우먼 허안나씨, 안나씨가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출판사 민음사의 이한솔 편집자가 함께 하실 거예요. 기대가 됩니다. 어제 그거 보험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나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거 다 좋아요. 말머리에 어그 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반만 맞히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세요.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이카운트,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음주유엔 티맵 대리, 키움증권, SK케미칼, 삼일제약,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에어비앤비, 베스트슬립, 노무법인 폐,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와 함께합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7: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직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3: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2: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4: 딱 한 번만
5: 티어실 원스야.
4: 싹 한 번에
5: 티어실 원스야.
4: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6: 7시 11분 12분 딱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7: 네, 테디 화모니.
6: 화모니.
7: 오늘 중부지방에서는 갑자기 쏟아지는 심상치 않은 소나기를, 그리고 남부지방에서는 강렬하게 쏟아지는 햇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현재 송도, 강남 서초, 양평 등 수도권 곳곳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벼락, 돌풍 동반해서 쏟아지는 곳들이 있는데요. 소나기의 특성상 강하게 내렸다 금방 그치기 반복하겠고요. 수도권, 강원도, 충청 북부로는 오늘 저녁까지 최고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수도권 영서 지역으로는 비 소식이 있고요. 이렇게 비 소식 잦은 가운데 더위의 강도가 심해졌습니다. 현재 서울의 체감온도가 벌써 28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대구, 광주가 35도로 오늘도 조금만 움직여도 땀나는 하루가 예상됩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서울이었습니다.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태희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집중력이 활

0: 활활 타오르는 화요일에 함께할 퀴즈. 짧은 음성 속에 숨은 주인공을 찾아라. 너의 목소리가 들려. 지금부터 어떤 인물의 목소리가 들릴 거예요. 목소리 들으시고 이 사람 누구다? 그 사람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긴장감 올려야죠. 신의 영역 오늘도 뽑아야죠. 선착순 1등으로 가장 빨리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는 부침유리병과 사홍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쏘겠습니다. 보내시고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자, 이제 문제 나갈 거거든요. 집중해 주셔야 돼요. 누군지 맞춰주시는 거예요. 민영 PD 준비됐죠? 오늘의 문제 들려주세요.
1: 디바로 볼게요. 네. 디바? 디바로.
2: 디바?
3: 열어?
4: 열어.
1: 열어.
2: 열어. 일로 와.
1: 일로 와.
2: 찔러.
1: 찔러.
2: 다시 열어.
1: 열어.
2: 어떡하지?
4: 좋아해야지. 야, 왜 슬퍼? 지금 기쁜 거잖아.
2: 아, 왜 슬퍼? 기쁜 거잖아.
5: 조용히 해, 제발.
6: 잘 들어서만 쓰고 간지럼 태울게. 좋아해란 말은 그만 관둘래? 어이, 얼마 못 가서 넌 날 엄청나게 사랑하게 될 거야.
0: 자, 여기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 중에 이제 노래 부른 마지막 그 남자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정답입니다. 정답자 신의 영역은 미니가 가장 빨랐습니다. 예, 미니로 김연수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아, 김연수님이시네요. 예, 김연수님. 구문이 FM. 아, 진짜 신의 영역은 쉽지 않아요. 너무 빨리 보내주시는 우리 영역에 닿여있는 분들이 꼭 한 분씩 계셔서 쉽지 않은데 오늘 행운 영역도 있습니다. 예, 선착순 아닌 다섯 분 뽑아서 아이스티 준비하겠습니다. 힌트를 드리면은 이 정답의 이분은 남성 2인조 밴드 페퍼톤스에서 베이스와 보컬을 맡고 계시고요. 어제 목소리를 들으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제 딜을 예, 또 맡아주고 계신데 오늘 아침 스페셜 DJ로 예, 어제부터 쭉 오늘도 맡아주십니다. 자, 정답 여러분들 보내주시는 동안 페퍼톤스의 노래 듣고 올게요. 뉴 히피 제너레이션 듣고 올게요.

0: 페퍼턴스 뉴 히피 제너레이션 듣고 오셨어요.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소리만 듣고 그 사람이 누군지 맞히는 퀴즈. 너의 목소리가 들려. 정답은 바로 페퍼턴스의 이장원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좋아해란 말은 그만 관둘래? 어이, 얼마 못 가서 넌 날 엄청나게 사랑하게 될 거야.
0: 예, 약간 조롱 같기도 한데 아무리 들어도 이정원 씨가 어제 오늘 아침 스페셜 DJ 첫날이라서 일찍 와서 또 기다리고 계셨어요. 굿모닝 FM 제가 이제 진행하는 톤을 들으시고 원래는 이제 오늘 아침 맞춰서 쫙 준비를 해오셨다가 급하게 활기 넘치는 톤으로 바꿔서 진행을 하셨습니다. 아, 제가 너무 좋아하는 형님이거든요. 오늘도 또 이정원 DJ가 해주시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끝까지 잘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김선아님이 정답 이장원. 어제 오늘 아침 듣는 내내 귀 호강했어요. 그러니까요. 정연희님이 배다희 씨 남편이군요. 하트 정답 이장원 하셨습니다. 아, 우리 다희 씨는 또 제 친한 친구인데. 자,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아이스티 보내드립니다. 매일매일이 색다른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취했다고 술 깨야죠. 회식은 아침이에요. 일어나야죠. 매일 아침 7시 숙취 해소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grooving? I'm moving.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가 되면요 스몰톡 하면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스몰 간식을 쏩니다. 분리식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먼저 도착한 0867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한 복권방에서 로또 1등 4장 나온 거 봄? 근데 수동으로 4장이라서 동일인일 수도 있대요. 동일인일 경우 당첨금이 약 47억 원이라고 하는데 너무 부러워요 하셨습니다. 경기 광주시에 있는 복권방이라고 밝혀졌는데 동일일인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1등 이거 뭐 사야지 되는 거긴 한데 아 찰 때마다 저는 이제 5등도 안 되네. 두 개도 잘 안 맞아. 어떻게 다 맞히지? 너무 부럽습니다. 0867번님 젤리 드립니다. 8923번님 어제 드라마 신병 시즌 4 첫 방송한 거 봄? 더 재밌어졌더라고요. 배우 한가인 씨도 특별 출연한다는데 너무 기대돼요 하셨어요. 신병 군대를 배경으로 한 블랙 코미디 드라마죠. 벌써 시즌4를 맞이했고요. 한가인 씨와 닮은 꼴로 화제가 된 김동준 씨가 주연이잖아요. 그래서 한가인 씨가 특별 출연해주셨다고 또 하기는 하는데 어떤 역할로 어떻게 또 등장할지 기대가 됩니다. 8923번님 바닐라맛 아이스크림 드립니다. 자 어제 본 이슈 이렇게 속상한 거라도 좋으니까 보내주십시오. 그동안 제국의 아이들 노래 듣고 올게요. 마젤톡.

0: people. Mazel
1: tov.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2: 제국의 아이들 마젤 톱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의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볼게요. 3275번님 에버랜드 막내 판다 이름 투표 중인 거 봄. 아이바오의 넷째 딸이자 푸바오의 동생이 태어났는데요. 이름 후보로는 주바오, 준바오, 린바오, 유바오, 슈바오가 올랐습니다. 현재 팬들이 치열하게 투표 중인데요. 저는 슈바오에 한 표 던집니다. 어떤 이름이든 잘 어울릴 것 같긴 해요, 그렇죠?
3: 여러분들 이름을 또 뜻깊게 잘 지어준 것 같은데 아유 찾아보시면 너무 귀엽거든요. 예쁘게 무럭무럭 잘 컸으면 좋겠네요.
2: 3275번님 우동맛 라면 드립니다. 2678번님 요즘 편의점에서 품절 대란인빵 봄? 출판사와 콜라보한 빵인데요. 빵 포장지가 세계문학 전지 표지처럼 되어 있고요. 빵마다 랜덤으로 책갈피가 들어있다고 해요. 저도 하나 갖고 싶은데 어딜 가도 재고가 없다 하더라고요. 구하신 분 있나요? 유유. 예, 편의점에서 제가 진짜 자주 사 먹던 빵이거든요.
3: 아 근데 여기에 이렇게 됐구나. 우동이 있는 것 같은데.
2: 2678번님 매운맛 라면 드립니다. 한식 맛있게 드시고요.
3: 늘 먹던 또 빵이 저렇게 또 콜라보 해가지고 특별하게 하니까 더 먹고 싶네.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2: 광고 듣고 올게요.

0: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청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만점 맛도 좋은 먹을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 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3: 30분 7초 8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4: 네, 테디. 오늘 강하게 소나기가 확 지나면서 정체가 확 생겼습니다. 일찍부터 많이 밀리는 편입니다. 또 사고도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화도 부근 1, 2차로에 사고 나서 처리 중입니다. 속도 줄이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잠원 부근도 사고 나면서 3, 4차로 불편하게 지납니다. 한남에서 서초 쪽으로 많이 밀리고 있고 남사 부근도 지체고요. 서울 쪽은 기흥에서 수원, 금토분기점에서 반포까지 밀려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는 1시간 20분 가까이 걸리면서 정체가 평소보다 심하고요. 올림픽대로도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1시간 5분 정도는 걸리고 있습니다. 제2자유로도 행주대교에서 상암동 쪽으로 많이 밀려 있고 노들길도 양화대교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역시 정체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자영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영 리포터. 이제 이번 주부터인가 슬슬 아이들 개학 기간이라고 하는데.
1: 네네.
0: 석준이 유치원 갔나요?
1: 석준이는 다행히 유치원에서 돌봄을 해서 방학 기간에도 나가긴 했는데 내일이 이제 본격적인 개학입니다.
0: 그럼 더 길게 있는 건가?
1: 조금 더 있어요.
0: 조금 더. 그래요. 아, 고생하셨겠는데. 방학 이제 끝났어. 개학이
1: 네.
0: 됐어.
1: 네.
0: 좀 그 시간에 하고 싶은 게 생겼나요?
1: 계획을 쫙 세워놨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어린이집 친구들 어머니들과 유치원 친구들 어머니들과 각각 보양식을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다들 병이 나셔가지고
0: 어머나.
1: 네, 먹으러 가야겠더라고요.
0: 그래 이제 회복해야지.
1: 회복해야죠.
0: 회복해야 다음 방학을 맞이할 수 좋습니다. 몸 잘 챙기시고. 자, 깨알 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한강공원에서 반려견 목줄을 채우지 않으면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0: 예, 이게 산책할 때 반려견 목줄이 기본인데 좀 자유롭게 뛰어다녀라 하면서 풀어놓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앞으로 과태료 기준 더 세지는 거죠?
1: 네, 기존에는 목줄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됐는데요.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20만 원, 2차 위반 시 30만 원, 3차 위반 시에는 50만 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0: 어허.
1: 또 배설물 처리 기준도 강화가 되는데요.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방치할 경우 1차 위반 시 5만 원, 2차 위반 시 7만 원, 3차 위반 시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0: 예, 반려견과 함께 공원 이용하실 때 다른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이게 기본적인 패티켓 이거든요.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1: 네. 한편 한강공원 유료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를 위한 혜택도 확대가 됩니다. 임산부가 임산부 앱카드 등 이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0: 하면요, 한강공원 유료시설 이용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주차장 이용료도 마찬가지로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어르신, 6세 미만 영유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등에게 감면 혜택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산부도 같은 수준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1: 네, 임산부부터 영유아 어르신까지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한강공원이잖아요. 서로 배려하면서 서로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면 좋겠어요.
0: 다음 소식입니다. 폭염과 휴가철 등의 영향으로 헌혈자 수가 감소하면서 일부 혈액의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1: 예전에도 이제 혈액 보유량이 줄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또 다시 부족해졌군요. 얼마나 심각해요?
0: 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요, 현재 전체 적혈구제제 보유량은 4.5일분으로 적정 보유량인 5일분에 밑돌고 있는데요. 특히 A형 적혈구제제는 2.9일분까지 뚝 떨어진 상황입니다.
1: A형 혈액이 특히 부족한 상황이군요.
0: 네, 실제로 올해 헌혈자 수도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어요. 특히 8월의 경우 지난해에는 22만 명이 넘게 헌혈에 참여했지만 올해는 현재까지 15만 명대에 그치고 있는데요. 이에 적십자사는 특히 혈액이 부족한 A형 헌혈자들에게 헌혈 참여 안내 문자를 추가로 발송하는 등 헌혈에 독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예, 여름철에는 헌혈 참여가 줄어들거든요. 그만큼 더 많은 분들이 관심 필요하겠네요.
0: 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도 이 혈액 수급에 대한 걱정이 좀 큰데요. 저출산으로 인해 헌혈 참여가 많은 10대에서 20대 인구가 감소하면서 혈액 수급이 갈수록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대 이하 헌혈자 비중은 2015년 77%에서 지난해 52.3%로 10년 사이 크게 줄었는데요. 이에 정부는 현재 69세까지인 헌혈 가능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1: 예, 헌혈이 가능한 분들은 가까운 보건소 찾아가셔서 헌혈 한번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마지막 소식입니다. 영화 오디세이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20년 전 어린 시절에 읽었던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 어릴 때 이거 다 한 번씩 보기는 하는데 저는 약간 유럽 요 쪽보다는 동양 쪽이 좋아가지고 한 번만 보고 안 봤던 것 같아요.
0: 전에 병원에 갈 때마다 이 책이 그렇게 있어서 많이 읽었었는데
1: 저는 약간 삼국지 쪽으로 빠져가지고 어쨌든 인기 대단했었죠.
0: 맞아요. 이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는 무려 천만 부 이상 판매된 인기 학습 만화인데요. 홍은영 작가 특유의 그림체와 흥미로운 전개로 당시 초중고 학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1: 예.
0: 그런데 최근 영화 오디세이를 본 90년대생들이 다시 이 책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그것도 그냥 그리스 로마 신화책이 아니고요. 어릴 때 자신이 읽었던 바로 그 홍은영 작가판입니다.
1: 어허.
0: 현재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100만 원대 매물까지 등장을 했다고 해요.
1: 이게 같은 책인데도 이제 홍은영 작가판을 특별히 찾는 이유가 있어요?
0: 바로 희귀성 때문인데요. 홍은영 작가판은 2004년 저작권과 인쇄 분쟁으로 작가가 교체되면서 절판이 됐거든요. 홍 작가가 그림을 맡은 건 18권, 오 이타케 이타케까지였고요. 19권 오디세우스의 복수부터는 새로운 작가가 맡으면서 그림체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현재 홍은영 작가판은 절판돼서 일반 서점이나 공식 전자책으로 구하기는 어렵고요.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헌책방, 공공도서관 등을 통해서만 찾아볼 수 있다고 해요.
1: 예, 영화 한 편이 이제 20년 전 추억까지 소환을 하게 됐습니다. 어릴 때 읽었던 책을 다시 꺼내보는 것, 이거 또 낭만이 있네요. 색다른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0: 김은아님이 반려인으로 부탁드려요. 제발 견티켓 잘 지켜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곳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1: 그러니까요. 다 같이. 근데 진짜 목줄 다 하고 다니셔야 돼요.
0: 진짜.
1: 강아지를 위해서라도. 예. 구하나 공공번님이 저는 꾸준히 헌혈을 하고 있어요. 총 290번을 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도 헌혈하러 갑니다.
0: 와.
1: 대단하다.
0: 진짜 대단하다.
1: 예.
0: 네. 이 회장님은요. 제가 A형인데 퇴근할 때 헌혈 버스가 있거든요. 오늘 들러볼게요.
1: 이게 아무래도 그 코로나 이후로 진짜 아주 급격하게 많이 줄었어요.
0: 맞아요.
1: 예,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렇게 하는 걸 잘 안 하니까 다 같이 할 수 있을 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하겠습니다. 깨알뉴스 마무리하고

0: 고요. 저는 잠시 후에 반만 맞춰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즈의 오디세이 띄워드리면서 민정영 리포터와는 인사 나눌게요. 내일 또 보자요.
1: 내일 또 만나자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밤바람.

0: 반반.
1: 어제도 만점자의 기운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되는 이 시간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요.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치킨 앤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야, 어제 만점 나와가지고 와 너무 잘 풀었어. 오늘 문제 어려운 거 아닌가? 자, 신청 사연부터 일단 만나볼게요. 울산에서 연년생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첫째가 태어났을 때부터 육아하면서 거의 매일 굿모닝 FM을 들었는데요. 그렇게 라디오와 함께 두 아이를 키우고 이제는 복직을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복직하면 지금처럼 여유롭게 라디오 듣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복직 전 마지막 추억으로 꼭 퀴즈에 참여해보고 싶어요. 하셨는데 잘하셨어요. 당첨되셨습니다. 이분 바로 만나볼게요.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2: 반놈꼬 치킨도 받자 바라바라바라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2: 안녕하세요. 울산 살고 있는 30살 정은주입니다.
1: 아, 은주님 반갑습니다. 울산에서
2: 네.
1: 울산 방송이 아침마다 나왔잖아요.
2: 저는 다른 걸로 계속 듣고 있습니다.
1: 야, 이게 또 이렇게 있어요. 또 미니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감사합니다. 얼마 만에 복직을 하시는 거예요?
2: 저 한 2년 정도 만에 복직해요.
1: 야, 좀 떨리시겠다, 그죠?
2: 네, 가기도 싫고.
1: 아, 오히려 육아 했던 게 더 나아.

0: 아, 약간 반반인 것 같아요.
1: 반반.
0: 가서 사람들이랑 말도 하고 싶기도 하고.
1: 그렇지.
0: 네.
1: 예전에 나를 좀 찾고 싶기도 한데 또 일하려니 힘든 것 같기도 하고 아 여러 가지 복잡할 것 같은데 복직 전 이제 마지막 일주일이잖아요. 어떻게
0: 네.
1: 보내실 거예요?
0: 아, 근데 둘째가 아직 어린이집을 안 가고 있어가지고
1: 네.
0: 쉬는 시간이 없어요.
1: 아하, 육아에 전념해야 되는구나.
0: 네.

0: 오늘도 우리 은주님도 잘 푸실 수 있을 거예요.
1: 자, 잘 해보겠습니다.
0: 예, 화이팅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하나, 네. 둘, 셋.
1: 화이팅.
0: 조금 더 힘차게 하나, 둘, 셋.
1: 화이팅.
0: 좋습니다. 귀여우시네. 반만 침대는 반반한 퀴즈 시작합니다. 제한 시간 77초이고요. 모르는 문제 패스하셔야 다시 풀 수 있어요. 아시겠죠?
1: 네. 네.
0: 자, 준비되셨죠?
1: 네.
0: 가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나누기를 하자. 660 나누기 11은?
1: 60.
0: 피를 영어로 하면?
1: 블러드.
0: 사자성어예요. 이때까지 들어본 적이 없음. 전대? 전대
1: 무한?
0: 아, 안돼 안돼. 패스 패스.
1: 패스.
0: 이게 뭔 황당한 시츄에이션. 이 대사가 나온 시트콤 제목. 안녕?
1: 프란체스카.
0: 오, 나이스. 이 노래를 부른 그룹은? 나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 대
1: 엑소.
0: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강 건너?
1: 불구경.
0: 이소희, 백하나는 어떤 스포츠 종목의 선수일까요?
1: 패스.
0: 아이돌 샤이니의 팬클럽 이름은?
1: 패스.
0: 인도양, 남태평양, 호주, 근해 등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열대성 저기압 싸이?
1: 클론?
0: 오. 원자력 발전의 주 원료는?
1: 패스.
0: 아하. 다시 사자성어. 전대? 이때까지 패스. 들어본 적이 없다. 아, 그래. 이소희 백하나 어떤 스포츠 종목의 선수일까요? 셔틀콕 이용해. 셔틀콕.
1: 아, 배드민턴.
0: 아, 좋았어. 배드민턴까지 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야. 자,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잘 풀어주셨어요. 문제 어려웠어. 10문제 중에 무려 7문제 맞히셔서 성공하셨습니다. 10만 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치킨 메콜라 세트 획득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하, 몰랐던 거 오답들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전대미문이었습니다.
1: 네.
0: 아, 이거 헷갈렸죠?
1: 네.
0: 그리고 샤이니의 팬클럽 이름은 샤이니 월드였어요.
1: 네.
0: 팬클럽들이 이제 서바이벌하는 곳에서 우승해서 이 이름이 좀 알려졌습니다. 샤이니 월드. 그리고 원자력 발전의 주 원료는 우라늄이었어요. 우라늄.
1: 아,
0: 쉽지 않았죠?
1: 네.
0: 근데 잘 푸셨어요. 일곱 문제는 맞으셨어요. 성공하셨고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은주 씨 끝으로 한마디 하실까요?
1: 저 태희님 방송 들으면서 맨날 하루가 시작되거든요. 이런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도 네. 방송 더 재밌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파이팅 하겠습니다. 은주님.
1: 네.
0: 복직하셔가지고 진짜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제가 응원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출근할 때 들어주세요.
1: 네.
0: 보내드릴게요. 안녕.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사이클론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인도양과 남태평양 지역에서 발생을 하는 열대저기압을 사이클론이라고 합니다. 대서양과 북동태평양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은 또 이것이라고 하는데요. 폭풍의 신을 뜻하는 에스파냐어인 우라칸에서 유래한 말인 이것 무엇일까요? 어려워요? 그러면 객관식으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1번 머리 케인, 2번 어깨 케인, 3번 허리 케인. 이렇게 하니까 더 헷갈리죠. 예, 머리, 어깨, 허리, 허리, 허리, 허리. 자, 정답 보내실고 문제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히신 분 중 5분 추첨해서요 화장품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와서 정답 바로 발표할게요. 이 아이의 노래 피처링 원슈타인입니다. 머리, 어깨, 무릎, 발.

0: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4: mattress. Best sleep.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6: 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대서양과 북동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 정답은 바로 3번 허리케인이었습니다. 김하정님이 3번 허리케인 나는 돈 버느라 허리 아파케인 도닥도닥케인 스트레칭 잘 하시고 허리 참 그죠 그 주변 근육 운동을 좀 하기는 해야 돼요. 7842번님 정답 허리케인 예전 개그 프로에 나왔던 허리케인 블루가 생각이 납니다. 이윤석 김진수씨가 팝송 부르는 거요. 너무 재밌었는데 테디도 아시지요? 아 그럼요 이 레전드인데요 레전드 코너였는데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 저희가 선정해서 화장품 세트 보내드릴 겁니다. 명단은 홈페이지 성공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엑소의 으르렁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요 3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괜히 말했다가 저 사람이 나한테 실망하진 않을까? 정여울 작가는 고민을 털어놓는 능력이 부족했다죠. 그런데 살아보니 그게 아니었고, 그래서 새삼 20대의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답니다. 고민을 털어놓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고민을 털어놓는 순간 그 문제는 그대로일지라도 나는 바뀐단다. 누군가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고 나면 문득 느끼죠. 할 수 없을 것 같은 막막한 나에서 해볼 만하게 단단해지는 나로 어느새 변신. 그게 고백의 초능력이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고온 다습한 8월은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즐거운 휴가지에서 식사가 고통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인데요. 식재료는 반드시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고 펄펄 끓는 자동차 트렁크에 음식을 방치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야외에서 굽는 고기나 해산물은 겉만 타기 쉬우므로 속까지 완전히 익혀 드시고, 조리 전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죠. 만약 구토나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임의로 지사제를 먹지 말고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휴가지에서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철저한 식중독 예방과 개인 위생 관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3: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9월 시원한 태백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태백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0: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1: 94.3 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굿모닝. 성교 대장동에서 꽃이 피고 있는 플로리스트 가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직장 생활 할 때부터 집에서 식물을 키우고 꽃을 만지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 있게 퇴사하고 꽃집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올해 결혼을 했고요. 올해 아기도 생겨서 출산도 앞두고 있어요. 지금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먼저 물어봤는데 계속 마음에 아쉬움이 남을 것 같으면 빨리 시작하라고 지지도 되게 많이 해줘가지고 용기를 얻고 했던 것 같아요. 저희 굿모닝 FM 청취자 여러분, 여름꽃에는 쿠르쿠마라는 꽃이 있습니다. 쿠르쿠마 같은 강하고 굳세고 예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Have a good day.
0: 한국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가을씨의 굿 메시지로 굿모닝 FM 3부 시작됐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자 할 때 나 혼자만의 결정으로만 될 때가 있고 주변의 가족들이나 누가 또 응원을 해줘야 또 약간의 배려를 해줘야 할 수 있을 때가 있는데 응원과 배려 모두 얻어서 그렇게 또 시작을 하셨네요. 가을씨 멋진 분이시고 남편분도 너무너무 멋진 분이세요. 여름꽃 쿠르쿠마 꽃 추천해 주셨는데 그렇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서 외웠다가 제가 또 굳건하고 강하게 아름답게 피어날 누군가를 응원할 때 저는 이제 쿠르쿠마라는 꽃을 꽃다발 안에 꼭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너무 축하드리고요. 아이도 건강하게 출산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굿모닝 굿메시지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굿모닝 앱의 홈페이지 굿모닝 굿메시지 게시판 또는 단문 50번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로 샵 8000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유의. 꽃보다 남자 아니죠. 꽃보다 휘준. MBC 이휘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이게 뭐예요? 안녕하세요, 이준입니다.
0: 예,
2: 이게 뭐야?
0: 꽃 얘기를 했으니까. 꽃 얘기를 했으니까.
2: 예.
0: 어떤 꽃 좋아해요?
2: 저는
0: 좋아하는 꽃이 있어요? 기계밖에 안 좋아하죠. 기계꽃.
2: 기계꽃, AI꽃.
0: 예, 생물보다는 기계 쪽을 좋아하잖아.
2: 어려워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어르신들은 네. 길거리에서 이렇게 꽃 보면 바로 그게 무슨 꽃인지 알잖아요. 다.
0: 그렇지, 그렇지.
2: 이거 그거네.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거든요. 전혀 모릅니다, 저는.
0: 저희 부모님은 가다가 나무를 봐도 다 알아요.
2: 이거 무슨 나무야? 이렇게.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아예 몰라요.
0: 우리 경험이 너무 없어요. 자연에 그러니까요. 대한 경험이 너무 없어. 이 도시 사람들 정말.
2: 서울 사람. 서울 사람입니다.
0: 아내분이 또 꽃 선물도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니죠?
2: 안 좋아하는데 제가 억지로 합니다. 그저께 생일이었어 가지고 아내가.
0: 축하드립니다 미리.
2: 네. 그저께 늦었지만
0: 축하드립니다.
2: 네. 그래서 꽃 선물도 하고 다른 것도 하고 꽃을 항상 선물하려고 합니다.
0: 그때 꽃에 뭐 있었어요?
2: 종류는 잘 모르겠네.
0: 주는 대로?
2: 선물할 때 무슨 색으로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0: 그것도 괜찮지.
2: 네.
0: 그것도 컬러 맞추는
2: 흰색,
0: 것도.
2: 핑크색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0: 맞아. 색에 맞추는 사람이 있고 향에 맞추는 사람이 있고.
2: 잘 모르겠어.
0: 밸런스에 맞추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2: 그러니까요. 네.
0: 어쨌든 꽃 사는 마음이 꽃입니다.
2: 성의가 중요한 거죠.
0: 그럼요, 그럼요.
2: 네.
0: 아름답습니다.
2: 네.
0: 자, 언어 유희도 아름답게 피워볼까요?
2: 네, 오늘도 평소에 헷갈렸거나 궁금했던 단어들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오늘 유희의 우리말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0: Let's go!
3: 왜 so serious? 이 도시를 전부 내 손 안에 넣어주마.
2: 거기까지만 하지?
0: 누구야? 설마 배트맨?
2: 나는야 굿모닝 가족들의 친절한 이웃 휘파이더맨이다. 거미줄.
3: 잠깐만, 거미줄 왜 이렇게 단단하죠?
2: 아 이거 매일 악당을 너무 때려잡았더니 아유 거미줄에 굳은 살이 박혔거든.
4: 굳은 살이 박힌 게 아니라 박인 거겠지.
2: 아 이런 맞춤법까지 잘하네. 아 듣던 대로 범상치 않은 녀석이군.
4: 휘파이더맨 오늘은 그 굳은 살 박인 거나 잘 치료하고 다음에 다시 붙자고. 오케이.
2: 아니 조커 아니 태커 아니 왜 이렇게 쿨해 악당이.
4: Why so serious?
2: 뭔 상황이에요 이거?
0: 모르겠지만 이 휘파이더맨은 뭘 못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2: 아무것도 못해. 네. 그렇죠. 물리치지도 못했네. 자 오늘 우리가 유해 우리말 굳은 살이 박히다 박이다입니다.
0: 에이 설마.
2: 설마
0: 박이다.
2: 설마
0: 박이다.
2: 과연 설마
0: 굳은 살이 박이다.
2: 과연. 자 오늘 상황극에서 휘파이더맨이 자신의 거미줄에 굳은 살이 박혔다라고 하자 태커가 굳은 살이 박인 게 맞다고 지적했어요.
0: 설마.
2: 정답은.
0: 정답은
2: 굳은 살은 박이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태커 화났다. 태커 화났다.
0: 아
2: 태커 화난다 지금.
0: 예 빨리 설명해 주세요.
2: 자 박이다 손바닥이나 발바닥 등에 굳은 살이 생기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은 살이 박힌 손이 아니라 굳은 살이 박인 손. 이 원래 이렇게 써야 돼요.
0: 아 근데 표기를 보니까 그게 네. 맞는 것 같긴 하다.
2: 박인 손. 네 반면에 박히다는 박다의 피동사입니다. 못이나 가시처럼 뭔가 어떤 곳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 써요. 벽에 못이 박히다 손에 가시가 박히다. 이건 이제 좀 익숙하죠.
0: 예예. 예.
2: 자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흔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라고 많이 쓰잖아요.
0: 예.
2: 여기서 못을 우리가 좀 벽에 그 박는 못으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0: 아, 아니에요?
2: 이게 굳은 살을 뜻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0: 오.
2: 그래가지고 같은 말을 너무 자주 들어서 귀에 굳은 살이 생길 정도다. 라고 해석하면 돼요.
0: 아...
2: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귀에 못이 박이다 라고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귀에 못이 박히다 이게 널리 쓰이니까 이게 관용적으로 좀 쓰인 게 아닌가 라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0: 어허...
2: 네, 아무튼 굳은 살은 결론적으로 굳은 살은 박이다 라고 쓰셔야 됩니다.
0: 자동사네요 그러니까.
2: 네, 박이다.
0: 내가 해서 만든 거니까 박이다.
2: 박이다.
0: 박히다는 이제 박, 예, 타동사로
2: 피동사로.
0: 아, 피동사로 네. 이렇게 오는 거니까. 자, 김현수 님이 굳은 살이 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나이스.
2: 나
0: 아, 됐어. 나이스.
2: 야, 찢었다.
0: 이렇게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힙합, 화가 힙합. 많이 누그러뜨네요.
2: 그렇습니다.
0: 박이다라는 거, 굳은 살은 박이다라는 거.
2: 네.
0: 꼭 기억하겠습니다. 목요일을 체크합니다. 그죠?
2: 네. 체크합니다.
0: 예, 휴지 나눠서 감사합니다. 휘파이더맨 떠나요.
2: 갑니다.
0: 챌린지 있는데 챌린지 한번 찍고 가시죠.
2: 뭔데요 이거?
0: 있어요 그거 매달리는 거.
2: 뭐야?
0: 있어. 꼭 하고 가요.
2: 뭐 있네.
0: 에. 내일 만나요. 안녕.
2: 안녕.
0: 세븐틴의 박수 듣고 올게요.

0: 네, 세븐틴의 박수 듣고 왔습니다. 우리 휘파이더맨은 지금 챌린지 짓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MBC 양수현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고요. 아, 안 찍고 그냥 갔어요? 다음에 오면 시켜야겠다. 자,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고요. 화요일 4부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학 작품 속의 도파민을 찾아서 떨어보는 시간, 태인의 빨간 책방 준비가 되어 있어요. 화요일마다 천년 만년 함께해 주실 분이에요. 어디 안 가세요. 개그우먼 허한나씨 나와주실 거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요즘 가장 핫한 출판사 민음사의 이한솔 편집자 또 오랜만에 나와주셔서 이제 저희랑 함께 하실 거예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오겠습니다.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IS동서, 코끼리베이글닷컴, 음주유엔 팀앱대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경기주택도시공사, 서울우유협동조합, CTOCL 9단지, 주식회사 워킷, 영월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잠남.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8시 14분 1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3: 네, 테디. 요즘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은 말, 오늘도 덥겠습니다.
2: 아이고.
3: 계속 듣고 있는데요.

오늘도 남부지방으로는 35도 이상 오르면서 많이 무덥겠습니다. 오늘도 당신편 MBC FM4U 날씨와 서울입니다. 워낙 무덥고 습한 공기 위로 상층으로는 상대적으로 찬 공기가 있습니다. 요즘 대기압 무척이나 불안정한 상태고요. 소나기 소식이 많습니다. 오늘도 수도권, 강원도 충청 북부로는 저녁까지 벼락 돌풍을 품은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내일도 수도권 영서 지역으로는 비 소식이 있고 금요일 토요일에는 남부지방 제주도에 그리고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 서울 등 전국 곳곳으로 폭염주의보에서 경보로 강화됐고요. 오늘도 서울이 32도, 대구, 광주 35도로 어제만큼 푹푹 찌겠습니다. 오늘도 당신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MBC 양수영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예. 아, 더위가 안 가고 있어요. 어떡해요?
1: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0: 지긋지긋하고 진짜. 전투복 이제 가을용으로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어야 돼.
1: 아, 꺼내지도 못했어요 아직.
0: 그러니까.
1: 아, 정말. 아, 참.
0: 가을이.
1: 언제 오른지.
0: 가을이 오면 또 겨울도 안 올 것 같아.
1: 겨울이요? 겨울은 또 좀 빨리 오잖아요. 가을이 짧아가지고.
0: 예전엔 그랬는데 요새 안 그런 것 같아요.
1: 그래요?
0: 날씨가 더워져가지고. 겨울도 안 추워 또.
1: 걱정입니다.
0: 걱정입니다. 걱정이에요. 이제. 자, 어쨌든 또 걱정들이 많이 있으니까 키워드 뉴스로 갑니다. 네. 어떤 키워드들 가져와 주셨나요?
1: 네, 오늘 키워드는요. 10분 거리 101일 만에 그리고 비거주 다음으로 질주입니다.
0: 예, 첫 번째 키워드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알려주시죠.
1: 네, 첫 번째 키워드 10분 거리 101일 만에입니다.
0: 아, 제주도에서 실종된 30대 여성 장미란 씨가 네. 어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1: 네, 어제도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제주경찰청 어제 오전 10시 46분 제주시 한림읍 한 야자수 숲속에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수색을 벌이던 경찰관이 발견했고요. 지난 5월 15일 장 씨에 대한 실종신고가 처음 접수되고 101일 만입니다.
0: 예, 실종신고 후 이제 석 달이 훨씬 지났어요.
1: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신이 발견된 지점이요. 장 씨가 머물던 숙소에서 걸어서 약 10분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고 합니다. 멀지 않죠. 장 씨의 휴대전화가 함께 발견됐고요. 발견 당시 옷차림은 실종신고가 접수되기 며칠 전인 5월 12일 늦은 밤에서 13일 새벽 시간대에 장 씨가 숙소에서 나갈 당시 그 옷차림과 일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0: 숙소에서 가까운 곳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네. 범죄 혐의점 등이 조사가 됐나요?
1: 네, 시신 상태로는 범죄 가능성이 낮은 걸로 보인다는 게 경찰 판단인데요.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현장 감식 또 부검 등을 통해서 정확한 신원 그리고 사인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0: 네, 근데 이 실종 사건 앞서 경찰이 사건을 해결을 했다고 이제 허위 종결하는 사건입니다.
1: 그렇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35살 경장 부모 씨, 장씨 실종 사건을 맡았는데 이후 장 씨와 직접 통화해 안전을 확인한 것처럼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찰 내부에 있는 실종자 등록 시스템에 장 씨의 사건 기록을 임의로 삭제한 정황도 드러나서 논란인데요. 이 부경장은 지난 7월 실종 신고가 접수된 60대 남성의 사건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신청된 상태입니다.
0: 예, 경찰청도 사건 관련 이제 감찰에 착수를 했죠.
1: 네, 어제 장 씨가 발견된 후 청와대에서도 입장이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장 씨 사건과 관련해 매우 참담하다면서 경찰 조사 과정 전반을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후 경찰청은 장 씨 사건을 허위 종결한 사건에 대해 감찰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0: 그런데 어제 이제 장 씨 외에 제주에서 네. 또 다른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1: 네, 어제 오전 9시 반쯤 제주 애월읍의 한 계곡 인근에서 최근 경찰에 실종 신고됐던 사람이 수색 중인 경찰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와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고요. 이번 장 씨 사건 등을 계기로 성인 실종 사건의 초기 대응과 관리 감독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경찰이 가출인으로 분류해 관리하는 일반 성인 실종 신고는 매년 해마다 7만 건 안팎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많죠.
0: 많긴 많네요.
1: 엄청 많죠.
0: 너무 많아. 네.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1: 필요해 보입니다. 네.
0: 자, 두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1: 네, 두 번째 키워드 비거주입니다.
0: 부동산 세금 제도와 관련한 소식이죠?
1: 네, 그렇습니다. 이달 초 정부가 세제 개편안, 그러니까 세금 제도 개편안을 내놨었죠. 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집을 소유하고도 그 집에 실제로 살지 않는 비거주자, 그리고 아주 비싼 집, 그러니까 초고가 주택 보유자, 마지막으로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무겁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는데요.
0: 예,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의 변화가 조금 있을 것 같은 분위기죠.
1: 네, 지난 주말 정부 또 청와대 관계자 그리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 자리에 모여 약 2시간 반 동안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0: 예.
1: 1주택자, 그러니까 집을 딱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선 자기 집에 살지 않는 비거주자라고 하더라도 비거주 사유를 좀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요구가 민주당에서 나왔고요. 정부도 그 방향에 공감하면서 계속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는 건데요.
0: 예, 비거주 사유를 이제 폭넓게 이해하겠다.
1: 그렇습니다. 비거주지만 자기 집이지만 불가피한 이유로 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거주로 인정해주는 그 범위를 더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0: 예.
1: 앞서 세제 개편안은 1주택자가 1년 이상 자기 집에 거주하다가 학업, 직장, 질병치료 등의 이유로 다른 시나 군에 거주한다면 최장 3년까지는 거주기간을 인정하도록 예외 조항을 뒀거든요.
0: 그런데 뭐 그걸로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또 나온 거죠.
1: 그렇습니다. 좀 더 다양한 비거주 사유를 인정해달라 이런 지적이 계속 제기됐고 그렇다 보니 당정, 그러니까 민주당과 정부가 이를 보완하기로 뜻을 모은 겁니다. 당정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면서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세제 개편안 당장 다음 주죠. 다음 달 1일에 국무회의에 보고되고 이틀 뒤인 3일에 국회로 법안이 넘어가는 걸로 예정돼 있어서 조만간 가닥이 잡힐 전망입니다.
0: 네, 아주 예민한 문제라서 여러 가지 또 보완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켜보겠습니다.
1: 네.
0: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마지막 키워드 질주입니다.
0: 현재 시각 이제 23일 네. 경주용 차들이 미국 수도 워싱턴 한복판을 질주를 했어요?
1: 그렇습니다. 이름하여 프리덤 250 그랑프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건국 250주년을 기념한다면서 자동차 경주대회를 연 겁니다.
0: 와우.
1: 지난 6월에는 자신의 80살 생일에 맞춰서 백악관 잔디밭에서 격투기 경기를 열더니 이번엔 자동차 경주를 개최했는데요.
0: 그러니까 건국 기념 자동차 경주인 거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워싱턴 의회 의사당 앞을 출발한 경주 차량들은 국립미술관과 스미소니언 국립자연사박물관 또 국립문서보관소 등 주요 기관과 핵심 명소들로 이어지는 2.7km 구간을 3시간 가까이 굉음을 내면서 내달렸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이른바 카레이싱이 열린 건 사상 처음이라는데 차량 진동에 문화재가 훼손될까 일부 미술관에선 소장품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했고요. 인근 공항에선 항공기 이착륙도 금지됐습니다.
0: 이거 하기 위해서 참 대단한 결정을 그렇죠. 했는데 비용도 어마어마했다고요?
1: 네, 행사에 약 20만 관중이 참석한 걸로 알려졌고요. 행사 준비 비용으로만 3,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0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이 들었다고 합니다.
0: 와.
1: 이 경비 마련에 보잉, 스펙스X, 아마존 등 미국 굴지 기업 수십 곳이 후원한 걸로 알려지면서 이해 충돌 논란도 불거졌어요.
0: 예,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내각 주요 인사가 총출동을 했어요.
1: 네,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시작 전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전용차 더 비스트를 타고 트랙을 도는 이른바 명예주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상공에선 대통령 전용기와 폭격기, 전투기까지 동원된 축하 비행이 펼쳐졌고요.
0: 네, 현지 언론은 이제 비판을 쏟아냈네요.
1: 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즐거운 여름이 워싱턴 DC의 자동차 경주로 막을 내렸다. 이렇게 꼬집었고요. AP통신은 자동차 경주가 트럼프의 권력 과시용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건국 250주년 행사인데 건국 정신과 의미를 되새기기보단 트럼프 자신의 취향이 잔뜩 묻은 행사를 열었다는 걸 직격한 걸로 해석됩니다.
0: 아, 여기에도 뭐 말들이 많겠네요.
1: 그렇죠.
0: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핵심 한 줄 전해주시죠.
1: 네, 오늘 핵심 한 줄 첫 번째 소식 관련한 건데요. 왜 사건을 종결시켰나입니다.
0: 네, 참 속상합니다.
1: 그렇죠.
0: 네, 이런 일은 진짜 없어야 되는데.
1: 그럼요.
0: 양승 기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목요일날 뵐게요.
1: 네, 목요일에 봬요.
0: 예, 콜드플레이의 클락스 띄워드립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요. 코미디언 허한나 씨 그리고 출판사 민음사의 이한솔 편집자와 함께 새로운 코너 태인의 빨간 책방.

0: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4: 8시 30분 6초 7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5: 네, 테디. 오늘 확실히 이른 시간대 소나기가 지나면서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아직도 많이 밀리는 편인데요. 월요일이었던 어제보다도 더 밀리는 곳이 많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거의 1시간 30분 걸리면서 정체고요. 영동대교 부근도 1차로에 고장차가 생겨서 일대가 또 정체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도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1시간은 걸리는데 여기는 영동대교까지 쭉 밀려 있습니다. 반대 강 서쪽으로 강동대교에서 여의도까지 두 길 다 정체고요. 제2자유로도 많이 밀려서 능곡나들목에서 상암동 쪽으로 오늘 정체가 심합니다. 그나마 내부순환로 성수 방향이 좀 덜 밀리는 편인데 성산 쪽으로는 기름램프에서 성산까지 지체고요. 북부간선도로도 양방향, 동부간선도로도 성수 쪽은 전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북치기는 책을 지키고 박치기는 도파민을 지킨다.
1: 북치기 한 소리와
2: 박치기 안나와 함께하는
0: 북치기 박치기 테인의 빨간 책봉. 아, 빨간 이유가 있어요. 음악 봐요, 지금. 이게 그냥 책방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용한 책방이 아니에요.
2: 락앤롤!
0: 새로운 코너는 늘 도파민을 콸콸콸 쏟아내게 하는데요. 테인의 빨간 책방 처음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교양이 펑펑 솟아나는 문학 속 빨간 맛을 찾아 떠나보는 시간이에요. 테인의 빨간 책방 함께해 주실 분, 문학을 수호하는 북지기로 모셨습니다. 민음사 이한솔 편집자, 그리고 이야기 속 도파민으로 돌진하는 박치기 개그우먼 허한나 씨, 두 분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새로운 코너라서 너무 설레고 떨립니다.
2: 약간 근데 도입부가 원래보다는 조금 이게 단정하잖아요.
0: 그렇죠. 원래는 아, 고민 박사는 너무 박살났죠. 네. 네, 좀 정리가
2: 생소하네요. 약간
0: 생소해. 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이한수 편집자는 이것도 좀 아직 세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좀 텐션 따라가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열심히.
0: 이게 노력을 천천히 하셔야 돼요. 알게 모르게 점점 이게 올라가요. 예, 저도 이렇게까지 올린 적이 없다가 굿모닝 FM 하고 이렇게 올라온 거니까 천천히. 자, 두 분 이제 새로운 코너니까 각자 인사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나 씨 먼저 할까요?
2: 아, 네. 안녕하세요. 예, 고민 박살이 진짜 박살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다른 코너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저의 또 새로운 모습.
0: 그러니까.
2: 예, 보여드릴게요.
0: 책 많이 읽으시잖아요.
2: 저는 소설책을 좋아해요.
0: 그러니까 책 많이 읽으셔 생각보다.
2: 아니, 많이는 아니고요. 그냥 찔끔찔끔 읽어요. 아,
0: 저에 비하면 네. 거의.
2: 아니에요. 예.
0: 자, 그리고.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음사 해외문학팀 편집자로 일하고 있는 이한솔입니다.
0: 지난 7월에 이제 초대석에 나와주셨다가 우리 한솔 편집자님이 새 코너의 고정 멤버로 네. 이제 함께 하게 됐습니다.
2: 덜미가 잡혔네요.
0: 그렇지.
2: 네. 축하드립니다.
0: 지인 잘못 만나가지고 아침에 불려 나오게 됐습니다. 어때 컨디션 괜찮으세요?
3: 아, 네, 저는 사실 이 시간에 이미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 시간이라 네. 괜찮습니다.
0: 이거 네. 이제 출근 시간 그 일하는 시간으로 포함시켜 주나요 회사에서?
3: 아, 그럼요.
2: 어, 왜? 그치.
0: 됐다.
2: 또 회사를 홍보하러 나오시고 그래. 이렇게 되잖아요.
0: 네. 그럼 저희 마음도 편합니다. 아. 예. 충분히 누리다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제 추천을 해주셨어요, 책을. 한솔 네. 편집자가. 네. 제가 이제 책을 잘 못 읽고.

0: 산책이는데 하니까 한그 작품을 추천해 주셨는데
1: 네.
0: 제가 그거 구입해서 읽었잖아요.
1: 와.
0: 아, 제가 다른 사람 추천이면 잘안 보거든요. 근데
1: 믿음이 가니까.
0: 안술 편집자가 추천해 주셔서 읽었어요. 동경일일이라는.
1: 네.
0: 너무 재밌었습니다.
1: 근데 사실 추천했을 때 읽는 분들 별로 없어요.
0: 생각보다 없어. 저도
1: 네,
0: 추천
1: 네.
0: 받았지만.
1: 그래서 되게 저도 감동적.
0: 아,
1: 네. 네, 너무 감동입니다.
0: 또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제가 생생낼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2: 오늘 오자마자 그 얘기부터 하더라고요, 오빠.
0: 이게 잘 없는 일이니까.
1: 책 읽었어요, 읽었어요.
0: 생생내고 싶었는데 한술 편집자 못 만나면 내 생생 못 내잖아요. 근데 만나서 너무 좋아요. 자, 그때 출연하시고 주변 반응 혹시 있었나요? 저희 굿모닝 FM.
1: 네. 저희 엄마랑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주변 친구분들한테 이제 자랑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 게 진짜 행복이다.
0: 진짜.
1: 너무 감사했습니다.
0: 이제 매주 함께 하니까
1: 네.
0: 매주 자랑거리가 좀 생겨났으면 좋겠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허안나 테이와 함께 책 얘기를 한다는 게 과연 자랑이 될지 고통이 될지는 잘 모릅니다.
2: 아니, 자랑이죠.
0: 자랑인가?
2: 그럼요.
1: 네, 영광입니다. 영광.
0: 아니요. 잘 이끌어 주셔야 돼요. 자, 안나 씨가 또 책 좋아하니까 그럼 뭐 책 얘기 한 김에 인생 책 지금 생각나는 뭐 추천 책 있으면
2: 진짜 그냥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정말 재밌게 본 책. 7년의 밤을 정말 재밌게 봤어요.
0: 7년의 밤.
2: 네. 사실 더 빨리 볼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두근거려가지고 심장이 한 두 달을 간 거는 몇 쪽씩밖에 못 보겠는 거예요. 너무 약간 심장이 계속 두근거리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정말 아껴봤던 책이에요.
0: 네. 멋지다.
2: 7년의 밤.
0: 이런 책 얘기하는 거 멋져.
2: 저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해서 그렇지.
0: 7년의 밤. 안나 씨의 추천 책이었습니다. 인생 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책을 사랑하는 허안나 씨와 대놓고 또 책을 사랑하는 이한수 편집자와 함께 문학의 세계 아주 신나게 누벼볼 겁니다. 도파민이 터지는 문학 속으로 들어가 볼까 하는데 두 분의 케미 앞으로 또 응원해 주시고요. 서보람님이 한술 편집자님은 허허허 웃으실 것 같고 안나 언니가 혹시 좋으시는 건 아니겠죠? 했는데 저희 그렇게 허술하게 코너 꾸미지 않았습니다.
2: 재밌게 도파민 터지게 했어요, 여러분들.
0: 이 문학이 보니까 재미있으려면은 진짜 인생 속에서도 만나기 힘든 사건들이 터져야 되는 거거든요.
2: 그렇죠.
0: 그래서 도파민이 터지는 이야기들이 꽤 많더라고요.
2: 내가 봤을 때 이거 안 좋으려면은 계속 그 아까 락 음악 있죠?
0: 예, 예.
2: 잔잔하게 계속 끌어내야 될 것 같아요.
0: 지금 우리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2: 일단
0: BGM도 어떻게 깔리는지 모르니까 일단 진행을 해볼게요. 태인의 빨간 책방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코너인지 이한수 편집자가 설명해 주시죠.
1: 네, 문학은 어렵고 지루하다는 편견 오늘부터 저희가 깨드릴게요. 책장을 펼치는 순간 도파민이 폭발합니다. 문학의 진짜 재미 제대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0: 예.
1: 텅텅 빈 책장 가득 채울 준비해 주세요.
2: 네, 그리고 태인의 빨간 책방에서 만나보고 싶은 문학 작품이 있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샵 8000번 무료인 미리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굿모닝 FM 홈페이지 게시판 태인의 빨간 책방도 열려 있습니다.
0: 네, 지금 미니 게시판 보니까 책 얘기해서 좋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새로 들어온 분들이 꽤 있고
2: 있어요?
0: 책 얘기 좀 어려워요 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만 알고 계신 도파민 터지는 이야기 들어있는 책들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녹일지 지금 바로 첫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인의 빨간 책방 오늘 만나볼 작품 저희가 또 상황극으로 꾸며드립니다. 상황극 바로 갑니다. 렛츠고!
1: 사랑에 살고 사랑에 죽는 한 낭만 청년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베르테르. 어느 날 운명처럼 한 여인이 그의 앞에 나타난다.
0: 나는 낭만을 아는 남자 베르테르. 이 무도회 여기서 나만큼 멋진 남자 사실 드물지.
3: 난 동생 챙기느라 하루하루 바쁜 여자 로테. 이곳에 동생을 찾으러 왔다. 이놈의 지지배 대체 어딜 간 거야?
0: 잠깐만.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저기 혼자 왔어? 나랑 좀 놀아보겠어? 나 핫한 춤 출 줄 아는데 She's so bad 딴딴딴딴딴
3: 뭐야 지가 최선이야 뭐야. 됐고요 저는요 동생 찾으러 왔거든요. 남자 만나러 온 거 아니어서요. 그럼 이만 휘리릭.
0: 이렇게 떠노는 여자 정말 매력 있는데 마음에 드는데
1: 그때 마침 폭풍우가 몰아치고 사람들이 불안에 떨기 시작한다.

0: 여러분 진정하세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더 무서우니까 우리 게임이라도 하는 거 어때요? 딱 있게 때리기 게임.
1: 오, 과격한 매력까지 있어. 와,
2: 좋습니다.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3: 그렇게 시작된 딱이 때리기 게임. 여기저기서 경쾌한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한다.
0: 자, 베르테르, 이번엔 당신 차례예요.
2: 좋소, 어서 때리시오. 당신에게 뺨이라도 맞을 수 있다면 그 또한 행복이요.
0: 그럼 사양 않고 에잇.
2: 더 때리시오, 더.
0: 정 원한다면 에잇.
2: 좀 아픈데. 내가 마음에 든 만큼 때리시오.
0: 좋아요. 그렇다면 이번엔 핸드백으로.
2: 이거 너무 아픈데.
0: 이번엔 스매싱.
2: 이렇게 내 생에 이렇게 악력이 센 여자는 처음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아 기쁠 따름이요.
0: 정말 못 말리는군요, 베르테르. 그럼 사랑의 따귀 한 대 더 콜.
2: 잠깐만요, 굴럭. 갑자기 제가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0: 어디 가요? 잠깐만, 내 사랑을 받아야죠, 베르테르. 아니요. 거기서.
2: 잠깐만요.
0: 불꽃 스매시.
2: 거짓말하지 마. 이런 게 작품이라고.
0: 이상하다. 내가 뮤지컬 본 것 같은데 거기에 이런 장면이 있나?
2: 요걸 저희가 이제 도파민 터지게 만들어봤습니다. 네. 상황극으로 만나본 작품. 이 제목이 뭔지 이제 이한솔 편집자님이 알려주시겠습니다. 제목이 뭔가요?
3: 네. 이 작품은 요왕 볼프간 폰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입니다.
0: 근데 이제 무대회장에서 펼쳐진 뺨 때리는 대회 장면이 진짜 책에 나오나요?
2: 진짜 있어요?
3: 네. 진짜 있어요.
2: 있어요? 뺨 때리기 대회가 있었어?
3: 네. 뺨 때리기 게임을 하고요. 네. 아무래도 뺨 때리기 대회? 저도 이걸 보는 순간 네. 도파민 터진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 재밌어 하실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이 작품 속에서는 이 베르테르가 이렇게 자기가 맞은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도 뺨을 두 대나 얻어맞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뻤다.
0: 어머!
2: 어머 뭐야.
0: 어머!
3: 이게 되게 웃긴데 사실 이제 사랑에 빠지면 별거 아닌 거에도 의미 부여를 하잖아요.
2: 그렇지. 맞아 맞아.
3: 그래서 이제 상황극에서는 이제 좀 달랐지만 다 비슷해요. 롯데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동생 여섯을 직접 돌보는 굉장히 착한 언니고 근데 베르테르가 여기에 이제 우선 넋이 나가요. 너무 착하다. 근데 무도에 갔더니 춤도 너무 잘 춰.
2: 어머머.
3: 거기다가 따귀 때리기 게임 뺨 얻어맞았는데 너무 얼얼하고 아파.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 같은 포근함이랑 이 젊은이다운 대담함이 섞여있는 이 로테라는 여자한테 푹 빠져버린 거죠.
2: 미친다 미쳐.
3: 예. 근데 이제 로테는 사실 이미 다른 남자랑 약혼을 한 사이고.
2: 그렇지 그렇지 맞아. 이랬다.
3: 처음부터 숨긴 적도 없어요, 베르테르한테.
2: 약혼자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군요.
3: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베르테르의 이 사랑이 기쁨이 아니고 슬픔인 이고 이 책은 이제 실제로 괴테가 청년 시절에 이제 아는 사람의 약혼녀에게 반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했던 경험이 녹아 있는 소설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젊은 사랑의 열정, 저항 불가하게 빠져드는 감정 이런 것들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된 작품입니다. 사랑에 아파 본 적이 있다면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아서 추천드려요. 베르테르와 로테가 어떻게 됐는지는 직접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으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이게 또 본인이 겪은 감정이기 때문에 그냥 평이하게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그 어떤 룰 안에 들어있지 않은 상황들의 감정들이잖아요.
3: 네.
2: 근데 그걸 깰 정도의 감정을 자기가 느꼈기 때문에 문학으로 녹였을 때 엄청 공감을 해주는 섬세한 표현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0: 근데 이게 뮤지컬이랑 내용이 좀 달라요, 그러면?
2: 아니면 뮤지컬에는 이제 뺨 때리기 없었던 것 같은데.
0: 저도 그런 것 같아요.
2: 뺨 때리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3: 아 그래요?
2: 네.
3: 뭔가 롯데의 이런 통통 튀는 매력을 묘사하는 한 장치인데 뭐 이렇게 진행상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2: 지금 들어보니까 중요한데.
0: 나도.
2: 중요해.
0: 더 있었으면 재밌었을.
2: 있었으면 훨씬 재밌었을 것 같아. 음악에 맞춰서 차차 차차.
0: 아 그래서 노래 불러.
2: 노래 부르고. 내 마음을 담아서 차차. 근데 사실 로테는 그냥 때린 건데.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사실 베르테르가 나이가 좀 더 있었으면은 이런 판단까지는 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3: 그렇죠.
2: 처음 느끼는 감정이라.
3: 맞아요.
2: 오해가 또 생기고 본인이 느끼고 싶은 대로.

0: 좀 느끼고 하는 부분들이 표현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이렇게 작품을 저희가 소개해드렸잖아요. 여기에 이어서 네. 태인의 빨간 책방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바로 녹여서 공감으로 바로 갑니다. 어떻게 담아보는지 한 페이지 어떻게 담아볼 건지 소개해 주시죠.
1: 네. 오늘 우리가 채울 페이지 주제는요. 바로 나 누군가에게 반해서 이렇게 해봤다.

0: 2초 바로 살았어요. 야. 등등등. 지금 바로 사연 보내주세요.
1: 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 미니 무료로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에서 이렇게까지 해본 거 지금 얘기해 주세요. 소개된 분들 선물로 바나나 맛 우유 준비하겠습니다. 보내주시는 동안 예,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 일단 김정아님의 반응 예, 읽어주시죠.
2: 예,
1: 한솔님이?
2: 예. 아, 네. 큰일 났다. 앞으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 상황극이 먼저 생각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1: 저희 매콤하게 갑니다.
0: 네. 예. 6125님, 초창기 개그 콘서트 같아요.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1: 재밌는 예. 거지.
0: 그렇죠.
1: 웃기다, 근데 문학 작품이라고 해서 어렵지 않네요, 보니까.
0: 아, 되게 자극적이라니까요.
1: 엄청 자극적이네.
0: 저희 그리고 글로 읽잖아요. 네. 그 머릿속에 저희가 내가 상상할 수 있을 만큼의 최고의 자극으로 상상하잖아요.
1: 그렇지.
0: 아,
1: 그렇지.
0: 진짜 재밌다니까요.
1: 백핸드로 이렇게 치는 거 이런 거 다 상상이 되는 거.
0: 바로 돌려차기로요.
1: 여러분들 예, 이렇게 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들이 사랑해서 누군가 좋아해서 반해서 이렇게까지 해본 이야기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어스의 오버드라이브 듣고 올게요.

0: 라이즈의 오버드라이브였는데 제가 투어스라고 예 했네. 원래 투어스 노래를 선곡을 했다가 라이즈 노래가 나가게 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수정합니다. 라이즈 팬분들 예 한번 용서해 주세요.
1: 아직 주무시고 계실 거예요.
0: 아니 있어 지금.
1: 라이즈
0: 예, 사과해야 돼. 죄송합니다. 라이즈 사랑합니다.
1: 죄송합니다.
0: 아시죠? 예, 윤상 선배님 사랑합니다. 태민의 빨간 책방 코미디언 허한나 씨, 민음사 이한수 편집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솔 편집님 괜찮아요?
2: 네, 재밌습니다.
0: 그래요? 괜찮아요? 예. 저에게 첫 시간이니까 소개해드리고 뭐 이렇게 하느라 시간이 많지가 않았네요.

0: 그래서 지금 빨리 얼른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반해서 이렇게까지 해본 거 바로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김정선님. 중학교 때 좋아하는 친구 대신 숙제를 해서 사물함에 넣어놨어요.
0: 와. 어! 내 짝지가 그래서 내가 독후감 써줬잖아요.
1: 어머. 어머. 누가 쓴 거예요?
0: 제 짝지가 제 걸.
1: 어머. 어머. 그럼 짝지가 오빠를 좋아했네요?
0: 뭐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1: 아 뭐야? 그게 더 싫어요.
0: 다음 또.
2: 네, 이현정님 15년 전 짝사랑하는 선배 차에 일부러 폰을 두고 내려서 아. 데이트한 적 있어요.
1: 연정이 여우.
0: 박스 박스.
1: 연정이 여우. 저는 예전에 그래서 가방을 훔쳤어요.
0: 에? 그거는 도벽이잖아요. 그 도적이잖아요. 도적.
1: 도적이라뇨. 도적. 아니, 많은 도적.
0: 일부러 훔치시길래. 4972번님이 아내가 간호사인데요. 전화번호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퇴원하라는데 퇴원 안 하고 일주일 더 입원했어요. 와우. 가능한가 이게?
1: 아, 그냥 버틴 건가? 아 근데 약간 하루만 더 있을게요 정도는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어유 돈도 많이 쓰셨네. 예.
1: 5258님 소개팅한 여자가 좋아서 내일 또 보자고 했어요. 근데 내일은 집 이사 날이었죠. 가족들한테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제가 제 아내가 되었고 지금은 모두 잘한 일이라고 해줍니다.
0: 아 이게 더 결실이 좋았네.
2: 끝이 더우면 다 좋다.
0: 맞아 맞아.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까요?
2: 네, 서우진님. 고대생인데 좋아하는 여자가 연대여서 고연전 때 연대 응원석에서 파란 티 입고 같이 응원했어요.
0: 아. 영혼을 팔았다. 영혼을
1: 이건
0: 팔았다.
1: 본인의 신념을 버린 거 아닌가요? 네. 와.
0: 이건 진짜 세상을 다 버리고 당신 세상으로 뛰어들었네.
1: 그래서 잘 됐는지 궁금한데요, 우진 학생?
0: 지금인가? 옛날 아니야?
1: 그래서 궁금하다.
0: 지금 궁금하다. 네. 아, 결과 저희 궁금하니까.
1: 이렇게까지 했는데.
0: 광고 듣고 오는 동안 좀 보내주십시오. 사연 소개된 분들 바라는 맛 우유 드립니다.
3: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4: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5: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6: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7: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8: 안전화.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9: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 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을 드립니다.
10: 잠시 후.

0: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1: 굿모닝 팬테입니다. 태인의 빨간 책방 오늘 첫 시간이었어요. 코미디언 허한나 씨 그리고 민음사 이한솔 편집자와 함께했습니다. 오, 아까 결말이 나왔어요. 소개해 주세요.
2: 고대생인데 연대생 여자분 짝사랑했다는 사연 보내주신 서우진님이 문자 보냈는데요. 예. 그러고 잘 사귀다가 지금은 헤어졌어요.
1: 아이고 아이고.
2: 그 후로 모든 팀을 다 응원하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되었답니다. 사귀었으면 됐어.
1: 그래. 됐어.
2: 일단 목적은 달성했으니까. 네.
1: 저도 뭐 TMI인데 네. 저희 집은 이제 불교이거든요. 네. 종교가. 네. 근데 이제 예전에 사귀었던 친구가 기독교여가지고 어. 제 교회 열심히 다녔어.
3: 어머나. 사랑을 위해 진짜.
2: 신을 바꿔버렸네.
1: 불교는 신은 아니고.
2: 아니. 네.
1: 네, 모든 종교에 대한 이해도가 저는 열려 있어요. 열려 네. 있어요. 그래서 다 너무 믿습니다.
2: 와. 스케일이 크네요.
1: 두 분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어떠셨나요? 예, 네, 어땠어요? 안나 씨 어땠어요?
2: 저 너무 재밌었어요.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차분한 또 우리 한솔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저 또한 약간 오전에 약간 뭐라고 약간 사색하는 느낌?
1: 첫날이라 좀 바쁘긴 했는데 네. 그래도 좀 차분해진 안나 씨를 볼 수 있었어요.
2: 진짜 전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나 봐요.
1: 한솔님 어떠셨어요?
3: 저는 뭐 끌려 올라간 것 같아요.
1: 점점 더 오셔야 돼요. 점점 더 노실 수 있을
3: 것 같아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집에서 연습도 많이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1: 나게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이제 도파민 넘치는 또 문학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기대가 됩니다.
2: 저도 오늘도 너무 재밌었어요.
1: 그러니까요.
2: 뺨 때리는 장면이 있었다고?
1: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도 즐겨주신 것 같아서 다음 주도 더 예, 저희가 잘 정리하겠습니다. 끝 인사 같이 외치면서요. 예, 함께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4: Have a good day.
5: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6: 유난히 길고 진하게 찾아오는 8월의 무더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멀리 떠나는 휴가도 좋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심 속 미술관과 박물관인데요. 8월 한 달간 실내 문화시설을 찾는 방문객은 평소보다 약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야간 개장을 확대하거나 해설이 있는 무료 음악회를 여는 등 문턱을 낮춘 복합 문화 공간들이 많아졌는데요. 가족의 손을 잡고 동네 미술관으로 가벼운 문화 산책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친 마음에 시원한 예술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 8월을 가장 풍요롭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7: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다 있어.
1: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0: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4: 야, 시원하다.
3: 백년가게 맛집
0: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훈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0: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